0: 가도치, 기억난다. 가도치,
1: 맞아요.
0: 가도치.
1: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네. 벽초가 나중에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0: 아, 홍명희가?
1: 홍명희가 소설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임꺽정이 아닌 형을 잡았다. 요렇게, 요거는 이제 좀 실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의주 목사가 또 임꺽정을 잡았습니다.
0: 오.
1: 그리고 그 일대에서 활동하던 한원이라고 하는 다른 도적도 잡았습니다.
0: 같이 잡았다.
1: 서울로 보낸 거예요.
0: 예.
1: 그랬더니, 야, 이제 일이 끝났구나.
0: 오.
1: 라고 신문을 해봤는데.
0: 네.
1: 이 임꺽정이라는 사람은 윤희정이었고, 한원이라는 사람은 윤세공.
0: 엉뚱한 사람을.
1: 엉뚱한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문을 해봤더니 의주 목사가 우리 보고 임꺽정이라고 하라고 했다. 한원이라고
0: 아,
1: 하라고 했다.
0: 자기 포상받으려고 그랬구나.
1: 포상받으려고
0: 아.
1: 하고 그리고 도적을 바꿔치기 하거나 아니면은 도적을 만들어낸.
0: 아유.
1: 그래서 결국 이 의주 목사 이수철이라는 인물을 예. 이제 탄핵을 하게 되는데요.
0: 예, 예, 예.
1: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61년 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아예 명종이 이거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포하러 보낸다 그래서 남치근이라는 사람을 토포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밀란이 일어나면은 그 밀란을 진압하러 가는 건데 그게 도적 잡으러 가는 겁니다.
0: 중앙군을 보낸 거예요.
1: 그렇죠.
0: 예.
1: 네, 그러니까 도둑을 토벌하러.
0: 진압하러.
1: 뭐 이런 개념으로 만드는 거고.
0: 네.
1: 그래서 1562년 초에 드디어 임꺽정을 잡는데 성공했고
0: 네.
1: 추정컨대 아마 잡아서 차명에 처하지 않았을까. 요 죽였다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뒤에 내력으로 봐서는
0: 처형했겠죠.
1: 처형한 것으로 예.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뭐 기록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 나오는 한 줄 한 줄이 진짜 흥미를 자아내는
1: 그렇죠.
0: 이게 막 잡힐 뻔했다가 뭐 자복 잡고 보니 형이었다가 뭐 황해도 있던 사람이 서울까지 왔다가 뭐 기록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네요.
1: 네 맞습니다.
0: 실록의 임꺽정 같은 도적의 기록이 좀 이렇게 비교적 자세히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아무래도 임꺽정이 일반 도적이라기보다는 뭔가 나라를 위협하는 큰 문제를 일으킨 범인 사건으로 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일종의 반란군처럼 여겼던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이제 실제로 임꺽정의 활동 자체도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 일반 도적하고는 달랐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임꺽정을 잡기 위해서 황해도 일대, 경기도 일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 기록들을 남기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이제 도적이 그 흉포하여 사람을 약탈 살해하고 심지어는 대낮에도 관할을 포위하고 수령의 나조를 사살했다.
0: 수령의 나조를 사살했다.
1: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경찰이나 군인을 죽인 거예요.
0: 그렇죠.
1: 이제 이런 어떤 도적이라는 점을 그전에는 볼 수가 없었고
0: 예.
1: 무엇보다도 옥문을 부수고 수감된 일당을 빼앗아갔다.
0: 야.
1: 탈옥시킨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수십 명이 와가지고 네. 우다다다 해가지고 그냥 그 감옥을 부수고 자기 잡혀있던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여자 몇 명만 못 데려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0: 전혀
1: 되고요.
0: 전혀 통제가 안 되네.
1: 심지어는 한양에 잠입해서 활동하기도 해서 나중에 서림이라는 인물도 사실은 한양에서 잡혔었거든요.
0: 아, 예.
1: 엄가이라는 인물로 변장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앙 조정에서 볼 때는 뭐야 그럼 얘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궁궐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0: 그렇죠.
1: 라는 경각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0: 예.
1: 더 나아가서 한양 장통방에 나와서 도적들이 관군과 맞서서 시가전을 합니다.
0: 장통방이 거기 청계천 있는 데라고
1: 광교 일대.
0: 광교.
1: 네. 아. 그러니까 예.
0: 진짜
1: 전복궁에서 얼마 멀지 않은 예. 곳에서 시가전을 벌인 거예요.
0: 시가전을 벌였다.
1: 여기에 이제 군졸들이 오히려 먼저 도망을 가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0: 예. 예.
1: 이거를 그냥 도적으로 봐야 되나? 이제 이런 어떤 뭔가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0: 좀 중무장했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림한테 물어봅니다.
0: 예.
1: 니네들 도대체 뭐 하려고 했었니? 그랬더니 우리가 옛날 봉상군수, 새 봉상군수를 죽이려고 했거든. 이라고 자백을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왕이 보낸 사또를 네.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역모로 처단당하는
0: 그렇죠.
1: 일이 되거든요.
0: 예.
1: 그 1년 동안 전국을 휩쓸었던 동학농민혁명 때도
0: 네.
1: 수령이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0: 아, 엄청난 일입니다.
1: 왜냐하면 수령을 죽인다라는 거는 왕과 맞선다라는
0: 네.
1: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0: 예.
1: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도
0: 네.
1: 수령을 잡아 가둘지언정 죽이진 않았습니다.
0: 진짜로 만약에 봉상군수를 죽였다면 이거는 한 단계 더 격상된 사건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0: 예.
1: 그 말 그대로 이제 실제 반란 상황이 되는 건데
0: 예.
1: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종은 지금 도적이 세력이 성하며 적국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적에게 포위된 그러니까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봤던 거죠. 그러면 탈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예.
1: 이제 이렇게 해서 몇 도의 백성들을 그 황해도 경기도의 몇 도의 백성들을 도적에게 다 넘길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0: 예.
1: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꺽정 세력을 반란으로 인식하고 이제 토벌할 군대를 보냈어요. 황해도에 보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0: 네.
1: 결국 이제 남치근이 중심이 돼서 구월산 일대에서 인꺽정 세력을 소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인꺽정이 또 탈출하게 되니까 황해도 일대 집을 하나하나 샅샅이 다 뒤집니다.
0: 예.
1: 다 뒤졌는데 예. 그때 이제 한 집에 인꺽정이 숨어들었나 봐요.
0: 네.
1: 그러니까 군사들이 막 달려와서 수색을 하니까
0: 네.
1: 어떤 그 집안에 있었던 할머니 보고 시킵니다. 인꺽정이. 협박을 했겠죠.
0: 어떻게요?
1: 저기 인꺽정 간다.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고 예. 하고 사람들이 시선이 딱 쏠린 틈을 타서
0: 네.
1: 그리고 군사들 뒤에 숨어요.
0: 잡으러 군사 사이에 숨어요?
1: 네. 그리고 군사인 척합니다.
0: 야.
1: 그리고 아마 조금 움직였나 봐요.
0: 예예예. 예, 예.
1: 그러니까 인꺽정을 이제 또 놓친 셈이 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그때 인꺽정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서림을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0: 네.
1: 왜냐하면 잡아도 벌써 두 번이나 그 바꿔치기가 된 사례가 있었으니까. 근데 서림이 딱 보던 저 사람이 인꺽정이요. 라고 하면서 결국 그때 야. 잡힌 것으로 보여지고요.
0: 서림이 약간 제갈량 포지션으로 갈 수 있었는데 막판에 너무 뒤통수를 때립니다. 진짜.
1: 완전히. 그래서 예. 뒷부분에 그 인꺽정과 관련해서는 이 서림이라는 사람은 없었다면은 네. 그때 만약에 죽었다면은 네. 어찌 됐을까 이렇게 되고
0: 네.
1: 실제로 조정에서도 이 서림에 대해서 포상을 하자.
0: 나중에요? 인꺽정 잡고 나서?
1: 네, 잡고 나서 논의가 벌어집니다.
0: 예.
1: 대신 중에 하나가 야 그래도 서림이 귀순을 해서
0: 인꺽정도 주고
1: 인꺽정을 잡았으니 포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일단 그 대사를 사관이 씁니다.
0: 사관이요?
1: 네. 예, 예. 현장에 있었으니까 미리
0: 예,
1: 현장에.
0: 예, 예, 예.
1: 근데 과로치고
0: 네.
1: 말은 바로 해야죠. 인꺽정은 서림은 귀순한 게 아니라 체포가 됐다고요.
0: 사관이 갑주를 자체적으로
1: 갑주를 달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 서림은 잘 귀순한 건 사실 아님.
1: 귀순 아님. 예. 잡힌 거임.
0: 체포임.
1: 포로임.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했지만 논의 속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림의 공이 컸다라고 해서
0: 네.
1: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도적을 어떻게 믿습니까?
0: 네.
1: 한때 도적이었는데
0: 그렇죠.
1: 이제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0: 되나요?
1: 포도청 안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0: 아 서림이 나중에 포도청에서 근무를
1: 네.
0: 했어요?
1: 근무하도록 하는데 그게 네. 특별하게 혜택을 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포도청 안에는 감시하는 눈들이 많잖아요.
0: 포졸들.
1: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그 범죄 영화들 보면은 약간 이제 그 참여는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야 너 들어봐 너 저기 얘기해 하면서 일종의 뭐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로서 네. 포도청 안에 두지 않았을까.
0: 약간 감시당하면서.
1: 그래서 감시도 하고 공도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기록이 모두 실록에 있는 기록입니다.
0: 실록에 있는 기록이다.
1: 네.
0: 명종실록에.
1: 명종실록에.
0: 사실 잡지사에서 조선 명종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이제는 명종하면 아 임꺽정이 활개쳤던 그 시대의 왕이구나
1: 그렇습니다.
0: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남편으로 임꺽정이 이렇게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거를 당시 조선의 상황과 연관지어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요.
1: 맞습니다. 네. 임꺽정이 햇수로 3년 또는 이제 그 전체 기간으로 그러니까 연도로 치면 4년 정도를 활동을 하다가 잡혔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인꺽정하고 호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워서 도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꺽정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수공업자도 있고 상인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백성들도 있고 또 천민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민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0: 그러네요.
1: 국가의 어떤 탄압이라든지 모순에 저항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일종의 이제 민중봉기로 보는 시각도 굉장히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0: 네.
1: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조선이 건국하고 150년 정도 지났을 때
0: 네.
1: 바로 이 명종 시기가 훈구파에서 살인파로 넘어가는 극성기이면서 마지막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정왕후의 등장과 그의 오라버니였던 윤원영.
0: 윤원영. 예.
1: 이런 어떤 외척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0: 문정왕후가 누구시죠? 관계가 누구의 누구부터?
1: 명종의 친엄마.
0: 명종의 친어머니.
1: 네.
0: 인명선이죠.
1: 네. 그리고 인종의 양어머니가 되는 분이죠. 그래서 인종이 효도를 하겠다고 일찍 어떻게 보면은
0: 네.
1: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그 동생이었던 명종이
0: 네.
1: 이제 왕이 올라가는데 명종이 왕이 올라가는 건 전부 내 덕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명종 대신 정치를 좀 하겠다라고 해서 조선시대에 보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네. 왕비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0: 명종은 어렸었나 보네요, 즉위할 때.
1: 어리기도 했지만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0: 아, 그래요?
1: 한 예. 10년 동안을.
0: 예.
1: 그러니까 이 문정왕후의 통치 속에서 외척 세력이 바로하고 훈구 세력이 다시 등장을 하니까
0: 네.
1: 이 시기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아. 그러면 그 혼란스러움은 결국은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니 그 민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한 거다. 자, 이렇게 보기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0: 예. 혼란스러웠던 정치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삶이 좀 피폐해졌을 거라고 보는 시각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뭐였습니까? 탐관오리인가요?
1: 일단은 처음에는 탐관오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국가기강의 문란 그다음에 황해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일단 나라가 건국하고 한 150년 정도 되니까 국가기강이 문란해지고 중앙정치가 흔들리면은 지방이 흔들리는 거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하나 발생했을 걸로 보기도 하고 율곡 이의 같은 경우는 이 시기가 이제 명나라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황해도가 그 접대를 맡아야 되는데
0: 아.
1: 그러려면 사또들이 여기저기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거든요.
0: 아.
1: 그러면은 사또가 걷는 세금이라는 거는 결국 백성들의 고혈이 되잖아요.
0: 아니 그거를 중앙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0: 아.
1: 그래서 평안도 황해도 일대 예. 특히 평안도는 그래도 세금을 면제를 해줬어요.
0: 예.
1: 익류라고 해서.
0: 예.
1: 그런데 황해도는 그런 게 없이 세금도 받쳐야 되고 또 접대도 해야 되니까 백성들이 어렵다.
0: 이중고네요.
1: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알려진 건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0: 네.
1: 내수사라고 하는
0: 네.
1: 국왕의 재산을 관리하던 관청이 영향을 끼쳤을 거다라고 보는
0: 아.
1: 것이 지금은 조금 더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국왕의 재산을 관리하던 내수사.
1: 그렇습니다.
0: 예.
1: 보통 우리가 조선 정부의 재정하면은 크게 공공 재정이 있고,
0: 예.
1: 그러니까 이제 호조가 맡아서 하는 재정이 있죠. 뒤에는 나중에 뭐 상평창이든 선해청이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재정 목록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0: 예.
1: 왕의 개인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왕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관청이 내수사입니다.
0: 왕은 재산이 어디서 나나요?
1: 그러니까 그 왕의 개인 재산이 어디서 나는지를 네. 처음에 추적을 해봤더니. 태조 이성계가 함흥 쪽에 가지고 있었던 것, 그다음에 태종이 예를 들어 사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자신이 운영하던 것, 그다음에 고려 왕실에서 받은 것,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그게 분량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은 언뜻 생각할 때
0: 예.
1: 호조의 재정은 판서가 담당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일반 관리잖아요.
0: 예.
1: 굉장히 똑똑한.
0: 네.
1: 그러면 내수사의 그 관리는 누구한테 맡길까?
0: 그러게요. 국왕의 재산인데.
1: 내시가 맞습니다.
0: 아, 그걸 내시가 합니까?
1: 네. 형식적으로는 그 관료 중에서 높은 사람이 담당을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이거는 네. 형식적일 거고
0: 네.
1: 실제 관리는 내시가 합니다. 그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내수사에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고리대금업을 해요.
0: 내수사에서.
1: 쌀을 빌려주고
0: 예.
1: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장리라고 하는
0: 네.
1: 고리대금업을 하니까
0: 네.
1: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임금이 모두의 아버지지.
0: 그렇지.
1: 뭐 대군의 아버지만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공주 옹주의 아버님만은 아니잖아요.
0: 아니죠, 아니죠. 백성의
1: 그러니까
0: 아버지죠.
1: 성리학의 어떤 영향들이 계속 깊어지면서 사대부들이나 그들이 중심됐던 관료들이 볼 때는
0: 네.
1: 이거 합쳐야 됩니다. 내수사 폐지해야 됩니다.
0: 그렇죠. 거의 뭐 약간 제3금융처럼 하면 어떻게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1: 이런
0: 이렇게
1: 느낌으로. 폐지해야 예. 되는데 심지어는 여기서 장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0: 예, 예, 예.
1: 이제 이거를 관료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을 처음에 내수 별자라는 걸 뒀다가 세종 때 내수소를 뒀다가 경국대전에 세조 때 만들었던 내수사라는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서 국가 공공기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0: 예.
1: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 수가 없는 거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돼서
0: 그래요.
1: 그래서 이제 관리들로 볼 때는 이 부분을
0: 네.
1: 일단은 그럼 장리는 없애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공격을 하고요.
0: 고리대금업?
1: 네, 고리대금업을.
0: 네,
1: 그리고 더 나아가서
0: 예, 예.
1: 이거 사적 영역인데 공적 영역으로 넘기십시오
0: 예.
1: 라고 얘기를 하는데
0: 네.
1: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대 왕들이
0: 어떻게 나오나요?
1: 별로
0: 원치 않겠죠. 예.
1: 그거를 왜 그래야 되지? 라고 하면서
0: 네.
1: 결국은 내수사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오히려 그 권력 그다음에 그 부가
0: 네.
1: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이 인걱정과 관련한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0: 백성들을 좀 힘들게 한 요소였을 것이다.
1: 네네네.
0: 대표적으로 이제 명종 다음인 선조 같은 경우도 그 내수사를 공적 영역으로 가는 걸 반대했다고 하던데요.
1: 심지어는 전쟁 때.
0: 그렇죠. 전쟁인데.
1: 저쪽에 네. 내수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 땅 그다음에 네. 거기 있는 노비 좀 군인으로 좀 데려다 쓰면 안 되고 그 땅에서 하는 소출 군량미로 좀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조가 내수사는 건드리면 안 되지.
0: 아 진짜. 아,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어, 선조는, 진짜. 도망가지 간 주제.
1: 실제로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예. 다 거부를 해요. 전쟁 중인데도.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내수사의 재산을 관료들이 건드리는 것을 국왕이 반대했다면 평시에 어땠을까.
0: 그러네요.
1: 라는 것들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전쟁 중인데 이거 내 재산인데? 약간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1: 그렇죠. 네,
0: 그렇죠. 건들지 마.
1: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관료들하고 그 왕실하고 합의를 어떻게 보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고리대교 음업은 안 할게 라고 하지만 네. 내수사는 그 성격상 그 일종의 재단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예. 파운데이션이 되면 계속해서 이자를 늘려나거나 수익 사업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내수사가 이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0: 네.
1: 문제는 이게 명종 때
0: 네.
1: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확대가 되고 이 내수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누가 되냐면
0: 네.
1: 문정왕후가 됩니다.
0: 문정왕후가.
1: 네. 아하. 그래서 문정왕후가 당시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0: 예.
1: 승과를 부활시키면서
0: 네.
1: 동시에 불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펼치는데
0: 아.
1: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국가 재정을 갖다 쓸 수가 없잖아요.
0: 네.
1: 국가 재정 쓴다 그러면 호주에서 아니 조선에서 무슨 불교 행사에
0: 그렇겠죠. 예, 예.
1: 돈을 씁니까?
0: 예.
1: 그 근거를 좀 가져오시고 사례를 가져오십시오 이러면은 문정왕후 할 방법이 없는데
0: 네.
1: 이 내수사를 원래 오품이 그 저기 그 책임자였던 걸 이품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재정을 몰아줍니다.
0: 아.
1: 몰아주면서 이 규모를 키우게 되니까 내수사가 힘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왕실 재정 업무를 넘어서서 군사도 일정하게 갖게 되고 일정하게 자기네끼리 사적인 재판도 하는
0: 네.
1: 즉 사법기구로서의 모습도 가지게 됐는데
0: 뭐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주셔도 좋고 이 내수사가 힘이 강해진 게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위협하는 건가요?
1: 그렇죠.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수사가 이제 수익사업 수익 모델들을 쭉 살펴볼 거 아니에요.
0: 예, 예, 예.
1: 그런데 애매하게 빈틈이 보이는 공간들에 이제 내수사가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0: 가령
1: 이제 황해도의 갈대사업.
0: 황해도의 갈대 사업? 갈대 사업?
1: 그러니까 가만히 백성들이 보니까 황해도 백성들이
0: 네.
1: 이제 가을쯤 되면은 갈대가 이제 서걱서걱 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갈대를 다 꺾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그 괴짝이나 고리 이런 거, 반지고리 이런 것들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걸 곡물로 바치고 남는 거는 팔고 이렇게 하거든요.
0: 수공품을 만들어서.
1: 네.
0: 예.
1: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갈대가 어디서 나지? 일단 백성들의 농토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럼 저게 백성들 땅은 아니잖아요.
0: 나라 땅인가?
1: 그러면 예. 이 세상에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는데 우리 내수사가 볼 때 저거는 국왕의 땅이다.
0: 그렇게 봐요?
1: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0: 예.
1: 그래서 그 지역 백성들을 관할하는 수령에게 통보를 합니다.
0: 예.
1: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지역에서 나는 갈 때는 이제부터 만약에 쓰고 뭔가 물건을 만들면 우리한테 세금을 내라.
0: 아.
1: 그러니까 갑자기 백성들로 볼 때는 이제 조금이라도 부업을 해서
0: 그렇죠.
1: 농사에서 예. 어떻게 보면은 살기 어려운 부분들을 채워나가려고 갈대를 다 이것저것 꿰가지고
0: 그렇겠죠.
1: 뭔가 그릇도
0: 예.
1: 만들고 가구도 만들었는데
0: 그걸 세금 내라 그러면
1: 세금을 어떻게? 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크게
0: 예.
1: 그럼 우리가 이거를 세금을 내면서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0: 먹고 살기가 힘들고.
1: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0: 네.
1: 백성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
0: 네.
1: 이제 자연스럽게 그 갈대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 민심이
0: 네.
1: 동요를 하게 될 거고 이때 여기에 누군가 큰 도적이 나타나서 그러면 이 부조리함에 대한 것들의 틈을 벌려놓는다라고 하면 나도 거기에 그러면 동참을 할까?
0: 가담할래.
1: 나도 지금 부조리함을 국가로부터 받았는데 그럼 도적질 쯤이야? 어때?
0: 그렇지.
1: 라는 생각을 거꾸로 할 가능성이 생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인걱정 난에 영향을 끼쳤다.
0: 그러면 저기 황해도에 있던 인걱정도 그런 갈대로 수공품을 만들던 사람인가요?
1: 그랬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0: 예.
1: 문제는 이 사람이 출신이 양주 출신의 백정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0: 백정은 소 잡는 사람이죠.
1: 그렇죠. 보통은
0: 예.
1: 이제 소 잡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0: 예.
1: 또 한편으로 고리백정이라고 해서
0: 예.
1: 그 반지고리 같은 것들을 그다음에 어떤 바구니 같은 것들을 만드는 사람도 백정이거든요.
0: 아, 고리백정.
1: 네, 그래서 이 고리백정과 연결되어 가능성도 있고 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포섭해서 자신의 세력, 즉 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네. 충분히 가능했겠다 이렇게 보여졌을 것 같고요.
0: 예.
1: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걱정 세력들이 커지지 않았을까?
0: 그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임꺽정을 우리가 의적이라는 이미지로 많이 알고 있는데
1: 그렇죠.
0: 이런 뭐 백성이나 아전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 때문에 그런 게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어떻게 보십니까? 의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1: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의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아니었던 것 같다.
1: 맞습니다. 네, 아닙니다.
0: 아닙니다.
1: 아닙니다.
0: 아닙니다. 예.
1: 벽적 홍명이도 임꺽정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계급 모순에 또는 신분 모순에 저항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갖고
0: 네.
1: 소설을 쓰기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민간에 전해지는 문헌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썼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0: 네.
1: 문제는 이제 실록에 남아 있는 기록들입니다. 앞에 실록이 분명히 뒤에 선조 때 사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그 도적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0: 예.
1: 예를 들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이면 도적이 되고 흩어지면 백성이 된다. 이 얘기는 왕이 들으면 뒤로 넘어갈 그런
0: 그렇죠.
1: 얘기잖아요. 그런데
0: 예.
1: 그거를 그냥 거기다 써놨던
0: 현실을 쓴 거예요.
1: 네. 예. 그런데 임꺽정과 그 일당이 해놓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면은
0: 네.
1: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살인, 약탈 등의 기록이 굉장히 많고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록 기록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가 있지라는 것들이
0: 백주대낮에도 살인을 하고
1: 여성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에게 배신했던 사람들을 보복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요.
0: 예.
1: 더불어서 부자들에게 재산을 빼앗았다는 기록은 있는데
0: 네.
1: 어떻게 나눠줬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0: 그렇죠. 의적이 되려면 그걸 빼앗아서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줘야 의적이
1: 그렇죠.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도적들 사이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과 그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으나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 예.
1: 성호사설에서도 임꺽정, 장길선, 홍길동 얘기를 꺼낸 게 이들을 의적으로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어떤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서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을 표방해서지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역시 임꺽정을 의적으로 본 기록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0: 예. 조선 명종 때를 뒤흔들었던 도적 임꺽정의 활동을 통해서 당시 조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었던 회차였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에는 잡지사가 있지만 북한에는 금수강산이라는 대외 홍보용 잡지가 있는데요. 지난 2006년 7월호 금수강산에는 황해북도 장풍군의 산골에서 임꺽정의 모습을 그려놓은 바위 조각상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그 같이 공개된 사진을 봤더니 우리가 떠올리는 그 턱수염이 그득한 모습과는 차이가 있고요. 슈퍼마리오처럼 얌전하게 콧수염 정도가 나 있고 또 둥근 얼굴의 모습인데요. 잡지에 의하면 주변에서 16세기 것으로 보이는 도자기도 나왔다고 하니까 어쩌면 임꺽정 무리가 실제로 머문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반란의 무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에서조차 임꺽정은 많은 이의 관심과 환상을 자극하는 인물이란 것이겠죠.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되게 많이 계시네요. 저도 야구 중계를 곧잘 보는 편인데요.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야구 중계를 우연히 보고 있는데 두산 베어스 경기였어요. 그 당시에 투수는 이현승 투수였고요. 포수는 양의지 포수였어요. 두산이 위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때 양의지 포수가 타임을 요청하더니 이현승 투수한테로 다가갔어요. 보통 그럴 때 작전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의지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현승 투수가 글러브로 이렇게 약간 쥐어박는 모션을 하더니 피식 웃고는 서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경기는 진행됐죠. 그 당시에 스포츠캐스터가 아니 방금 양의지 포수가 뭐라고 한 걸까요? 라고 얘기했지만 중계를 보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두산은 그 위기 상황을 잘 넘겼어요. 이현승 투수가 공을 잘 던졌던 거겠죠. 승리 투수가 이현승 선수가 됐고요. 끝나고 나서 어떤 기자가 이현승 선수를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까 8회에 양의지 포수가 다가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이현승 투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까만 거 있죠. 이거 언더셔츠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현승 투수가 두 겹을 입고 있었대요. 양의지 포수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가와가지고 했다는 말이 형 이거 두 개 껴입었어? 추워? 나이 들었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승 선수는 이게 무슨 실없는 소리야 싶으니까 야 들어가 이렇게 돼서는 그렇게 헤어진 거죠. 양의지 포수가 하려고 했던 말이 뭐였을까요? 형 긴장 풀어 힘 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면은 이럴 경우에 투수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할까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형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야. 모두가 형만 쳐다보고 있어. 이번 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잘 던져야 돼. 힘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긴장하게 되겠죠.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그러면 공을 제대로 던지기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양의지 포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현승 투수에게 힘을 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 힘을 뺄 수 있는 주문 한마디를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은 우선 저희 집안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가훈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내줬어요. 집에 가서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희 집은 참고로 부산인데 저희 아버지가 가훈? 화목! 화목이라고 적어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화목? 집안의 화목을 가장 자주 깨뜨리는 주범인 아버지가 할 말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적어가지고 냈어요. 그거는 대충 되는 대로 적어서 냈던 가훈이었고요. 실질적인 우리 집의 가훈이 뭐인지를 저는 세월이 한참 흘러서야 불현듯 깨닫게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 가족이 너무 자주 오랫동안 써서 저희 가족의 무의식에 깊숙이 자리받게 된 하나의 단어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만닦고라는 말이었어요. 경상도 출신인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만닦고라는 말은 뭐 하러, 뭐 한다고, 뭘 하려고 등에 해당하는 말로서 영어로 치면 what for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의문사이기 때문에 항상 뒤에는 물음표가 뒤따르고요. 용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닦고 그래 쎄빠지게 했었노? 번역하자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 아이고 만닦고 그 돈 주고 샀노? 뭐하러 그만한 돈을 들여 샀어?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대답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난 꼭 그 자리에 오르고 말 거야. 만닦고. 우리 회사를 세계 1위 회사로 만듭시다. 만닦고. 살짝 핀잔 주는 뉘앙스로 말하는 이 만닦고라는 말을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경상도 출신의 선배 하나는 애가 저 장난감 사주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만닦고 막 흙 갖고 놀아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21세기에 애한테 흙을 갖고 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애는 이 만닦고라는 말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확실히 심지가 굳기 전에 어린아이에게 이 만닦고라는 말은 허무주의와 무기력으로 이끄는 그런 주문이 될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세월이 흘러서 좀 자라고 난 뒤에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만다꼬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사는 게 힘에 부칠 때나 또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만다꼬라고 하는 말을 되새기면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만다꼬 이것을 해야 되지? 만다꼬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정말로 이것을 원하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떠밀려서 생각을 하는 건가? 저는 만다꼬라고 하는 질문을 찾으면서 제가 불필요하게 힘을 들이고 있던 곳에서 힘을 거두어 드릴 수도 있었어요. 이를테면 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에 출연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잘해야 될 텐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만다꼬 내가 긴장을 하지? 만다꼬 내가 세바시에 나오면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왜냐하면 나는 평소에 잘하는데. 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1시간씩, 2시간씩 강연을 해본 적도 있기 때문에 15분 정도의 강연은 사실 부담이 덜하잖아요. 근데 만다꼬 내가 긴장을 하는가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저것 때문이었어요. 카메라. 저 뒤에도 있네요. 카메라. 자, 이 강연이 다른 강연과 다른 점은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저 카메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은 긴장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께만 제 이야기를 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면 분위기가 좋을 테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모습이 카메라에 녹화가 될 테니까 저는 결국 카메라를 의식할 필요 없이 힘을 빼고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평소에 이렇게 막 잘 웃던 사람도 카메라를 정색하고 들이대면 표정이 굳죠. 결혼식 같은 데서도 자 신랑 신부 하객 올라오세요. 카메라 여기 보세요. 자 밀착하시고 45도 어깨 하시고

우리나라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택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사택은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오면은 그 사택 앞에 놓여있는 차가 착착착 바뀐대요. 소형에서 중형으로, 중형 몰던 사람은 대형으로, 이렇게. 누가 한 사람 차를 바꾸면 그 회사에 같이 다니고 있는 직급이 비슷한 사람이 봤을 때, 어? 제가 지금 중형차로 차를 바꿨어? 어? 내가 중형차를 몰 때가 됐나? 내가 같은 직급인데 저 녀석보다 뒤떨어지게 보이면 안 되겠다. 뒤처지게 보이면 안 되겠다. 그럼 나도 차를 바꿔야지. 이런 식의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게, 차를 바꿔야 되겠다는 욕망이라는 게 꼭 본인 스스로만의 것은 아닌 것 같죠. 그거는 남의 눈이라는 카메라를 의식한 욕망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만다꼬라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만다꼬 내가 차를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하지? 지금 차도 멀쩡히 잘 쓰고 있는데, 아, 차를 바꿀 게 아니라 내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완전히 반하지는 않은 사람과 지금 만나보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 안 해? 국수는 언제 먹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압박감을 느낄 때도, 만났고 저 사람들이 나 대신 결혼생활 해줄 건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결혼을 해야 되는 때가 됐는데 옆에 이 사람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애한테도, 야 들어가서 공부해,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다가도 스스로 만났고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정말 저 애를 위한 걸까? 저렇게 공부가 취미가 없는 애를 공부해라 공부해라 라고 압박하는 것은 혹시 내가, 내 자식이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남들 눈에 창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자기 스스로 성찰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저는 카피라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욕망이 아닌 욕망을 주입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런 차를 몰아라, 이런 코트를 입어라, 이런 집에서 살아라. 사람들이 어떤 것을 굉장히 강렬하게 원하게 될 때는 그게 스스로만의 욕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만다꼬를 되새겨보기를 권합니다. 뭔가를 굉장히 갖고 싶어질 때 만다꼬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이게 정말로 내가 그것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술에 휘둘려서 잠시 그렇다고 착각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벌 수도 있죠. 이 친구는 제가 같이 사는 친구인데요, 마라톤을 해요. 이 친구의 말에 따르면은 마라톤의 백미는 다 힘들게 뛰고 나서 시원하게 마시는 맥주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를 좋아하죠. 인생 마라톤이야. 너 지금 보면 뒤처진 것 같아도 길게 보면은 언젠가는 역전할 수 있으니까 쉬지 말고 뛰어야 돼,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너무 빠져있고 기진맥진해 있는 사람에게도 사람들은 뭐라고 응원하죠? 힘내! 할 수 있어! 힘내! 라고만 응원하죠. 하지만 양의지 선수가 이현승 선수한테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잘 살게 도와주고 싶을 때는 힘을 빼도록 도와주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쉼 없이 달리고 또 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맥주는 어디 있나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말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최선은 달리고 또 달리고 쉴 새 없이 달리는 게 아니에요. 저의 최선은 최선을 다해서 쫓기는 마음 없이 쉴 때도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게으름을 부리면서 힘을 비축할 때도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남의 것이 아닌 내 인생을 살려고 질문을 던질 때도 있고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달릴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맥주를 마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은요, 남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인생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인생에 대해서 고마움을 잃지 않을 정도의 조율을 해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에서 힘을 뺄 수 있어야, 정말로 힘을 줘야 될 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 빼고, 그래야 리듬이 생겨나죠.

음악에서도 강박, 강박만 있으면 음악 리듬이 생겨나지 않죠. 강박이 있으면 약박이 있고 음표가 있으면 쉼표가 있고 그래야 리듬이 생겨나고 그걸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분 각자의 음악을 만들어갈 때 꼭 필요한 쉼표의 주문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빼고 싶을 때 기억해야 될 세 글자 단어가 뭐라고요? 만다꼬를 기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건강한 삶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텔로유스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영노화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제품 및 사업 설명회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 예약 및 문의는 917-656-7717 써니킴 코치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분들을 위한 특별 세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파인 데이케어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50명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건강과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917-656-7717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탈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항상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 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쥐씨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겐 인생을 건 올해 본선 선거 진출을 위한 1차 관문 예비선거가 미국의 여러 개 주들에서 있는 날입니다. 반짝이는 햇살이 닿는 곳마다 오늘까지는 그렇게 덥지 않을 거라는 뉴욕과 허슨강 건너 뉴저지 그리고 롱아일랜드를 감싸고 있는 이 물, 강물, 바닷물, 찰랑이는 물결이 행복한 날인데 메인주, 네바다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는 손톱을 깨무는 후보들이 그 긴장이 이미 아침 일찍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지난주에 예비선거를 하고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선거일에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는 끝까지 며칠이 걸려도 기다려서 카운트한다는 캘리포니아주의 선거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느닷없는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느냐? 그렇다면 부정선거다라고 외마디 같은 주자 때문에 뉴스 헤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젯밤 뉴욕 닉스의 NBA 프로농구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파이널 7전 4선 승제 진출해서 3차전 경기가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닉스의 팬으로 관전을 했지만 그 모습이 경기장 화면에 비춰지는 순간 천둥치는 듯한 부를 받았다는 뉴스를 또 매스미디어, 소셜미디어는 일제히 오늘 아침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날 뉴욕 닉스는 어제 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0: 뉴욕 닉스 어제 3차전 경기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전하는 이 경기 어제 졌습니다 라고 야유를 받았다라는 그 끝에 말을 하니까 좀 그러네요. 오늘 뉴욕과 그 일대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간 것도 같습니다. 82도, 그러니까 30도까지 화시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이 지나고 내일 수요일, 그러네요. 내일까지는 오늘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화시로 92도까지 올라갑니다. 섭씨로 하면 뭐 한 34도 정도가 되니까, 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 주 썬데이까지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비는 내일 수요일 어느 무렵인가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비가 와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온도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도 더 6월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 6월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이 안 됩니다. 오늘 6월 9일인데요. 날짜를 자꾸 보면서 지금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95번이 크로스 브롱스를 관통하는 그 길, 거기에 조지 워싱턴 브리지, 다리마다 이렇게 전광판에 펼쳐 놓은 그런 사인들이 6월 13일부터 7월 19일 이 날짜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위치한 MetLife Stadium에서 이 8차례 경기가 있는 월드컵 개막은 6월 11일, 이틀 후지만 이곳에서 첫 경기가 시작되는 날이 6월 13일이기 때문에 6월 13일을 거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교통 체증을 예상한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은 전혀 감이 이렇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에 허슨강을 건너서 뉴저지로 와서 또 방송을 하는 날이 일주일에 두 번인데요. 괜찮을까? 걸어올까? 다리 건너로다? 뭐 요즘에 그 조지 워싱턴 브릿지 이 한쪽 편에 벌써 난간도 다시 멋진 모습으로 올렸고요. 이제 뭐 거기서 순간적으로 약한 마음에 강물에 몸을 던지는 일은 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대쪽에도 이 보행자들과 또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이드워크라고 하잖아요. 다리 양옆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걸어서 건너면 한 40분? 뭐 여기 포트리에 있는 뉴저지 스튜디오까지 일주일에 두 번 뭐 한 시간은 걸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덟 번 정도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으로 FIFA의 스폰서들 때문에 그렇게 명명하게 되는 이 월드컵 대회 기간 동안에 MetLife Stadium까지 차들이 정말 얼마나 그렇게 가게 될까? 뭐 전혀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예비선거 지난주에 뉴저지주와 같이 같은 날에 있었습니다. 이게 세컨드 런업 스팟이 거의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는 당에 관계없이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명의 후보가 본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다른 주들 같으면 뭐 런업다 해서 결선이 있겠지만 이게 결선이 그러니까 본선인 거죠. 11월에 나갈 시장선거, LA 시장선거에 지금 현재 카런 베스가 한 명 올라가 있고요. 두 번째 자리에 이제 시티 카운슬 멤버인 니티아 라만이라는 여성 후보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이 리얼리티 쇼에 또 나왔고 이 인물이 못 올라가게 될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레바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접전이다라고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레바논의 헤즈볼라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헤즈볼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 이게 뭐 정확한 표현이긴 하죠. 레바논의 지금 대통령도 아주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멈추겠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충돌한 것을 일단 멈추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이 썬데이 나잇에 주고받은 엄청난 공격 정말 전면전으로 중동전이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했던 그렇지만 우리가 멈추겠다라고 해서 그랬는데 이 하루 만에 이스라엘군이 또 북쪽에 있는 남부 레바논 전체의 여러 도시, 마을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 약한 휴전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게 어젠지 오늘인지 아니면 일주일 전인지 한 달 전인지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한다는 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죠. 레바논의 국영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남부 도시 티레라는 그 인근 그곳의 인근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있어서 최소 한 9명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공격이 레바논 문제가 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레바논 문제가 아니라 레바논에서 들어가서 지금 헤즈볼라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끝까지 잡겠다 하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 피스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어떤 평화 합의도 레바논의 안보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이 말은 헤즈볼라를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 레바논을 계속 치는 것은 이건 미국과 평화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란이 지금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것도 아니다. 이란이 지원을 하고는 헤즈볼라를 향해서 우리의 공격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어제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오늘은 6월 9일이고 어제는 6월 8일이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어쨌든 주말에 이스라엘이 뭐 거의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 외곽까지 들어가서 이란이 이거 참을 수 없다 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렇게 공격을 주고받았는데 헤즈볼라는 계속해서 휴전을 거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입장은 또 남부 레바논 점령을 유지하겠다. 그런데 레바논의 사실 지금 상황이라는 건 레바논 남부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기는 하지만 자 공습 갑니다라고 이스라엘에서 이걸 대피 명령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대피를 그러니까 피난을 가는 것은 힘들지만 그리고 민간인 사상자도 지금 뭐 안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때려서 사람들이 확 죽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또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레바논에 가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듣기에는 다 죽겠다 위험하다 해서 본국에서는 귀국하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또 어려운 형편에 짐 싸갖고 귀국하는 거 이런 거 너무 힘들다 우리 괜찮다 그렇게 밖에서 보는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일단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 휴전 상태로 살짝 이렇게 눌러놓고 있는 이것이 종전으로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협상에 있어서 협상의 조건도 문제지만 이게 뭐 있죠. 제가 제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오라는 말을 우리가 장난처럼 하잖아요. 뭐 내가 돈이 없냐 가오가 없지 아니 뭐죠? 이거 잘못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이 그게 지금 뭐 제대로 쓰는 말인지 모르지만 이란과 미국이 서로 이 말하자면 이 속칭 가오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쪽 모두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라는 걸 이게 내세우려고 하니까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중요한 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프로농구 어제 파이널 3차전 경기 이미 여러분께서 소식을 들었고 또 뉴욕 닉스가 졌다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닉스 팬이라서 여기 보러 갔는데 뭐 야유받은 것까지야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경기 앞두고 너무나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세 차례나 어쨌든 이 암살 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마디슨 스퀘어 가든 주변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겠다라고 관전하겠다라고 발표한 이래 계속해서 뭐 상상할 수 없는 이 강화된 보안, 시큐리티, 그 근처에는 아예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지도 말라라는 마디슨 스퀘어 가든 뉴욕 닉스 경기 3차전을 앞두고 그리고 또 이 뭐 7,000불짜리 티켓 가장 싼 티켓도 7,000불까지 올라갔다는데 그렇게까지 돈을 주고 거기 가서 보겠다라고 하는 팬들이 여기 입장할 때는 소지품 최소화하고 경기 시작 2시간 전까지 최소한 도착해서 줄을 서라 라고 했는데 어제 막상 이게 2시간 전에 도착해서 다 소지품 이거 검사도 했는데도 입장을 안 시켜서 뭐 야단이 났다고 합니다. 이 보안 조치 공항 들어갈 때 뭐 비행기 탈 때 정도였고 닉스 구단 쪽에서는 또 토요일에 이미 엄격한 무가방 정책 가방 갖고 오지 말라 해서 어제 어떻게 들어간 건가요? 저는 뭐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경기 시작은 예정된 8시 반보다 10분 넘어서 시작은 됐다라고 합니다. 1999년 20세기에 뉴욕에서 열린 NBA 파이널 경기 이후에 21세기 첫 번째 뉴욕 닉스가 이게 결승에 진출을 해서 얼마나 정말 많은 팬들이 왔을까. 1973년 이후 그 이후에는 뉴욕 닉스가 NBA에서 우승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결승 시리즈 진출도 1999년이 마지막이었으니까 굉장한 어제 3차전이었는데 이미 2승을 거두고 와서 3차전 이기고 그리고 내일까지 이기면 이 뉴욕에서 우승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멋진 계획이었는데 어제 졌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가가 나오는 가운데 화면의 모습이 비춰지자 우레아 같은 박수가 아니고 우레아 같은 야유가 있었고 그런데 바로 화면이 또 뉴욕 닉스의 가장 지금 뭐 스타 플레이어인 제일은 브런슨 선수를 비추니까 분위기는 완전히 또 환호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내일 4차전 경기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2: 변호사.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QC Natural 714-870-7582
4: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5: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6: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5: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6: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Radio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5: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6: 새 매장에서
7: AI 주얼리 주치의 특별 상담을

걱정 및 월드컵 를 생각합니다. 너무 티켓값이 비싸서 뭐 사람들이 아예 포기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는 또 보이콧하는 심정으로 안 사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FIFA가 이 돈을 벌 기회로 미국의 이 스포츠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아닌가, 스포츠에 대한 팬심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쨌든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그 일대에 사는 주민들로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MetLife Stadium 뉴저지에서 8경기가 이제 6월 13일부터 있게 되는데, FIFA 스폰서십 때문에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으로 이름을 고쳐서 부르게 됩니다. 조별리그 5경기가 여기서 있게 됩니다. MetLife Stadium 6월 13일에, 그러니까 개막하고 3일째 브라질하고 모로코 간의 경기가 있습니다. 와, 브라질. 이렇게 해서 이 조별리그도 사람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경기를 여기에다가 배정을 한 것도 같다. 우리는 뭐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4일 뒤인 6월 16일에 프랑스와 세네갈의 경기가 또 MetLife Stadium에서 있습니다. 6월 22일에 노르웨이와 세네갈 경기, 6월 25일에는 에콰도르와 독일 간의 경기가, 6월 27일 MetLife Stadium에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로 파나마와 영국 간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 경기인데 제가 이 날짜를 보고 있어요. 이 날짜에는 집에서부터 걸어서 다리를 건너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토너먼트로 그래서 32강전이 또 6월 30일에 여기서 펼쳐지게 됩니다. MetLife Stadium. 그리고 16강전 경기도 7월 5일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멕시코와 같은 조에 있어서 우리가 알듯이 32강까지는 멕시코에서 경기를 해야 된다. 1위로 올라가게 되면, 2위로 올라가게 되면 LA 쪽으로 와서 하게 되는데, MetLife Stadium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결승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들으셨으면 각오를 단단히 해주세요. 네, 감독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월드컵 대회는 있는데, 뉴욕 뉴저지가 교통 대란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미리 지금 뛰고 있는 거죠. 6월 13일 경기가 있기 때문에 6월 13일부터 어쨌든 결승전이 있는 7월 19일까지 네, 그렇게 8차례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트로피가 도난된 사건을 말씀드렸죠. 1966년 영국에서의 대회였습니다. 이 줄림의 트로피라는 이름, FIFA의 3대 회장, 이 월드컵 축구 대회가 이루어지는데 주축 멤버 중에 하나였다 해서 그 이름을 붙였는데, 아무튼 트로피가 없어진 거예요. 1966년의 일인데 이걸 어떻게 찾았는가, 누가 찾았나, 뭐 엄청나게 런던에서 없어진 이 트로피를 찾기 위해서 영국 경찰이 모두 이걸 총동원해서 찾았지만, 며칠 동안 정말 이게 트로피 없이 대회 시작을 해야 되나 했는데 뜻밖의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한 마리 개가, 피콜스라는 이름의 개가 Upper Norwood, 남쪽 런던 남부에서 이 트로피를 찾아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이 강아지,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피클스라는 이름의 이 덕이 주택가를 이렇게 산책하는 중에 이렇게 울타리 아래에 신문지에 감싸놓은 이 수상한 꾸러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게 뭐지? 신문지를 열어보는 순간에 그 안에, 와, 이게 월드컵 트로피 아니야? 가짜 아니야? 물론 놀랐겠죠. 그렇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극적으로 발견된 트로피, 1966년 영국의 월드컵 대회에서. 그래서 이 덕이 대표팀 공식 축하 행사에 초대받는 영예까지. 그해 영국이 또 우승을 해서 그랬던가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김정은을 방문을 했습니다. 1박 2일로 원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시진핑 주석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달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이란 전쟁 이후에 뭔가 국제질서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어지면서 러시아가 무기고가 바닥이 나는 그러니까 이 탄알 같은 것이 모자라는 그런 정도로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도움을 요청하죠. 이거 탄알 좀 팔아라. 그래서 얼마를 팔았다고 하죠. 뭐 어마어마한 수입을 아무튼 북한에 가져다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경제 제재로 기름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러시아도 기름을 팔 수가 없는데 이렇게 석유를 또 북한에 보내줘서 북한이 최근 들어서 경제가 엄청나게 최소한 평양시를 봐서는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세계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의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물자는 물론 지금 식량도 부족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영양실조가 반이 된다. 그리고 인권 문제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한 방문 북한과 중국의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이 1961년에 체결돼서 65주년을 맞는 기념이 올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명분은 그런데 실제로는 푸틴 러시아와 밀착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어떤 견제? 러시아 견제, 핵전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가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복귀했는데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중국과 북한의 정상들이 만났습니다. 핵무기라고 보면은 중국이 워낙 큰 나라기는 하지만 제가 어제 지도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의 숫자가 무려 14개 나라가 됩니다. 그중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곳이 인도파키스탄 그리고 러시아 있죠. 그리고 이제 북한까지 하니까 네 곳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북한의 경우까지 해서 이런 이웃을 접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복잡한 그 외교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시진핑의 입장은 중국이 그동안 이런 사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이런 사태를 예상을 했던 것일까 아무튼 기름을 그래도 또 많이 비축을 해놨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시진핑의 북한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귀 기울여서 듣게 됩니다. 어제 미국에 유학 와서 미국 기업에서 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유학생, 한국에서 온 유학생을 포함해서 또 인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미국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1B라는 비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비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백악관에 복귀한 뒤에 H1B 비자로 고용을 할 경우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뭐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어제 매사추세츠에 이 소송이 제기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9월에 시작한 이 H1B 전문직 비자 신청 기업이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정책에 대해서 이걸 전면 무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정책은 외국인의 숙련된 여기서는 기술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H1B를 그 정도로 발급을 해줄 그런 고용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워커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 기업에 사실 세금을 때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를 여기에 판사가 댔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또 지나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우리 또 이민자들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을 오는 또 많은 학생들에게 이 케이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앞으로 자세한 소식을 또 전해드릴 텐데요. 연방법원에 최근 잇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이민 정책에 대한 그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그 취업 해과 이민 혜택 신청 여기에 대한 동결 정책을 지난번에 무효화한 데 이어서 H1B 이거 10만 불 이거 아니다. 뭐 지금 백악관 대변인 쪽에서는 미국인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그것이 미국의 정신과 이게 명시되지 않은 미국의 이익에 그러니까 부합하지 않는 건 우리는 무조건 이 법적인 권한이 있다. 이걸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행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2: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3: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alla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유치원 김수보석 47가 5 에베뉴 6 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김수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김수가 쌉니다. 이번 주 김수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의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The Next E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걱정하시죠. 말은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네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뉴저지 한남 체인 안에 만나방에서 하세요.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에 국찜,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 체인 문이 열리면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터하 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자판의 목소리.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터하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 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는 곳.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제니의 뭉치 반려동물 친구들과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만들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 멍멍이 고양이들을 위한 발바닥 쿨링 매트부터 기력 보충 영양제, 시원한 여름 패션, 질 좋은 사료까지 기다리는 곳 제니 앤 뭉치.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의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 정성 가득 토종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거기에 한국인의 인심은 덤입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845-866-4588 꼭 예약하세요. 와, 월드컵 티켓 너무 비싸서 우리는 다 같이 가서 함께 응원하면서 보면 사실 그 비싼 월드컵 티켓 필요 없잖아요. 정말 그래요. 혼자 가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뉴욕과 뉴저지에 모두 있습니다. 월드컵 개막일인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뉴저지 페어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모입니다. 대한민국 대 체코 1차 경기 한인 합동 응원전에 모두 초대합니다.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뉴저지 쪽 합동 응원전 무료입니다. 가슴 벅찬 순간 한자리에 모여서 태극전사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화이팅! 라디오 지금 차에서 내리시면서 뭐 라디오를 떠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이젠 K라디오 앱에서 K라디오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라이브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새롭게 단장한 K라디오 웹사이트에 오십시오. www.kradio.us 뉴스도 보시고 방송도 들으시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 세계 소식 다양하게 만나세요. kradio.us

0: 학교를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고 그래서 대학 캠퍼스가 있는 그런 부시나 또 우리 이웃에 학교가 있으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안을 들여다보고 부럽기도 하고 나도 좀 공부를 더 했었으면 아,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잊어버리는데 오늘 이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볼겐 커뮤니티 칼리지, 그러니까 볼겐 카운티 BCC 볼겐 커뮤니티 칼리지의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안미나 볼겐 커뮤니티 칼리지 경영 및 사회과학 대학의 학장님 그리고 최경희 그 전에 또 병원에서 이렇게 아시아계 환자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지금은 볼겐 커뮤니티 칼리지 경영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최경희 교수님 두 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미나입니다.
2: 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최경희입니다.
0: 네. 두 분 이렇게 오셨는데요. 제가 아주 바쁘실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서 좀 숨을 돌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볼겐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이라 하면요. 우리는 이제 끝나서 나이도 있고 아이들 때문에 뭐 우리 아이들이나 그냥 학교 가고 싶은 학교 보내야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커뮤니티 칼리지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죠?
1: 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는 우리 동네 주민 누구나 또 온 가족이 언제든 와서 마음껏 네.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종합교육의 큰 마당 같은 것입니다.
0: 네.
1: 사실 저희 학교가 재학생 수만 1만 5천 명이 넘는 유저지 최대 규모인데요.
0: 1만 5천 명.
1: 네, 와. 많아요. 정규 학위 과정 말고도 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취업으로 바로 연결되는 자격증 코스 아주 많고요.
0: 네.
1: 미국에 새로 정착하신 이민자분들이나 또 아이들 다 키워놓고 네. 이제 내일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 고민하시는 어머님들 계시죠?
0: 네.
1: 여러분의 제2의 인생 출발점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의료, 비즈니스, IT처럼
0: 네.
1: 단기간에 자격증을 따서 바로 취업을 하시거나 창업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1: 뭐 혹은 또 영어, ESL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이나 은퇴 후에 그동안 미뤄뒀던 관심 분야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0: 네.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나의 제2의 커리어를 좀 갖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네. 아이들도 다 이제 나갔는데 내가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카운티가 있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이런 여러 강의가 있는데 수업료도 또 그렇게 비싸지 않고 또 그 카운티 내에 거주하면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 듣고 그러는데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맞아요. 일단 그 주민 여러분이 내신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모든 혜택을 아낌없이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0: 네.
1: 요즘 아시다시피 너무 학비가 높아서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으시니까
0: 네.
1: 부담 없이 자녀분들을 보내셔서 러커스나 네. 뭐 콜롬비아, NYU 같은 4년제 대학으로 편입시키는
0: 네.
1: 훌륭한 디딤돌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최경희 교수님, 제가 전에 인터뷰를 전화로도 목소리 많이 듣고 이렇게 병원의 여러 가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또 그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교수님으로 경영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반갑게 다시 학교로 돌아가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 BCC K-Summer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2: 네네.
0: 듣고 싶었습니다.
2: 네. 그래서 저희가 K-Summer 프로그램을 다음 주 네. 월요일 6월 15일부터 그 목요일까지
0: 네.
2: 4일간 진행합니다.
0: 네.
2: 시간은 오전 10시에 시작이고요.
0: 네.
2: 장소는 그 볼겐 커뮤니티 컬리지에 있는 파라무스 캠퍼스예요.
0: 네.
2: 그런데 학교 캠퍼스가 여러 개 되니까
0: 네.
2: 반드시 파라무스
0: 캠퍼스로 네. 여러 개 다 지나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봤는데 그래서 남의 일 같이 생각하시는
2: 네.
0: 분들이시죠.
2: 저도 여러분 다른 캠퍼스에 갔다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0: 네.
2: 그리고 파킹이 넉넉해요. 파라무스로
0: 네.
2: 오시면은
0: 네.
2: 그래서 파킹하시고 나면은 아마 안내가 있을 겁니다.
0: 네.
2: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은 사우스폴 재단 후원으로
0: 네.
2: 진행이 되니까 참가비는 무료예요.
3: 무료로.
2: 네.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께 그 간단한 점심 식사도 제공이 될 겁니다.
3: 네. 근데 그리고, 제한 인원이 있잖아요.
2: 네. 제한 인원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85명
3: 선착순
2: each class 네.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등록을

0: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걸어온 발자취와 네. 또한 정체성을 돌아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1: 네. 가장 중요한 건 또 모두 한국어로 강의와 토론이 이어진다는 그런 거죠?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렇게 된다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죠?
0: 네, 저 QR코드가 있는데요. 네. 아니면 저희 그 담당자에게 전화로 네. 또 상담해 주실 수도 있고요. 네. 모든 인포메이션은 저희가 또 드릴 수 있죠.
1: 네. 최경희 교수님도 이번에 강의를 하시는 거죠?
2: 네네.
1: 어떤 내용입니까?
2: 네, 제가 하는 강의는 이제 화요일 날 16일인데요. 네. 제목은 개인 재무 네. 설계와 관리 잘 쓰고 잘 투자하세요. 하는 그런 강의고요. 네. 사실 우리가 그 돈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않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성인이 되고 네. 다행히도 부모님들께서 뭐 아껴 쓰고 저축해라. 네. 그거는 굉장히 좋은 교훈이었는데 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전혀 가르쳐 주시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자산 관리와 그 재무 계획을 네. 세우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1: 네.
2: 그리고 셋째 날 17일 날 수요일에는 네. 그 저희 줄리아 리 심리학 교수님이 시니어 심리학 소통하는 시니어가 행복하다 하는 그런 주제로다가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 미국에 살면서 가족이나 이웃과 소통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드려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건강하게 소통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을 그 이 교수님께서 심리학적으로 좀 쉽게 풀어드릴 네. 겁니다.
1: 소통하는 시니어가 행복하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게 기회도 없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못하고 계시기도 하는데 일단 다음 주 월화수까지 볼겐 커뮤니티 칼리지 파라머스 캠퍼스에서 오전 10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민아 학장님 마지막 목요일에는 강의 플러스 또 특별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마지막 날인 6월 18일 목요일에는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분야죠. 저희 네. 미래이기도 한데요. 저희 커뮤니티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워크숍 알수록 넓어지는 네. AI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네. 강의가 10시부터 11시까지 열리고 네. 바로 이어서 11시부터 12시까지는 네. AI 시대에 함께 준비하고 성장하는 우리 커뮤니티라는 주제로 특별 토론회가 열립니다.
1: 네.
0: 특별히 저희 파나소닉 북미 법인 회장 겸 CEO이신 이명원 대표님과 강진영 네. 변호사가 패널로 참가해서
1: 네.
0: 저희 사회가 AI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아주 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시,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강의, 한국어로 되어 있는 강의가 있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특별히 11시에 강의가 좀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별 토론회가 있는데 AI 시대 뭐 아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인공지능과 같이 뭐 지금 크게 드신 건 아니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다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들어가서 우리라는 건 이제 부모님 세대도 들어가서 하면 된다.
0: 맞습니다.
1: 이렇게 하는데요.
0: 네, 맞아요.
1: 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이번에 이 강의 무료로 K-Summer 프로그램 이번 다음 월요일부터 해서 네 차례 이번 기회에 참석하시면 가을 학기에 볼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한국어로 된 그런 강의가 있어요. 거기에 수업료가 장학금으로 조금 이렇게 부담이 적어진 그런 기회도 있어요.
2: 네네네. 제가 그 가을 학기 시작하는 거 얘기하기 전에
1: 네.
2: 그 월화수 서머 프로그램, 네. K-Summer 프로그램 10시에 시작하지만
1: 네.
2: 강의는 한 11시 반쯤에 끝나고요.
1: 네.
2: 그 다음에 이제 BCC에 대한 인포메이션 쉐어링이 한 30분 정도 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시쯤 끝난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그리고 밥도 먹는다고.
2: 런치가. 네, 간단한 점심 식사.
1: 가장 중요한
2: 네, 네. 그리고 그 가을 학기 네. 는 저희가 그 여름에 오셔서 여름 K-Summer에 하시면서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1: 네.
2: 정규 강좌에 오시는 그 가을 학기 장학금 혜택과 신청 네. 기회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강좌라는 얘기는 우리가 3 크레딧 코스예요. 그래서 가을 학기에 그 풀 그 학기를 등록하시는 거죠.
1: 네.
2: 그렇게 하시면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뭐 모든 분들에게 장학금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1: 네.
2: 그 선착순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장학금 기회 기회를 제공할 거고요.
1: 네.

0: 이거는 전부 다 이제 한국어로다가 정규 과정이 와. 진행이 될 겁니다.
1: 가을 학기 그러니까 3 credit 수업이라는 건 3학점을 받게 되는 네네. 그런 강의.
0: 그렇죠.
1: 그게 한 과목을 듣는데 3학점을 얻을 수 있는 한 과목의 강의를 한국어로 들으실 수 있는 그 장학금 네, 기회가
2: 맞습니다.
1: 있다.
2: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정규 과정이기 때문에 3학점을 받으면서 또 등록금도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아주 좋은 기회죠.
1: 장학금의 기회가 주어진다.
2: 네,
1: 혜택이 신청을 하시면 일단 여기 K-Summer 프로그램에 다음 주부터 있는 이 강의 가시고 또 점심 식사도 함께 하시면 한국어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귀가 열리고 볼겐 커뮤니티 칼리지 나도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생기실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등록 절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저희 한인들을 위해서 네. 그 담당자분들이 등록을 도와주실 겁니다.
1: 네.
2: 그래서 강의가 끝난 후에 그분들이 오셔서 원하시는 분들을 등록을 직접 도와주실 건데 이게 흔한 기회는 아니에요.
1: 네.
2: 그래서 특별히 그런 자리를 더 마련했습니다.
1: 네. 9월 2일 가을 학기가 시작된다고 여기 지금 학교 스케줄 나와 있네요. 대표적으로 한국어로 진행될 강의는 어떤 수업 있나요?
2: 네,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학기에요. 세 가지 대표적인 강좌가 열리는데요.
1: 네.
2: 첫째로는 그 이길주 교수님의 현대 아시아 역사 강좌가 있습니다.
1: 네.
2: 한국과 중국, 일본의 현대사를 다루고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인정되는 깊이 있는 수업이고요.
1: 네.
2: 둘째, 줄리아 리 교수님의 환경 심리학 강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사람의 행동과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는
1: 네.
2: 과목이고요.
1: 네.
2: 세 번째는 최경희 교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0: 네. 네, 제가 담당하는 그 개인 재정 및 자산 관리 강좌가
1: 네.
0: 9월 1일부터 개설이 되는데요.
1: 네.
0: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신용카드 활용하는 것부터
1: 네.
0: 내 집 마련, 보험, 주식, 채권 투자, 그다음에 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법까지
1: 네.
0: 다 같이 이제 배우실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제 클래스에서는 그 첫날부터 그 주식 투자하는 거를 직접 해보는 그런 그 프랙티스를 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가을 학기 내내 끝나고 나면은 주식 투자하는 거, ETF, 뭐 뮤추얼 펀드 투자하는 거를
1: 네.
0: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그 리타이먼트 플래닝 하는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볼겐 커뮤니티 가을 제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국어로 지금 수업이 가을 학기에 진행이 되는데 이거 한 학기 내내 있는 수업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있나요? 등록을 하게 되면?
0: 등록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으로
1: 네.
0: 한 번 every 목요일 날.
1: 와, 그럼 한 학기 내에
0: 한 학기 내내
1: 수 있어요.
0: 네네.
1: 대단한데요. 그래서 이번 K-Summer 프로그램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볼겐 커뮤니티 칼리지 파라먼스 캠퍼스에서 있는 여기에 무료로 참가하시면 그리고 거기에 장학금 가을학기 들을 수 있는 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저도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전화번호가 여기 있네요. 201 맞죠? 879-7050 일단 K 프로그램 K 서머 프로그램 여기 문의해 주시면 될까요?
0: 네네. 그리고 카카오톡도
1: 네.
0: BCC
1: 네.
0: K-Program 하시면은 들어가실
1: 네.
0: 수 있습니다.
1: 네. 전화 다시 한번 201-879-7050 제가 번호 갖고 있습니다. 볼겐 커뮤니티 칼리지 오랜만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정말 스튜디오로 이렇게 옮겨와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다음 주 특별 프로그램과 또 가을 학기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들러주셔서 자세한 가을 학기 시작하기 전에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볼겐 커뮤니티 칼리지의 안미나 경영사회과학대학 학장님 또 최경희 경영학과 교수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우리 강의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두 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6월 9일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일주일도 더 살았는데도 6월이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학교 정문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분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헤이 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라디오 공개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후데이 우진숙입니다. 살면서 아 이제 진짜 끝이다 싶었었던 순간들 있으셨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다 전화위복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그 말, 막상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믿기 어렵지만 인생이 참 묘한 게 가장 힘든 시절이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사연들도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이유가 됐을 겁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 분 계시다면 아직 전화위복에 복이 오지 않은 것뿐이에요.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이 지나면 가장 찬란한 새벽이 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바로 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날을 응원하면서 오늘 투데이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아주 화창한 날씨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분 좋은 눈이 아주 부시더라고요. 운전할 때 선글라스 꼭 끼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약간의 그 비 소식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순간을 좀 즐겨야 할 것 같습니다. 카톡 보내주셨어요. 백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투데이 응원합니다. 좋은 아침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고 싶은 말이 늘 건강하세요. 늘 행복하세요. 라는 문구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어서 요즘 세상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요즘 세상 이 트렌드 코너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집안을 정리하시다가 구석에 이렇게 쌓여있는 아주 오래된 그 LP판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아직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저도 미국 올 때, 그걸 챙겨왔는지 제가 좋아했던 가수의 그 LP판이 있었는데 버리고 왔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지금 어쨌든 없어요. 그러니까 처분을 한 것 같은데요. 가끔씩 좀 생각납니다. 그리고 빛바랜 앨범들 혹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그 손때 묻은 물건들도 갖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뭐 내 생일에 보내줬던 아이들의 그 손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관하시는 부모님들도 꽤 계시던데 그러면서 이제 늘어나는 건 짐들이죠. 이 짐들을 다 버려야 하는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얼마 전에 이사를 하셨는데 이사할 때는 정말 내가 다 버리리라 항상 결심을 하시는데 결국 그 짐을 못 버리고 다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우리가 보통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대세라고 하는데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버리지를 못할까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은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요즘에 뉴욕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아주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 미니멀리즘의 반대인 바로 아날로그 맥시멀리즘이죠. 맥시멀리즘. 이것이 대세로 떠올랐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버리는 게 미덕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따뜻한 추억들의 물건으로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게 진짜 멋있다. 이런 트렌드가 또 새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왜 이 세상이 다시 이 중장년층의 그 아날로그 감성에 열광을 하는지 이 소중한 추억의 물건들을 이제는 골칫덩이 짐이 아니라 우리 집의 보물로 어떻게 하면 재탄생시킬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디지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이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진짜 물건에 더 열광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님의 방에서만 볼 법한 빈티지 어떤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이게 멋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인테리어의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오래된 물건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그냥 짐덩어리가 아니라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오리지널 아날로그 감성 그 자체인 거죠. 아무리 좋은 물건도 사실은 그 먼지가 이렇게 그냥 켜켜이 쌓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현명한 추억 보관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상자 밖으로 꺼내셔야 합니다. 지금 그 상자 속에 아주 몇 년째, 뭐 10여 년째 가만히 거기다 두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상자 밖으로 꺼내서 주인공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뭐 창고나 옷장 깊숙하게 박아둔 그런 추억의 물건들이 있으시죠. 그중에서 제일 좀 애착이 가는 거 한 뭐 서너 가지 정도만 골라보세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젊은 시절에 정말 치열하게 들었던 어떤 음악 LP판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손편지라든가 이런 거 갖고 계시다면 거기 그냥 창고에 두지 마시고요. 그걸 꺼내서 잘 보이는 우리 거실에 뭐 선반이라든가 장식장에 멋지게 올려두는 겁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확 살아날 뿐만 아니고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 도파민 아시죠? 세로토닌 이런 게 막 뿜어져 나와서 실제로도 활력 증진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도 얼마 전에 짐 정리하면서 그 아이가 준 손편지를 봤어요. 생일 때마다. 그걸 제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걸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제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그 어릴 때 아이들 어릴 때 생각도 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요. 디지털로 영원히 박제하는 건데 그 우리 테이프 막 늘어날까봐 듣지도 못하고 그 옛날 가족 비디오라든가 아니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두꺼운 그 앨범들 있잖아요. 옛날 사진은 다 앨범에 보관을 하셨죠. 이런 거를 그냥 너무 무거우니까 아날로그 기록들을 스마트폰 파일이나 아니면 USB로 변환을 해주는 서비스가 요즘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부피는 싹 줄이면서도 추억은 평생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이사 다니실 때마다 다 가져가지 마시고 이거 그냥 스마트폰으로 USB로 이렇게 저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컴퓨터 화면으로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엄마 아빠가 뭐 젊었을 때 이렇게 생겼었단다 하고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고 아이들의 어릴 때 모습도 보여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대화의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오래된 물건들은 우리 삶의 당당한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버려야 된다고 지금까지 막 그러셨다면 주로 이제 그 남편들께서 모으고 아내들은 빨리 저거 버리라고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집들이 많은데 무조건 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소중한 추억들을 조금 선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날로그 맥시멀리즘 트렌드. 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이런 현상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집에 있는 물건 다 버리기 전에 몇 가지만 추려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이거 다른 분들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투데이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은 최초입니다.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요.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입니다.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죠.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릴게요. 718-308-6400, 917-543-8111. 점심, 저녁 늘 고민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 모십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김 코치입니다.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상품 특별기획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

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여러분 그 오늘 이 트렌드 얘기를 좀 더 하기 전에 또 꿀 정보 하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계획이 없으신 분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에 특별한 행사가 있지요. 오늘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맨해튼 5번가가 차 없는 거리로 바뀌죠. 바로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올해로 48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 5번가, 82번가에서 110번가까지 약 1마일이 넘는 그런 구간에서 열리는데요. 뉴욕 최대의 블록 파티라고 불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오늘 하루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뭐 구겐하임 미술관, 여러 가지 그 디자인 미술관, 유대인 박물관, 뭐 시립 박물관 등 아마 한 8개의 뮤지엄이 모두 무료로 열리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입장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공짜로 또 들어갈 수가 있네요. 사전 뭐 예약이나 어려운 그런 등록 절차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진행을 하는데 그 뮤지엄 안에서만 즐기는 게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도 공연과 어떤 행사들, 체험 활동들이 펼쳐지죠. 그래서 아마 볼거리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전시를 하고요. 또 라이브 공연, 가족 미술 활동 같은 것도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오늘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5번가, 82번가에서 110번가 무료 입장이죠.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하니까 뭐 연인들끼리 혹시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한번 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1978년에 시작된 축제인데 뉴욕 시민들의 그 예술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요. 또 문화기관의 기관들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전 세계의 비슷한 행사들의 어떤 모델이 된 뉴욕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입니다. 뉴욕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 같은 그런 날이죠. 항상 6월 둘째 주 화요일에 있으니까요. 가족과 친구와 또 혼자서도 한번 나가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화요일 요즘 세상의 트렌드를 우리가 아는 것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뭐 옛날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변화되는 세상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같이 알면 우리 뭐 자녀들이나 그 이후에 그 세대들하고도 좀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해서 항상 제가 화요일에 요즘 이 트렌드를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요. 그 뉴욕 한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또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오젬픽 들어보셨어요? 오젬픽을 내가 맞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요. 우리 보통 위고비 하면 아실까요? 오젬픽 위고비. 요즘 미국에서 이 주사제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원래는 이게 2017년에 FDA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을 한 약인데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을 줄여서 또 그런 효과가 확인이 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얼마나 많이 쓰였냐면요. 이게 랜드 연구소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현대 미국 성인의 약 한 12%가 GLP-1 계열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 몸의 식욕 조절 호르몬 있잖아요. 그것을 흉내낸 주사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특히 50세에서 64세 정도 여성에서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임상시험 해본 결과 평균 체중의 한 12%보다 조금 더 높게 감량하는 효과가 확인이 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 이후에 처방 건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급격하게 살이 빠지신 분들 좀 느끼셨겠지만 그러면 이제 얼굴 지방까지 막 함께 빠져서 볼도 이렇게 꺼지고요. 눈 아래 다크서클처럼 어두워지면서 오히려 살은 빠졌는데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오젬픽 페이스라고 부르는데 또 탈모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이 주사제 자체가 직접 탈모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급격히 왜 살 빠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신체가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이 탈모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위고비 임상 시험에서도 한 3% 정도의 환자에서 탈모가 보고됐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회복이 되겠죠. 비용도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뭐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현재 체중 감량만을 목적으로 한 처방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죠. 뭐 다이어트 하겠다고 보험을 해주진 않잖아요. 근데 보험 없이 만약에 이거를 사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한동안 막 인기가 있고 그래서 마치 무슨 기적의 다이어트 약처럼 보이지만 전문의 상담 없이 무작정 시작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도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주치의하고 꼭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에게 맞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좋다 하면은 막 유행이 되면서 너도 나도 그냥 어떤 검증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진짜 위험합니다. 특히 우리가 먹거나 우리 몸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는 더더욱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 노래죠? 김성호가 부릅니다. 회상.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루 수박개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건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8: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9: 고베 주얼 그룹이 뉴욕 세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8: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9: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8: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라디오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9: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8: 새 매장에서 AI.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항상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지킴이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은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의 데이비스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1: 왜요?
0: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요즘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신제품 네, 반응이 네,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0: 네,
1: 그 비타민, 지난주에 제가 비타민 3총사 소개했었습니다.
0: 그렇죠.
1: 비타민C, 아마 그 리포존 비타민C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1: 예, 뭐 반응이 아주 좋고요.
0: 네.
1: 온 가족이 비타민C 시작합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0: 네.
1: 또 유산균 반응도 좋습니다.
0: 그렇죠.
1: 장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
0: 네.
1: 우리 세종 유산균 하면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0: 숫자. 500인가요?
1: 네. 500억.
0: 네, 500억.
1: 그래서 네, 뭐 여러분들 언제든지 또 필요하신 분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 주시면 뭐 이런저런 상담, 우리 고객들은 뭐 전화 자주 하시는 분 많은데
0: 네,
1: 처음 하실 때는 조금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0: 왜요? 네. 처음이라.
1: 네, 뭐든지 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오늘 어떤 또 이야기를 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뭘로 시작할까요?
1: 이야기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그 왜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월드컵도 이제 한참 이제 그렇죠, 벌어지게 될 텐데
0: 네,
1: 축구 게임을 할 때, 축구 할 때 전반전이 끝나면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렇죠. 우리에게도 1년을 딱 중간에, 이제 중간에 있습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서 1년을 한번 6개월을 점검하고
0: 네,
1: 또 남은 6개월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우진숙 씨 1월 달에 건강 결심했던 거 네, 벌써 잊으셨을 거예요.
0: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월 달 우리 결심했던 거 기억하시고 잘 실천하시죠? 그러면
0: 네,
1: 그 뭘 계획했더라.
0: 그러니까요. 어제 일도 모르는데.
1: 네,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이 하프타임.
0: 네.
1: 건강의 하프타임이 되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바이패스로 이렇게 수술하셨던 분하고 상담을 했었습니다.
0: 네.
1: 본인은 너무너무 건강에 자신했는데.
0: 네.
1: 심지어는 뭐 혈관계 약도 안 먹을 정도로
0: 아,
1: 아주 건강했었는데
0: 네,
1: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에 가서 급기야는 바이패스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0: 그래요.
1: 네, 그래서 네, 아마 방송을 듣는 분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합니다만
0: 네,
1: 여러분들 꼭 이 혈관 건강에 대한 문제는 100번을 얘기해도 우리가 부족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0: 맞습니다.
1: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0: 네, 평소 건강을 자신했던 그런 분들이라면 진짜 더 놀라시겠죠.
1: 그러면요. 그러면요. 네. 그래서 뭐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오메가3를 꾸준하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0: 그렇죠.
1: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세종 송보감을 또 꾸준하게 복용하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제가 드시라고 그러는데
0: 네,
1: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혈관 관리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제품들은 이제 제가 5월 달에 이 제품을 한번 소개했었고요.
0: 네.
1: 가정의 달이어서 이제 6월에 되면서 우리 혈관 건강에 대한 한 번쯤의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어떤 거요? 어떤 것부터 할까요?
1: 세종 송보감의 예, 송보감. 제가 그 원료가 우리나라의 솔잎이잖아요.
0: 그렇죠.
1: 솔잎이 갖고 있는 특성을 요즘에 그 하도 AI 그래가지고
0: 맞아요.
1: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0: 네.
1: 솔잎의 효능,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것 외에도
0: 네,
1: 또 AI에는 솔잎의 효능을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0: 네,
1: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0: 네, 알려주세요.
1: 솔잎에는 우리 세종 송보감의 원료가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인데
0: 네,
1: 자, 첫 번째 솔잎은 혈관 건강, 그리고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아주 좋은데 첫 번째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요 솔잎에 들어있는 루틴은 그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0: 그렇죠.
1: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0: 네,
1: 뇌졸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고요. 두 번째는
0: 네,
1: 아마 우리 우진숙 씨는 기억할 겁니다.
0: 네.
1: 당뇨 혈당 조절에 좋은 성분 네, 글리코키닌이라는 성분이
0: 그렇죠,
1: 졸립에는 풍부하기 때문에 네.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된다. 요거는 좀 AI에 나와 있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0: 네.
1: 그 다음에 세 번째 졸립은 그 테르핀, 탄닌, 이런 성분이 그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0: 네.
1: 우리의 노화를 억제시켜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0: 네, 그렇죠.
1: 자, 네 번째는 체내에 있는 독소를 배출시켜줍니다.
0: 해독이 되는군요.
1: 제가, 네. 예, 제가 지난번에 왜 혈관 청소부라는 얘기도 했지만 네. 혈관 디톡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죠?
0: 네,
1: 제가
0: 맞아요.
1: 디톡스 하셔야 됩니다. 예, 바로 이 체내의 독소를 이렇게 해독해주는 역할을 솔립이 하는데 제가 요 얘기는 잘 안 했는데 솔립에는
0: 네.
1: 아피에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요게 바로
0: 네.
1: 몸속에 쌓일 수 있는 중금속 해독에 큰 도움이 됩니다.
0: 그렇군요.
1: 제가 평소에 말 안 하던 것까지 여기 막 들어있어요.
0: 그러니까요. 아피에긴산.
1: 네. 네. 그래서 솔립은 혈관 건강, 당뇨 예방, 또 강력한 항산화, 또 체내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해독 기능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성 피로를 풀어주는
0: 네.
1: 철분과 비타민 C도 충분하다. 이렇게 솔립이 AI가 저보다 훨씬 똑똑한 거예요.
0: 그런가 봐요.
1: 그래서
0: 네네.
1: 제가 솔립의 그 효능을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0: 네, 들어보니까 이런 효능 때문에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붙는 것 같아요. 디톡스 효능도 그렇지. 있으니까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솔립은 뭐 정리해드리면
0: 네.
1: 약 드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뭐 바이패스 수술하신 분하고도 상담했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약 드시는 분들은 꼭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약을 드시지 않더라도
0: 네.
1: 사장님 제가 보더래요 보더래요
0: 맞죠.
1: 보더라인 네. 네. 그 다음에 젊은 분들도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또 음식 습관이
0: 네.
1: 기름진 분들은 세종 송보갑 요거는 캡슐 타입인데
0: 네.
1: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아침 저녁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한국 식약처로부터 인증이 되고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0: 네.
1: 제조가 돼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세종 송보감의 이 원료가 전통 솔립. 이 솔립의 효능은 우리 한국분들은 굉장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1: 제가 네. 뭐 설명을 할 때마다
0: 네.
1: 어떤 어르신이 솔립 모르나 솔립이 최고인데 최고인데 그러시는데
0: 네.
1: 송보감은 한 박스가 3개월분
0: 네.
1: 380불 3개월분이 한 박스 380불로
0: 네.
1: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3개월분 한 박스가 380불이니까 제가 네. 좀 산수를 하거든요. 이게 한 달로 쓰면 130불 정도. 아, 네. 너무 좋은 가격입니다.
1: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뭐 이거 꾸준히 드시는 분도 있지만
0: 그렇죠.
1: 보통 이제 건강하신데 이제 그 보더라든지 또 약 드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0: 네네.
1: 드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렇죠.
1: 또 이렇게 제가 세일 정보를 드릴 때 방송을 할 때 세일 정보를 때 구입하는 것도 좋고요.
0: 네.
1: 뭐 어떤 분 제가 여기다가 시카고의 박 선생님
0: 네.
1: 뭐 어디에 누구 메릴랜드에 누구 뭐 쫙 써놨는데
0: 네.
1: 수많은 사람들이
0: 네.
1: 이런저런 효능을 경험하시는데 뭐 당화혈색소가 조절이 됐어요 하는 분들 계시고
0: 네.
1: 또 온몸이 찌뿌듯 운동도 많이 못 일이 너무 바빠서
0: 그렇죠.
1: 이런 분들도 또 아침 저녁으로 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세탁소 하시는 분인데
0: 네네.
1: 아침에 문 열 때 송보감으로 문 열고
0: 네.
1: 문 닫을 때 송보감으로
0: 그렇군요. 시작과 끝을
1: 네, 그런 분들 계신데
0: 네.
1: 제가 오늘은 세종 송보감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
0: 네.
1: 간단하게
0: 네.
1: 소개를 드렸습니다.
0: 아주 꼼꼼한 설명 감사드리고 오늘도 네. 그 오랜만에 방송 때만 주시는 이 스페셜 세일 정보를 주시겠죠?
1: 드릴 거고요.
0: 네.
1: 제가 오늘은 여기다 원고에다 5분 썼는데 10분으로 늘릴 겁니다.
0: 오, 감사합니다. 10분.
1: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0: 네.
1: 제가 소개, 세일 정보를 드릴 텐데
0: 네네.
1: 한 1, 2분만
0: 네.
1: 세종 송보감과 함께 제가 함께 소개하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0: 네, 있지요. 후코이단인가요? 후코이단.
1: 네. 그래서 사장님은 왜 송보감하고 후코이단을 같이 소개하세요? 이런 분들 계신데
0: 네.
1: 우리가 100세를 삽니다.
0: 그쵸.
1: 그래서 뭐 평균 나이가 제가 뭐 80몇 세입니다. 막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0: 네.
1: 우리가 이제 80세, 90세, 이제는 100세도 넉넉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0: 네.
1: 중요한 거 두 가지. 하나는 혈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렇죠.
1: 두 번째는 항암, 면역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0: 네, 그렇죠.
1: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성보감을 소개할 때 네. 항상 후코이단을

0: 도와주는 효능입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투병 중이신 분들도 많이 드시고 또 재발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후코이단을 꾸준하게 드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세종 후코이단은 함량면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함량을 유지하고
1: 네.
0: 순도면에서도 최고 순도를 유지하고
1: 그렇죠.
0: 최근에는 이제 바다 오염에 대한 걱정도 많이들 하세요.
1: 원산지요.
0: 예, 원전 문제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일본산 후코이단이 아니고 세종 후코이단은 청정 대서양 지역의 후코이단으로 개발이 되고
1: 좋습니다. 이거
0: 미국에서 미국
1: 네.
0: 현지에서 생산되고
1: 네.
0: 지금은 한국으로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아우 이 후코이단하고 세종 송구함 얘기가 나오면 진짜 네.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0: 네.
1: 세일도 좀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0: 어떤 분은 이 세일 하실 줄 아시고
1: 네.
0: 전화를 미리 하는 분도 계세요.
1: 그래요? 미리
0: 지금 바쁘고 운전 중인데
1: 그렇죠.
0: 제가 일단 오다 해놓을게요.
1: 네네.
0: 좀 이따 전화합니다.
1: 좋네요. 네.
0: 제가 가격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세일 정보 드립니다.
1: 네, 그래주세요.
0: 세종 송구함 혈관 건강 요거는 3개월분이 한 박스
1: 네.
0: 380불이고요. 그 다음에 후코이단
1: 네.
0: 면역력 항암 요거는 4개월분이 한 박스 380불인데
1: 네.
0: 보통 우리 홈페이지
1: 네.
0: 세종바이오텍.us 들어가면 두 박스를 구입하면
1: 네.
0: 한 박스를 더 드리는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2 플러스 1인데
1: 네.
0: 제가 방송할 때 그래도 방송할 때는 좋은 세일 정보 드려야 됩니다.
1: 아, 그럼요. 네.
0: 10분에게, 여러분
1: 네.
0: 아실 수도 있는데, 10분에게, 잘 들으세요.
1: 네.
0: 세종 송보감 3개월, 한 박스 구입하시면,
1: 네.
0: 똑같은 가격에, 후코이단, 세종 후코이단 4개월분,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1: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세일.
0: 요거는
1: 네.
0: UPS로 미 어디든지 다 배송을 해드립니다.
1: 그렇죠.
0: 10분인데
1: 네.
0: 일단 전화번호부터 먼저 오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화를 주시면
1: 네.
0: 우리 직원과 또는 저와 이렇게 순서대로
1: 네.
0: 상담을 합니다. 703-256-7671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1: 네. 이 세일 들으시면서 아 이거다. 내가 기다리던 거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0: 네.
1: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혈관대청소 세종송보감 오늘 한 박스 구입하시면요. 선물로 명품 세종 후코이단이죠. 한 박스를 그냥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맞죠?
0: 맞고요.
1: 네.
0: 맞고요. 지난 5월 달에도 이 세일을 할 때면 이렇게 오후에 전화 주시는 분도 계시고
1: 네.
0: 늦게 전화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하루 종일 꾸준하게 문의가 있는데
1: 네.
0: 배송은 뭐 미국 어디라도 UPS 그쵸? 무료 배송해드리고요.
1: 네.
0: 한국에 보내실 분도
1: 네.
0: 남았어요. 그러면 요 세일로
1: 네.
0: 한국에도 보내드리는데
1: 네.
0: 보너스가 있습니다.
1: 보너스가 있나요 오늘?
0: 신제품
1: 네.
0: 리포존 비타민C 한 병도 함께 드립니다.
1: 아, 우리가 이게 요즘 너무 인기 있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 선물로 오는군요.
0: 그래서 그 송보감 후코이단 선물로 드리면서 비타민C 같이 드리는데
1: 네.
0: 비타민C는 한번 드셔보시고 좋은 분들이 사장님 비타민C만 구입하고 싶어요 이런
1: 네.
0: 분들이 보러 계셔서
1: 그렇죠.
0: 비타민C 필요하실 수 있도록
1: 네.
0: 자 전화번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1: 네.
0: 필요하신 분 전화 남겨놓으세요. 703-256-7671번으로 전화주시면 요세일 정보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좋습니다. 세종송보감 하면 혈관청소, 세종후코이단 네. 하면 면역력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두 제품 같이 먹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괜찮나요?
0: 이제 뭐 남편이 송보감, 아내가 후코이단 뭐 이렇게 드시면 그런 상담을 안 하시는데
1: 네.
0: 어떤 분은 제가 두 제품
1: 네네.
0: 다 복용하고 한꺼번에 같이 드셔도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0: 송보감도 아침 저녁으로 식후에
1: 네.
0: 또 후코이단도 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되는데
1: 네.
0: 그러면 송보감은 3개월을 드실 수가 있고요.
1: 네.
0: 후코이단은 면역력 4개월을 드실 수가 있는데
1: 그렇죠.
0: 뭐 궁금하시면
1: 네.
0: 저 상담하시면서
1: 맞습니다.
0: 말씀 나누실 수 있습니다.
1: 네, 전화하시면 또 사장님하고 직접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0: 네,
1: 전화번호
0: 네.
1: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703-256-7671번입니다. 703-256-7671번인데요. 아,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 인사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제가

0: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꾸준하게 문의가 있는 우리 네. 제품 중에 그 관절 건강에 좋은 세종 관절보감.
1: 네.
0: 또 소변, 방광 건강에 좋은 요로청보감.
1: 네.
0: 이게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1: 네.
0: 그 맨하탄에서 우버하시는 분이 생각이 나요, 갑자기.
1: 그렇군요.
0: 이 소변 네. 문제 하면은. 그 다음에 치매 예방에 좋은 세종 뇌보감.
1: 네.
0: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은요.
1: 네.
0: 전화 주시면 천연의 원료로 개발이 돼서 많은 분들의 백세 건강을 저희가 지키려고 합니다.
1: 네.
0: 오늘도 이렇게 인사할까요?
1: 네.
0: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 네.
0: 6월에도 모두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1: 네.
0: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703 본사입니다. 256-7671번 703-256-7671번으로 구입하시고 또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세종바이오텍 본사 데이비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0: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여러분과 함께여서 저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도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내일도 편안하게 다시 만나요. 저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라디오.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건강한 삶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텔로유스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영노화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제품 및 사업 설명회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 예약 및 문의는 917-656-7717 써니킴 코치.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분들을 위한 특별 세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파인 데이케어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50명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건강과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917-656-7717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화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쥐씨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오늘은 라디오 생활백서가 라디오 교육백서로 바뀝니다.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트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섭 변호사님이자 네 컨설턴트라고 해야 될까요?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일단 저희 K-라디오에 도착하면 제가 앉자마자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질문을 던져요. 근데 얼굴을 뵈니까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이 일이 저희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1: 아, 네. 네, 조금. 네. 어제도 한 11시, 12시까지 좀 네. 일을 하다가 네, 네. 와가지고요. 네, 네.
0: 그렇다가 이거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1: 저는. 아, 근데 뭐 학생들 이게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는 그런 보람이 있어서 예, 아주 뭐 그런 피로는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0: 네. 네. 제가 이제 여러 그 교육관계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 뵙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문봉석 네, 변호사님이자 대표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 날이 더워졌잖아요. 혹시 바람 살랑살랑 부는 이 상큼한 여름을 느끼면서 오셨나요?
1: 아, 네, 그럼요. 네.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밖에 나가서 즐기고 싶었는데
0: 네.
1: 또 해야 될 게 있으니까는요.
0: 네. 네. 자, 여러분 이 살랑대는 이 여름에 우리 애들은 뭐 합니까? 방학하잖아요. 방학하면 뭐 합니까? 제 기억으로는 여름방학에 뭐 애들 미국 와서 미국 교육 잘 모르고 그럴 때 당연히 SAT 학원 가야지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실제로 저도 우리 애를 보내봤었는데 별 효과가 없었던 기억이 있어서 먼저 제일 먼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SAT 옵션을 아니고 필수랬는데 그렇다면 지금 방학에는 SAT 공부에 집중해야 하나요?
1: 그 집중해야 될 시기는요. 12학년이나 뭐 10학년 말 정도 되는 학생들이고 사실 네. SAT는 빨리 칠수록 좋은 게 아니고요. 일단 그 지식의 정도, 매스나 이제 영어 같은 경우 이제 실력이 이렇게 끝까지 올라왔을 때 피크로 올라왔을 때 그때 쳐야 되는 겁니다.
0: 네.
1: 그 9학년이나 학년 초부터 이렇게 여름 방학 때 앉아가지고 여름 내내 그걸 보내면은 그런다고 해서 SAT 점수 결코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0: 근데 왜 학부모들은 빨리빨리 미리미리 일찍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걸까요?
1: 네. 그게 일찍 준비하고 이제 다른 거 해라 이제 이런 논리인데
0: 네.
1: 근데 이제 그게 트랩이죠. 함정이죠.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프리캘큘러스까지 정도는 되어 있어야 SAT 이제 시험 범위가 그렇거든요. 그 매스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데 근데 9학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기하학 그 지오메트리 or 이제 알제브라 2 정도 배우거든요.
0: 네.
1: 프리케일까지 가려면은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더 배워야 돼요.
0: 네.
1: 근데 그런 상태에서 SAT 종합 시험을 친다. 그거는 정말 무리죠. 특별히 네. 이제 탑에 탑을 치는 학생이 아니면은 그거는 아주 무모한 겁니다.
0: 그러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
1: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이제 대부분 이제 종합반 앉아서 이제 여름 내내 이제 지내고 8월 말에 시험을 한번 치거든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시메스터 가을까지 이제 그 공부가 이어져요.
0: 네.
1: 계속 이어지거든요.
0: 아, 끝날라고 한 건데.
1: 네, 근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런 스탠다드 테스트는 짧게 강하게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효과적인데 롱텀으로 쭉 늘어지면요 결코 점수가 잘 나오지 않고 학생들도 되게 많이 지치게 돼요.
0: 네, 그러니까 충분히 배울 만큼 다 배운 교육 과정을 끝낸 상황에서 바짝 공부해서 시험 쳐야 되지 예. 질질 끌면서 시간만 흐르는 거
1: 맞습니다. SAT 시험 치기 한 2, 3개월 딱 남겨놓고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 테크니컬한 네. 부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수강을 받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올리는 거거든요.
0: 네.
1: 알매 정도가 딱 성숙된 정도에 다다랐을 때 그때 딱 쳐야 되는 거죠. 네.
0: 그러면은 얘들아 잘 됐다. 여름방학에 놀자. 애들이 이제 SAT 공부 안 해야 되니까 여름방학에 놀면 되겠네요, 선생님.
1: 아, 네.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여름방학이 되게 길잖아요. 한국과는 달리 2개월에 네. 3개월 정도
0: 엄청
1: 되는데.
0: 길어요.
1: 네. 네. 이 시간을 되게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제 대학 입학 사정관들도 여름에 뭘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0: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 궁금하셨죠? 우리 애들 여름방학에 뭐 하지? 뭐 시켜야 되지? 자, 선생님한테 일단 큰 그림부터 여쭤보겠습니다.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여름방학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1: 네, 결국 이제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이제 시간이 돼야 돼요.
0: 네.
1: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스쿨 그 과목이 아닌 정말 이제 아웃 오브 클래스룸 토픽에서 그 학생의 진짜 순수하게 관심 있는 그 지적 호기심을
0: 네.
1: 딥하게 파고 들어가는 추구하는 이제 그런 활동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0: 요게 몇 학년들 얘기일까요? 다 해당되나요?
1: 사실은 이제 미들스쿨 한 뭐 6학년 7학년 때부터 해당이 되는데요.
0: 네.
1: 아, 원래 그때부터 사실 디벨롭 시켜야 돼요. 근데 일단 우리가 하이스쿨 고등학교에 놓고 보면 당연히 9학년 때부터 적용이 되죠.
0: 네. 네.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라. 네.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님들이 모르겠다는
1: 네.
0: 거죠.
1: 그래서 뭐 흔히 나오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는 어디에 뭐 관심이 있는지 앞으로 대학에 가면 어떤 전공이 될지 전혀 몰라요.
0: 네.
1: 관심 뭐 그런 걸 전혀 밑그림도 못 그리고 이제 있다고 그러거든요.
0: 네.
1: 아, 그러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봐야 돼요. 적어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아, 이 분야는 내하고는 맞지 않구나. 아, 이 분야는 조금 끌리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일리미네이션을 하면서 자기가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에 그 범위를 좁혀 들어가는 거죠.
0: 네. 네. 그거를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1: 이제 스몰 프로젝트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네. 학생이 저기 사회적인 어떤 활동, 대인관계 엄청 좋아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이러면은 이 커뮤니티 액티비티 같은 거
0: 네.
1: 그런 거 이제 발론티어링과 같이 이게 결합된 그런 걸 하면서 자기의 그 분야를 점점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가는 거죠.
0: 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점 뭐냐면 그냥 학생들 11학년들은 지금 이거 할 때 이게 아니라 이 학생 하나하나가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줘야 된다 이렇게 들리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지금 12학년한테는 적용되진 않죠. 지금 11학년은 바로 이제 가을 되면은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칼리지 에세이 집중하고 나머지 이제 만약에 경쟁력 있는 여름 프로그램에 지금 되어 있다면 그거 잘 마치고요.
0: 네.
1: 그런 걸 갖다가 그런 경험을 에세이에 녹여낼 수 있는 예 그리고 이제 SAT 점수가 지금 잘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한 번 더 이제 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 SAT 점수를 받아서 가을에 이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레디가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죠.
0: 네.
1: 예.
0: 지금 보니까 오늘 그 더 넥스티 여름 프로그램 굉장히 많더라고요.
1: 예, 예.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조금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분야는
0: 네.
1: 온라인 저기 썸머 리서치 프로그램이 있어요.
0: 네.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이요?
1: 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0: 와, 그러면은 어디에 살든 상관없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한국에서도
1: 네.
0: 들을 수 있겠네요.
1: 네, 가능하죠. 네. 예, 오, 예.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 썸머 리서치 프로그램 그 시간도 가능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어프로치가 가능하게끔 그런 시간대를 이제 고려해서
0: 네.
1: 이제 실시를 할 생각입니다.
0: 오, 그러면 이게 일단은 그 강의가
1: 네.
0: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나요?
1: 네, 네, 실시간으로 네. 진행이 됩니다.
0: 보통 뭐 이렇게 온라인 프로그램 그러면 녹화해놨다가 이렇게 플레이해주고 이런 것도 있던데.
1: 그렇진 않고요.
0: 네.
1: 바로 이제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그때 학생들이 질문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강사님이 바로 답을 해주고 이제
0: 네.
1: 그렇게 실제 뭐 원투원으로 진행하는 것과 사실은 다름이 없죠.
0: 네. 네. 자, 1대1, 뭐, 과외라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여름 온라인 연구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사이트 어디 들어가서 보면 좋을까요?
1: 네. primascholars.org입니다.
0: 네. 네. primascholars.org로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1: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공동으로
0: 네.
1: 마지막에는 리서치 페이퍼를 이제 프로듀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리서치 페이퍼가 하나 나오게 되어 있어요.
0: 진짜 그 여름방학 동안 집중해서
1: 네.
0: 다 같이 공부를 하고 뭐
1: 네.
0: 하나 내는 거군요.
1: 네, 이제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제 강사님이 그 토픽에 대해서 이제 이끌어 주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그룹으로 나눠서 각 분야 자기가 맡은 그 섹터에서 이제 글을 쓰게 돼요.
0: 네.
1: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모아서 하나의 이제 리서치 페이퍼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이제 리서치 페이퍼 중에서 괜찮은 거는 저희가 커넥터가 되어 있는 저널에다가 지금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0: 네.
1: 예, 그 저널은 정식으로 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저널이고요. 거기서 만약에 에디토리얼 보드에서 통과가 되면 정식으로 이제 퍼블리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그 저널은 이름이 어떻게?
1: 예, 전 저널은 The Advanced Research of Junior High Collegiate Resea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네. 긴데요.
0: 네, 좀 많이.
1: 그거는 예, primascholars.org에 가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0: 네, 온라인으로 여름방학 동안 제대로 뭐 한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될 수도 있고 궁금했던 분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공부하고 다 같이 해서 결국은 어떤 결과물까지 하나 네.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그램. 조금 그 기존의 그 학원하고는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1: 네, 저희 쪽에서는 이제 사실 인펄슨으로 원투원으로 하는 리서치 프로그램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사실 이제 비용이 비싸거든요.
0: 네.
1: 그래서 웬만한 가정에서는 좀 이렇게 어프로치할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은 실력이 있는데 가정 형편이 안 따라줘서 안 되는 네. 학생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그 리서치를 이끌어줄 어떤 멘토 이제 그런 분들이 없어서 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0: 네. 네. 그런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여름 방학이라는 시간 주어지고 그다음에 가격이 아까 조금 다른 리서치 프로그램 비싸다 그러셨는데 요거는 네. 가격을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네. 온라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미니멈 최소 인원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만약 네. 그 최소 인원이 충족됐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1000불에서 1500불 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과정은 얼마가?
1: 과정은 이제 4주고요.
0: 네.
1: 4주인데 그 안에, 충분하게 리서치 페이퍼 하나가, 퀄리티 있는 리서치 페이퍼 하나가 나오게끔 되어 네. 있습니다.
0: 요거 하나를 써본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공부해 나가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끌어주신 강사님들이 아주 걸출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0: 네, 하나만 네. 슬쩍 흘려주시면.
1: 네, 지금 이제 사이언스 쪽에 맡으실 분은 MIT 피직스 학사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PhD까지 있는
0: 네.
1: 정말 MIT 성골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엘리멘터리 때부터 사실 리서치를 하신 분이에요.
0: 네.
1: 네, 그래서 리서치를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 알고 있고요. MIT 네.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0: 네.
1: 합격률이 1%, 2% 미만이에요.
0: 1%요? 네. 10%도 아니고?
1: 거기를 네. 가볍게 뚫고 들어가신 분이고 학사 때부터 시작했고요.
0: 네. 네.
1: 그렇습니다.
0: 초등학교 때부터 뭐 그렇게 리서치를 해보신 분이면
1: 네, 네.
0: 이렇게 가야 돼. 방향을 얼마나 여러 방향을 다 경험하셨겠어요.
1: 네, 잘 이끌어주세요.
0: 네. 네,
1: 아주 노련하시고요.
0: 네.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여름 온라인 연구 프로그램 primascholars.org 다 들어가셔가지고 보실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더 넥스트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름 여러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눌게요.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홍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홍각 718-352-5600. 월드컵 티켓이 아무리 비싸도 대한민국을 향한 응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2026 월드컵 개막일인 6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뉴저지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대한민국 대 체코 1차 한인 합동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뉴저지 합동 응원전은 무료입니다. 가슴 벅찬 순간 한자리에 모여서 태극전사 응원해요. 대한민국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8: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9: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0: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교육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넥스트의 문봉섭 현 변호사님이시고요.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여름방학 동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더 넥스트에서 꾸려지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저희가 primascholars.org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는 썸머 온라인 리서치 프로그램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광고 나갈 때 살짝 물어봤거든요. 이러면 애들이 논문 하나를 뚝딱 써내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네. 네, 공동 논문이죠.
1: 그 네. 팀에서 그룹에서
2: 네, 팀에서요. 네.
1: 그리고 아까 그게 저널에 실린다 그랬는데 그 저널은 예. 뭐 되게 유명한 저널인지 아니면 이게 대학 갈 때 뭐 여기에 글이 실렸대 이러면은 대단한 건지 어떤 건지.
2: 네, 궁금하죠. 일단 저희가 타겟 하는 거는 일단 이제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이 저널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1: 네.
2: 정말 돈만 내면 그냥 올라가는 저널인데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1: 네.
2: 근데 이 저널은 정식으로 지금 에디터인 칩이 현직 대학교 교수,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현직 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네. 패컬티로서 이제 티칭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보드 멤버들도 다, 패컬티 멤버 계시고, PhD급 이상 다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네. 정식으로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저널입니다.
1: 6학년, 7학년, 8학년도 참여할 수 있나요?
2: 이제 일단 한 7학년 정도부터는 네. 이제, 사실은 가능하고요. 이제 팀으로 콜라보레이트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게 좀 커버가 되죠.
1: 네.
2: 대신에 공부를 좀 해 나가면서 하면은 충분히 예 그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1: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핏 봤을 때 논문 쓴다 이러면은 되게 머리 아플 것 같은데
2: 네.
1: 어떤 식으로 리서치 하는지 이거 순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 재밌을 것 같아요.
2: 네, 처음에 이제 리서치 퀘스천을 이제 몇 가지를 강사님이 이제 던져주세요.
1: 네.
2: 그러면 그 중에서 애들이 공통적으로 좀 관심 있어하는 리서치 퀘스천을 픽해가지고
1: 네.
2: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제 세부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나눠서 팀끼리 나눠서 이제 분배해서 각 팀끼리 팀 멤버들끼리 거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게 되고
1: 네.
2: 그리고 이제 참조해야 될 그런 논문 같은 것들은 이제 강사님께서 좀 지도를 해주시죠.
1: 네.
2: 어떤 논문을 보는 게 좋다. 이제 찾아서 좀 제시도 해주시고 네. 학생들이 또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죠.
1: 네.
2: 네.
1: 이렇게 해서 하나의 논문이 탄생되고 저널에 실리기까지 하면 결국은 그게 또 나중에 대학 입학에
2: 그렇죠.
1: 사정관들이 봤을 때는 네. 굉장한 걸로 보일.
2: 중요한 건 이제 네. 공신력 있는 저널에 실리는 거기 때문에 입학 사정관들이 볼 때도 그냥 돈만 주면은 이제 올려주는 그런 저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1: 네.
2: 그러면은 이 페이퍼는 어느 정도 크레디빌리티가 있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그 페이퍼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이제 점수를 주는 거죠.
1: 네. 자, 일단은 더 넥스트 프로그램 관련해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관심은 있었는데 내가 좀 멀리 살아서 아니면 비용적으로 조금 부담이 돼서 우리의 공부는 참 잘하는데 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7학년부터 뭐 한 11학년까지
2: 네.
1: 4주 과정 온라인 연구 집중 과정입니다. 이번 여름에 요거 하나로 논문을 하나 써낸다. 이거 뭐 너무 괜찮은데요?
2: 네, 사실 논문 쓰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1: 네.
2: 그리고 워낙 그 방대한 작업이라서 엄두가 나지도 않고요. 근데 저희가 제시하는 프레임에 따라서 따라오면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되죠.
1: 네.
2: 예, 그리고 이제, 이전에 사실 들어야 될 선행 과목이 있긴 한데, 그건 온라인 코스예요.
1: 네. 이제
2: 리서치 프로그램은 아닌데, 커넥터가 사실 되어 있는데, 리서치 방법론이에요. 그것도 역시 온라인으로 하는데,
1: 네.
2: 예, 저기 수업료도 쌉니다. 1000불 미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대학교 패컬티로 계시는 분이 티칭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리서치를 해 나갈 것인지 방법론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휴메니티나 또는 뭐 스템 쪽에 있는 분야 학생들 모두 다 공동으로 이제 배울 수 있는 적용되는 이제 그런 스킬들이거든요.
1: 네.
2: 학교에서는 이런 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고 이제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primascholars.org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 나누면서 하나의 논문이 나온다. 여기까지 들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런 뭐 연구를 통해서 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본인이 에세이 쓸 때도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맞습니다. 네, 맞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다뤘던 주제를 좀 더 심화 있는 세부 주제를 택해가지고
1: 네.
2: 이 이제 코스 끝나서 학생 개인이 또는 이게 자기와 맞는 친구들과 함께 또 다른 한 스텝 더 나아간 리서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 네.
2: 네.
1: 자, 첫 번째 프로그램 소개를 드렸고요. 에세이 말 나온 김에 더 넥스트 E에서 배울 수 있는 에세이 프로그램이 있을까? 이거를 또 그렇게 중시하더라고요.
2: 네. 네. 사실 이제 이 오늘 초반에 이제 SAT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1: 네.
2: SAT 점수는 사실 기본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만 넘어가면 아 그냥 기본 아카데믹 능력이 되어 있네 이 정도 평가하는 건데
1: 네.
2: 실제로 이제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거는 에세이입니다.
1: 에세이.
2: 예, 네. 에세이고요. 사실은 여름 방학 때 11학년 학생들 에세이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1: 네.
2: 예.
1: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2: 일단 글을 쓴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1: 그렇죠. 뭐
2: 자기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1: 네.
2: 자기를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레주메를 그냥 풀어 쓰는 아, 나 뭐 했다 뭐 했다 이런 그냥 백화점 나열식 그런 거는 에세이가 아니에요.
1: 네.
2: 자기의 색깔을 확실하게 딱 그 보여줄 수 있는 띠임을 하나 정해서 그걸 풀어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초반에 자기가 학생의 관심이 있는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딥하게 이제 발전시켜 왔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만약에 어떤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어떻게 해서 디벨롭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걸 리서치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1: 네.
2: 아니면 어떤 사회 활동과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펼쳐서 해왔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왔는지에 대해서 쓰는 거죠.
1: 이게 지금 뭐 이제 뭐 쭉 나열하지 마라. 내가 이것도 했고요. 상도 받았고요. 뭐 이런 거 쓰지 마라. 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말 나온 김에 꿀팁 하나만 주시면 네. 에세이 쓸 때 이런 방향을 잡는 게 좋다. 딱 하나만 공개해 주시면.
2: 자, 우리가 입학 사정관들이 좋아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요.
1: 네.
2: 뭐 아주 심플하지만 아주 유머러스한 거.
1: 아,
2: 네. or 아니면 딥하게 딥한 느낌을 주는 두 가지로 가야 돼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대부분 우리 아시안 학생들이 하는 죄송합니다. 활동들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1: 네.
2: 대부분 다 다양성이 없는데요.
1: 네. 대부분 물 좀 드셔도 되겠어요. 일단 에세이 하면은 다들 제가 듣기로는 나는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상까지 받아내고 뭐 이런 식의 예, 이야기들을
2: 상 받는 거는 사실 뭐 그 애플리케이션 다 들어가요.
1: 네.
2: 근데 그 결과에 포커스하지 말고 그 과정
1: 네.
2: 자기가 배운 거 일단 진솔하게 적는 게 중요합니다. 담백하게.
1: 네.
2: 너무 가상대 쓰지 말고 진솔하게 적는 게 되게, 자기가 This is myself. 그걸 정말 필터링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1: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아직도 이게 감이 그렇게 쉽게 오진 않는데.
2: 네. 그리고 이제 네. 에세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1: 네.
2: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그 문단, 패러그래프 되게 중요해요. 어텐션을 끌어야 돼요.
1: 네.
2: 너무 지루한 이야기,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 너무 브로드한 이야기, 제너럴한 이야기는 절대 안 되고요. 하루에 수백 개, 수십 개씩 그 입학사정관의 에세이를 읽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의 머리 내리에 남아야 돼요.
1: 네.
2: 그래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 되게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비주얼라이즈 하든지 하여튼 그 입학사정관한테 기억에 남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1: 네.
2: 되게 중요합니다.
1: 일단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첫 문장을 지금 만들어달라 할 수는 없겠지만
2: 네.
1: 어쨌든 에세이를 쓸 때 뭐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나 두 부모님이 계시고 이런 거 말고
2: 네 그렇죠
1: 첫 문단에서 관심을 확 끄는
2: 네, 확 끌어야 네. 됩니다.
1: 네. 네. 자 여기까지 꿀팁은 내려놓기로 하고요. 더 넥스트에서 입시 에세이 집중반이 있습니다.
2: 네.
1: 네 여기 기간은 언제부터고
2: 네,
1: 네.
2: 이제 여름 6월 저기 7월 이제 둘째 주부터 시작되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8월 셋째 주까지 이어지는데요. 일단 학생들이 집에서 그냥 아무 프레임 없이 쓰면은 뭐 무한정 늘어져요.
1: 네.
2: 그리고 다른 이제 그 활동에 밀려서 항상 그게 뒤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요 에세이 집중 이제 지도 코스가 있는데요. 일단 토픽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토픽 어떤 에세이 토픽을 정하느냐가 굉장히 어렵고 그 자체가 이미 반 이상이 이제 이 에세이가 성공적인 에세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결정하는 거예요.
1: 네.
2: 예.
1: 뒤늦게 가서 토픽을 고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이제 좀 조금씩 전화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2: 네. 그거는 이제 만약에 저희 쪽에 오시면은 이제 학생의 관심사와 학생과 좀 대화를 해보면 아, 이 학생은 어떤 줄기고 어떤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해야 좀 더 먹히겠다.
1: 네.
2: 이제 그렇게 이제 감이 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내는 거죠.
1: 네. 일단 학생을 이제 파악을 해보고
2: 그렇죠.
1: 큰 물줄기는 잡아주시네요.
2: 네,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에세이를 쓰고 방학 기간 동안에 에세이
2: 써면서 저희가 바로바로 네. 바로 이제 좀 방향을 크랙트를 해주고요. 조금 벗어날 때 좀 크랙트 해주고 어떤 부분을 뭐 강조한다든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써야 된다든지 네. 그런 걸 바로바로 바로 이제 코칭을 해주는 거죠.
1: 선생님께서는 그 명문대 합격 지도도 네. 많이 하셨죠?
2: 네네. 네. 지금 이제 프린스턴, 하버드, 그 다음에 다트머스라 그러죠.
1: 네.
2: 그 다음에 코넬, 그 다음에 탑20 학교들은 이제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명문 학교들을 통하는 게 이게 그 관통하는 그 에세이 주제가 뭐냐면, 학생이 어떻게 지적 호기심을 개발시켜 왔느냐. 그래서 네. 우리 학교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1: 네.
2: 네. 그럼 거기에 대고, 아, 나는 학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학교 매스를 뭐 열심히 해서 뭐 이까지 왔습니다. SAT 몇 점,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학교 밖에 토픽에 대해서 그 지적 호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1: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와서 얼마나 잘 어우러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에세이를 통해서 보나봐요.
2: 이제 아이비리그 학교 같은 경우는 지적 호기심과 그 지적 호기심의 개발이 얼만큼 탄탄하게 되어 있는가를 보려고 해요.
1: 네. 자.
2: 죄송합니다.
1: 아, 괜찮습니다. 지금 뭐 목이 메이는 상황이었으니까 네네. 저희가 잠깐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루스쿨 컨설턴트에서 교육 전략가로 변신한 문봉섭 현 변호사님이고요. The Next E의 대표님입니다. 함께 라디오 교육 백서 얘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 나눌게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4: 전화하세요. 201-346-3800.
5: 나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6: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매일 오전 11시 하나하나 정보를 끌어모아서 배워봅니다. 오늘은 교육정보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라디오 교육백성 더 넥스트이 문봉섭 대표님이고 현재 변호사님이기도 합니다. 교육전략가라는 표현이 딱 맞다 그랬던 이유가 워낙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될지 혹시 그 대표님 어릴 때 누가 나 안 이끌어줘서 그게 한이 된 건 아니신지요?
1: 이제 그런 아쉬움이 사실 많이 남아있죠.
0: 네.
1: 저희 때는 뭐 그냥 스스로 자유방임형으로 갔으니까요.
0: 네. 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지난 방송에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 넥스트 이의 문봉섭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이 시간 라디오 생활 백서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 파격가에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이에요.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3,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자,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대표님?
1: 네, 내셔널 히스토리 데이 컨테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셨거든요.
0: 네.
1: 이제 보통 이제 요즘에 스템 열풍이 불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스템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쪽에 대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휴머니티 쪽에는 인문학 쪽에는 이제 관심이 좀 덜한 편이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0: 네.
1: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건의가 있고 큰 대회가 National History Day Contest라는 게 있어요.
0: 네.
1: 예, 줄여서 그냥 NHD라고 하는데요.
0: 네.
1: 이 대회가 이제 굉장히 건의가 있고 이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탑스쿨에서, 탑칼리지에서 굉장히 인정을 해주는 그런 대회입니다.
0: 자, 여기서 잠깐. 원장님께서 여기, National History Day Contest에 뉴저지주 심사위원으로 계시다고 들었는데.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 출품한, 그 리서치 페이퍼하고 뭐 이그지빗 이제 전시하는 그런 거죠.
0: 네.
1: 이그지빗 이제 그걸 심사를 담당했었습니다.
0: 혹시 그러면 우리 더 넥스트이 학생들한테 플러스 10점 더 주고 이런 거.
1: 아, 네, 그렇진 않고요. 이제 conflict of interest가 있으면 스스로 이제 그걸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 그룹들이 또 여러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0: 네.
1: 예, 그런 컨플릭이 안 나게끔 이제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심사위원을 맡아봤어야지 알죠. 네,
1: 그렇지만 네. 이제 네. 어떤 점을 많이 본다는 걸 제가 알고 있죠.
0: 그렇죠, 심사위원이니까.
1: 예, 예, 그리고 학생들이 제출한 우수한 작품들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떤 점을 좀 강조를 해야 스탠드아웃 되게 하고 이제 그런 걸 제가 이제 감을 가지고 있죠.
0: 어떤 주제가 요 시즌에 핫하겠다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겠어요?
1: 네, 좀 트렌디한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히스토리를 터치를 해야 되고
0: 네.
1: 조금 더 이제 우리 일반적인 앵글에서 약간 이제 소외되어 있는 그런 주제 그런 주제를 끌어오는 게 수상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그런 주제를 잡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해보면 좋다. 뭐가 네. 있을까요?
1: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히스토리 전체에 대한 어떤 기본 이제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0: 네. 네
1: 그러고 나서, 그에 이제 이 NHD 대회는 한 해마다 이제, 그 대회의 팀이 주제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해 이제 주제는 이제 여름에 다시 발표가 되는데
0: 네.
1: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지도하시는 분하고 좀 더 딥하게 이제 토론을 하고요.
0: 네.
1: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 세부적인 분야, 구체적인 걸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걸 이제 풀어보는 거죠.
0: 지난해는 혹시 주제가 뭐였는지?
1: 예, 지난해에는 Revolution, Reaction and Reform 예, 그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네. 뭐 그 세 가지 워딩을 다 충족하는 뭐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뭐 그런 걸 또는 인물을 갖다가 가져와도 되고 한 가지만 충족되는 이제 그런 걸 가져와도 되죠. 예를 들어서 레볼루션이라고 했는데 출제 제출된 작품을 이제 페이퍼를 보니 아 프렌치 레볼루션 너무 이게 세부적인 토픽들이 많은 그걸 그냥 브로드하게 프렌치 레볼루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요런 이제 페이퍼도 있었는데 그거는 네. 안 되죠. 굉장히 구체적인 토픽을 짚고 들어가는 게 일단은 되게 중요합니다.
0: 네. 일단 뭐 여름의 주제가 올해 주제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1: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네.
0: 주제가 나오면은 그 주제에 맞춰서 더 넥스트 이에서 함께 공부해 가면서 내셔널 히스토리 데이 컨테스트에도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뉴저지주 심사위원을 문봉섭 대표님이 맡고 계십니다. 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셰익스피어? 이게 네.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1: 네. 네, 셰익스피어 3대 작품 마스터 클래스인데요.
0: 네.
1: 이제 하이스쿨에 가면 어느 학교든지 셰익스피어 작품은 필수로 하나는 이제 터치를 하게 돼 있어요.
0: 네. 자, 한국의 그렇죠. 고전 같은
1: 네, 고전 문학이죠.
0: 네, 고문. 네.
1: 아시다시피 그때 쓰는 언어가 지금 쓰는 언어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0: 사마띠 아니야, 할
1: 때. 네, 너무 달라가지고 굉장히 네. 힘든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서도.
0: 네.
1: 400년 전에 셰익스피어가 썼던 영어를 맞닥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0: 완전 다른가요?
1: 완전히 다릅니다.
0: 아, 그럼 이거 공부 많이 해야겠네요.
1: 미리 선행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대표적인 작품 세 가지를 뽑아서 이제 미리 선행을 시키게 되는 거죠.
0: 야, 애들이 이거 되게 재미없어 하지 않나요?
1: 예, 네, 근데 이제 저희 강사님께서,
0: 네.
1: 문학, 영문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0: 네.
1: 현직 지금, 애정트 프로페서로 가르치고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저희가 가르치는 작품이 한여름밤의 꿈, 그 다음에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그 다음에 맥베스 가르치는데요.
0: 네.
1: 물론 학교마다 이제 이 다른 책을 또 하는 데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많이 터치하는 책도 이 세 가지예요.
0: 네.
1: 그래서 이 책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에 대한 책을 하나 기본 날리지를 깔 수 있는 걸 이제 선정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인트로를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작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0: 네. 이거 뭐 미리 한번 읽고 가면 학교에서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1: 아, 예. 굉장히 유리하죠.
0: 네.
1: 예, 굉장히 유리하고 대부분 희곡으로 돼 있고 또 소넷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먼저 그런 걸 접해서 먼저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놓으면 훨씬 더 시간 세이브하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0: 네. 뭐, 여러 교육 관련 그 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요런 특정 분야를 딱 집어서 교육을 하는 요런 거는?
1: 네. 이런 과목은요.
0: 네.
1: 그냥 일반 학원에는 없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그게 네. 저희의 강점입니다. 네. 정말 인재를 만들고.
0: 네.
1: 지금 부족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완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과목. 위주로 이제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0: 네. 이래서 교육 전략가다 이런 타이틀이 따라붙습니다. 자, 요런 프로그램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기간이라든지 어떻게 될까요?
1: 네.
0: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 네. 네. 7월 6일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0: 네.
1: 8월 셋째 주까지 하는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세 가지 책을 다 마스터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세 개를 다요? 하나만 네.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1: 아닙니다. 세 가지 다 가장 한여름밤의 꿈이 가장 그나마 쉬운 책이거든요.
0: 네.
1: 점점 더 어려운 책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맥베스가 이제 가장 정점을 찍는 책인데 이렇게 우리 저희도 세심하게 난이도를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책 배우는 순서를 배열해냈고요. 세 가지를 다 배우게 됩니다.
0: 네. 더 넥스트에서 셰익스피어 3대 작품 마스터할 수 있는 클래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은 또 어떤 클래스 얘기를
1: 네.
0: 해볼까요?
1: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프로젝트 이제 콜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수 학생들 위주로 하는데요. 머신러닝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머신러닝 AI죠. 툴을 이용해서 사회에 자기를 둘러싼 공동체의 영향, 임팩트를 끼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0: 잠깐만요. AI 프로그램인데 이 사회 공동체에 영향을 네. 끼칠 수, 이게 연결이 좀 안 돼요.
1: 네, 되거든요.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뉴저지와 뉴욕 사이에 허슨강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이 허슨강이 수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0: 아, 네.
1: 예를 들어서요.
0: 네.
1: 그러면 그걸 데이터를 뽑아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툴을 이용해서 일정한 그 카먼한 원인을 추출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수위가 바뀐다는 걸 예측을 해요.
0: 오, 와.
1: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 그럼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폐수를 덜 방류한다든지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액션 리스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0: 네.
1: 이제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그런 리스트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허성강 뭐 보존위원회라든지 또는 뉴저지주 관계 있는 타운 또는 카운티에다가 이제 어떤 레커멘데이션이라든지 어떤 제안을 하는 거죠.
0: 네.
1: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하나 연결이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AI 프로그램에서 출발했는데 우리 지역 커뮤니티하고 연결이 되네요. 와. 네.
1: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요.
0: 네.
1: 그 저기 뭐 줄리아드 프리칼리지 뭐 그런 것도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퍼포먼스 좋은 어치브먼트지만
0: 대부분 그런 걸 생각들 하시죠.
1: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학생들이 지금 기존의 그 아주 올드 패션드한 그런 이제 사고를 깨셔야 돼요. 실제 대학에서 가장 정말 좋게 보는 거는 이런 개인 프로젝트예요.
0: 네.
1: 자기를 둘러싼 커뮤니티에 파지티브한 임팩트를 주었던 프로젝트를 아이가 정말 진정으로 수행을 했는지
0: 네.
1: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플러스가 됩니다. 줄리아드 프랩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0: 네. 옛날 다 그런 얘기들 다 옛 얘기네요. 지금 이제 트렌드를 바뀌었고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네요.
1: 예, 특히 이제 25년도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리케이션, 칼리지 애플리케이션에 인종적인 요소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걸 다 지우라고 그랬어요.
0: 네.
1: 그래서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럼 학생 구성체를 다양화시킬 것인가? 애플리케이션은 뭐 에이시안이든 다 표시.

0: 그렇게 악기 안 해야 되고 뭐 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1: 악기 안 해도요. 네. 충분히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고요. 정말 아이가 관심 갖고 사회 임팩트하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디비주얼 프로젝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0: 이런 프로젝트를 가르칠 생각을 한 게 전 더 대단해 보이세요. 네. 네.
1: 사실은 이제 무늬만 흉내내는 그런 뭐 AI 한다는 데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강사님 같은 경우는 AI 지금 탑 레벨에 있는 분이고요.
0: 네.
1: 이런 분 다 탑텍에 있는데 이런 분 끌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분야에 안 나옵니다. 그분들은 다 탑텍 컴퍼니에서 일을 하고
0: 네.
1: 뭐 이런 낮은 보수에 이런 오는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0: 또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1: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옛날부터 커넥션도 좀 있었고 뭐 저희 취지를 또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0: 네.
1: 이 강사분은 이번에 이제 세계 3대 AI 그 학회에 논문이 이제 채택이 돼서 이제 국제학술대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데
0: 네.
1: 거기에 이제 주제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저희는 이제 끌어오고요.
0: 네.
1: 이런 강사분들은 사실 이 근처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0: 네.
1: 무늬만 AI 하는 표방을 하는 데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실질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거는 정말 프로젝트를 해보면 딱 그게 판별이 나거든요.
0: 네. 다들 뭐 AI, 미래에는 AI가, 그러니까 뭐 AI 교육, AI 프로젝트 이런 얘기들은 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할지 우리 동네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프로젝트까지 하나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AI 프로그램, 일단 강사진이 뭐 이런 선생님 안 계십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뭐 AI 선생님 뭐 AI 강사 그래서 저는 AI는 아니죠?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 더 넥스트가 아니면 만나뵙기 어려운 강사진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기간은 같은 건가요?
1: 네, 기간은 같은데요. 네. 만약에 조금 더 심화된 쪽으로 하려면 이제 가을 학기까지 조금 익스텐드도 될 수는 있습니다.
0: 네. 네, 네. 일단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여름 프로그램이 7월 6일에 시작해서 8월 14일까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시간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자세한 사항은 또 더 넥스티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티 컬리지 컨설팅 문의 전화는 203-974-3939 203-974-3939번입니다. 아마 그래서 번호가 뭔데 하실 분들 답답해 하실까봐 먼저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의 프로그램 말씀 나눠볼까요?
1: 네. 그 다음에는요. 스칼라스틱 라이팅, 아트 앤 라이팅 대회가 있는데 아마 이 대회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0: 일단 제가 압니다.
1: 예, 예. 요즘에 지원자 더 늘었는데요.
0: 네.
1: 이제 그만큼 이제 경쟁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한 해에 입상하지 않은 학생들이 없어요. 매년 수상을 시켰고,
0: 네.
1: 특히 이제 25년도에는, 내셔널 실버 메달,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에서 이제 수상을 시켰고요. 올해는 마지막에 이제 내셔널 골드 메달까지 수상을 시켰었습니다.
0: 이게 뭐 골드키, 실버키 그러는데 이거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1: 아, 골드키, 실버키 받기 어렵죠. 이거는 이제 리저널 이제 레벨이고요. 제가 네. 말씀드린 메달. 실버 메달, 내셔널 메달은 내셔널 레벨이에요.
0: 아, 네.
1: 예, 거기에 상 받을 확률이 한 1% 정도 봅니다.
0: 네. 예. 지역별로 대회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예. 이제 내셔널 대회에서 네. 은메달, 은메달 따기는 진짜 어려운 거네요.
1: 네. 리저널에서 골드키 받은 학생들 작품만 내셔널 레벨로 가서 이제 컴퓨터를 하게 돼 있어요.
0: 네.
1: 그중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1% 정도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략 한 1% 정도만 내셔널 레벨에서 이제 메달을 받게 돼 있거든요.
0: 이거를 2025년도에 실버 메달, 2026년도에 골드 메달을 네. 배출을 하셨네요.
1: 네네.
0: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1: 예, 간단하게 저희만의 강점을 말씀드리면요.
0: 네.
1: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토픽을 정하느냐가 그 수상 가능성의 반을 차지합니다.
0: 네.
1: 저희의 강점은 트렌드와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주제를 딱 집어내요.
0: 네.
1: 그거는 다른 데서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예, 학생 본인들은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들만이 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시각이. 네. 예, 그런 걸 끌어내는 게 저의 강점이고요.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많이 임발부를 해요. 사실 직접적으로.
0: 네. 교육 변화의 흐름을 읽고 있는 남자 문봉섭 대표님입니다. 이 흐름을 알아야지 그다음에 뭐 어떤 테마를 잡더라도 잡을 수가 있죠. 계속 했던 대로 기존에 하던 대로 이렇게 흘러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죠.
1: 맞습니다.
0: 자, 마지막 또 하나.
1: 네. 네. 그다음에 이제

0: 컴퓨터 사이언스 쪽인데요. 네. ACSL, American Computer Science League라고 이제 그러죠.
1: ACSL.
0: 예. 네. 이제 이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사실 제일 정평이 있고 가장 규모가 큰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왜 그런 걸까요?
0: 아, 일단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참가 범위가 네. 사실은 미국 국내 대회가 아니고요. 월드 대회예요.
1: 세계?
0: 월드에서 예, 네. 대회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아, 컴퓨터 엄청 잘하죠.
1: 네.
0: 그런 인도. 애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돼요.
1: 네. 아니, 그러면은 이거 수상하기가 어렵겠네요.
0: 어렵습니다.
1: 네.
0: 지금 결승 같은 경우에는요. 총점이 40점인데 골드 메달 받으려면 40점을 받아야 돼요.
1: 네.
0: 올해 5월 말에 26년도 이제 파이널이 있었는데요. 결승전이 있었는데 자, 골드는 만점이었었어야 돼요.
1: 아니, 만점 네. 받을 수 있나요?
0: 네, 만점 받아야 되고요. 네. 이제 실버가 대략 한 39점, 한 1점 정도 틀리는 정도예요.
1: 예. 아, 이거 뭐 어떤 시험인가요? 문제 푸는 건가요?
0: 일단 코딩을 짜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short answer question. 결승전에는 이제 그 두 개가 나눠지고, 이제 예선 레벨에서는 총 4라운드가 있는데요.
1: 네.
0: 이치 라운드마다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기본을 이제 배울 수 있게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1: 네.
0: 그래서 2라운드는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지식과 이제 스킬이고요. 그 라운드에 따라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 저절로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에 있어서 강한 이제 파운데이션이 형성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1: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 우리 애가 관심은 있는데 무슨 대회가 있는지도 자세히 몰랐고 그간 뭐 방금 컴퓨터 대회 프로그램 ACSL 그랬는데 어째 잘 몰랐다 그러시면 꼭 전화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0: 참고로 이제 네. 먼저 파이썬 이제 프로그램 공부하고 그다음에 ACSL 이제 이 준비를 하면 딱 이게 맞습니다 이게.
1: 네, 저는 파이썬이 뭔지 몰라요.
0: 네, 파이썬은 이제 코딩 랭귀지 중에 하나인데요.
1: 네.
0: 가장 지금 많이 쓰이고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고 예, 그렇습니다.
1: 네, 뭐 이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뭐 잘 알 테고 일단은 그 교육 트렌드를 읽고 그 변화에 발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교육 전략가로서 아이들의 멘토가 되는 선생님이세요.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티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섭 대표님이자 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신 문봉섭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가기 전에 학부모들에게 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름방학은 그 학원에 앉아서 스탠다드 테스트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1: 절대로 아니다.
0: 절대로 네.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고요. 학생들이 아닌 말로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 아닌 말로 이제 페이드 잡 인턴 또는 그 파트타임 잡 있잖아요.
1: 네.
0: 맥도날드 캐셔 해도 좋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필드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어려움도 겪어보고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야 돼요.
1: 네.
0: 그런 것도 굉장히 높이 삽니다. 대학에서는요.
1: 네.
0: 네.
1: 여름방학 동안 학원에 애 넣어가지고 학원 땡땡이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이런 시대는 끝났고 진짜 예전에는 그러긴 했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1: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방학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전략적으로 교육 전략을 세우는 문봉섭 대표와 함께 오늘 얘기를 나눴고요.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문의할 수 있는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더 넥스티 프로그램 관련해서 7월 6일에 시작했는데요. 자리 한정이라 빨리빨리 전화 주셔야겠습니다. 전화 203-974-3939 203-974-3939번이고요. www.thenextea.org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ntact@thenextea.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프로그램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하나 콕 찍어서 제일 강추드리고 싶은 거 5초 드릴게요.
0: 네. 온라인 리서치입니다.
1: 네. primascholars.org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라디오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경쟁력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전원이 공항 환송 행사에 불참하면서 6월 지방선거 이후 당청 간의 갈등 기류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내 상황을 감안해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청래 당대표는 오늘 비공식 일정으로 전북을 찾아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으며 사전투표를 없애고 전지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배추 한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고요.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네, 박정희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3: 안녕하십니까. G7, G7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1: G7에 배추가 없습니다.
2: 네. 오.
1: 가시려고요?
3: G8입니다.
1: 예.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요.
4: 네, 맞습니다.
1: 자, 엘레강스정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장인미 대변인.
6: 네, 반갑습니다.
1: 예, 자, 일단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딱 일주일 전이에요. 6월 3일. 오늘 6월 9일, 6일 전인데. 자, 일단 총평을 한번 그 짤막하게 우리 또 그레이스 정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5: 짤막하게 우선.
1: 네.
5: 폭풍전야라고 할까?
1: 아.
5: 네. 이제 곧 엄청난 그런 회오리 바람과 동시에 정치권에.
1: 여야 모두.
5: 그럴 것 같고요.
1: 아하.
5: 그거는 뭐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는 얘기니까.
1: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에서 에브리에서 멈췄어요.
4: 네, 네.
1: 예.
4: 노바디. 네.
5: 또 하나는 국민의 힘만 보자면
1: 네.
5: 21세기판 문익점 그 붓에다가
1: 네.
5: 목화씨 몇 개를 몰래 담아와 가지고 이제 네. 뿌려서 그 우리 한반도의 무명을 이제 그 생산하도록 하는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됐잖아요.
1: 예, 예.
5: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의 그런 희망의 씨앗으로 서울시장, 그 다음에 부산 북가,
1: 예.
5: 한동훈 의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 예, 문제는.
5: 장동혁 대표가 지가 문익점인 줄 안다는 게 문제지.
1: 예, 본인이.
5: 본인이.
1: 예. 자, 이어서 조국 당선을 예측하셨던 배종찬 소장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예, 말씀해 주세요.
4: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예, 예.
3: 감사드리고요.
1: 예.
3: 하여튼.
1: 아니에요. 예, 우리 정국이 왜 정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2: 계속 나오시면서
1: 서운하셨어. 아니에요.
3: 출구조사를 제가 예측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출구조사는 조국이었지 않습니까?
1: 예, 그러니까. 네, 출구조사는 그렇게 예측할 거라고 예상한 거구나.
3: 그렇게 예측을 했죠.
1: 예, 예.
3: 제가 G9이 되나요?
1: 네.
3: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한 말씀으로, 아, 깜짝 놀랐습니다. 천심. 저는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출구조사조차도 맞출 수 없는 그 민심은 천심이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윤미도, 그레이스 정도,
1: 배종찬도,
3: 이상민도. 이게 저는 천심이다. 한판승부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국민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권력을 힘을 몰빵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반성하게끔 만들고 모두가 공손하게끔 겸손하게끔 겸손은 힘든 거죠. 예,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민심이 아닌가 천심이 아닌가 저는 정말 완전히 적나라하게 느낀 그런 결과였습니다.
1: 예, 말씀이 많이 길어지셨어요. 자, 일단 장윤미 대변인.
6: 저는 예. 어떤 느낌이냐면 일주일이 지났는데 진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왜냐면 예. 그 지난주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여러 이제 막 쟁점들, 현안들이 불거져 나오니까요. 그러면서 약간 성적표를 받아들긴 받아들였는데 예. 가 채점표를 받아든 느낌이랄까? 특히 민주당 구성으로서는 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겼는데 예. 뭐 어느 쪽에선 뭐 뒷맛이 개운치 않더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세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당원들의 정말 채점표. 너는 뭔 틀렸고 뭔 맞았고 전체적인 총평은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가채점이 아니라 본채점이 있겠구나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1: 대통령도 힘들어 하셨다잖아요. 2-3일 동안 상태가 안 좋았다고 네. 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했는데 자, 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65분 동안 당초 예상보다 당초는 90분을 예상했었는데 네. 165분을 했어요. 굉장히 이럴 때는 참모들도 힘들 것 같은데 자, 일단 많은 발언이 있었지만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는지 우리 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5: 그 몇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예. 아 김용남 후보를 암시하는 그런 그 비유
1: 맞아요. 있었죠.
5: 그거는 누구도 다 아 이건 김용남 얘기를 하는구나. 예. 그리고 김용남에 대해서 공격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로 굉장히 그 상태가 2-3일 동안 안 좋았던 이유 중에 그것도 들어가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모두의 폭풍 전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이거는 아마 그 전례가 없이 세게 붙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하는 그런 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제는 그 소위 당무와 관련된 일 특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1: 예.
5: 아, 본인이, 그동안은 참 드러나지 않겠고, 저는 앞으로도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 할 줄 알았거든요.
1: 예.
5: 근데 세게 참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1: 예.
5: 예.
1: 자, 배수장님.
3: 저는 정말 이게 깜짝 놀란 게, 예. 대통령이, 저는 읽으면서 속을 다 드러냈어요. 그냥 경고를 줬다. 이 문장은 앞으로도 아마 연구 박제가 될 것 같은데
1: 예?
3: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이 대목이 정청래 대표를 지켜을 했어요. 근데 어디다 대고 성공이라 그러지? 아니야. 성공 아니야.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 더 겸손해야. 김어준에게 경고를 보냈어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1: 진짜로?
3: 저는 이게 느껴졌어요.
1: 저는 겸손해가 김원준
3: 씨네요. 방송을
5: 아, 겸손은 힘들다 그러니까.
1: 아, 겸손해다.
3: 그다음에
1: 힘들어도 겸손해다.
3: 그다음에 이 부분이죠. 선거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유시민 작가를 지켜야겠어요. 왜냐하면 조국을 편들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저는 놀라워요.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됐다.
1: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3: 이건 매불쇼까지.
1: 저는 매불쇼가요?
3: 왜? 왜냐하면 표정은 중립이 안 됐다. 표정 안 돼요. 아니, 저는 진짜.
5: 거기는 원래부터 중립이 안 되는 표정이에요.
3: 아니,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문장에.
1: 진짜 놀라신 것 같아요.
3: 이 문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이제 얼마 전에 다른 방송, 오늘이죠. 오늘 다른 방송에 물어봐서 저는 작정 기자회견이다. 작심 기자회견이다. 대통령이 할 이야기 다 하고, 기자회견이 어제였죠, 그죠? 그리고 오늘 민주당 지도부 오지 마라. 그리고 바로 옆에는 김민석.
1: 영부인이 옆에 있었죠. 김민석
3: 그러니까요.
1: 총리는.
3: 네.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대통령이 작심한 거예요. 아, 이제 못 참겠다.
1: 못 참겠다.
3: 그냥 내 방을 쏴버린 거예요. 정청래,
1: 예.
3: 김어준, 그다음에
1: 최후까지?
3: 유시민. 최후까지.
1: 뭐 최후까지는 아니고
3: 이 메시지는 예, 예. 저는
1: 최후 살립시다.
3: 제 해석이 좀 갈 수는 있는데.
4: 최후까지는 없지다.
3: 갈 수는 있는데. 예. 한판 승부만 봐라.
6: 아, 대통령이 센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죠.
4: 힘든 평론이.
1: 예, 거기까지는 그냥
3: 한판이다.
1: 예.
5: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1: 자, 우리 정인미 대변인, 자, 민주당 입장에서.
6: 저는
1: 특검했습니까?
6: 아, 대통령님의 말씀인데요.
1: 예, 예.
6: 아니, 특검했다기보단 본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세요. 선거라는 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뭐 당이 그러면 잘 못 받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대통령께서도 아, 나도 여기에 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 소외를 좀 드러내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1: 예.
6: 저는 대통령 말씀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예. 청년들한테 고맙다. 네, 그 잠실에.
1: 역시 당 대변인이다 보니까 대통령 메시지를 굉장히 우회적으로 들으시네.
6: 아, 저는 아주 깊이 이렇게 새겨듣고 있습니다.
1: 아, 깊이 새겨들었다. 일단 대통령 발언도 결론은 나의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정인미 대변인 말씀한 것 같은데 근데 어제 기자는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야당은 창을 잘 써야 되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된다. 그릇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너 언제든지 나가서 나 배신할 거지.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그러니까 뭐 이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 ABC론이 갑자기 생각난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들어온 사람한테 모욕을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용남 후보를 일컬어서 대통령에 발언하는 것이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정 의원님.
5: 제가 조금 전에 맞아요. 그렇게 해석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야당이 창이면 여당은 방패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릇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릇. 아. 그러면서 이제 그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예.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라는 모욕적인 말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고 이 그릇이라는 말이 정말 그 뭐랄까 정말 무서운 얘기구나.
1: 그렇죠.
5: 넌 인간도 아니야 이런 뜻인가? 왜냐하면은 어떻게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너 배신할 거지. 그 다음 말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라는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냐? 예. 니들은 그런 말을 썼으니까 그릇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라라는 뜻을 그러면서 내가 선거에 대해서 부족하고 반성하고 하는 말까지 이렇게 섞어가면서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마 박제되어야 될 말은 이 말이 아닐까.
3: 두 개.
5: 굉장히 강하잖아요. 원래 이 대통령 표현이. 근데 하나도 안 강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구나.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탱크데이 뭐 이런 거 할 때 인두껍을 쓰고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 장사치.
5: 예, 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도 그렇게 극단적인 용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릇이 왜 방패가 아니고 그릇일까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 이것 때문에 2, 3일을 잠 못 이루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률이 이렇게 높았는데
1: 예.
5: 이것도 제대로 못해서 선거를 정말 이겨야 될 선거를 져놓고 또 성공이라고 입을 놀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애둘러 말했는데 그 장면 보셨어요?
1: 예.
5: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 지도부가 이런 의자를 일렬로 이렇게 세워놨어. 당에. 그래놓고 마치도 무슨 그 뭐라 그래. 그
1: 혼나는 것 같은?
5: 네. 이렇게 완전히 부동 자세를 하고 그 예. 장면을 보고 있는 장면이 그 언론 보도에 또
1: 나왔죠.
5: 그 나왔어요.
1: 예.
5: 예. 그 이야기를 듣는 정청래 대표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나는 그릇도 아니야 이렇게 반성했을까? 아니면은 뭔 소리야? 내가 그래도 대접 사이즈는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까?
1: 정청래 당대표의 마음, 배 소장님.
3: 저는 완전 타 들어갔을 것 같아요.
1: 타 들어갔을 것 같아요.
3: 아, 그러니까. 6월 5일날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네. 상당히 네. 화난 모습까지 감지됐을 수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주말 동안 딱 끝난 이후에
3: 그렇죠. 주말 동안 삭히면서 처음에는 이 국무총리 이 한바탕에 올랐던 인물도 정성호 강우식이었어요.
1: 아,
3: 근데 아니야. 한성수 이러면서 전 좀 가다듬지 않았나 대통령이.
1: 아.
3: 그리고 6월 8일 되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렸죠. 작심. 그러니까 이제는 더 기운이 오히려 불끈불끈 솟아요. 그래. 내가 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른바 대통령이
1: 네.
3: 대통령이 제일 화났을 때의 표현이 그 예의가 없어.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5일, 6일, 7일까지는 예의가 없어 해서 8일은 마음을 가다듬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는
1: 네.
3: ABC 중에서 ABC론이 나오잖아요.
1: 네.
3: 대통령이 이 표현은 이거예요.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배고파서 들어왔지 하고 모욕하면 PC가 뭐가 문제야. 왜 이러는 거야. 이걸 완전히 그냥 직격을 날린 거예요.
1: A는 가치중심,
3: 그렇죠.
1: B는 이익, C는 네. 두 개 합친 그 장면이라고 한 건데.
3: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이 성안으로 들어온 사람.
1: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가 B죠.
3: 그렇죠. 성병론을 이야기하거든요.
1: 네.
3: 저도 배고프네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저는 작심작정을 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통령의 모드로 8월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날짜가 더 땡겨졌어요. 8월 17일로.
1: 대관 문제는 이제 9월 초까지 갔다가.
3: 그러니까요.
1: 8월 17일 하자.
3: 그럼요.
1: 빨리 하자.
3: 빨리 하자.
1: 빨리 하자.
3: 네.
1: 자, 빨리 해야 되는 장미 대변인.
5: 네.
1: 자, 오늘 이제 정청래 당대표의, 출국 장면에서 이제 없었고,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같이 이제 배웅 환송을 못했죠. 오늘 고창 선사를 갔죠. 그리고 비공식 일정으로 전북지사 당선인 이원태 당선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5: 네.
1: 이거는 어떤 의미를 봐야 됩니까?
6: 일단 청와대에서 설명한 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앞서 주신 말씀을 되게 곰곰이 듣고 있었는데요. 예, 예, 예. 제가 그릇이랑 그 창 그 비유를 들을 때 저는 당청에 화합을 엄청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 구조로 잘 읽히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본인이 이제 야당 대표였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예.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대여 공세 수혜를 상당히 좀 높였었고 그게 그 당시에 맞았던 거고 근데 좀 품어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그게 대통령으로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이어서 그걸 하나의 메타포로 잘 읽히진 않았었어요.
4: 상징.
6: 네. 그게 누구를 겨냥한달까? 이렇게는 안 했고 이 질문도 아마 뭐 지방선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네. 좀 총론격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이제 순방에 가는데 환송에 자리하는 부분은 전 청와대에서 설명한 그대로 지금 엄중한 그 투표용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다 개정사항이고 입법논의고 국정조사 뭐 특위 구성이고 이러니까 그 좀 한시가 급한 상황 아니냐 뭐 이래서 안 났다는 그 안 나오도록 했다는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고지 곧대로 듣고 있습니다.
1: 예, 강원식 대통령 실장도 기자들 계속 질문했거든요. 네, 당대표 안 나온 거 왜 그런가요? 하니까 아 지금 국내 상황이 엄중하고 환송연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질문하니까 저의 답변은 계속 같을 거니까 더 질문하지 마세요. 강원 시장이 그렇게 답변한 장면이 있었는데 자, 대통령의 의중은 정말 무엇일까? 일단 지금 유럽을 향해서 비행기 안에 계실 것 같아요. 잠깐 연결해 볼게요. 대통령이 나와주시죠.
7: 예, 그동안 주권 감독성이 부족해서 저 스스로도 반성했고 예. 여당은요 그릇이 돼야 됩니다.
1: 그릇.
7: 집 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예. 너 언제든지 나가서 배신할 거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서 온 거지? 이런 말 하면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배종찬 너 네. 배고프지?
8: 배고파요.
7: 너 먹을 게 있어서 여기 들어온 거지?
8: I'm hungry.
7: 너 밥 먹고 싶어서 들어온 거지?
8: Yes.
6: Yes.
7: 진짜 배고파 보여. 아, 빵을 많이 먹던데.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 통합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1: 사실은 여당 그릇이잖아. 집안에 들어온 사람인데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은 식구잖아요. 식구인데 식구면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잖아요. 너 근데 배고파서 들어왔지? 같이 밥 먹. 근데 이거 진짜로 이게 좀 해서는 안 될 말이다라는 거를 아까 정 의원님 말씀 드리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식구한테
5: 네, 어떻게
1: 너 지금 밥 같이 밥 먹는데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5: 그리고 아마 대통령은. 네. 네. 그 서울도 뺏겼죠. 네. 그다음에 평택을 북갑 중에 평택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 아.
5: 평택을에서 그런 난리를 쳤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본인은 그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1: 진보 진영의 분열로 다 이어갔다.
5: 그렇습니다.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택을에서 그런데 당대표는 그 김용남 후보의 후원회장인가?
1: 맞아요.
5: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유세를 하지 않았던가?
8: 개소식만 가고.
5: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계속 그 조국 후보 측으로부터 네거티브 마타도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도 중간에 유시민 작가가 아예 대놓고 두 번이나 그렇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니까 니네가 A라고 그러면서 A라고 마치도 선민의식을 가진 것처럼 하면서 그릇이 안 돼서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 선거를 이렇게 망쳐놔라는 그런 분노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 보통 왜 대통령이 기분 나쁘면은 해외 순방 갈 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 과거에도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1: 예.
5: 근데 요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걸 또 보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어요.
1: 예.
5: 예.
1: 겸손한 자세로 죽을힘을 다하는 거하고 딴 마음 먹은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 대통령 워딩 중에 이게 있거든요. 딴 마음이 뭐예요, 배 소장님? 눈을 닦고 계시는데.
8: 전대죠. 네?
1: 전대. 전당대회.
8: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부분이 가장 불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똘똘 뭉쳐야 되는데 전북도 그렇고 경기 평택을도 그렇고 서울도 이런 캠프의 상황들을 아마 보고받았을 것 같아요.
1: 예, 예.
8: 그러니까 대통령 마케팅을 충분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하지? 왜 대통령 사진을 처음에 뭐 사용할 수 없게끔 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납득이 안 갈 거예요. 2, 3일 동안. 아니 이겨야 되는 선거를 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 더 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좀 뭔가 민주당에서 낸 공약 기억나세요? 그게 잘 안 나와. 예. 안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참 중요한데 선거는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더 중도 보수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왜 그랬지 하는 걸 계속해서 되묻는 겁니다.
1: 예. 장미 대변인이 한판승부 온 이후로 오늘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8: 표정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4: 무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오늘 주로 경청을 네. 하시는 모드인 거죠?
6: 예, 아니, 주로. 또 예, 이렇게 네.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 저는 해석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저 이제 아, 너무 이제 그 안에 있고 뭐 예. 이런 부분 때문에 해서 아,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 이런 예. 이제 깨달음을.
1: 아, 장미 대변인 주인 이렇게 보신 분이 없나 봐요.
6: 제가 일단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1: 아, 그래요? 야, 그렇구나. 일단 8월 17일이에요. 8월 17일. 아, 8월 17일 날짜가 이제 전당대회 날짜 확정이 됐는데 자, 이제 언론에서는 정청래 대 김민석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일단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6: 아마 네. 이제 송영길 대표도 나오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끝까지 이제 아마 김민석, 송영길 두 당권 주자가 같이 표심을 이제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완주를 하실까 안 하실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뭔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열린 이제 가능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시간이 좀 촉박. 하잖아요. 8월 그렇죠, 17일면 그렇죠. 이제 네. 선거에 이제 돌입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 지금 이런 말을 하시는 부분이나 뭐 이런 스탠스를 보면 지금 당장 나올 채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1: 정청래 당대표는 재선 도전을 하겠죠?
5: 오늘 그 전북 고창 선운사를 갔어요.
1: 아, 선운사.
5: 그 지사로 이제
1: 예, 이원태.
5: 네, 그 분하고 선운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해지는 아. 대목이죠.
1: 예.
5: 보통 당선이 되면 절로 찾아가나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선운사가 네. 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1: 선운사.
5: 그리고 둘이 밥 먹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아, 이유도 없고
1: 아, 예,
5: 남의 기도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예, 상황 아닐까 싶은 예, 생각이 예, 들고요.
1: 예.
5: 그래서 폭풍전야라고 하는 것이 예. 정청래 원래 이 정도 되면
1: 예.
5: 정청래 대표가 예. 선거 결 그 이현주
1: 최고위원가
5: 그만뒀잖아요.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1: 예,
5: 그러면
1: 예.
5: 정청래 대표가 이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1: 예.
5: 물러나기를 원한다라는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5: 그런데 아직 물러나겠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1: 예, 예.
5: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는 선거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1: 예, 예.
5: 그렇게 되면 이제 정청래 대 김민석이 됐든 아니면 정청래 대 김민석 송영길 연대가 됐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1: 예.
5: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와중에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을 경우
1: 아...
5: 이러면은 그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요번에 선거에서는 2, 3일 밤을 샜는데 예. 그때는 진짜
1: 나이가 잠을 못 자겠지.
5: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되면은 우선 공천권을 예. 갖게 돼요. 예. 이 민주당 대표는
1: 그러니까.
5: 그런데다 공소 취소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1: 예.
5: 그런 상황에서 총선이 될 때는 대통령 임기 3년 차예요. 지금 1년 될 때하고 2년 될 때하고 3년 될 때는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정청래는 지금 본인 뒤에 뭐 문조털레 유 우까지
1: 아,
5: 그러니까
1: 아, 예,
5: 어?
1: 예.
5: 상당히 나름대로 우군이 있다라는 생각도 할 거고요.
1: 예, 예.
5: 지금 본인도 이거 위기 상황이라고 보겠죠. 자칫하면 자기가 2년 후에 총선 공천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 없을까요?
1: 예.
5: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청래도 나름대로 그 살아온 정치 경력이 있잖아요. 학교
1: 예.
5: 때부터. 그런데다가 이 과거에
1: 예.
5: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한마디만 하면 일사불란하게 그냥 휘말려서 이렇게 몰려가는 그렇죠. 그런 타입이라면 이 경우는
1: 예.
5: 평택 의뢰 선거를 보면 조국하고 김영남 표가 거의 똑같아요.
1: 29대 28.
5: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싸워보고 죽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인지
1: 예.
5: 또 만약에 그렇다면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이렇게까지 지금 그 뭐라 그럴까 본인의 패를 보인 거 아닙니까? 예, 원래 예. 다 패를 읽었잖아요 예, 지금 예.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권력 투쟁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 같다라는.
4: 자, 근데 장동현 국민의당 대표가 굉장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세요. 그러면서 전국 단위로 다시 재선거 해야 된다.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재선거뿐이다. 전국 재선거다. 정 의원님.
5: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예. 본인은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고 해서 억울하다 하더라도 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예.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 이제 이 참정권 박탈 사태를 빌미로 본인은 이제 내려놓고 싶지 않다. 정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은 장동혁 대표 아니겠습니까?
4: 근데 데이터를 이제, 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 네. 그 데이터를 보고도 물러날 생각이 없으면은 예. 지금 그 본인이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 데이터를 보고도 물러날 생각을 안 한다면은 예. 데이터를 보면은 10중 9은 이건 물러나야 될 각이다라고 생각 안 할까요? 그리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부산 북갑도 그렇고 평택을도 그렇고 심지어는 경남 지사까지 예. 자기가 손때 하나 묻힌 곳 있냐고요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게 코미디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렇게 되면 본인이 1년 정도 더 당대표직을 계속하겠다라는
4: 이미 채우겠다는 얘기죠.
5: 제가 볼 때 이 참정권 박탈 사태를 예. 위해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분연히 일어나고 예. 싶으면 예. 당대표직 내려놓고 아하. 이거 하고 예. 그리고 본인은 지금 보령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 제가 볼 때는 그 보령의 그 총선이 만만치 않아요.
4: 김태훈 전 지사가
5: 그렇습니다.
4: 이제.
5: 그런데 그런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당대표직만 지금 붙잡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의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예. 이제 본인이 내려놓을 때가 된 것 아닌가. 아우 저도 장 대표하고 제가 무슨 사감이 있겠어. 자주 말을 해서.
4: 별 선장님 왜 웃으세요?
8: 오김 누님 해도 너무합니다.
4: 예. 근데 장동혁 대표는 정말 진심이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막 그 뭡니까 소청도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 변호사님?
6: 네. 네. 소청 제기하고 증거 보전 신청한 것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그리고 네. 법률적인 절차에 돌입한 걸로 보이고 네. 다만 이게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생명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측에선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4: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6: 네. 그러니까 이제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 녹아져 있진 않고 오로지 본인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정치하고 행보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4: 예. 자, 여기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 내가 일찍이, 이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이가 된다고. 내가 봤을 적에는 한동훈이, 그리고 저기 오세훈 그 두 사람 외에는 더 이상 뭐 경쟁에 뭐 뛰어들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그 국민의힘은. 예. 결국은 내가 도와줘도 내 건강만 해치는 꼴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 귀찮다고 봐요.
8: 오세훈 후보는 당선되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9: 뭐?
8: 오세훈 후보는 당선되기 힘들다고 예. 하셨잖아요.
9: 네, 잘 안 들려요. 예. 예. 진행해 주세요.
4: 예. 아무튼 저희 프로그램에 조만간 뭐 뵈야 될 것 같긴 합니다.
9: 모시면 나간다고 봐요.
4: 아, 예. 예.
8: 잘 들리시는 것
4: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법원이 내일 오후 3시에 잠실 7동 제2투표소 내부를 검증하겠다. 그런 상황 속보가 또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 배추 한 판 여기까지. 배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고맙습니다.
8: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상품 특별기획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3: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4: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 99, 시험는 수박 개당 5불 99,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파 다섯 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 번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7불 99, 수육용 생 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종희 한판쌤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다세 치러지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2: 네, 어제 저녁 1만여 명이 운집했던 시위는 오전이 되면서 인파가 다소 빠졌습니다. 아침에는 예. 20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오전 11시에는 350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경찰 측이 추산을 했습니다. 주말에 재선거 구호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런 쪽으로 변화가 됐고요.
1: 예.
2: 성조기, 마가 이런 피켓도 늘었고 스탑 더 스틸, 손피켓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농성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자체 운영 식음료 무료 나눔 공간, 분리수거장이 설치가 됐고요. 또 더위에 대비한 냉난방 쉼터 차량도 등장을 했습니다. 경기장 출입자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어제 여성 유소년 핸드볼 국가대표 6명이 훈련기구를 챙기러 왔다가 시위대와 실랑이를 벌였고 시위대가 소지품 검사를 강행하기도 했고요. 또 오늘은 시위대가 한 여성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 여성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3명이 폭행 피해를 입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1: 예.
2: 경찰은 기동대 6개 중대에 경력 400명가량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일단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이제 함께 활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위대에서 경찰에 대한 루머가 퍼지자 또 경찰청에 직접 우려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 네, 시위대 일부는 현장 통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관등 성명을 요구하고 일부 경찰관에 대해 중국 공안으로 몰아붙이는 행태를 보였는데요.
1: 예.
2: 이에 경찰청은 SNS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들을 두고 전원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으로 확인됐다라고 알렸고요.
1: 예.
2: 경찰은 의혹이 제기 했던 모든 사례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신속히 확인했다면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2: 다만 일부 경찰관의 복장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시위대를 향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은 인정했는데요. 관련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자 오늘까지 잠실에 있는 시위대의 실태와 방향 뭐 좀 또 여러 부정선거 세력까지 좀 결합해서 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만 장 변호사님.
3: 그 잘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현장에 가셨던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대학생들이 좀 빠지고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출퇴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출근을 좀 빠지고 그때 좀 쓱 이제 부정선거에 조금 더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뭐 구호 외치고 이거는 약간 이 본질을 좀 침해하고 오독시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예.
3: 여기에 모이신 많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투표 관리 소홀과 관련해서 참정권이 침해당한 데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 건데 여기에 숟가락을 얹는 게 비단 부정선거 세력뿐만 아니라 뭐 장동혁 대표도 있고 하여튼 정치권이 이래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정 의원님.
4: 투표 당일날은 그 항의를 했던 분들은 잠실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예.
4: 그러다가 이러한 어떤 참정권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학생들이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죠. 대자보를 붙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 대학생들의 입장은 우리는 이 참정권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부정선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1: 네.
4: 또 하나는 지금 일부 유튜버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여기에 편승하려는 행태에 대해서 명백히 선을 그었다 그러더라고요.
1: 네.
4: 근데 지금은 아마 정말 기말고사 타임이 돼서 그런지 그 저희는 이제 주로 언론 보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직접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성적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기까지도 지금 펄럭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면은 마가 Stop the Steal이라는 거는 트럼프 구호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처음에 그 학생들이나 학생들 대표가 그 제시했던 그런 주장하고는 상당히 그 뭐라 할까 주장이 오염됐다고 할까 다시 부정선거론으로 음모론으로 지금 그 돌아가면서 오히려 그 인파는 지금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1: 예. 자, 일단 12개 대학 그 총학생회들이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규탄한 시국선언까지 했죠. 그러니까 김수인 평론가 요 흐름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2: 네. 일단 현재 항의하는 시민들은 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잠실 개표소를 봉쇄하고 있는 인파 같은 경우는 점점 스펙트럼이 좁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평일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그 좀 스펙트럼이 좁아지고 있고 근데 이게 다음 주말에 올 때 지난 주말하고 비슷하게 다시 돌아갈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더 조직적으로 동원된 극우적인 음모론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서 시위도 어느 정도로 좀 고립될지 이런 것들이 또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대학교 학생회들이 성명을 내고 있는데 예. 이쪽에서는 또 재선거 재투표도 주장하고는 좀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재투표나 재선거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 이런 점들을 또 어느 정도로 또 의식을 할지 시위를 하시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로 의식을 하고 뭐 다른 쪽으로 선회를 할 것인지 또 시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시위 아닌 다른 방식으로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런 것들이 좀 선택들이 엇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시위 초반에는 전환기 씨가 막 확성기 들고 막 하니까 소리 지르면서 젊은 사람들이 하게 내부지사하고 막 싸웠거든요. 또 황교안 대표가 또 나타나서 또 사람 더 모을 거야 하면서 또 뭐 현장에 얘기하는 장면이 점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상황이 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또 정치권과 결탁이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이 이게 또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후보들이 이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세 분이죠?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2: 네, 원내대표 선거 하루를 앞두고 오늘 초재선 의원들 주최로 국회에서 초청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1: 예.
2: 후보인 김도읍 의원은 모두 발언해서 도로 친윤당이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요. 정점식 의원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단단한 통합이다. 성일종 의원은 개파 싸움할 때가 아니다. 전 한 번도 개보에 속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 예.
2: 장동혁 대표 퇴진 문제에 대해서는 김도읍 성일종 후보가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정점식 후보는 당내 합리적 집단지성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1: 예.
2: 한동훈 의원 복당과 관련해서 김도읍 의원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가 비공개 토론회에서 1년 후쯤에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1: 예.
2: 성일종 의원은 서두를 일은 아니라면서도 하나로 가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정점식 의원은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한다. 향후 당사자 의사를 공식 확인할 것이다. 라고 언급 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이번에 재선거 논란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1: 일단 오늘 토론회는 모두 발언 위에 비공개로 진행이 되긴 했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 진퇴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다선인 권영세 의원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오늘 또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이더군요.
2: 네. 성일종 의원이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서 지도자들은 진퇴 시간들을 잘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장 대표는 앞으로 또 많은 기회가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진퇴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환 정치쇼에 출연해 광역단체장 12개 중에 4명이 됐다라고 하면서 지도부 사퇴까지 포함해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2: 사실상 진선거임에도 조용한 부분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했고요. 다만 권 의원은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에는 아직은 당에 들어올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 예, 자 일단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또 향후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의 진퇴 문제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 의원님 분위기 보시니까 어때요?
4: 그 내부 사람들은 예. 아예 대놓고 정점식 의원이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1: 예, 예.
4: 제가 볼 때 지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사실 국민의힘이 몇 군데 빼놓고는 다 졌잖아요.
1: 예, 예.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 지지율을 보면은 거의 민주당하고 비슷해지는 상황입니다.
1: 예, 예.
4: 그래서 저는 이 모멘텀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친윤이다 또는 장동혁 지도부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인사보다는 아 이제 당이 정말로 변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1: 예.
4: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은 지금 친윤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원내대표가 되면은 더 이상 친윤이나 친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1: 예, 예.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또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당이 상당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는 불필요한 또 오해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정치라는
1: 예.
4: 건 인식인데.
1: 예, 예.
4: 그래서 전망하자면은 지금 그 내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1: 정점식
4: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역할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1: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는 정치부 기자들도 제일 많이 틀리는 선거여서 장미대는.
3: 예, 의원들이 일단 하는데 그 표심을 잘 드러내지 않고 저도 그냥 제가 과문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구성원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아니 누가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정식 후보가 뭐 표단속을 몇십 표를 뭐 이렇게 뭐 해놨고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끝날 때까지 알 수는 없고 다만 뭐 결선 투표 왜냐면 과반 투표에 또 실패를 하면 결선을 가야 되더라고요. 예. 그 국민의힘 당원단글 보니까 그럼 이제 결선 투표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
1: 예?
3: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의원들 그 어떤 지역 지형을 보면 PKTK 그쪽 좀 주대에 자리 잡고 계시고 거기 했을 때 지금 이 원내대표에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로 한동훈 의원의 이제 복당 얘기를 하는데
1: 예?
3: 저는 국민의힘에 제가 체감하기로는 많은 구성원들이 복당을 선뜻 뭐 좀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갈등 구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구원도 있고 그래서 그걸 뭐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는 여기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지역적인 부분과 실제로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윤석열 세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형성하고 이랬던 분들이 지금 좀 수면 아래 있을 뿐이어서 저는 정점식 의원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장정혁 체제를 용인하는 결론을 내진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1: 아, 윤수희 평론가도 현재의 판세.
2: 정점식 의원이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1: 예.
2: 근데 좀 주목할 만한 게 정 의원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장동혁 대표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거나 한동훈 의원은 복당하면 안 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아까 이제 결선 투표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과반은 자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 다른 후보들도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나 장동혁 대표 진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또 않거든요. 좀 유보적인 태도들 취하고 있어서 새 후보 간의 어떤 차별성보다는 좀 중간에서 수렴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새 후보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1: 당대표 임기는 2년인데 원내대표 임기는
4: 1년.
1: 1년이죠.
4: 네.
1: 그러니까 이게 차기 총선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뭐 또 이렇게 치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정점식 의원이 유력하다. 이게 좀 당내 의원들과 얘기해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정세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했는데 1박 2일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또 환대를 받은 것 같은데 전해드릴까요? 네.
2: 어제 6월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평양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1: 예.
2: 2019년 6월 이후에 7년 만에 북한 방문입니다.
1: 예.
2: 시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표적 국빈용 연회장인 평양 묵란관에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1: 예.
2: 시 주석은 중조 우호협력상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임을 강조했고 이번 방문에서 김정은 총서기와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다라고 말했고요.
1: 예.
2: 김 위원장 역시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다고 말하면서 앞서 그 회담에서는 북중 관계를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 예.
2: 다만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이 북한과 외교, 법집행, 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요.
1: 예.
2: 조선중앙통신 보도에는 이런 표현이 포함되지

0: 앞으로 지금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북중 관계를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북한이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북러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지면서 중국이 굉장히 불편한 심리를 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뭐 그 군대도 파병을 하고 그래서 소위 전쟁 경험도 하고 또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시안은 받았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수혜를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시진핑과의 관계에서 북중 관계가 제1의 전략적 사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북한이 먹고 살려면 역시 중국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이제 예.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는 말 뿐이죠.
1: 예.
2: 네, 어쨌든 세계 패권 국가로서 이제 미중 중미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보를 했다라는 거
1: 예.
2: 또 사실 아 중국이 되게 언짢아한다 너무 이제 북러가 결탁하고 결집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국을 소외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행보를 하고 북한이랑 밀접하게 지내려는 신호와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아, 북한이 어쨌든 줄타기를 외교적으로 잘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정말 핵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어떤 전략적으로 그런 가치를 높이고 있어서인 건지 좀 많은 물음표가 생기는 행보인 것 같습니다.
0: 아, 잠깐 그 말씀 예. 하시니까 줄타기 얘기를 하셨잖아요. 시진핑이 미국에다 대고 이란, 북한 내 손 안에 있어 이걸 보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1: 자 일단은 또 시진핑 주석이 그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한 용인을 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큰 힘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수인 평론가도.
3: 네. 일단 뭐 최근에 북한 경제가 예전보다 좋다라고 하는 보도를 그 골스트리트저널에서 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언론에서 예. 보도를 할 정도인데 물론 그랬다 할지라도 북한의 경제난은 있겠지만 근데 어떤 국제적인 교류가 끊어진 상태에서 러시아나 중국하고만 밀착하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북한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고
1: 예.
3: 특히 러시아와의 밀착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쪽한테도 더 이상 더 떨어지면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쪽으로 더 밀착해야 된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는 일단 먹혀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3: 중국이 앞으로 어떤 협력을 하게 될 텐데 관건은 예. 그 협력 속에 뭐 비핵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끼워 넣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과연 뭐 한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중국 쪽에게 관철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입장에서는 숙제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정 의원님.
0: 과거 부시 행정부 때요. 부시가 중국의 압박을 가하면서
1: 예.
0: 니네 우리가 그 대만하고 한국하고 일본 핵무장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막고 있었는데 니네 북한 핵무장을 막지 않으면 우리 그 세 나라의 소위 녹색 불을 켜줄 거야. 그린라이트를 켜줄 거야. 예, 이렇게 예. 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를 차단하고 북한을 압박해서 핵대화에 나오게 한 이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아마 지금은 북한이 뭐 핵을 포기하라 그래서 포기할 것도 아니고 용인을 하면서
1: 예.
0: 여기에 더해서 적대적 국가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또 트럼프도 제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리더는 아니기 때문에
1: 예.
0: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은 엄청난 위협입니다.
1: 그렇죠.
0: 그렇다면은 과연 핵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전략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1: 예. 지금 이제 또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한미 간의 핵 우산을 또 어떻게 확장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 이 부분도
0: 네.
1: 좀 중요해 보이기는 하네요. 이번 주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안보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언급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예, 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됨으로 해서 우리 정부도 어떻게 또 안보 전략을 짤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였고 정욱기 전 의원님, 상용민 변호사 세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예, 한판 승부 본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건강한 삶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텔로유스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영노화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제품 및 사업 설명회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 예약 및 문의는 917-656-7717 써니킴 코치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분들을 위한 특별 세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파인 데이케어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50명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건강과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917-656-7717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탈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주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화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주시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날씨 좋은 화요일 한시의 음악다방 화면빨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송명화입니다.
0: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뒤끝은 확실히 있어요.
1: 아니 갑자기 화면빨이
0: 우리 소연님이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 들어오셨다가
1: 네?
0: 어우 이성훈 씨 화면빨은 잘 봤네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 뒤끝이 지금 장렬하고 있습니다. 소연님 평안하신가요?
1: 아우
0: 그 뒤로도 잘 주무시고 계세요?
1: 아니 성훈 씨 화면빨이라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0: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1: 긍정적으로다가
0: 알았어요.
1: 네.
0: 아, 그나저나 오늘 아침 출근길에
1: 네.
0: 야, 이 6월의 싱그러운 햇살이
1: 네.
0: 제 자동차 유리를 탁 치는데 네. 아, 순간 직감했어요.
1: 뭘요?
0: 야, 이 하늘이 나한테 오늘 윙크라는구나. 솔직히 제가 오늘 그 입은 이 폴로 셔츠하고
1: 네.
0: 요 백바지 옷이나 백바지 이거?
1: 백바지. 네,
0: 백바지 오늘 네. 백바지를 입고 왔는데
1: 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백바지
0: 네.
1: 네.
0: 아, 훅 스쳐갑니다. 이 백바지 매치가 좀 완벽하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오늘 하늘도 좀 내 스타일에 좀 반했나 이런 생각을 했죠.
1: 아이고 아침부터 네. 그냥 거울 보면서 혼자서 막 패션쇼 하다가
0: 네.
1: 혼자 스스로 도취돼가지고
0: 그렇죠.
1: 막 앞차 박을 뻔하신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진 않아요.
1: 아니 막 그렇게 하늘 보고 막 해볼래 하면서 다니시다가
0: 운전할 때는
1: 네.
0: 핸들을 가슴팍에 붙이고 전방만 주시하거든요.
1: 아니 밖에서 그러고 다니시면요 지나가다가 새똥 입에 들어가요.
0: 어 진짜?
1: 네.
0: 새똥이?
1: 새똥이 입에 쏙 들어가요.
0: 야 그거 럭키 똥인 것 같은데. 와 아쉽네. 축복은 못해줄망정 새똥이라니.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1: 네.
0: 말씀하신 대로 정쾌가 좀 잘 맞는 편은 아니죠?
1: 아, 제가요?
0: 뭐
1: 썩하니 맞진 않더라고요.
0: 50%? 70%?
1: 제가 한 80%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0: 큰일 났네, 새똥.
1: 아니, 너무 오늘
0: 네.
1: 잡복이 이 정도로 심하면은요
0: 네.
1: 평소에 좀 약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양을 조금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무슨 약방송을 또. 자, 양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이, 약사 라이선스가 있으신 분이 아닌데, 이렇게 또 처방전을 막 날리시면 곤란하죠. 네. 자, 암튼, 제 스타일보다 더 진짜 중요한 거는, 한국 팀의 월드컵 첫 경기가 딱 이틀 남았습니다.
1: 아, 오늘 화요일이니까, 이제 정말 이틀 남았네요.
0: 네.
1: 이 월드컵 열기 때문에 한인타운 전체가 정말 들썩들썩한다고
0: 그렇죠?
1: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0: 네.
1: 저희 한시 음악다방에서도 이 월드컵 이벤트 하고 있죠.
0: 네.
1: 네. 뭐냐? 바로 저희 주간 베스트 사연을 저희 월드컵 첫 경기
0: 네.
1: 스코어 맞추는 거.
0: 네, 맞습니다.
1: 네.
0: 부채질 해드리고 있어요.
1: 오늘 네.
0: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돌아와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대한민국 선수들의 멋진 선전, 또 멋진 골, 우리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댄스가 될 이번 월드컵, 화려하고 멋지게 마무리되길 온 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봅니다. 대한민국!
1: 와, 이 박수 이제 앞으로 원 없이 치게 되겠죠?
0: 그럼요.
1: 네.
0: 끝없이 쳐야죠. 마지막 댄스인데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러게요.
0: 대한민국! 첫 승! 가자!

0: 네.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저 혼자 들어왔어요.
1: 야, 이 노래 들으니까 월드컵 분위기 제대로 잡히는데요. 네.
0: 우리 고 유상철 선수의 음성이죠.

0: 이루어집니다.
1: 네, 이번에도 원정에서 8강 한번 가보자고요. 자, 우리 트랜스팩션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우리 목요일 경기를 한번 응원하면서 라디오스타 오늘 출발해 봤습니다. 아니 뭐 월드컵 특집이라고 뭐 이벤트를 대박 한다고 조금 전에 이제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 주간 베스트 이벤트 이번 주를 한번 우리 낭낭한 목소리로 성영아 씨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저희 이번 주에 월드컵 첫 경기가 드디어 있어요. 열리잖아요. 아. 목요일 저녁 10시에 열리는데요.
1: 대흥분할 예정이에요.
2: 네, 대한민국 네.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입니다.
1: 우와, 벌써 한 건데.
2: 그래서 저희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사연은 이번 첫 경기의 최종 스코어를 예상해 주시는 겁니다.
1: 뭐 간단합니다. 네. 뭐 한국이 이길걸요?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의 예상 스코어를 정확하게 몇 대
2: 몇
1: 네. 보내주시면 돼요.
2: 몇 대 몇으로 한국이 승리한다.
1: 네, 혹은, 승리한다.
2: 네.
1: 한국이 혹은, 만약에 질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문자 보내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여러분. 보내지 마세요. 한국이 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내지 마세요. 예. 네. 비기는 것까지는 제가 한번 어떻게 해볼게요. 네, 근데
2: 네.
1: 예를 들면 뭐 2-1 한국 이긴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또 있죠.
2: 스코어 정확하게 맞추시면 주간 베스트로 선정이 되시는데요. 네. 네, 주간 베스트 후보가 되시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 네.
2: 그날 골을 넣는 한국 선수의 이름까지 맞추시면요. 저희가 보너스 상품을 드려요. 드립니다.
1: 무려 하나는 상품권
2: 2장. 네. 40불어치 더블 찬스로,
1: 더블 찬스로.
2: 네, 드립니다.
1: 그러니까 야외 상품권 나가고
2: 50불짜리 나가고요.
1: 얹어 드리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래서 네. 총 90불 네, 상품권을 네. 받으실 수 있는 네.
1: 완전 가성비 넘치잖아요.
2: 그럼요, 그럼요.
1: 이거 문자 제 생각에 한 30초에서 1분이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투자하셔가지고 네. 90불 괜찮네요.
2: 좋습니다.
1: 분당 90불. 이거는 미국의 마취권사도 받지 못하는 그런 정도 금액인데.
2: 아니, 그래서 네. 성호 씨는 네. 누가 골을 넣을 것 같아요?
1: 아, 당연히 이제 저는 손흥민 빠잖아요. 저는 네. 손흥민 선수가 넣어서 네. 새로운 월드컵 최다골 기록을 세웠으면 좋겠지만 상대팀도 이 손흥민 선수가 날카로운 창, 최고의 창이라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2: 그렇죠.
1: 프리미어리그에서 4년 전에, 5년 전에 23골을 넣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했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당연히 전담 마크맨이 붙어다니고요.
2: 그렇죠. 완전히 뭐 고립시킬 것 같아요.
1: 네, 고립시킬 거예요.
2: 고립이라고 해요. 못하게.
1: 아, 추달못인데 진짜 많이 컸네요. 고립이라고 해요.
2: 아, 그 단어가 그런 거였어요?
1: 네, 고립이에요.
2: 고급 단어였어요?
1: 축구 용어입니다.
2: 아, 그렇게 제가 모르고 그냥.
1: 아, 진짜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2: 아,
1: 그게
2: 그렇구나.
1: 고립시킨다고 하는데.
2: 네네.
1: 이러다 보면 상대 수비를 손흥민 선수가 계속 이제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2: 네.
1: 그러면 수비가 장내 따라붙거든요.
2: 그렇죠.
1: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2: 네.
1: 두 명이 따라다녀요. 그러다
2: 네.
1: 보면 손흥민 선수가 있는 다른 쪽 공간에 공격에 공간이 생깁니다.
2: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한테 자연적으로
1: 기회가 생길 거라고.
2: 기회가 많이
1: 네,
2: 가겠네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 와, 네.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비록 공은 못 넣을 수 있지만 저희
1: 네?
2: 팀은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펼쳐질 수 있겠죠.
1: 네, 우리 손흥민 선수는
2: 네.
1: 전체적으로 본인이 골을 많이 넣는 경기보다
2: 네.
1: 항상 팀이 승리하는 경기가 항상 우선순위예요.
2: 네.
1: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이타적인 축구라고 하는데 이런 걸
2: 네.
1: 아마 이번에도 변함없이
2: 네.
1: 본인이 희생하면서
2: 네.
1: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2: 네.
1: 손흥민 선수도 본인이 희생하면서 후배들이 골을 넣는 네, 그래서 영광을 받는 아마 이런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야, 그래도 마지막
1: 네.
2: 월드컵인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좀 넣는 모습을 저는 좀 보고 싶네요.
1: 저도 원해요.
2: 네. 네,
1: 원하는데 아마 어려운 경기가 되고 나면 본인이 분명히 풀 거예요.
2: 네, 네.
1: 경기는 풀어나가겠지만 게임 체인저로서
2: 네.
1: 하지만 웬만한 경기 흐름을 읽으면서 아마 후배들에게 많은 기회들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2: 아, 이렇게 네. 월드컵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1: 네네.
2: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1: 그렇습니다.
2: 네, 여러분 주간베스트의 예상 스코어 그리고 골 넣을 선수의 이름
1: 네.
2: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네, 우리 주간 베스트 후보의 지난주 장원을 하신 네, 우리 메리골드님도 오셔서 주소도 남겨주시고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오후 시간도 저희 방송 때문에 점심 식사 후에 아주 걸음이 즐거워지는 오후 시간이 됩니다.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응원해주셨어요. 대한민국이 좋은 성적으로 다시 한번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컵 게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1: 네, 그 바람 저희도 똑같은 네, 바람이니까요.
2: 똑같습니다.
1: 네,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주간 베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2: 네, K-Radio US 저희 카톡 친구로 추가를 하신 다음에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1: 예상 스코어, 이번 목요일 경기 예상 스코어, 그리고 골넣을 선수 이름을 네. 남겨주시면 돼요. 2-1 손흥민 두 골 이렇게 하셔도 되고 2-1 손흥민 황희찬 네.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2: 아, 벌써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네요.
1: 네. 네.
2: 그리고 저희 어제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셨었는데
1: 네.
2: 모기를 레이저로 격추시키는 뭐 그런 기계가 나왔다고. 성호 씨가 이렇게 네. 살짝 이렇게 언뜻
1: 그러니까요.
2: 예,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 좀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1: 올 게 온 거예요.
2: 올 게 왔나요?
1: 네, 지금 그 새로 나온 반자율주행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2: 네.
1: 맨날 이런 신세계를 경험하실 텐데 그냥 안에서 신문도 보고 카톡 보냈는데 차는 간단 말이죠.
2: 그렇죠. 화장도 하고
1: 네, 화장도
2: 커피도
1: 하시고요.
2: 마시고
1: 커피도 마시고 네. 이런 세상이란 말이죠.
2: 그렇죠.
1: 그런데
2: 네?
1: 아 그런데
2: 그런데
1: 이따위 모기를
2: 네.
1: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모기 뿔 펴가지고 잡아야 돼요?
2: 아, 그냥 피를 뺏기면서, 이 아까운 네. 피를 뺏기면서.
1: 그러니까.
2: 네.
1: 자, 이 중국에 스티븐 최앵이라는 엔지니어가 있는데, 이 친구가
2: 네.
1: 컴퓨터 비전이나 로보틱스 전문가인데,
2: 네.
1: 이분이 4개월 동안 집에 콕 박혀가지고,
2: 4개월 동안?
1: 모기 니네를 내가 진짜 너네를 끝을 보자. 이래가지고,
2: 네.
1: 이분이 AI가 모기를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레이저로 쏴서 격추시키는 요 기계를 만들었어요.
2: 아니,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1: 네. 아주 그러니까 저가로 지금 시판이 된 거는 아니지만
2: 네.
1: 개발이 끝났습니다. 곧 출시될 예정이에요.
2: 아니,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모기를 AI가 찾아서 죽이나요?
1: 자, 이제 센서가 있잖아요.
2: 네?
1: 센서가 이제 모기를 잡죠.
2: 네네.
1: 모기가 쭉 떠다니면
2: 네.
1: 그러니까 이 모기를 발견하는 순간
2: 네.
1: 이 딥러닝을 한 AI가
2: 네.
1: 0.03초라고 나와요, 기사에는.
2: 0.03초만에
1: 네. 모기야! 이렇게 딱 확인하면
2: 정말
1: 레이저로 바로 조준해가지고 네. 이게 머리가 탁 돌아가면서
2: 네.
1: 우리가 홈캔도 이렇게 지가 돌아가잖아요, 자동으로.
2: 그렇죠?
1: 이것처럼 자동으로 돌아가서 정확하게 탁 쏴서 격추시키는 거예요.
2: 와, 0.03초. 저희는 이렇게 모기다 하고 달려가는
1: 이미
2: 벌써 이제 몇 초 지나면서 나중에 막상 달려갔으면 네. 모기 없어지잖아요.
1: 근데 벌써 네. 이 기계는 모기가 그 도망갈 틈을 안 주고요.
2: 오.
1: 네. 0.003초에 격추시킵니다.
2: 그러면
1: 네.
2: 이 AI가 그 모기 저게 모기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려면 모기 사진을 엄청 많이 보고 미리미리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하잖아요.
1: 역시 우리 영화 씨가 이게 네. AI에 능숙한 우리 영화 씨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2: 네.
1: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2: 그렇죠. 학습을
1: 이거를.
2: 해야지. 얘가 모기다.
1: 모기다.
2: 학습을 해야
1: 모기가 아닌데
2: 네.
1: 왜 가끔씩 저희 한인분들 중에도 모기처럼 생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쏘면
2: 큰일
1: 안 되잖아.
2: 나죠. 안 되죠.
1: 주인인데
2: 그렇죠.
1: 주인이 얼굴에 모기가 생겼다고 거기다 쏘면 안 되잖아요.
2: 안 되죠. 안 되죠.
1: 그래서 모기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2: 네.
1: 어떻게 이걸 모았냐면
2: 네.
1: 본인이 직접 사료에다가 모기를 유인해서 물리면서 사진을 찍었대요.
2: 오, 자기가 희생을 했네요.
1: 그러니까 어떻게 희생을 한 것까지는 기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2: 네.
1: 모기를 본인이 물 수 있도록 우통을 깎겠죠 일단.
2: 야.
1: 그래서 모기가 오면
2: 네.
1: 사진을 찍었답니다.
2: 오.
1: 그래서 수도 없이 모기를 물리면서 생겼다고 본인이 진짜 고백을 했어요.
2: 야, 이분 진짜 이거 희생정신이 대단한 거네요. 아니 이분 덕분에 네.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 네.
2: 곧 아마도 곧 상용화가 되면 저희 이제 모기 걱정 덜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2: 네. 와우.
1: 아, 또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2: 네.
1: 1초에 모기를 30마리 정도 잡는
2: 네.
1: 그런 또 상용 제품도 또 곧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2: 어머, 1초에 30마리요?
1: 반경 6m 안에 들어오는 모기는 그냥
2: 네.
1: 왜 그 영화에서 보면
2: 네.
1: 그 능력자들이
2: 네.
1: 소위 말하면 이제 영웅들이
2: 네.
1: 갑자기 뭐 이렇게 반경이 엄마 안에 들어오는 거를 갑자기 막 거기로 막 뻘렁 나가 떨어지는 이런 거 있죠?
2: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것처럼 이 반경 6m 안에 들어오는 모기를 다 한꺼번에 살상할 수 있다.
2: 6m면 이게 꽤 큰 거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뭐 뒤뜰에서 바베큐 같은 거 하실 때 저희가
1: 딱이죠.
2: 예, 네, 목이 굉장히 많이 물리잖아요.
0: 완전 딱이잖아요.
2: 와, 그럴 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네. 완벽하게 목이 차단할 수 있겠어요. 네.
0: 그래서 요즘에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로 유인하는 그런 또 기계가 또 나와가지고
2: 그렇죠.
0: 백라이트에다 갖다 놓으면 맞아, 거기에 목이 들어와서 그렇죠. 타서 죽죠.
2: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런 기계도
2: 있는데. 저희도 그거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꽤 만족하고 쓰고 있거든요.
0: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강력해진다는 네. 거예요.
2: 야, 그럼 이거 지금 패고 있나요?
0: 곧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은 네. 아직은
2: 그러니까 이번 여름은 사용을 네. 못하겠네요.
0: 네, 그래서 A사에서 네. 네. 조만간에 7, 8월이면은 네. 나온다고 하니까요.
2: 올 여름 기대가 되네요. 네,
0: 올 여름에는 네. 정말 모기들 극성을 피해서 네. 안전하게 우리 바베큐하면서 즐거운 여름을 나보자고요.
2: 와우.
0: 또 7월 이번 7월에 계속 월드컵 경기 있는데
2: 그렇죠. 네,
0: 7월 아, 17일까지 있거든요.
2: 네. 아, 모기 없는 그런 밤 시간에 네. 즐겁게
0: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곡은
2: 네.
0: 모기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모기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2: 아, 모기야. 콜라가 부르죠.
0: 네, 콜라라는 네. 이 혼성 그룹이 네네. 만들어서 90년대에 발표한 노래인데 듣고 돌아올게요. 모기야, 제발.

0: 자, 혼성 그룹이죠. 그룹 콜라. 네. 아, 유명하신 분들이 제법 많아요.
1: 네.
0: 우리 여성 두 분, 남성 한 분, 이렇게 3인조 구성이 되어 있는데.
2: 네. 우리 일단 저는 김성 씨는 확실하게 알죠.
0: 김성 씨.
2: 네.
0: 김성 씨가 누구이신지 궁금하시면은, 우리 클론의
2: 강월래
0: 씨의 네. 아내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준희 씨가 또 있어요.
2: 네, 박준희 씨가
0: 진우션의 진우 씨하고 또 결혼을 하셨었던 네, 그런 네. 분이 있고 남자분은 김영환이라는 분이 이렇게 네. 3인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정말 대히트곡이죠. 모기야 함께 들었습니다.
2: 모기 이제 너 죽었다.
0: 각오해라. 자, 우리 모기 없는 나라를 함께 꿈꾸는 저희 단골 손님들 잠깐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터하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 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터하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2: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e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극심한 사막기후가 만든 상위 1%의 깊은 풍미.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의 100% 냉압착 엑스트라 버진 야엘 올리브 오일. 높은 올레산과 폴리페놀로 완성된 자연의 순수한 프리미엄을 만나보세요.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번입니다.
2: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0: 월드컵 티켓이 아무리 비싸도 대한민국을 향한 응원은 멈추지 않죠.
2: 그렇습니다.
0: 2026 월드컵 개막일인 오는 목요일 6월 11일 저녁 8시 뉴저지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대한민국 대 체코 1차 한인 합동 응원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뉴저지 합동 응원전은 무료고요. 가슴 벅찬 순간에 한자리에 다 함께 모여서 우리 태극전사를 큰 소리로 응원을 하자고요.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0: 한시의 음악다방 대한민국의 첫 승을 기원하는 한시의 음악다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모기지.
7: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8: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9: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1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10: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예, 도라미님 카톡 보내주셨네요. 영화님, 성호님 안녕하세요. 헉, 순간 1시가 넘어갔네요. 오늘도 야르야르
2: 야르야르
1: 좋은 오후입니다. 네. 하고 보내주셨는데 성호씨
2: 네.
1: 야르야르 무슨 뜻인지 생각나세요?
2: 그 지금 생각하는 그 뜻이에요.
1: 야르야르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2: 뭐였죠?
1: 아, 야르야르는 네. 정말 잊어버리신 거예요?
2: 네.
1: 어, 진짜요?
2: 아니, 알고 있는데.
1: 아, 네.
2: 아, 이게 주제 안 맞아 오늘. 아, 진짜 안 맞네.
1: 아니,
2: 네.
1: 아니, 잊어버리신 거 알죠?
2: 우리 청취자들을 대변해서 네, 대변해서 네. 제가 모르는 척을 하고 있어요. 지금.
1: 네, 야르는요. 아, 신난다. 아싸. 네. 뭐 이런
2: 신조어예요.
1: 네. 네. 야, 이제는 더 이상 신난다. 아싸. 야호. 뭐 이런 거 안 쓰고요. 네. 야르.
2: 야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영킴님도 오셔가지고 참가를 지금 해주시면서 스코어를 올려주셨는데
1: 네.
2: 어, 손흥민 해트트릭에 거셨어요.
1: 오~
2: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1: 뭐라고요?
2: 야르!
1: 자, 지금 한국 가자!
2: 가자!
1: 네.
2: 자,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로맨틱스의 Talking in Your Sleep이라고 여러분 주무실 때 누군가 이야기하는 이 모기 노래예요. Talking in Your Sleep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선물엔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자, 1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무더위를 식혀주실 저희 단골손님들 한 번 더 만나뵙겠습니다. 우리 로버트님도 오셔서 즐거운 쪽으로다가 그냥 영향력이 많은 방송 아유 감사드려요 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진심으로 아, 감사드립니다. 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사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네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 전화는 201-947-5757.
1: 한국에서 좋다고 소문난 반려제품들이 다 모여있는 제니앤 뭉치.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 멍멍이 고양이들을 위한 시원한 제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쿨링 매트 있고요. 또 건강 영양제 있고 입어서 더 시원한 여름 패션도 있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가장 좋은 사료, 간식, 침구, 카시트, 캐리어까지 모두 제니앤 뭉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3: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
1: 아이, 도심을 벗어나가지고 그냥 자연 속에서 뭔가 닭을 좀 뜯으면서 막 이런 식당이 없을까? 있어요. 자,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한 토종닭. 토종닭도 맛있잖아요.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식당.
2: 아이고, 배고파.
1: 자연의 맛과, 읽고 있는데 지금.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159 3rd Street 고드프로의 뉴욕 845-866-4588.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3: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문의 전화는 929-845-0958. 929-845-0958번입니다.
4: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전화 201-674-1456.
5: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5: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3: 고베 주얼 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3: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2: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Radio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3: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2: 새 매장에서 AI 주얼리 주...

0: 네, 한식의 먹다방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1: 네, 저희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맨하튼 첼시에서 페리스코 파인 아트 갤러리에서 지금 개인전을 하고 계시는 박윤서 작가님과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0: 네.
1: 네, 이분 지금 전시를 하고 계신데, 불교의 이 철학적 사유를 담아낸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선보인다 해서 지금 미술계와 관객들의 깊은 관심을 받고 계십니다. 벌써 전시회는요, 6월 1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6월 15일까지 전시회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0: 네.
1: 뉴욕의 맨해튼, 첼시, 페리스, 고 파인 아트에서 열립니다. 지금 네. 여기가
0: 네.
1: 네. 작가님이 연결이 됐나요?
0: 네, 작가님이 연결이 네. 되겠죠?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2: 예, 박윤서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0: 네. 저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저희가 지금 작가님이 6월 1일부터 전시를 하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전시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예, 그 526번님의 수트 26번가에서
1: 네.
2: 아시아 아메리칸 아트 파운데이션이라는 화랑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1: 네네.
2: 그 제 전시회는 일반 전시회와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전시입니다.
1: 어떻게 다른가요?
2: 예, 그 대부분 뭐 유화 작품이라든지 수묵화라든지 그런 작품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1: 네네.
2: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한지 위에
1: 네.
2: 그 어떤 한지, 이제 우리나라 한국 종이.
1: 네네.
2: 그 위에.
1: 네.
2: 돌을 한 점 있고, 그 돌을 묶는 실이 있어요.
1: 네네.
2: 아, 그런 작품인데, 그 액자라든지, 아니면 실이라든지.
0: 네.
2: 돌이라든지 그런 게 전부, 가짜입니다. 만든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이제 그건 무슨 뭘 의미하냐면은
1: 네네.
2: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 허상이다.
0: 그런 네네.
2: 예, 익히 아시다시피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불교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2: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허상이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0: 네, 네.
2: 그래서 우리가 보고 지각하고 의식하는 것이 과연 사실 것인가라는 그 관객에게 그 보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0: 네.
2: 이제 아시다시피 19세기 초에 카메라가 발명이 돼서 이제 많은 사실주의 그림이 이제 다시 인상파적인 그림이라든지
0: 네.
2: 아니면은 뭐 추상화 개념 미술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됐죠.
0: 네.
2: 근데 지금은 이제 그와 카메라와 또한 그 AI가 발달돼서
0: 그렇죠.
2: 모든 이제 그림을 기계가 대신해주죠.
0: 그렇죠. 요즘에는 네.
2: 네. 그러면 미술이 어디로 갈 것인가? 참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0: 그렇겠죠. 네네.
2: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는
0: 네.
2: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는 시험. 그런 것을 이제 재현해 봤어요.
0: 네.
2: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1: 네, 네.
2: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어느 수준인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의식을 너무 그 믿고 있잖아요.
0: 그렇죠. 네네.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것도 너무 잘 믿죠. 네.
2: 그게 이제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0: 네.
2: 우리가 이제 우리 말에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0: 네. 네.
2: 어떤 물건을 보면은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든지,
0: 네.
2: 그것을 미워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0: 네.
2: 그런데 그 견물생심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0: 그렇죠.
2: 결국은 고통을 갖게 됩니다.
0: 네.
2: 그런데 그 물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
0: 네.
2: 그런 것을 자각하게 되면은 욕심이 아무래도 좀 없어지겠죠.
0: 그렇겠죠. 네.
2: 그러면은 이제 행복을 이제 좀 더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냥 미술의 목적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잖아요.
0: 그렇죠.
2: 네. 그런데 그러니까 아, 내가 보는 게 실제가 아니구나. 그럼으로써 욕심이 덜한다는 얘기죠.
0: 네. 그렇군요. 네.
2: 또 네. 불교에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일체는 유심조다.
0: 네, 많이 들었죠.
2: 그 그런 말씀. 얘기가 네.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 보는면은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는데
0: 그렇죠.
2: 그걸 이제 다시 구체화해 보자는 얘기. 어차피 허상인데
0: 네.
2: 허상인데 거기서 구체화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1: 허상이니까요.
2: 말이 조금 이상해. 네. 허상이니까 그걸 구체화할 수가 없죠.
1: 그렇죠.
2: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그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부정하는 거죠. 사물을 부정하는 거죠.
0: 네. 아,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부정한다. 와, 네.
2: 예, 우리말에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이라고.
0: 맞아요.
2: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0: 네네.
2: 그런 식이죠. 이 얘기가. 그런데 이제 제 그림은 사진으로 봐서는 잘 그 이해가 안 돼요.
0: 네.
2: 직접 와서 보지 않으면은
0: 네.
2: 그게 얼만큼 사실적이고 얼만큼 빈틈이 있고 얼만큼 허상인가 하는 것을
0: 네.
2: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네.
2: 그 사진에는 액자의 옆면이라든지 액자 네. 옆면에 뭐 못이 박혀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0: 네.
2: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0: 오, 네.
2: 근데 사실은 이제 못 박은 것도 전부 그려진 거고 옆면에 나무도 다 그려진 거고 이제 진짜가 없어요.
1: 네.
2: 단지 그 돌을 묶는 맨 밑에 조그마한 간단한 실이 있어요.
1: 네네.
2: 그게 이제 그것은 이제 진짜죠.
1: 네.
2: 진짜 실이죠. 나머지는 전부 이제 그려지고. 그 가짜입니다.
0: 네.
1: 여러분이 지금 작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 지금 저희 유튜브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
0: 선생님의 작가님의 작품을,
1: 예, 네. 작품이 저희 화면에 지금 띄워져 있습니다.
0: 띄워져 있어요.
1: 네. 네.

0: 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1: 그거는 영업 비밀 아니에요?
2: 아. 요즘에는 개인 프라이버시도 없고 비밀이라는 게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재료를 사용하신 건가요? 보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기에는 정말 돌같이 생겼거든요.
2: 네, 그 돌하고 바탕은 바탕에 그려진 거는 이제 먹하고 한지입니다. 네. 우리나라 종이용.
0: 네.
2: 네, 이제 한지에서 잠깐 말씀 드려보자면 뿌려도 네. 될까요?
1: 네, 그럼요. 편하게 하세요. 네네.
2: 이제 한지는 한지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듬뜨기, 쌍발뜨기, 외발뜨기가 있는데요.
1: 오, 네.
2: 쌍발뜨기는 일본에서 주로 하고 가듬뜨기는 이제 중국 같은 데 많이 하고 우리나라만 외발뜨기를 해요.
1: 네.
2: 그래서 우리 한지가 이제 천년을 가는 그런 재료입니다.
0: 오, 네.
2: 일본이나 중국 한지보다 훨씬 우리나라 종이가 우수하죠.
0: 네.
2: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우리 것을 우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1: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로 들리는데.
2: 종하고 한지 이거 두 개는 네. 우리나라 뭐 그 반도체도 잘 만들지만은
1: 그렇죠.
2: 종하고 네. 한지만큼은 종이만큼은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그래서 그 돌도 한지가 아니면은 참 만들기가 어려운
0: 아, 그러니까
2: 그런 작업입니다.
0: 이 돌로 보이는 이것이 한지로 직접 만드신 건가요?
2: 예예. 예,
0: 예. 예 아~ 와, 근데 질감이면 오면
1: 완전
0: 정말 돌
1: 같은데?
0: 돌처럼 느껴져요.
2: 근데 다 그게 이제 그 돌도 진짜 같지만은
0: 네네 사실은 허상이다.
2: 사람은 더 진짜 같잖아요. 원래 사람 보면은 진짜 사람이잖아요.
0: 그렇죠. 네,
1: 만질 수도 있고.
2: 그런데 네. 세포로 이루어지는데 그 세포 속에 들어가 보면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텅 비어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실체가 없으니까 그게 그 돌이
0: 네.
2: 실제같이 보일지언정 돌이 더욱더 아니란 얘기죠.
0: 네.
1: 정말 심오하네요.
0: 아.
1: 네, 심오해요. 네.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심오해요. 저 같은 그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깊이는 굉장히 있는데 참 말씀이 이렇게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 지금 선생님한 저희가 한 4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그
2: 네.
1: 작품들을 자세히 좀 이렇게 설명을 더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시간이 지금 제한이 있어서 우리
2: 예.
1: 어쨌든 지금 방송을 하는 이유는 선생님의 작품전 지금 개인전 하고 계시는 이곳에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0: 그렇죠.
1: 어떤 위로와 또 뉴욕의 삶에 있어서 삶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실 텐데 그런 초대의 말씀들 또 선생님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 네, 감사합니다. 뉴욕은 현대 미술의 세계적인 중심지입니다.
1: 네.
2: 더군다나 맨하튼은 뭐 첼시 이쪽 부분은 유럽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더 이렇게 뭐랄까 변화가 무쌍한 세계 미술의 중심지죠.
0: 네.
2: 그래서 이제 뉴욕에 산다는 게 이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이런 현대미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술을 좀 가까이 하지 못하고
1: 그렇죠.
2: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1: 그렇죠.
2: 이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지만 그걸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도외시하는 그런 경향이
1: 네네네.
2: 없잖아 있고
1: 네네.
2: 두 번째는 우리는 미술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은
0: 네네.
2: 미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살아가는 자체가 미술입니다.
0: 네.
2: 미술이 따로 그렇게 어렵게 있는 게 아니고
1: 네.
2: 여자들도 화장 잘하잖아요.
1: 네. 아, 정확하시다.
0: 얼굴에 그림을 그리죠 저희가.
1: 정확하시다.
2: 아주 잘 그려요.
0: 네.
1: 그거 저희가 그래서 그 화장이기 때문에 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걸. 네.
2: 곧 지워버릴 망정.
1: 맞아요.
2: 그냥 순간적으로 잘 그립니다.
0: 아, 저희도 매일 아침 예술을 하고 있는 거네요.
2: 그렇죠,
0: 네.
2: 그렇죠. 그러니까 미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 뭐, 네. 네. 나는 미술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 아하, 네.
0: 그게 우리의 의식입니다.
1: 뭔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2: 저는 네. 저는 뼈를 맞았어요. 예. 지금 선생님 말씀이.
1: 아 근데 진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화가였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아침마다 화장을 하는 것이.
0: 맞습니다.
1: 네.
2: 저도 내일 아침부터 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요. 용기를 내서 저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네. 내일
0: 모합니다.
2: 네 내일 목요일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또 개막 우리. 그 리셉션 행사도 있는데요.
1: 리셉션 행사는 네. 지난 6월 4일 날 하셨고요.
2: 아, 그랬구나.
1: 네네. 이 전시는 6월 1일부터. 네.
2: 저희가 시간이 지금 네네. 한 30초 정도밖에 없어요, 선생님. 네네.
0: 6월 오늘 이제 프라빗 리셉션을 하고요.
1: 아, 네. 오늘이요? 네. 네.
0: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전시 기념 음악회를 합니다.
2: 어, 네. 멋지겠다. 네, 맨하탄에서. 네.
0: 예. 그 화랑에서요.
2: 예. 네.
0: 예. 그리고 이제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2: 아 그러세요?
1: 네. 네. 그러면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예. 보고 싶으신 분들 부지런히 계획을 예. 세워 보셔야겠네요.
2: 파리고 파인 아트 센터. 네, 네. 여기서 열리고 있는 우리 예. 박윤서 작가님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저희 또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림 이야기 오늘 또 함께 나눴습니다. 선생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시간이 넓지가 네. 않아서. 네. 예.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전시회 잘 마치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잘 들어가세요.
1: 지금 뉴욕의 맨하튼 첼시의 파리스고 파인 아트에서 지금 전시회 진공묘유라는 네. 제목으로 지금 전시회 중이십니다. 6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6월 15일까지 네. 진행이 됩니다. 네.
2: 자, 다 가짜다. 아, 이 말이 어쩌면 이렇게 가슴을 퍽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1: 아, 저 화장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또 뜨끔하네요.
2: 오늘 네. 가장 잘 들었네요. 오늘 인터뷰를. 자,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둘 있고요. 오늘 라디오 함께 하신다. 오늘 어떠셨어요?
1: 오늘 저희 이제 처음에 저희 그 월드컵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아, 목요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요.
2: 저도요.
1: 네, 이번 또 주말에는 또 전시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2: 맞아요.
1: 들고 하네요. 네.
2: 자, 또 내일 수요일에는 또 뉴욕 닉스와 또 스퍼스의 또 농구가 또 챔피언십이 있어서
1: 어제 소리 많이
2: 지르는데 아주 진짜 네. 바쁜 그런 또 6월입니다.
1: 네.
2: 자, 저희는 내일 주말이 더 가까우는 수요일 오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룡하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라디오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도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2시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올해도 참 많아요.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대수냐. 그치요. 맞아요.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도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설레고 또 새로운 취미가 생기면 들뜨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길은 여전히 즐겁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최근에 94세 할머니와 30세 손녀가 함께 쓴 책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할머니는 여전히 유행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아하는 연예인을 응원하고 내일 할 일을 계획하고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을 늙게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설렘을 잃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언가를 기대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일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한창 젊은 겁니다. 6월 9일 화요일, 화요일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라디오를 켜는 겁니다. 오늘도 내 생에 가장 젊은 날이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도시의 비타민 시동 걸고 출발할게요.

2시에 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드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오늘 뉴욕에서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친구 한번 맺어볼게요. 자,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키세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 상단에 사람 모양 플러스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 자, 그랬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클릭. 그랬더니 커서가 껌뻑껌뻑 하는 게 보이시죠? 거기다가 저희 K-Radio 1660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 US를 치시는 거예요. K-R-A-D-I-O-U-S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톡창이 짠하고 뜨면요.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요. 인사 남겨주세요. 자, 오늘도 날씨 참 좋지만 덥지요. 좋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자, 아마 많은 분들이 포르투갈전 후반 추가 시간을 떠올리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1대1로 맞서던 경기,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겨야만 16강 진출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죠. 그 순간 손흥민 선수가 그 특유의 폭발적인 드리블로 그라운드를 질주합니다. 그리고 수비수들 사이로 연결한 결정적인 패스. 그 공을 황희찬 선수가 받고 침착하게 골망을 흔듭니다. 대한민국은 2대1 승리와 함께 기적같은 16강 진출을 이뤄냈었죠. 어마어마했었죠. 자,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황희찬 선수 최근 인터뷰에서요. 아, 그때처럼 손흥민 선수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는 장면이 매일 경기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또 그런 장면을 만들기 위해 손흥민 선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번 대회는 황희찬 선수에게 세 번째 월드컵이죠. 이제는 대표팀의 막내가 아니라 김민재, 황인범 선수와 함께 대표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후배 선수들과 선배 선수들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황희찬 선수는 체코와의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첫 경기를 잘 풀어야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거 맞아요. 강한 자신감을 보였고요. 현재 몸 상태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자, 4년 전 카타르에서 손흥민의 패스와 황희찬의 골이 대한민국에 감동을 안겨줬다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또 어떤 명장면이 탄생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죠. 자,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희망, 황희찬의 발끝에서 완성된 기적. 이번 월드컵에서도 그 환호를, 그 극장골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0: 시국은 6월 9일 화요일 2시 비타민. 오늘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터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극심한 사막기후가 만든 상위 1%의 깊은 풍미.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의 100% 냉압착 엑스트라버진. 야엘 올리브 오일. 높은 올레산과 폴리페놀로 완성된 자연의 순수한 프리미엄을 만나보세요.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오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들을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한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오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드 929-845-0958 929-845-0958. 자,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3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201-947-5757.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원노스박 개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건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것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0: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1: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3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0: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1: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0: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Radio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1: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0: 새 매장에서 AI 주얼리 주최 특별 상담을

0: 월드컵송은 그냥 시작부터 뭘 축구를 사랑해도 잘 몰라도 뭐 그냥 음악 자체가 엄청 바운스 바운스 되는 거 그런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은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함께 개최하는 만큼 우리 뉴욕주 동포들에게도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전 뉴욕 한인 축구 협회장 역임을 하시고 현재 2026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 공동 회장으로 활발하게 발로 뛰어주고 계시는 축구를 사랑하시는 월드컵 전문가 전창덕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목소리 톤이 좀 높아지고 있네요, 제가.
0: 그쵸, 텐션이. 맞아요, 회장님. 진짜 축구를 제가 회장님 덕분에 재밌게 알아가고 있어요. 예. 정말로. 자, 내일 모레예요. 6월 11일 체코전이 펼쳐집니다. 그 대한민국은 이제 월드컵 단골 손님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 않은 나라가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예. 제가 좀 공부를 했어요, 회장님. 정말. 예. 정말 축구 잘 모르는 제가 김지연이가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첫 출전 이후에 꾸준히 발전해 왔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86년부터는 연속 본선 진출 기록을 이어오고 있고요. 네. 맞죠?
1: 맞습니다.
0: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고요. 네. 이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죠. 회장님은 대한민국 월드컵 역사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로 꼽으시나요?
1: 저는 뭐 한 대회를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보다는
0: 네.
1: 월드컵 때마다 기억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마음에. 그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11회 연속 말씀하신 대로 54년도에 스위스 월드컵을 이제 출전을 첫 대회 했지만은
0: 네.
1: 그 이후에 86년부터 계속 이제 내일 모레 월드컵까지 11회 연속 지금 월드컵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0: 네.
1: 네. 사실 그게 세계적으로 여섯 번째 나라가 기록되는 거예요.
0: 여섯 번째
1: 네,
0: 나라.
1: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고.
0: 와.
1: 네,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과 같이 11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됐습니다.
0: 이야, 진짜 자랑스럽다. 그렇게 딱 요점만 정리를 해주시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1: 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월드컵에 출전해서
0: 네.
1: 좀 아쉬운 그런 기록도 있고
0: 아쉬운 기록도
1: 또
0: 있죠.
1: 자랑스러운 기록도 있고
0: 네.
1: 그 기록을 한번 대회 때마다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그 조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0: 네. 네. 그 전창덕 회장님께서는 정말 축구를 사랑하시고 축구를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축구에 대한 기본 상식, 월드컵의 역사를 정말 줄줄 눈 감고 이제 읊으시는데 그 우리나라가 출전한 그 월드컵 스토리 외에 네. 그 전반적인 월드컵의 역사를 들었을 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1: 좀 그렇죠.
0: 아, 이런 일도 있었나 하는 그런 일들 너무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1: 예.
0: 오늘도 하나 얘기해 주세요.
1: 예. 우리나라가 연관된 그런 내용들을
0: 네.
1: 각 대회 때마다 제가 요점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54년 스위스 월드컵 때
0: 네.
1: 사실 우리나라가 전쟁 6.25 전쟁 종전 후 1년 네. 후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나라 뭐 모든 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저희 나라가 첫 번째 월드컵에 진출을 합니다.
0: 어떻게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에도 출전이 가능했을까 싶어요.
1: 그러게요. 모든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냥 뭐 대회 출전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0: 네. 그리고 그런데 그 축구 시스템도 조금 열악했겠죠, 그때.
1: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헝가리한테 9-0 터키, 그냥, 요즘 트루키에라고.
0: 공을 그냥 줬네요.
1: 예, 그 7-0.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성적에는 좀 부끄러운 그런 결과이지만,
0: 아.
1: 그냥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첫 번째
0: 네.
1: 월드컵을 출전했다는 그런 기록, 역사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32년 만에,
0: 네.
1: 86년도 멕시코에서 치러진 첫 번째 월드컵에 저희 나라가 출전을 합니다. 그때 사실, 그 출전했던 선수 면모를 보면 굉장히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0: 네.
1: 그때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그때 마라도나 선수였어요.
0: 네, 마라도나.
1: 예.
0: 네.
1: 그때 박창선 주장 선수가 한 골을 득점한 월드컵에서 첫 번째 그런 기록을 세운 그런데 하여튼 뭐 그때도 첫 번째 32년 만에 출전을 했지만
0: 네.
1: 좋은 경기를 펼쳤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0: 네.
1: 1990년도 이탈리아 월드컵 대회거든요. 그때가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이제 대표팀의 감독이 됐지 않습니까?
0: 네.
1: 그 당시에 이탈리아 월드컵 당시에 홍명보, 황선홍 선수가 한국 축구의 레전드가 성장하는 그런 계기의 대회였었어요.
2: 진짜 너무 멋있었죠, 진짜.
1: 네, 그렇죠. 아, 네. 이탈리아 월드컵. 그런 네, 이제.
2: 정말 든든했어.
1: 그럼요. 그 경기 결과는 뭐, 뒤로 하더라도. 네. 그 두 선수가, 보여준 첫 그렇죠. 번째 시작하는 네, 그런 월드컵 대회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 아.
1: 그 다음에 94년 미국 월드컵 대회.
2: 네.
1: 예, 그때는 한 가지 기억이 남, 여러분, 많은 분들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독일이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었었는데, 우리나라가 독일한테 전반전에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2: 네.
1: 후반에 두 골을 넣는, 그런, 바짝 따라가는, 조금만 시간이 길었으면 아마 네. 동점까지도
2: 아,
1: 되지 않았나.
2: 어느 선수였나요?
1: 굉장히 더운 날씨였어요.
2: 아, 더운 날씨. 네. 어떤 선수가 그, 골을 넣나요?
1: 그때 황선홍 선수?
2: 황선홍 선수.
1: 홍명보 선수.
2: 와!
1: 예. 네.
2: 정말 그래가지고. 진짜 머리도 길어갖고 말 같았어요, 말.
1: 와, 그때는 독일 선수들이 네. 꼼짝을 못한 정도로 후반전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진짜 유명했던 선수들이 지금은 이제 감독을 맡아서 그 월드컵에 출전을 한 겁니다.
2: 그렇죠.
1: 네, 그런 기억이 그때 저도 이제 보스턴에서
2: 네.
1: 경기 있을 때 이제 응원하다 갔었고.
2: 아, 직접.
1: 네, 그럼요. 그 당시에 미국 월드컵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 다음 1998년도에 프랑스 월드컵 때.
2: 네.
1: 예, 그때는 좀 좋지 않은 그런 기록이 있는데, 저희 나라가 멕시코한테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를 당하고,
2: 아하.
1: 그리고 네덜란드한테 히딩크 감독이 감독이었었어요.
2: 네, 히딩크 감독이.
1: 5대 0으로 졌었어요.
2: 와, 그럴 때
1: 그래서 그 당시에 차범근 감독이,
2: 네.
1: 예, 성적이 너무 저조하고, 그래서 뭐, 국내 어떤, 비판 그런 것도 많아서, 대회 도중에 감독이 경질되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진 아쉬운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게 98년도 프랑스 대회였습니다.
2: 네, 전창도 회장님과 체코전을 앞두고 월드컵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 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11월 11일 펼쳐지는 대한민국과 체코전을 앞두고 우리 전탕조 회장님과 월드컵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회장님께서는 뭐 방송인이라고 해도 무색할 만큼 너무 말씀도 잘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뭔가 이렇게 체코전이 펼쳐지기 전이다 했을 때 뭔가 아나운싱, 스포츠 기자로서 아나운싱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지금 기습 질문 주셨어요.
1: 그래요. 제가 2002년도에는 네. 한국에 리포터로 나가서 한번 활동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예선전 벌일 때 이쪽에 그때 1660이죠.
0: 네네.
1: 경기 결과라든가 거기 현장 분위기 그런 거를 생생히 전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0: 2002년도에?
1: 월드컵 때마다 네. 1660에서 중계 해설도 계속 해왔고요.
0: 네.
1: 근데 요원이 가장 기대되고 흥분되고.
0: 아, 그래요?
1: 네, 그렇습니다.
0: 어째서 그럴까요? 왜 이번이 더 유독 흥분이 되실까요?
1: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펼쳤던 2002년 월드컵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던 대회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미국에서 한다는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또
1: 저희가 살고 있는
0: 거잖아요, 또.
1: 그런 거에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분이 가장 커요.
0: 네. 네,
1: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저희도 회장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지나가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월드컵 역사를 간단히 한번 쫙 요점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예.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까지 했죠?
0: 그렇죠.
1: 그다음에 2002년 그 역사적인 월드컵 에 대한 얘기가
0: 네?
1: 할 얘기가 너무 많죠.
0: 2002년 그렇죠.
1: 역사적인 진짜 과연
0: 그런 역사를 만드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1: 그럼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의 그런 우리가 좋은 성적을 냈던 요인이 있는데
0: 네?
1: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히딩크 감독의 그 이제 멋진 전술
0: 네?
1: 그게 녹아내렸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왔는데 우리 국민 4,500만 온 국민이
0: 네?
1: 한 마음이 됐다. 그래서 4강까지 갔었다.
0: 아,
1: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0: 진짜 한 마음.
1: 예.
0: 몰라도 구석도 안고 막
1: 그러면.
0: 어깨 동무하고.
1: 예, 선수들이 사실 기량도 중요하고 조직력 네. 다 중요하지만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응원하고 하나가 12번째 선수들이 돼서
0: 네.
1: 그런 결과가 4강까지 가지 않았나. 이런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너무 멋진 표현을 주셨어요. 12번째 선수였다고.
1: 그렇죠.
0: 국민이.
1: 예.
0: 아, 그러네요.
1: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0: 네.
1: 그런 열화 같은 그런 게 이번에도 좀 우리 해외 동포, 지금 본국의 네. 온 국민이 한마음이 돼서 홍명보 감독 또 모든 선수들한테 전해지는 그렇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0: 그렇죠.
1: 있습니다.
0: 뉴스 보니까 뭐 이번에도 그때 2002 월드컵 때처럼 광화문 광장이 붉게 물들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1: 예.
0: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1: 기대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 2002년 월드컵 때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정도로
0: 맞죠.
1: 우리가 한마음이 되자라는 걸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0: 네. 국민은 12번째 선수였다.
1: 그렇죠.
0: 네. 너무 좋네요. 네,
1: 그다음 대회. 이것도 좀 의미 있는 대회이거든요.
0: 네.
1: 2006년 독일 월드컵 때인데요. 저희가 우리가 원정 경기에서
0: 네.
1: 월드컵에 나갔던 우리가 2002년은 우리 자국내 월드컵이니까 그 전에 한 15번의 월드컵에 나서 경기를 치렀었어요.
0: 네.
1: 근데 한 번도 이겨보질 못했어요.
0: 왜 그랬을까요?
1: 그런데
0: 네.
1: 그 독일 월드컵 대회 때 네. 15경기 만에 첫 번째 이긴 거예요.
0: 와.
1: 승리를 토고전에서.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고요. 사상 첫 원정 경기라는 그런 이제 기록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0: 네.
1: 첫 번째 사상 첫 원정 16강을 이뤄냈어요.
0: 네. 그때 16강을.
1: 네. 네. 그래서 참 웃긴 게 우리 2002년 월드컵 대회 때 월드컵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나라가
0: 네.
1: 4강까지 갔다는 게
0: 그러니까.
1: 이게 뭐 사실
0: 이게 뭐 네,
1: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세계를
0: 그렇죠.
1: 놀랍게 했는데 사상 첫 원정 16강을 이뤄낸 게 남아공 월드컵이었었어요.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계속 갈게요.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 때
0: 네.
1: 이것도 조금 의미 있는 내용이 뭐냐면 홍명보 감독이 브라질 월드컵 때 감독으로 갔었어요.
0: 아, 그래요? 네.
1: 그때 손흥민 선수가
0: 네.
1: 첫 월드컵에 출전을 했던
0: 아하,
1: 대회예요.
0: 그렇구나.
1: 네. 그러니까 요번에 똑같은 이제 그 감독과 선수가
0: 네.
1: 브라질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가 첫 월드컵에 출전을 했고 홍명보 감독이 첫 대표팀 감독이 됐고
0: 아, 의미가 있네.
1: 예, 그런데 지금 2026년도에 홍명보 감독이 됐고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 경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연관성을 지어주는 그런 브라질 월드컵이었었어요.
0: 네.
1: 성적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연관적인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이것도 또한 우리나라 대표팀이 칭찬을 받을 만한 경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디펜딩 챔피언 그 전에 그러니까 브라질 월드컵 때 우승한 독일 팀을 저희 대한민국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모 선수가
0: 네.
1: 진짜 경기를 잘 풀어나가서 독일을 2-0으로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낸 그런 월드컵에 진짜 한 획을 긋는 그런 경기를 펼쳤던 그런 대회이기도 합니다.
0: 네. 네. 아, 또 이 월드컵의 역사가 정말 어마어마해서 지금 저희 인터뷰 시간으로는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하다가 정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1: 2002년?
0: 2002년.
1: 네. 카타르 월드컵 때.
0: 좋아요.
1: 원정 12년 만에
0: 네.
1: 원정 16강 진출을 손흥민 선수의 활력으로 인해서 두 번째 우리나라가 원정 18강을 이룩한 네, 그런 카타르 월드컵. 자, 요번에 이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때는 16강을 넘어서 8강.
0: 예. 맞아, 맞아.
1: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0: 그래서 요런.
1: 아, 지금 23회 이제 월드컵이 되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각 대회마다 저희가 출전을 해서 좋지 않은 기록도 아쉬운 기록도 있었지만은
0: 네.
1: 또 멋진 기록도 우리가 만들어 왔어요.
0: 네, 그럼요. 예,
1: 그래서, 원정 16강 경기 두 번을 우리가, 이루어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우리 국민들이 다 바라는 그 이상의 그런 기록을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0: 맞아요.
1: 우리가 열심히 응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0: 응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스포츠계 그 기자분들이 여기 서울에서 이렇게 왔는데 갈 수 있지 않을까 8강까지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분석적인 거를 어떻게 해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바란 영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 월드컵 자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930년대 네. 우루과이에서 처음 시작된 월드컵 이제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게 됐는데 변화들이 참 많았어요. 많이 달라졌는데
1: 그렇죠.
0: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달라졌을까요?
1: 크게는 사실 월드컵이 지금 건 100년 가까우잖아요. 다음 해가 100년이
0: 네.
1: 되는 해예요. 그런데 제 2대 월드컵 대회는
0: 네.
1: 13개의 나라가 출전했어요. 그때는 예선전이 없이 대회 초청 경기로 이렇게 됐는데
0: 네.
1: 그 이후에 거쳐서 32개의 출전국이 한동안 이루어지다가 이번에 48개의 그런 출전국이 늘어난
0: 그렇죠. 네,
1: 그런 게 좀 크게 달라진 내용이죠.
0: 그렇죠. 그러다 또 세 국가가 또 개최를 하고
1: 그렇죠.
0: 되고.
1: 또한 이제 개최국 나라가 세 나라가 동시에 이제 공동 개최하는 네. 게 또 유일하게 좀 달라진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0: 그러네요.
1: 이게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대회가
0: 네.
1: 두 나라가 공동 개최를 했고
0: 그렇죠.
1: 그때 첫 번째예요, 그게. 그리고 이번에 세 개 나라가 같이 공동 개최하는 그런 새로운 달라진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0: 맞아요. 예. 축구 팬들은 더 많은 경기를 또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1: 그렇죠. 예.
0: 특별한 월드컵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지금 뭐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손흥민 선수 이번이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인가 너무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1: 예. 아 손흥민 선수의 네. 이제 마지막 그 월드컵. 이 될지
0: 네.
1: 아니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올지 그건 모르지만 대개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하지만
0: 본인은 어떤가요?
1: 네?
0: 본인은 어떨까요?
1: 뭐 더 뛰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0: 그렇죠.
1: 예. 근데 그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없는 본인도 알 수 없는 그런 뭐 어떤 자기의 체력, 기량,
0: 네.
1: 또 대표팀의 분위기 그런 게 다 이제 달라지는 뭐 저기가 되겠죠.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0: 네.
1: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0: 네.
1: 개인의 기록을 좀 잊어버려라.
0: 아.
1: 네, 왜냐면은
0: 네.
1: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자기 어떠한 그 팀 전술, 부분 전술, 개인 전술 이런 게 아마 조금은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0: 아하.
1: 어떠한 기록에 대해 연연하지
0: 네.
1: 말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또 주위 사람들은 그 기록이
0: 네.
1: 스포츠는 기록 아닙니까?
0: 그렇죠.
1: 네, 그런 거에 대한 거 주위 사람들은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0: 네.
1: 지금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출전하는 게 지금 네 번째 아닙니까?
0: 네.
1: 네. 그것도 기록에 들어가요.
0: 그렇죠. 그것도 네. 기록이죠.
1: 그리고 월드컵에서 골 넣는 골 수도 그것도 기록에 요번에 이제 경신되는 그런
0: 아직까지 차범근 선수를 넘지는 못했죠.
1: 아니요. 차범근 선수는 A매치 골 기록이고 네. 월드컵 골 기록은 좀 달라요.
0: 아, 그래요.
1: 어, 손흥민 선수는 56골이에요, 지금까지. 그쵸? 예. 근데 차범근 선수가 58. 두 골인데 두 아마 이번에 경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0: 꼭요, 꼭요, 진짜.
1: 예. 그리고 월드컵 골 기록은 지금 세 선수가 갖고 있어요.
0: 네.
1: 안정환, 박지성, 예. 그 이렇게 세 선수가 갖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그 기록들이 아마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신이 되지 않을까.
0: 네.
1: 여러 가지 그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그 기록이 이번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는 내용이긴 해요.
0: 그러게요.
1: 그래서, 네, 그래서 월드컵 내일 4회 출전이 지금 홍명보, 이윤재, 황선호
0: 네.
1: 이렇게 돼 있고요. 홍명보 선수가 16경기를 월드컵에서 뛰었어요.
0: 와.
1: 월드컵만
0: 네.
1: A매치 말고 여기에 손흥민 선수도 8강까지 간다면 16경기를 동률을 이룰 수 있어요.
0: 그렇죠.
1: 네, 지금 현재 10경기를 네.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서 뛰었으니까 골 득점도 3골. 안정환, 박지성, 손흥민 이렇게 세 선수인데
0: 네.
1: 한 골만 넣으면 그것도 경신이 되는.
0: 그러네요.
1: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매치 골은 지금 2골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4번 지금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는데
0: 네.
1: 전 세계로 본다면
0: 네.
1: 메시, 호날두가 6번 출전을 하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여섯 번이면 내년입니까?
0: 그러니까요.
1: 24년이잖아요. 24년간을. 너무, 이 선수 대단한 선수죠.
0: 그들 아직 뛰고 있잖아요.
1: 그렇죠. 이번에 출전을 하죠.
0: 네.
1: 그리고 이제 멕시코의 골키퍼 오초아라는 선수가 있어요.
0: 네?
1: 그 선수도 6회 출전이에요.
0: 와, 대단하네요.
1: 네.
0: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1: 호날두는 40살이 넘었고요. 메시가 지금 38인가 9인가 그럴 거예요.
0: 네.
1: 예, 대단한 선수. 골키퍼는 사실 체력적인 그런 게 좀 적기 때문에
0: 네.
1: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이 전방에서 뛰는 공격수가
0: 그렇죠.
1: 여섯 번을 출전한다는 거는 이 초인간적인 그런 어떤 기술이니까 체력을 갖고 있다고 보겠죠.
0: 근데
1: 손흥민 선수 다음에 나오면 오해가 되겠지만 그건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0: 예,
1: 그런 기록이긴 합니다.
0: 본인만 알고 있겠죠.
1: 예,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기록에 대한 거를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말고 풀어버리고 오로지 그 팀하고의 팀 전술, 부분 전술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0: 그러네요.
1: 열심히
0: 맞아요.
1: 마음을 비우고 뛰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0: 아,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팀의 리더이자 정말 어마어마한 그 부담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을 텐데.
1: 그렇죠.
0: 또 인간성도 너무 좋잖아요.
1: 그렇죠.
0: 회장님께서는 또 생각하시기에 손흥민 선수의 최대 강점은 또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1: 아, 손흥민 선수가 여태까지 우리 토트넘 시절부터 이렇게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윙포드로 왼쪽에 공간을 이용한 그런 그 빠른 스피드로
0: 네.
1: 상대의 수비 벽을 흔들고 여태까지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득점왕도 했고
0: 네.
1: 예, 그렇게 해오다가 LAFC 가서 조금 포지션 변경이 있었어요. 중앙으로.
0: 네.
1: 그러면 중앙은 사실 축구에서 밀집 수비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0: 네.
1: 좀 손흥민 선수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포지션에서 벗어나서 득점이 마지막 올해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거 역시도 손흥민 선수가 말했듯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이 하루아침 어디 가겠느냐. 월드컵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각오로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어쨌거나 손흥민 선수의 강점은 빠른 스피드. 왼쪽을 공략하는 그리고 멋진 슈팅.
0: 네.
1: 예, 요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월드컵 때 홍명보 감독이 포지션이라든가 어떤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최대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손흥민 선수에게 맡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0: 네. 예. 자, 6월 11일 체코전을 앞두고 우리 전상덕 회장님과 월드컵 재미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이 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블루와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젊음을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 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 유스 써니킴 코치.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딱,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 기억하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0: 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 www.jaylo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3: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4: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OM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사 716-350-4199.
5: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줄 알았어요. 시간이 이렇게 모자라요. 회장님,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1: 예. 오케이. 이번 월드컵 때 네. 가장 크게 달라진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0: 네.
1: 개막식 공연을 LA에서 합니다. LA에서 하는데 거기에 캣 페리하고 퓨처하고 블랙핑크 리사가
0: 그렇죠.
1: 개막식 공연을 하고요.
0: 맞아요.
1: 결승전 때 그 뉴저지에서 맨라이프에서
0: 그렇죠.
1: 결승전에 하프타임 때 슈퍼볼에서 그런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축구에서 새로 도입돼서 네. 마돈나, 샤키라, BTS가 공연을 해요.
0: 대박입니다.
1: 이제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가 체코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우려하는 게 뭐냐? 네. 세트피스가 강하다는 체코 팀의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 세트피스는 뭐냐?
0: 세트피스는 뭐냐?
1: 세트피스는 뭐냐?
0: 네.
1: 프리킥.
0: 프리킥.
1: 코너킥.
0: 네.
1: 드로잉. 그거에 대한 거를 세트피스라래요.
0: 네.
1: 공이 정지돼 있을 때 새롭게 시작하는 행위.
0: 아하.
1: 그거에 강하다는 거를 오늘 축구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0: 네.
1: 말을 하고요.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
0: 네.
1: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 팀이. 그리고 하이드레이션.
0: 하이드레이션.
1: 하이드레이션 그게 뭐냐면은 전반전 시작해서 45분이잖아요, 전반전이.
0: 그렇죠.
1: 45분 또 90분 하는데
0: 네.
1: 45분 중간에 3분 동안 브레이크를 해요.
0: 네.
1: 굉장히 중단을 시켜요.
0: 그 경우는 없었잖아요.
1: 선수들한테 물도 먹이고
0: 어머.
1: 또 코칭 스태프가 전술도 전하고
0: 와.
1: 그걸 전후반 해서 3분, 3분, 6분을
0: 네.
1: 그 새로 도입된 그런 덕인데 그게 아마 그 광고주. 광고 회사에서 광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FIFA에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하나의 내용이기도 해요.
0: 비즈니스와 예,
1: 그래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0: 네.
1: 몇 가지가 더 특이한 내용이다. 그렇게 알고 보시면 더 재미가 있으실
0: 야,
1: 겁니다.
0: 다음 주 한 번 더 모시게 되는데 그때는 한 시간 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지금요 저희가 40초 남았어요.
1: 네.
0: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1: 네, 마무리할게요.
0: 네.
1: 저희가 6월 11일
0: 네.
1: 목요일 오후 10시, 10시에 프라미스 교회에서 뉴욕 합동 응원을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네, 많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붉은 물결을, 함성을 멕시코까지 한번 보내는 그런 열기를 한번 같이 하길 원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 경기를 다 같이 하니까 두 번째는 6월 18일 9시 멕시코의 경기.
0: 대한민국 한번 외쳐주세요.
1: 예, 예.
0: 대한민국.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건강한 삶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텔로유스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영노화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제품 및 사업 설명회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 예약 및 문의는 917-656-7717 써니킴 코치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분들을 위한 특별 세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파인 데이케어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50명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건강과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917-656-7717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탈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오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힘들 때 생각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 많이 하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랑할 일이 생겼을 때,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도 진정한 친구입니다. 단 1%의 시기나 질투, 부러움 없이 정말 내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상황 찾아보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어줍지 않은 위로나 격려보다 더 어려운 것이 진심을 담은 축하라는 거. 세상 살기 힘들 때마다 더욱 느낍니다.

0: 진짜 오랜만에 듣는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하죠. 가족보다 더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일 없어도 뭐해? 한마디에 반갑고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 바로 친구가 아닐까 하는데요. 기쁜 날에 제일 먼저 생각나고 힘든 날엔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꼭 정담을 주진 않아도 괜찮다는 눈빛 하나로 버티게 만드는 사람. 오늘은 그런 친구 한 명 떠올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어제 66년생 말띠들의 환갑 파티를 열었거든요. 가수분도 초대하고 말띠들 중에 노래 한 가닥 한다는 친구들 나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와인도 먹으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가 하나가 돼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몇 분 오셨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가 갑자기 생각난다면 짧게라도 안부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 라는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좋은 친구, 저는 송은경이고요. 여기는 라라랜드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나 공유하고픈 좋은 글 있으시면 라라랜드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코스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의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6: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Ευθύνη Ιακή.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을 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각국 정부가 현지 체류 관광객과 여행객들에게 긴급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하는데 이번 지진으로 건물 붕괴와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요.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대만 등 주변 해역에 쓰나미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전 필리핀 남부 사란간인 주 인근 해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뒤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여행주의 권고를 내렸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민다나오 서부 중부와 술루제도 지역에 대한 여행 자체를 권고했고요. 해안 지역 체류자들에게는 즉시 고지대로 이동하라고 안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여진 가능성에 대비하고 손상된 건물 출입을 피하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 미국 정부 역시 현지 당국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했고요. 주 필리핀 미 대사관은 마닐라 미국 시민 서비스 부서와 세부 영사관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긴급 상황 발생 시 마닐라 주재 대사관에 연락할 것을 안내했다고 하는데 현지에서는 건물 붕괴와 광범위한 정전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일부 지역의 학교와 공공기관 운영도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해안가 주민들에게 즉시 고지대로 대피하라고 지시하며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특별히 강조했다고 하네요.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는 이번 지진의 진앙이 사랑가니주 마하심 남서쪽 약 32km 해역 깊이 33km 지점이라고 밝혔는데 미국 지질조사국은 첫 지진 발생 약 2시간 뒤 같은 지역에서 규모 6.1의 여진도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는 현지 재난당국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과 해안 지역을 피하고 높은 곳으로 이동할 것, 그리고 항공사, 여행사 공지를 수시로 확인할 것, 여기에 자연재해 보장 여부가 포함이 된 여행자 보험을 점검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또 영국 외무부 여행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이동할 경우 일부 여행자 보험 효력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필리핀은 불의 고리, Ring of Fire에 위치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은 국가인데 실제로 최근 수년간 세부와 민다나오 등지에서 규모 6에서 7대 강진이 잇따라 발생을 해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도 뭐 지진까지는 아니지만 내일부터 드디어 무더위와 습도 그리고 소나기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너무나도 쾌적하고 어제와 똑같은 정말 화창하고 기분 좋은 6월의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이 그렇게 크게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흐린 날씨 많겠고요.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습도는 오후까지 6월 초에 맞는 쾌적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따뜻한 전선이 접근하면서 저녁에는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블루리치 산맥 부근과 서쪽 지역에서는 늦은 오후에 국지적인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오르고 습도도 높아지는 가운데 구름이 많고 레이더에는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밍엄 지역을 가로지르는 온난전선의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이고요. 오후와 저녁에는 소나기와 뇌우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온난 전선 주변에서는 대기 불안정이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으로 강한 뇌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심각한 기상현상은 예상되지 않지만 강한 뇌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이번 주의 첫날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은 7월 중순과 같은 날씨와 체감온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고기온은 94도, 섭씨 34도로 치솟겠고 열대성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100도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특보는 오후와 저녁에 산발적인 뇌우를 계속해서 예보하고 있고요. 대기는 점점 더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뇌우는 강하거나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야외 활동 계획이 있는 분들은 날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이건 내셔널 공항과 덜러스 공항에서는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기록과 예보값은 추후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레이건 내셔널 공항의 최고 기온 기록은 1911년에 101도였고요. 덜러스 공항의 최고 기온 기록은 2016년에 95도. 바로 얼마 전의 날씨였는데요.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의 최고 기온 기록은 1911년도에 99도였다고 하네요. 이번 주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맑은 가운데 가장 덥고 활동적인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곧 한랭전선이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97도, 섭씨 36도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다시 100도 초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와 저녁에 산발적인 뇌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가오는 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풍이 주요 위협이 될 것이고 강한 뇌우가 발생할 경우 폭우와 잦은 번개도 동반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밤 한랭전선이 도착하면 다음 주 초에는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8시 33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양수경입니다. 사랑은 차가운 유혹.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아우, 어쩜 이렇게 뻔뻔하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런가요 저런가요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노사연의 님 그림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노래의 원곡은 기원이 불확실한 전통민요로 미국의 보석같은 정말 아름다운 민요로서 아주 유명한 멜로디를 갖고 있는 카니 프랜시스의 Careless Love입니다.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조심스러운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요? Careless Love는 오래전 국내에서 카니 프랜시스의 목소리로 널리 알려졌던 작품으로 미국의 동남부 애팔레치아 산악지방에서 오래전부터 불려진 흑인들의 노래로 젊은 남녀가 사랑의 진실을 모르고 뛰어든 후에 사랑은 아픔만을 주었으며 그 아픔을 인해 남는 건 슬픔이라는 줄거리의 가사로 올드 피플 미국인 사이에서 지금도 널리 애창이 되고 있는 노래입니다. 카니 프랜시스는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까지 가장 유명한 여성 보컬리스트로 정말 많은 히트곡을 발표하고 영화에도 출연을 했으며 생기발랄한 미성에 가창력까지 겸비한 명가수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인기와 최악의 불행을 10년씩 나누어서 누리고 겪었던 가수이기도 한데요. 70년대 중반에 성폭행을 당하고 성대수술 후에는 옛날의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비운의 여가수로 한 해에 무려 9곡을 히트시켰던 가수였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불행을 다 맞이했던 가수도 역시 바로 카니 프랜시스였는데요. 그야말로 삶의 극과 극으로 치달았던 여인으로 1938년생입니다. 이태리계 혈통의 카니 프랜시스. 10대 시절부터 여러 음악 경연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는데 그녀를 눈여겨본 MGM 레코드사는 1955년에 그녀와 레코딩 계약을 맺어 몇 곡을 레코딩했지만 주목받지 못하다가 Who's Sorry Now를 취입한 것이 빅 히트를 치면서 카니 프랜시스의 히트 행진은 1965년까지 팝송뿐만 아니라 유태어, 라틴어로도 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한 시대를 제대로 풍미한 가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웨딩 케이크라는 노래를 불러 더 유명세를 떨쳤는데요. 먼저 이 Careless Love 가사부터 알아본다면은 오 사랑 사랑 조심성 없는 사랑 오 사랑 조심성 없는 사랑 사랑은 내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내 마음에는 남았어요 우리가 헤어져야만 했어요 엄마 엄마 제발 울지 마세요 난 머지않아 다른 사람을 만날 거예요 무엇이라고? 오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방황하는 걸 엄마가 아실 때 나의 엄마와 나의 아빠를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 가기 위해 두 분을 떠나야 되네요 오 사랑 사랑 조심성 없는 사랑 사랑 사랑 내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0: 허니 프랜시스의 Careless Love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노래를 번안해 부른 노사연의 님 그림자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노사연은 57년생으로 MBC 대학가요제 출신으로 돌고 돌아가는 길로 금상을 수상하면서 그야말로 화려하게 데뷔한 가수입니다. 1989년에 발매된 2집 앨범 수록곡인 만남이 이듬해 가요 팝10 골든컵까지 수상을 하면서 그야말로 국민 가요에 등극을 하게 되죠. 참고로 노사연의 만남은 탈북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곡으로 꼽는다고 하는데요. 그 후 오늘 소개해드릴 닌 그림자, 또 이 마음 다시 여기에, 또 바램, 이르기까지 재치 있는 말재주로 재능 프로그램에서도 개그맨 주병진과 한때 호흡을 맞추며 입담을 과시하기도 했는데, 한때 자칭 움직이는 부동산이라고 할 만큼 돈도 정말 많이 벌었다고 하네요. 사실 오늘 이 곡을 준비하면서 저도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님 그림자가 번안곡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카니 프란시스의 발랄한 원곡보다 다소 차분하며 가사도 원곡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런가요 저런가요,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은 노사연의 닌.

0: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계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0: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1: K 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 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에서 돈을 지불하고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서비스 Not a Wedding Crasher가 등장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하객의 빈자리를 유료로 판매해 비용을 충전하려는 예비 부부와 이색적인 파티를 즐기려는 이들을 겨냥한 새로운 플랫폼인데요. 결혼식 빈 좌석을 낯선 사람에게 연결해주는 이 플랫폼은 미국 샌디에고에 살고 있는 제프 베슨, 카니라 베슨 부부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식에 더 자주 가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서비스를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까지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워싱턴, 샌 안토니오 등에서 실제 결혼식 좌석을 채운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아무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에서 열린 좌석을 확인하고 참석을 요청한 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가 신청자의 프로필을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부부는 남는 좌석의 수와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데 참석자는 승인을 받은 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결혼식에 참석을 하는데 이때 플랫폼은 신원 확인과 결제 진행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낯선 사람을 자신들의 결혼식에 초대하는 데에는 하객이 오기로 해 이미 지불한 식사와 장소 비용 때문인데요. 그런데 플랫폼은 이런 좌석을 원하는 사람에게 연결을 해 부부가 일부 비용을 돌려받도록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의 좌석 비용은 1인당 30에서 60달러 수준이라고 하네요.
1: 아이고, 요새 호텔 같은 데서 보면 보통 식사 가격이 100불은 좋게 넘을 텐데 아이고, 60달러만 주고 먹을 수 있다면이야. 새로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고마움도 받을 것이고요. 만난 것도 싸게 먹을 수 있고 말이죠. Not bad.
0: 호주 당국이 단일 사육업자가 밀수한 외래종 바퀴벌레 10만여 마리를 압수해 호주 역사상 외래종 적발 건수로는 역대 최대의 규모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호주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수자원부는 지난달 시드니 서부에 위치한 뉴 사우스 웨일스주의 한 상업용 사육시설에서 시가 20만 호주 달러로 하나로 약 2억 1,605만 원 상당의 마다가스카르 휘파람 바퀴벌레와 두비아 바퀴벌레를 압수했다고 확인했는데요. 현지 전문가는 이처럼 거대한 외래종 바퀴벌레들은 파충류 먹이용으로 판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덩치가 큰 만큼 적은 머릿수만으로도 먹이 공급이 가능해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당국은 파충류 사용 농가와 애완동물 주인들에게 귀뚜라미나 호주 토착나무 바퀴벌레 등 합법적인 대체제를 이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마다가스카르 휘파람 바퀴벌레는 몸 길이가 약 5에서 10c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바퀴벌레 중 하나로 최대 약 3.5cm까지 자라는 호주 일반 바퀴벌레보다 훨씬 큽니다. 대부분의 바퀴벌레와 달리 날개가 없으며 방어기제로서 특화된 호흡관을 통해 공기를 강하게 내뿜어 특유의 쉑쉑거리는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국은 두 품종 모두 입수 경로와 관계없이 수입과 사육, 보관, 판매가 전면 금지된 불법 외래종이라고 못 박았는데 실제로 호주의 생물보안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법인 동물, 곤충, 식물 자재를 밀수하다 적발이 되면 수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당국은 향후 불법 곤충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이 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기소 처분할 방침이라고 강력 경고하면서 이번 압수한 바퀴벌레 10만여 마리는 모두 안락사 처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1: 이 안락사라는 말이요. 아이, 무지개 아무 때나 갖다 붙인대요. 이? 아이, 바퀴벌레들이 무슨 안락사요. 그냥 대충 밟아 죽여도 죽는디.
0: 한국에서 임신 5개월의 최소 판매 여성이 꿈에서 본 숫자를 따라 복권을 구매해 1등에 당첨이 된 뒤 채소를 가득 실은 차량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5살의 이 여성은 꿈에서 노인이 나타나 173770 번호를 사라고 말하며 당첨이 되면 대신 복을 빌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시장에서 채소를 판매하던 중 복권 판매상을 보고 복권을 확인했고 꿈에서 본 숫자와 유사한 번호가 보여 한 장을 구매했는데 최근 복권 1등에 당첨이 되면서 600만 바트 하나로 약 2억 8천만 원의 당첨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첨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생활비와 기부에 쓸 계획이라고 밝힌 그녀는 당첨 이후 채소를 대량으로 실어 내려와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데 주민들이 몰리면서 현장은 금세 혼잡해졌고 차량에 실려있던 채소는 약 1시간 만에 모두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나눠진 채소는 양배추, 배추, 토마토, 고추, 샐러리 등으로 약 75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녀는 큰 행운을 얻으면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전통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통 의식과 마을 사원 기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2억 8천만 원이나 당첨돼놓고 꼴랑 75만 원 뭐 야채 나눠주면서 생색은 내지간이. 뭐 그거 바꿔도 안 하는 종자들도 많긴 하지만서도 말이요. 아니 뭐지게 그 노인 나 좀 빌려줄 순 없는겨. 이? 아이고 지도 한 기분은 야 나는 75만 원이 아니라 7,500만 원도 할 수 있는디. 돈만 많아봐 여기저기 그냥 아주 많이 얽혀지는 이. 에서 54년간 유지되어온 주류 판매 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관광객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는 소식입니다.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이 기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5시부터 자정, 오전 11시부터 자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오후 2시부터 5시 판매 금지 시간이 사실상 폐지가 됐으며 주류는 허가된 소매점과 식당, 영업장에서 연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는데 다만 일부 시설에서는 별도의 운영 기준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국제선 공항 내 일부 구역과 호텔, 허가된 유흥업소, 행사장 등에서는 기존처럼 예외적인 판매 및 제공 규정이 유지될 수 있으며 또한 태국 내 주류 판매는 법적 음주 가능 연령인 20세 이상에게만 허용이 되며 사원, 정부기관, 주유소, 공원, 대중교통시설 등 공공장소에서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태국 관광청은 여행객들에게 허가된 장소에서만 주류를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음주 후 안전한 이동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작년 말 시범 운행을 거쳐 정식 시행된 것으로 태국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이용 편의 제고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네요.
1: 뭐요 이 관광객들 와서 죄다 술 퍼먹고 니나 노 니네 일이야 뭐 이러는 거 하라는 거 아니오? 이? 사고 나면 그땐 또 어쩔 것이오? 이? 요새 태국 치안이 안 좋다거든디.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이들 확진 가운데 515명은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민주콩고 이투리주에서 나왔는데 현재까지 민주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사망한 사람은 8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에볼라가 확산하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우간다는 민주콩고와의

받지 못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시성에 거주하고 있는 이 남성, 2013년 신축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 해당 주택은 34층으로 안내가 됐으며 분양가는 당시 시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가격이 이처럼 저렴했던 것은 해당 아파트가 이른바 소유권 제한 주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제한 주택은 중국 농촌 집단 소유 토지에 무허가로 건설이 된 주택으로 정식 인가가 없이 개발이 돼 재판매가 어렵고 법적 보호도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저렴한 가격 덕분에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남성은 계약 당시 계약금 11만 7,700 위안, 한화로 약 2,675만 원을 납부했고, 시행사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15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그러나 약속한 입주 시점이 지나도록 건물은 완공되지 않았으며 2년이 지난 후에야 시행사는 공사가 끝났다며 잔금 납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성은 열쇠를 받으면 그때 바로 잔금을 납부하겠다고 응하자 그제서야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그가 계약한 아파트가 있는 건물은 애초에 32층까지만 지어져 자신이 계약한 34층 집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행사는 처음에 32층에 다른 세대를 제안했지만 당시 남성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두 달 뒤 다시 연락했을 때는 이미 그 세대마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였기 때문에 남성은 환불을 요구하자 시행사는 당장 현금이 없다며 기다려달라고만 했고, 이후 서너 번에 걸쳐 일부 금액만 돌려줬을 뿐 나머지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가 난 이 남성은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위원회는 시행사에 미지급 계약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배상금 4만 7천 위안, 약 1,06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러나 올해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에 도움을 청했지만 시행사 명의의 예금이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인 집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싼 것이 달리 빚이 떡이고 쏭. 아무리 싸도 그렇지 말이오. 소유권 제한이 있는 아파트를 왜 내 돈 줘가면서 구입한대요. 참, 이니도 대책 없는 사람이네. 일본에서 사슴 위에 올라타려고 시도한 여성의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나라현 나라공원으로 추정이 되는 장소에서 한 여성이 사슴 위에 앉으려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이 됐는데, 영상 속 여성은 사슴 위에 걸터앉아 타려고 시도를 했고, 한 남성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다고 부추겼으며, 사슴은 자리를 옮기거나 고개를 흔들면서 상황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인스타그램과 X를 통해 퍼져나갔는데,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백한 동물 학대라면서 여성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나라현의 사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됩니다. 2024년 7월 사슴을 발로 차거나 때리는 영상이 확산된 것을 계기로 지난해 4월부터 규제를 강화했는데, 규정에 따르면 나라의 사슴을 향해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며, 영상만으로 가해 행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부적절한 행동임에는 틀림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슴에 앉으려 한 여성 본인도 다칠 수 있으며 사슴 속 진드기로 인해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슴과의 직접 접촉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 만지는 것조차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네요. 이 여자가 말이오, 이 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사슴 틱 말이죠, 이거 지대로 물리면 죽을 수도 있디야. 이 틱 중에 사슴 틱이 제일로 무섭디야. 가족과 함께 살아도 하루 대화 시간이 15분 미만이면 독거자보다 우울감과 고독감 등 정신건강 관련 지표가 더 좋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는 일본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동거 여부만으로 고립 위험을 판단하면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집안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하루 15분 미만이고 집안에서 주로 혼자 지내는 사람을 가정 내 고립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있습니다. 조사는 2023년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와코시에 사는 40세 이상 주민 8,824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남성이 44.7%였고 평균 연령대는 70세였습니다. 일본 장기 요양보험상 중증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는데요. 가정 내 고립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보다는 85세 이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도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거의 두 배가량 높았으며 고독감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가정 내 고립과 우울 상태의 관련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다만 이웃과의 교류나 지역 활동, 동거하지 않는 가족, 친척과의 교류가 잦을수록 고독감은 약해지는 경향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자녀와 함께 사니 괜찮을 것이라고 주변에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식사도 혼자 하고 가족과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며 중요한 것은 동거 여부가 아니라 동거 속에서 어떤 교류가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나이 드신 부모님 가정 갈 곳도 없이요. 이 부부는 물론이고 자식들 하고도 말이요. 이 말 안 들어 처먹는다고 따로따로 지내면 혼자 사는 거랑 무엇이가 다르대요? 지 잘났다고 혼자 노는 거. 이 그거 독거 노인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이 아니 꼬워도 씨알이 안 맥혀도 말 안 들어 처먹어도 그래도 참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 건강에 좋다니까 또 어찌게 보면은 응? 별빛마저 최백호입니다.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한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초대하며 6월 11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복지센터 앤안데일 오피스에서 KCSC 구직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사전 채용 행사에서는 KCSC의 소개와 디렉터, 코디네이터, 인턴십 등 총 16개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포지션에 대한 설명 및 채용 안내가 진행되며 인사 담당자와 직접 현장 인터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 분야는 사회복지, 정신건강서비스, 공중보건, 주거지원, 청소년 및 가족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 등입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최대현 운영팀장 703-354-6345 또는 dcoi@kcscgw.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어서 워크숍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에 열리며 13941 브래드그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투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문경두 목사와 김준옥 큐티 디렉터가 경건 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이며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입니다. 이번 큐티 세미나에 함께하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6월 9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은경의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엘레코3는 물론 에란다일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라라랜드 시작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항상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아울러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은요. 우리 뽀들현드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난 금요일날 신청을 해 주셨었어요. 전혀 다른 곡. 6월 6일 현충일을 앞두고 일찌감치 신청을 해 주셨는데 아유, 제가 못 봤어요. 얼마나 죄송한지. 자, 그래서 오늘 2부 첫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치환이 부릅니다. 오늘이 좋다.

김치환의 오늘이 좋다. 이렇게 멋진 곡이었나요? 가사를 듣고 있는데 막 울컥 하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 그런 가수인데 안치환의 오늘이 좋다. 뽀들련드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골드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나자렛의 Love Hurts. 이야, 이거 여름에 들어야 돼요. 한여름에. 왜냐하면 제가 이 노래를 한여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겨울보다는 여름이 더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어제는 66년생 생일 파티를 초대해 주셔서 오랜만에 귀가 호강하는 좋은 시간을 가져서 감사했습니다. 연미님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쎄, 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한 30명 정도 모이셨는데 다들 너무나도 좋아하셨고 프로페셔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구역에서 한 가닥 하는 분들이 어제 모여서 노래도 하고 참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맨 끝곡으로 그 이 행사를 주최하신 분이 안치환의 오늘이 좋다라는 곡을 불렀는데 아 어제는 잘 몰랐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어쩜 이렇게 가사가 좋고 눈물까지 울컥 날 정도로 감동적인지 저도 이 노래 좀 배워서 어디 가서 좀 불러봐야겠다 싶네요. 그래서 골든님께서 또 글을 보내주셨거든요. 또 이 글 소개해드리면서 그리고 신청해주신 곡 나자렛의 Love Hurts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 중 어느 것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입니다. 맑고 푸른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살면 됩니다.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품어도 되고 누군가의 맑은 눈동자 하나, 미소 짓는 그리운 얼굴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품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품고 살면 좋은 삶을 살게 될 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 회복과 평강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청명한 날씨처럼 마음에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바라오며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만사 형통하시고 삶의 행복과 축복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같이 듣고 싶은 곡은 조경수의 행복이라는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어제 복별님 많이 기다렸는데 어제 그 짧은 라이브 공연이었지만 오신 분들이 너무나들 다 좋아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볼까? 그러니까 오픈 라디오 식으로 라라랜드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라이브 공연도 하고 또 직접 참여하신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간단한 다과도 준비를 하고 연말쯤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면 연말까지 한번 꼭 기회를 만들어서 특히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초대를 하는 시간 만들게요. 자, 그리고 복별님 보내주신 선물 감사히 받았다고 또 알려주셨어.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진행하면서 이제 상품권 드리는데 딱 두 분이 미싱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상품을 받았으면 뭐 받았다라고 이렇게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유 그걸 또 뭐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라고 그래요. 민망스럽게 하시는데 아유 그래도 그거 아니죠. 우표 붙여야 되죠. 프린아웃에서 글씨 써야죠. 상품권 주죠.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걸 알아야 제가 안심이 되니까 이렇게 꼭 받았으면 받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 보내주시고 그리고 못 받으셨으면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복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조경수의 행복이란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글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어디선가 은경씨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헐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힘내세요 하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필입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자, 이번에는 팀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보내주신 신청곡인데요. 그 전에 라라라 퀴즈 정답 이러면서 쫙 써주셨는데, 와, 보충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헐, 너무 정성이 가득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벌써 제 마음에 정답자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정성을 드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주 자세하게 보충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쩌면 이 연예계에 종사하신 분 같기도 하고 아주 강력한 후보십니다. 그러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장한별과 유지우, 그대 앞에서라는 곡 신청해 주셨네요. 두 사람이 같이 부르는 곡인데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남자들의 화음 정말 너무 멋있죠. 좋은 곡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미세스 박께서 신청해 주신 곡 뉴저지에서 현재 듣고 계시는데요. 노래 신청합니다.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 들었나.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창도
0: 703-354-1950, 703-354-1950.
2: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란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7: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8: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7: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다섯 명의 가수들이 들려드리는 노래의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노래가 될 수도 있고요, 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곡을 잘 들어보시고 다섯 가수를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 카톡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 물론 상품권 드리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H마트에서 정말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바삭한 닭강정까지 한국의 맛을 맛보실 수 있는 곳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쿠폰 역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보내주신 분들이 전부 다 정답인 것 같아요. 한 분은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얼추 알고는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내일 발표인데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 또 다섯 가수들의 특징, 무엇일까요? 조금만 관심만 가져주시면 또 쉽게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순이의 밤이면 밤마다였고요. 두 번째 곡은 김한선의 리듬 속의 그 춤을. 세 번째 곡은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 네 번째는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지금 듣고 계신 곡은 고요태의 김종민이 부르는 우리의 꿈입니다.

비가 살짝 올 것 같기도 한데 비 소식은 없습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약간 흐린 듯한 하늘. 들으시는 곡은 장혜진이 부릅니다.

하지마 마지막이란 말은 아직 하지마 내가 널 찾아 이렇게 가잖아 가지마 마지막이란 말은 아직 하지마 내가 널 찾아 이렇게 가잖아

누군가를 험담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아주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그때 너무나 미안해진 자기 자신. 복수는 이렇게 멋지게 하는 거라고 하죠. 사랑으로. 누군가가 오늘 나의 험담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내일부터 다시 폭염입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끝곡 전인권의 사랑한 후에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엘레코3는 물론 에난데일센터

W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0: 키움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움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집을 팔려고 계획하신 분들에게 타이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집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시즌별로, 요일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즌으로 살펴보면 역시 봄 마켓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언제나 3, 4, 5월 달이 가장 피크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해가 아닌 이상 1년 내내 거래되는 주택 숫자의 반 이상이 봄 마켓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필요한 수리와 준비를 마치고 2월부터는 날씨와 마켓 상황을 잘 살펴서 3월이나 4월을 타겟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일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권하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사전에 커밍순을 붙여놓고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액티브 리스팅은 목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을 충분하게 집을 보여주신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어퍼를 받거나 피드백을 요청해서 마켓을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 목요일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날씨도 살펴보고 할리데이가 끼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의 상황은 비어 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수리도 해 놓을 수 있고 새 페인트나 바닥을 교체할 수도 있으며 스테이징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짐을 정리해서 리스팅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물건들은 다 정리를 하고 리얼터나 스테이저의 도움을 받아 가구의 재배치나 데코레이션 아이템으로 바이어의 눈길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렌트를 놓은 집이라서 테넌트가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집을 내어놓으셔야 한다면 테넌트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이사 나가기 전에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리즈너블한 시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 설명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테넌트의 친절한 도움이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세일이나 다시 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렌트하우스는 세일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테넌트와 미팅을 셋업해서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고 주택 매매에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서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마켓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

1000번째 진 음성으로 감당할 시험밖에는 오늘 첫 곡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묵상과 함께 전해드린 곡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모두 시험을 당할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새롭게 힘을 내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마음에 새기면서 모두 힘내시기를 오늘도 응원하며 축복송 2시간 함께 해주세요.

푸르바의 날 구원하소서, 정혜욱, 세상을 사는 지혜. 이 곡은 성가곡으로도 많이 있고요. 동방현주 씨가 처음에 불렀었죠. 그 이후에 요즘에 다양한 버전으로 들려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셨어요. 밤 10시로 옮겨간다는 말씀 드리니 밤 10시 몸 관리 잘하면서 진행하라고 응원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들어서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시간에는 꿈나라인데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입사 동기인 최정원 아나운서와 제 목소리가 굉장히 그 톤 비슷하고 해서 가끔은 최정원 아나운서랑 저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서, 아마 오전으로 오는 최정원 아나운서나 또 당신을 향한 노래도 굉장히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한때님도 어머 시간 이동하시네요 라고 하셔서, 시간 이동? 시간 이동 능력자가 된 건가? 예, 타임머신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하루에 어떤 시간에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좋은 실님, 장애인센터에서 일한다고 사연 올렸었는데 선물도 주시고 찬양도 들려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항상 찬양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남겨주셨는데, 오늘 창문 박진희 씨 찬양으로 샤론의 꽃 예수 전해드리고요.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시는 8751님, 새로 나간 교회에서 좀 더 많은 분들과 만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임재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응원할게요. 또 송아리님도 간절한 기도가 생겼어요. 친구 같은 좋은 동반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며, 믿음 좋은 동반자와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연을 맺어주세요. 기도 제목 남겨주셔서, 자, 유턴의 임재 준비했고요. 허브의 찬양으로 소중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메리 제인,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카우치 워십의 회중 찬양 전해드렸어요. 6월 15일에 개편과 관련된 말씀을 1부에서 전해드렸는데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평생 감사님께서는 이제 축복송이 송정미의 축복송으로 시작을 해서 사모님 가신 후에 제가 또 맡아서 3년 조금 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 이름을 계속 쓰는 게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송정미의 축복송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는 CCN 캠프로 밤 10시 프로그램에 가게 되고 우리 박성옥 PDJ는 이제 PD의 역할로 이제 더 많은 현장에서 조이포유 콘서트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은 캠프에 매여 있어서 지역에 가는 그런 많은 콘서트 현장을 또 함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더 활동 무대가 넓어졌다 생각하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 외로 제가 밤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도 뭐 I Love Jesus도 밤 12시, 뭐 1시, 그리고 클래식 곡 또 그렇고 밤에 제 목소리 들으면 잠이 솔솔 온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자장자장 재워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라디오 들으시면서 오히려 좀 잠을 깨워드려야 되는 상황이 될 때도 있는데 밤 시간대 제 목소리 들으면 잠이 솔솔 온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살짝 좋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젤라님, 입원한 작은 딸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기다리면서 병원에서 잠시 인사드려요. 저희 가정에 거친 파도가 왔다가 지나간 느낌이에요. 큰 딸, 작은 딸, 아픈 상처 빨리 회복되기를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파도를 기다린다, 꿈이 있는 자유, 파도가 지나간 것 같다는 이 느낌에 찬양 두 곡 오히려 그 파도를 통해서 파도를 넘어서 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꿈이 있는 자유 파도를 기다린다에 이어서 시와 그림 파도는 타는 거야 전해드릴게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뉴욕 우리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2: 오늘은 민수기 다섯 번째, 희망 아이디어의 31번째 시간,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라, 이런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도 썰물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람도 빠져나가고 의욕도 나가고 체력도 빠져나가고 때로는 신앙의 영적인 힘도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썰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시작은 백성의 음식 불평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공교롭게도 지루해서였습니다.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이 많이도 났네요. 애굽에서 정말 이 말한 대로 값없이 정말 그들이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유를 대가로 치르고 그들은 생선을 먹었습니다. 오이와 참외도 노예의 서러운 눈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기억이 왜곡이 됩니다. 오늘 6절의 마지막 문장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입맛이 떨어져서 불평했습니다. 불평할 일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받았던 가졌던 기억에 비춰보면 입맛이 떨어졌다고 기억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입맛이 떨어지는 게 화근입니다.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는데 이게 당연해지고 그 기적은 급기야 지루해졌고 그리고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구원을 잊어버릴 때 과거의 마늘과 파는 미화가 되고 오늘의 만나는 지겨워졌습니다.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때가 있습니까? 어제가 부임한 지 저에게는 16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의 공개해도 되겠지만 뭐 성도들 다 아니까 제 뭐 패스워드 이런 게 모두가 523입니다.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처음 올 때처럼 목회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고 감사하는가? 물론 의도적으로 맨하탄 길거리에 익숙한 거리를 다니면서도 저는 의도적으로 와! 와! 합니다. 잃지 않으려고. 그런데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양하는 성도들, 제가 대하는 모든 것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당연하지 않다 생각하며 여전히 설렘을 유지하고 있는가? 회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는 만나인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지루해지면 어떨까요? 이 과정 자체가 지루해져 버리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 만나를 16년 동안이나 먹지 못한 게 아닙니다. 먹은 게 아닙니다. 만나를 그들이 먹은 지 고작 1년 남짓 지났을 뿐입니다. 1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겨워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만나인 이 설교가 제가 선포하는 설교가 지겨워집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겠죠. 그 피차간에 지겹지 않기 위해서 그 설렘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권태기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루틴의 틀을 가지고 서로 간에 유지하는 것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만나인 이 설교가 아 지루해, 어 나도 지루해, 입맛 떨어졌어 라고 저마다 원성을 한다면 저는 어떨까요? 모세는 바로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하나님께 토로한 이야기 처절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면 11절부터 오늘 15절이지만 핵심적인 것만 뽑아 들려드리자면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짐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또 이런 건 또 처음 들어보네. 은혜를 베푸는데 자기를 죽여달라네. 내가 더 이상 고난당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눈뜨고 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게 지금 기도문인데 그런 모세의 심정은 어떤 걸까요? 때론 사람이 말하는 게 그 말하는 전부가 아니고 그 말하는 내면이 깊은 큰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는 날선 상처가 깊게 패여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너무 오래 책임져 터트려 나오는 그런 비명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맥락에 모세의 용어를 보자면 겉으론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속으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죽여달랍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노예 제도 아래에서 430년 길들여졌던 세대를 자유롭고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려는 어쩌면 불가능한 이 벽 앞에 머리를 쳐박고 터져라 부딪히고 서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게 될까? 430년 동안 시키는 일만 하게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는 그 사람을 자유롭고 명랑하고 에너자이틱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어쩌면 이 불가능한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서 있는 게 모세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애굽에 묶여있는 사람들, 자유를 얻었지만 책임은 낯설어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한 남자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본문이 숨기지 않고 보여준 이 생생한 영상은 그 짐이 너무너무 버겁다는 겁니다. 그 짐으로부터 오는 이 감정의 상함이 주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짐이었습니다. 한편 그 사람들이 그리웠던 겁니다. 이런 모세는 무인도처럼 보입니다. 실체는 있는데 채워져 있는 사람은 없는 그 무인도 같은 모습이 모세입니다. 혼자 짐을 지고 있습니다. 혼자 듣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견디는데 누구도 헤아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면 사실은 될 수도 있는 건데 누구도 그 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단면은 아닐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은 이 사실을 부분적으로라도 감추지 않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 강고한 엘리야도 왕에게 처음, 통수권자에게 처음 대들었던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루는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욥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수차례 저주했습니다. 요나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스포트라이트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훨씬 많은 분량 그들은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들은 외롭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오늘 이 타이틀, 희망 아이디어라는 타이틀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꿈틀은 성경이 이렇게 감추지 않고 있다는 솔직함입니다. 감히 모세가,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가 자존심도 없는 건지 이런 기도문을 버젓이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할까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운 아니면 어두운 그늘을 경거망동하게 보일 정도로 비신앙인 것처럼 보여진 이런 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의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법은 그 솔직함에서만 시작됩니다. 모세의 솔직한 기도 없이 하나님의 희망 아이디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는 탄식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져가게 하는 믿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무너짐을 숨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나 죽여달라는데 내가 왜 저 사람 배웠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겼습니까? 나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괴롭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토로하는 모세에게 야, 네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이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명색이 지도자인데 그것도 못 견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뜻밖의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 안에 오늘 살펴볼 놀라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친 모세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지도자로 신뢰받는 70명입니다. 말에 무게가 있고 연륜이 있고 존경받으며 모세를 둘레에서 지켜줄 수 있는 70명을 서게 합니다. 이 70명은 모세 특별히 모세 오경에서 이 70은 하나님의 매직 넘버입니다. 저는 이걸 전공했잖아요. 실제로 매우 유력한 전문가들은 이 70이라는 숫자가 오경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로 핸들링합니다. 이 70은 작은 시작을 아주 커다란 백성으로 자라게 만드는 하나님의 매직 넘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 1장 5절, 출애굽기 맨 앞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맨 앞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하나,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아니, 그냥 심심풀이로 이 자신들이 가장 자랑하는 역사인 출애굽의 가장 선두의 이 70을 그냥 심심풀이로 박아놓지는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이 70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결국은 출애굽을 이루는 또 나라와 민족의 기틀을 쌓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의 씨앗이 70명에 나왔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70명은 그들에게 자긍심입니다. 그런데 이 70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허리, 예렉 야곱은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환도뼈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너진 자리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 자리입니다. 그건 생산이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긴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70이 출애굽을 일으켰다는 게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70명이 나온 게 아니고 창세기 46장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이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도합 모두 70명이었더라. 신명기 10장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 70명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심지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마지막 죽으며 설교했던 그때 스데반의 설교 안에서도 75명으로 소개가 됩니다. 야곱의 무너진 허리에서 나왔던 70명, 그 70명과 비견하게 하나님은 오늘 무너져버린, 쓰러져버린, 바닥이 나버린, 형편없어져버린 그런 모세 곁에 70명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 무너진 사람 곁에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70명을 모세의 주변으로 둘러싸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인 17절은 오늘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엑기스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강림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림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모세와 말하고 너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시내산에서 임했던 영으로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빛났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엔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하나님과 독대를 해서 말을 했는데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옅어졌습니다. 지금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김.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은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했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강림하여 모세와 말하고 임했던 영을 70명에게 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에게 임했던 영이 가득한 꽉 찬 그 70명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70명을 거울처럼 바라봅니다. 내가 열망했던 모습, 내가 가장 피크를 밀물이었던 물이 들어왔을 때의 모습. 하나님은 닮고 싶은 사람 곁에 모세를 세워줬습니다. 모니칸 목사님에게 20대 후반에 3년 동안 미쳐서 저는 그분의 모든 책들을 제 옆에 두고 탐독했습니다. 닮고 싶어 하는 것을 곁에 둘 때 나는 거기에 쉐이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가 닮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누구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곁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다른 사람 곁에 있습니까? 나는 또 누군가에겐 닮고 싶은 사람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내 약점을 정당화해주는 사람, 그거 얼마나 고마워요. 내 약점을 정당화해주니. 내 불평을 키워주는 사람, 얼마나 속 시원해요. 나만 불평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찾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상처를 핑계 삼아 주저앉게 만든 사람만 곁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되고 싶어하는 믿음의 모습을 살아내는 사람 곁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가 내 곁에 설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내가 되십시오. 누군가 내 곁에서 믿음을 배우고 싶어하고 누군가 내 곁에서 감사를 배우고 싶어하고 누군가 내 곁에서 고난을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배우고 싶어하고 누군가 내 곁에서 온유한 모습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습니까? 모세 곁에 세워진 이 70 노인의 이야기가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더 큰 구원을 향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짐을 결국 혼자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자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나누어서 지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죽음의 짐을 온전히 홀로 몽땅 짊어졌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우리 곁에도 그러하십니다. 모세는 백성의 불평 앞에 무너졌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저도 늘 그렇지만 예수는 죄인들의 조롱과 배신과 버림받음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깊은 썰물인 제자들도 빠져나가고 뭣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아버지도 빠져나가는 그 가장 역사상 깊은 썰물 한복판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서셨던 유일한 까닭은 여러분들이 짐을 홀로 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이런 과분하고 송구한 대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가장 닮아야 될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닮고 싶은 예수 곁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70 노인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성령을 교회에 부어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고 이 교회 곁에 서고 이 교회 곁에 서서 닮아가기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는 우정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짐을 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생 광야를 혼자 걷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사람들 틈에서도 감사의 사람 곁에 서십시오. 절망하는 사람들 틈에서도 기도의 사람 곁에 서십시오. 무너지는 사람들 틈에서도 세우는 사람들 틈에 서십시오. 다 안 된다고, 이제 끝났다고, 이젠 절망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된다고, 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희망의 사람들 곁에 서십시오. 우리는 친구를 닮아갑니다.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닮아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고독이 사명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나는 혼자야, 나만 혼자야, 나만 억울해, 이런 마음이 위대한 복음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영원토록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임마누엘의 복음이 내 영혼에 깊이 울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인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 희망 아이디어를 명심하십시오.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십시오. 그분 곁에 설 때 여러분들 모두는 좋은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닮고 싶은 사람은커녕 모든 사람들이 귀찮아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세상, 그러며 저마다 다 외로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닮고 싶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루해져서, 당연해져서, 익숙해져서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닮은 모습으로 걸어나가는 70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만인 장석훈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여러분께 건강정보와 상품정보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레이스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와, 이제 어머니 날 지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또 아버지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버지 날 준비하시는 분들께 천정산삼이 좋은 선물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어머님에게 좋은 선물 그리고 건강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매해마다 1년 동안 이렇게 손님들 보면은요, 정말 어머니 날이 보통 크리스마스보다도 손님들이 더 많이 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은 거고요. 특별히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이 건강을 선물해드리고 또 건강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제품을 선물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도 많은 분들 다녀가셨는데요. 6월에 뭐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있지만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 선물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또 타주나 한국에 가져가셔야 되는 분들은 오늘 방송 잘 들어주시면 아버지 날에도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선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또 이제 여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 인간의 평균 수명 통계를 보면요, 그 인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타인종에 비해서 한국인들이 남녀의 그 평균 수명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를 볼 때 우리 아버지들이 가장으로서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사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버지들 건강도 우리가 이런 날 특별히 특별히 이때만이 아니라 이번을 기회로 아버지 날을 기회로 좀 더 아버님 건강 더 챙겨드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아버님들 이렇게 왜 살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버님도 그러신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근육이 많이 줄고 체력이 약해지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한테 천정산삼이 도움이 많이 될까요?
1: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올해 90세신데 이렇게 얼굴을 뵐 때마다 항상 여윈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앞서는데요. 특별히 식사를 또 못 하시는 것도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근력이 많이 빠지면 정말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져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산삼은요, 드시면 일단은 면역력도 올려드리지만 이 체력을 보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체력 저하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또 항암이나 수술 때문에 이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점점 식사량이 줄다 보면 그전 같지 않게 식사를 많이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산삼은 드시면 입맛을 많이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식사를 전혀 못 하셨던 어르신들이 산삼을 드시면서 식사를 좀 하십니다라고 오시는 손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예전 같지 않게 살이 또 많이 여의시거나 아니면 또 살은 그대로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기운이 늘 없어 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산삼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드시자마자 막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연세에 따라 지금 현재 그 지병에 따라 컨디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효과를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2달에서 3달 그리고 체력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6개월까지도 장복해서 드시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오늘 만약에 부모님에게 선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오셔서 상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상담하시면서 또 좋은 제품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제가 조금 전에 평균 연령이라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평균 수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정세삼을 드시면 어떤 기력을 회복한다, 체력을 회복한다라는 의미 안에 이 천정세삼 자체로도 우리의 기력이 회복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식사를 잘 하시게 돼서 또 기력이 회복되는 그런 작용도 있잖아요. 입맛이 많이 도나 봐요, 천정세삼을 드시면은.
1: 예, 그렇습니다. 뭐 기운이 없던 분들도 기운이 나신다고 하시고요. 또 다리에 기운도 나시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혈액순환과 면역력을 올려드리니까 입맛을 도와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요, 우리가 예전에도 밥이 보약이라고 하듯이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 또 식단은 하시지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은 산삼을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드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산삼을 드시고요. 좋아지시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은 정말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런지 왜 환자분들 뭐 수술을 한 후에 회복하는 단계라든가 어떤 병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뭐 입맛을 많이 잃었을 때에도 이 천정산삼을 드시는 걸 많이 권하신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보통 수술 후에 또 후유증 때문에 아니면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환절기에 입맛을 잃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산삼은 분명히 드실 때마다 입맛도 올려드리지만 체력 회복도 도움이 되니까 그 이유가 바로 사포닌의 개수입니다. 가장 많은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도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은 드시는 복용약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뭐 당뇨, 고혈압 이런 약들을 많이 드시는데 이런 약들하고 함께 복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의사의 상담이 먼저 필요하겠지만요. 어떤가요? 함께 복용하셔도 괜찮을까요?
1: 네, 처방전 약이라든가 비타민 종류 같이 드셔도 무관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암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신장 이식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의사와 상담하셔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네. 그만큼 어떤 병이나 또 중대 수술 질환으로 인해서 지친 내 몸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산삼을 어느 정도 드셔야, 적어도 어느 정도는 드셔야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1: 네, 보통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드시는 거를 권하는데요. 젊으실수록 좀 빠르게 2, 3일 안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어르신들이 드셨을 때는 두 달, 세 달 정도 다 드시고 그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두 달, 세 달을 드신다는 거는 그 매일매일 꾸준히 적정 양을 매일매일 두 달 동안 드신다는 말씀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삼을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한 달만 드셔도 괜찮지만 연세가 드시고 40세가 넘으신 이상부터는 두 달에서 세 달을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0: 네, 여러분들 이 천정산삼을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채취하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채널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 검색하시면요. 유튜브에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적당하게 잘 드시는 양, 또 복용 방법 이런 것들, 후기 이런 것들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맥주님 이번 주에 프로모션은 또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1: 네, 저희가 지금은 건산삼을 판매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건산삼 우려 드실 분들, 그리고 씹어서 드시는 분들, 그리고 산삼주를 담그실 분들은 건산삼을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 날 산삼주 담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요, 300불짜리 건산삼을 150불에 반값 해드릴 거고요. 또 500불짜리 두 달을 우려 드실 수 있는 양은 400불까지 해드립니다. 그리고 1200불짜리 건산삼을 900불까지 세일을 해 드릴 거고요. 이 산삼을 우려 드시기가 힘드신 분들, 산삼을 좀 간편하게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품 5가지를 또 세일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삼 불로초, 산삼과 불로초를 캡슐에 넣어서 만든 제품인데요. 한 달분입니다. 300불짜리를 오늘 200불까지 해드릴 거고요. 또 꿀삼을 저희가 세일을 해드릴 텐데요. 생산삼을 씻어서 썰어서 꿀 반, 산삼 반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꿀삼이라고 하는데요. 300불짜리 한 병을 200불에 드릴 거고요. 또 산삼 액기스 스포이드 제품입니다. 혀 밑에 5방울 떨어뜨리고 한 달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인데요. 150불짜리 한 병을 100불에 드립니다. 그리고 산삼 베리 주스, 산삼 씨를 100% 담은 제품인데요. 150불짜리 한 병을 오늘 100불까지 해드릴 거고요. 또 오늘 특별하게 세일을 해드리는 거는 천삼 레귤러입니다. 천삼 레귤러는 건삼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갈아서 한 캡슐에 넣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알 드실 수 있고요. 천삼 레귤러가 30알이 들어있기 때문에 총 한 달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한 병에 500불짜리인데요. 250불에 반값 특별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요. 718-879-2340번 718-879-2340번이고요. 매장으로 직접 오실 주소는요. 159-25 노던 블루버드 플러싱에 있고요.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 코너에 10만이 장석훈 천정산삼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세일도 다양한 품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세일 할인율도 아주 좋은데요.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제품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 오늘 세일 제품들 좀 하나씩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1: 네, 일단 건산삼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드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씹어서 드시는 방법인데요. 건산삼은 딱딱하게 말려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드시는 건 아니고요. 먼저 입안에서 사탕처럼 물고 계시다가 녹여서 드시면 사포닌의 함량이 더 많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보시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슬로우쿠커에 우려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슬로우쿠커에 그냥 물만 붓고요. 첫물은 하루, 재탕은 3일을 우려내셔서 아침 저녁 6온스를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서 드시는 거는요, 배변으로 나가는 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몸을 만들어줍니다. 그 대신 말씀드린 대로 두 달에서 세 달은 꾸준하게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삼주를 만들어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삼주는요, 굉장히 만들기가 간편합니다. 오늘 300불짜리 150불에 한 박스를 가져가시면 씻을 필요가 없고요. 보드카 750ml 한 병을 사셔서 그 병 안에다가 건산삼을 다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어 놓으셨다가요. 좋은 술로 드시기를 원하시면 3개월이 지나야 되고요. 좋은 약주로 드실 거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산삼주 같은 경우는 뭐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든가 자골신경통, 통풍, 손발이 저리거나 찰 때,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실 때, 이럴 때 가끔가다 한 잔씩 드시는 거기 때문에 면역력을 위해서 드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집에 한 병씩은 꼭 담아 놓으시면 필요할 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삼 불로초, 요거는 산삼과 불로초를 갈아서 말려서 갈아서 그 다음에 캡슐에 넣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루에 한 알씩 드시면 되는 제품인데요. 산삼과 불로초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면역력뿐만 아니라 이명, 변비, 그리고 무릎 허리 통증,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효과를 많이 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꿀삼은요, 스푼으로 퍼서 드시는 경우인데요. 꿀삼 같은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기침, 그리고 입맛이 없으실 때 급하게 좀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천삼 레귤러 같은 경우는 산삼만 100% 갈아서 넣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좀 도움을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천삼 레귤러 캡슐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씩, 그래서 총 30알이 들어있습니다. 한 달을 드시는 거기 때문에요.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 그리고 여행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 그리고 바쁜 생활 때문에 산삼을 우려 드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천삼 레귤러나 제품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천정산삼과 불로초가 만났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불로초도 미국에서 어떻게 채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1: 예, 그렇습니다. 이 불로초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에서 직접 채취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직접 가셔서 다 캐서 씻어서 말려서 쪄서 이렇게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방부제나 어떤 화학재료를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쪄서 말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0: 네, 천삼 레귤러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천삼 레귤러는 주로 어떤 주성분이 뭐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드실 수 있는 건가요?
1: 천삼 레귤러는 건삼 100% 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캡슐에 들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려드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감기가 자주 오시는 분들, 기력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면역력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실은 천삼 레귤러, 산삼 100%이기 때문에 드셨을 때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캡슐로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행을 가실 때 많이 가져가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바쁜 생활, 그리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천삼 레귤러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0: 네, 젊은 분들은 아, 나 시간 없고 바쁜데 이 삼 언제 우려 먹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천삼 레귤러 드시면 딱 좋겠네요.
1: 네, 천삼 레귤러도 캡슐이고요. 그리고 산삼 불로초도 캡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캡슐보다도 혀 밑에 떨어뜨리는 액기스, 그리고 베리 주스 같은 경우는 스푼으로 직접 퍼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시기가 간편하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술을 드시고 그 다음날 속이 쓰리신 분들은 꿀산삼을 드시면 바로바로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하셔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꿀삼 같은 경우는요, 생산삼으로 만들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산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꿀산삼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삼을 가져가셔서 꿀산삼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통만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산삼의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직접 꿀산삼을 담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다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꿀산삼도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셀폭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꿀삼 같은 경우에는 딱 선물용으로 드리기 참 좋고요. 또 산삼주도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삼세일을 많이 하니까 산삼주도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아서 내가 직접 삼을 사고 보드카를 사서 삼을 예쁜 용기에 담아서 만들어서 드리면 또 그 또한 정성이 담겨서 더 값진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산삼주 담을 때 와, 이 귀한 천정산삼으로 산삼주를 담는데 기왕이면 더 좋은 술을 써야지, 더 비싼 술을 써야지, 그래서 막 꼬냑이나 위스키 같은 거 향이 있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별로 효과가 없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1: 예, 산삼주를 담그실 때는 향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것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드카를 사용하시면 가격도 저렴하지만 색이 잘 우러나는 것을 볼

0: 900불에 그리고 1200불짜리는 900불까지 저희가 세일을 해드렸고요. 제품을 몇 가지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산삼과 불로초를 넣어서 만든 산삼불로초 한 병에 300불인데요. 200불까지 그리고 꿀산삼은 300불짜리를 200불에 그리고 산삼 액기스 150불짜리를 100불에 산삼 베리주스 150불짜리를 100불에 그리고 천삼 레귤러 캡슐입니다. 500불짜리 한 병을 250불에 드리겠습니다. 159-25 노던 블루보드 플러싱에 있고요. 718-879-2340 718-879-234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718-879-2340, 718-879-2340으로 전화주시면 어떤 문의, 상담, 또 구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위치한 매장으로 오시면 따뜻한 산삼차와 함께 편안한 시간 상담도 하실 수 있고 제품들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10만인 장석군의 천종산삼으로 되어 여러가지 정보 확인하시고 또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매장으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718-879-2340번입니다. 그리고 타주로도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타주에 선물하실 분들 전화하셔서 타주 배송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정성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 가시는 분들은 미리 구입하셔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정보도 상세하게 저희가 매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 요맘때쯤 또 아이들이 대학 간 아이들도 방학해서 이제 돌아올 시기이잖아요. 이때 온 가족이 산삼 한번 제대로 좀 잘 우려 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두세 달 드시려면은 이번에 세일하는 건삼 한 얼마 정도 사면 좋을까요?
0: 일단 학생들 같은 경우는 300불짜리 한 박스만 먹어도요. 충분히 할 수, 건강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4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두 달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산삼을 우려 드시는 거 한 달, 그리고 캡슐로 한 달,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산삼을 꾸준히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두 달 정도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구입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오늘 판매한 캡슐 제품도 한 달분입니다. 그래서 두 병을 사시면 두 달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두 달 그리고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1: 네, 이 뭐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데리고 있으면은 막 매일매일 챙겨서 이거 좀 먹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 보러 뭐 건삼 주면서 우려 먹으라 그러면 먹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때 학교로 돌아갈 때 이 캡슐 제품 사서 보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이 산삼주나 또 꿀삼 같은 경우에 이 효과를 내가 여태까지 몰랐다니 하고 일단 경험해 보신 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라는 경험담을 자주 주시는데요. 이 꿀삼하고 산삼주 어떨 때 효과가 좋을까요?
0: 꿀삼 같은 경우는 기침을 하시는 경우 그리고 또 목이 부어있는 경우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속이 쓰리신 분들 그리고 술로 인해서 속이 쓰리신 분들이 꿀삼을 많이 드시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입맛이 없으실 때 꿀삼을 씹어서 드시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통 산삼 불로초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허리 무릎 관절 통증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실 때 이 불로초가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삼 불로초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천삼 레귤러 같은 경우는 산삼만 100% 갈아 넣은 제품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7세 미만 아동은 못 드시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 모유 수유 중이신 분들 그리고 수술을 하셔서 3개월이 안 된 분들 그리고 신장 이식이나 간 이식을 하신 분들은 산삼을 못 드시지만 열이 많거나 혈압이 높거나 하는 분들도 다 드실 수가 있는 제품이니까요.

0: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많은 성인들이 당뇨로 지금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당뇨를 약으로만 조절하면 약을 줄이거나 끊게 되면은 다시 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의사들도 꼭 당뇨 약으로만 조절하지 말고 식습관, 뭐 운동 이런 것도 병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운동이나 식습관 못지않게 천정산삼으로도 당뇨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0: 예, 산삼 안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산삼을 좀 꾸준하게 드시면 피검사를 하셨을 때도 더 나빠지지 않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해주시는데요. 산삼 안에는 56가지의 사포닌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성분들이 거의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여러분들 요즘에 선물용으로 천정산삼만한 게 없다라는 말씀 종종 들으실 텐데요. 천정산삼이 그만큼 효과도 좋고 우리 몸에 두루두루 누구에게나 좋은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좋은 삼을 내 몸에 들어가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산삼을 구입하시려면 믿을 수 있는 곳, 안전한 곳, 소비자로부터 오랫동안 검증받은 곳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돈 쓰시고 효과 못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항상 어디에서 구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신만인 장석훈의 천정산삼에 관한 모든 것들 전화번호 718-879-2340, 718-879-234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신만인 장석훈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시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아파치 헬기 격추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의 방공시설과 레이더 기지를 정밀 타격하며 자위적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란도 영내 미군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이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협상 시점과 결과에는 변수도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의회가 약 700억 달러 규모의 이민 단속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트럼프 임기 종료 시점까지 적용돼 향후 3년간 안정적인 단속 재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 경제 전문가 다수가 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불안으로 연준의 연내 금리 동결 전망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미국과 동맹국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산 지연과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복잡한 공급망과 긴 생산 기간 탓에 방공 전력 공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주요 지수족이 편입이 대규모 패시브 자금 유입을 부르며 주가를 과도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수 편입 기대감이 주가 왜곡과 투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간선거 예비선거에서 버니 샌더스가 지지한 정치 신인과 트럼프 측근 현역 의원들이 나란히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격전지 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11월 중간선거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엡스틴 사건 관련 의회 증언을 앞두고 전직 조사 책임자를 자문으로 영입하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인물이 과거 같은 조사팀 핵심 인사였다는 점 때문에 공정성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이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를 방문하며 대쿠바 압박 강화 메시지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동시에 중부사령부 방문도 예정돼 중동과 쿠바를 아우르는 군사 행보가 주목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각지에서 9일 연방 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4선 현역 의원부터 버니 샌더스의 지지를 받는 정치 신예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11월 중간선거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메인주에서는 40대 정치 신인 그레이엄 플래트너 후보가 최근 잇따른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예비선거에서 본선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열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플래트너 후보가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력 경쟁 후보였던 제니 밀스 현 메인 주지사는 후보에서 공식 사퇴하진 않았지만 지난 4월 말 이후 선거운동을 중단해 플래트너 후보의 경선 승리는 일찌감치 예견돼 왔습니다. 플래트너 후보는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공개 지지를 확보하며 여론조사와 모금에서 다른 후보와 큰 격차로 선두를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예비선거일을 앞두고 최근 사생활과 관련한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의 본선 경쟁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입니다. 플래트너 후보는 오는 11월 치러지는 본선에서 6선을 노리는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현 상원의원과 맞붙을 전망입니다. 메인주는 2024년 대선에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올린 지역으로 올해 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기 위해선 공화당 의석을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결선 투표 없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진출하게 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치러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5선에 도전하는 그레이엄 의원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측근이자 단골 골프 파트너인 그레이엄 의원에 대해 일찌감치 지지 의사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그레이엄 의원의 선거 캠페인을 돕기 위한 화상 유세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네바다주에서는 에런 포드 주 법무장관이 민주당 주지사 후보 예비선거에서 66.2%의 득표율로 앞서며 승리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현직 주지사인 조지프 롬바드로가 개표 초반부터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세를 보이며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네바다는 접전지로 분류되는 곳으로 민주당은 최근 라스베이거스 등 관광도시의 경기 침체 등을 계기로 주지사 교체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포드 법무장관은 젊은 시절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영양 보충 지원에 기댈 정도로 어렵게 살아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경선 당선 확정 후 연설에서 힘겹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제가 자란 곳에서는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 선출직으로는 하원의원 한 석만을 뽑는 노스다코다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현역 줄리 페도착 의원이 예비선거에서 사실상 승리를 굳혔습니다. 페도착 의원은 이날 경선 개표 초반 70% 이상의 득표율로 공화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단독 출마한 트리그베 해머 후보가 확정됐지만 노스다코다주는 완연한 공화당 강세의 레드 스테이트라는 점에서 이변이 없는 한 페도착 의원의 최종 당선이 전망됩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3일 치러질 예비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뜨거운 막판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뉴욕 예비선거에는 연방의회와 주의회 진출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23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이 막판 유권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올해 예비선거에는 연방 하원과 뉴욕주 상하원 선거에 한인 후보자가 대거 출마했습니다. 먼저 연방 하원 진출에 도전장을 던진 민주당의 척박 후보와 줄리 원 후보는 각각 다른 선거구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힌즈 동부를 중심으로 한 연방 하원 제6선거구에서는 척박 후보가 뼈대 굵은 현역인 그레이스 맹 의원을 상대로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8선에 도전 중인 중진 현역 의원인 맹 의원을 정치 신인인 척박 후보가 맹렬히 추격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심 지역인 연방 하원 제7선거구에서는 현직 뉴욕시 의원인 줄리원 후보가 연방의회 입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뉴욕 제7선거구는 윌리엄스버그와 그린포인트, 부시윅, 롱아일랜드 시티 등 브루클린과 퀸즈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선거구로 오랫동안 해당 지역을 대표해온 니디아 벨라스케스 의원의 은퇴로 공석이 되는 자리에 쟁쟁한 민주당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제7선거구 경선에 줄리원 후보를 비롯해 안토니오 레이노스 현 브루클린 보로장과 클레어 발데즈 현 뉴욕주 하원의원 그리고 비찰 쿠마르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선거는 사실상 줄리원 후보와 레이노스 후보, 발데즈 후보 간의 3파전 양상으로 압축되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발데즈 후보가 23%, 레이노스 후보가 21%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조란만다니 시장의 공식 지지를 받은 발데즈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의 43%가 아직까지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벨라스케즈 의원은 레이노스 후보를 공식 지지하면서 진보 진영 내 표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7선거구 주요 후보자들은 10일 수요일 저녁 7시 픽스11이 주관하는 TV토론회에 참석해 정책과 비전을 놓고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아직까지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40%가 넘는 부동층 유권자들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상원의원 제27선거구에서는 그레이스 리 후보가 주 상원 입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리 후보는 과거 맞대결을 벌였던 중국계 후보와 다시 경쟁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뉴욕주 하원 7선 의원인 란킴 의원은 경쟁자 없이 11월 본선 진출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뉴욕주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3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13일 토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며 예비선거 당일 투표는 23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됩니다. 지정된 투표소 위치는 웹사이트 findmypollsite.vote.ny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대표적인 노후 안전망인 사회보장기금의 재정 악화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노령자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기금이 오는 2032년 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미 노령자들을 위한 사회보장기금 고갈 시기가 이민자 감소, 감세 정책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재무부가 9일 공개한 사회보장기금 현황 보고서에서 은퇴한 노령자와 사망한 가입자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노령자 유족 급여 기금이 2032년 4분기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제시된 전망보다 1분기 앞당겨진 것입니다. 보고서는 출산율 저하와 이민자 수 감소,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 등에 따라 사회보장세 수입 규모가 감소한 점이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재원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2032년부터는 노령자, 유족 대상 사회보장 급여를 현재 수준에서 22% 삭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회보장기금 재정 부족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와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연금 수급자 한 명을 부양하는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보장기금은 노령연금과 유족, 장애인 급여 지급을 위해서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5,600만 명 이상이 노령,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찾았다가 9일 오후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이 지난 5일 한국의 재계 총수들과 만난 한 서교동 홍대 입구역 인근 삼겹살 전문점에는 황 CEO의 흔적을 찾으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방문객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황 CEO의 사인이 적힌 중앙 테이블에서 기념사진부터 남기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황 CEO가 들렸던 깐부치킨에 이어 삼겹살에 소맥을 했던 이곳 고깃집까지 찾아왔다는 한 30대 남성은 황 CEO의 성공적인 기운을 받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삼겹살 전문점 종업원은 황 CEO가 방문한 뒤 손님들이 많이 늘어났다며 가게를 열어두면 자꾸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서 평소에는 문도 못 열어둔다고 말했습니다. 한 30대 유튜버는 젠슨 황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컨텐츠를 촬영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앞서 젠슨 황이 방문했던 삼겹살집과 PC방도 방문했다며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이 컨텐츠를 찍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CEO가 찾아 치맥을 즐겼던 BBQ 매장은 황 CEO의 사인과 사진을 붙인 테이블을 별도의 예약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어 캐나다의 한 조종사가 17년 동안 위조된 자격증으로 항공기 기장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영국 BBC 방송이 9일 보도했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에어 캐나다 조종사인 59세 제프리 윌은 지난 2009년 기장으로 승진한 이후 적절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900편의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을 운항했습니다. 제프리 월은 기장으로 활동하면서 수천 명의 승객을 항공기에 태우고 상업적인 운항을 해왔으며 수백만 달러, 한화 수십억 원의 급여를 챙겼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지난해 정기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조종사의 위조 서류를 발견하고 기장 직무에서 즉시 배제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해당 사건을 캐나다 교통부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이번 사건이 드러난 뒤 모든 조종사에 대한 감사를 완료했으며 다른 규정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2030년부터 정식 교과서의 한 형태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1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채택하는 학교 교육법 개정안이 이날 일본 국회 참의원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 일본 초, 중, 고등학교에서 검정을 거친 디지털 교과서가 종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배포됩니다. 아울러 교원에게는 동영상, 음원 등이 지원되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 학습을 지도할 역량이 요구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디지털화된 교재가 학습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교육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 개시 학년이나 교과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4: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4: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6: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7: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6: 703-354-1950 703-354-1950.
8: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9: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8: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9: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8: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9: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1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 텍사스주 육상대회에서 경쟁팀 선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 소년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방송은 9일 텍사스주 콜린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이 19세 카멜로 앤서니의 오스틴 맥켈프 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앤서니에게는 징역 3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경찰 보고서와 최종 변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앤서니는 지난해 4월 텍사스주 프리스코 퀵캔달 스타디움에서 육상 경기 도중 시비가 붙은 다른 학교 학생 맥켈프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건 당일 앤서니는 경쟁팀 중 하나인 메모리얼 고등학교 팀 천막에 앉았고 당시 17세였던 맥켈프와 다른 학생들이 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앤서니는 가방에 손을 집어넣으며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했고 맥켈프가 자신을 밀치자 흉기를 꺼내 그의 가슴을 한 차례 찔렀습니다. 이 공격으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앤서니와 맥켈프는 모두 프리스코 출신이지만 원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앤서니는 흑인, 맥켈프는 백인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인종 갈등 문제로 비화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앤서니의 변호인은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밀쳤다고 해서 칼로 찔러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동안 경기 시청 등으로 인한 근무 이탈과 집중도 저하가 크게 늘어날 경우 주요 8개 국가의 기업들이 약 170억 달러 규모의 생산성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2026 북중미 월드컵 시청 등으로 직원들의 근태 문제가 속출하면서 기업들의 막대한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일간 폴리아지 상파울루는 인사관리, 급여, 인력관리, 인공지능 플랫폼 UKJ의 설문 결과를 인용해서 월드컵 개최국과 축구 강국 등 8개국의 기업들이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로 170억 달러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UKJ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8개국 기업 직원 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직원의 27%는 지각, 조퇴, 무단 결근 등을 통해 근무를 거를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11%는 숙취 상태로 근무하겠다고 인정했습니다. 14%는 근무 중에 몰래 경기를 시청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관리자급 인원들 역시 경기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관리자의 42%는 월드컵 기간 휴가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으며 45%는 유연 근무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KG에서 제품과 서비스 전략을 총괄하는 수레시 비탈은 결근을 하거나 출근했지만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상태가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은 후덥지근한 공기가 이어지겠고 습도도 높아 다소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산발적인 뇌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최신 기상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지역에 따라 한두 차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출퇴근길과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오후 들어 곳곳에서 산발적인 뇌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높은 기온과 습도가 겹치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6도, 섭씨 36도, 최저기온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뉴욕과 워싱턴 지역 모두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캐리듀오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6: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5: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6: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5: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6: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가 이번 16일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처음으로 순위선택 투표제를 도입하면서 선거 결과 발표가 예년보다 크게 늦어질 전망입니다. 선거 당일 승패가 바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한 개표를 위해 유권자들의 인내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워싱턴 DC가 다음 주 16일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처음으로 순위 선택 투표제를 도입합니다. 지난 2024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된 순위 선택 투표제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호 순서대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투표 방법뿐 아니라 개표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선거와 연방하원 DC 대표 그리고 최소 2개의 시의원 선거에서는 투표 종료 직후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니카 에반스 워싱턴 DC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순위 선택 투표제와 높은 우편 투표 비율 때문에 최종 결과 발표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사무총장은 선거 당일 우편으로 2만 장에서 3만 장의 투표용지가 도착하면 그 수를 당일 밤에 모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순위 선택 투표제 때문만이 아니라 기존 다수 득표제 방식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며 선거 당일 밤에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When you get 20, 30,000 ballots on election night through the mail, it is not possible to process that number on election night. And so that is whether you're using RCD or our traditional way of voting, which would be plurality voting. And so that is why you're not going to have final election results on election night.
1: 선거관리위원회는 순위 선택 투표 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우편 투표 용지의 접수와 유효성 검증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에반스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임시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며 늦어도 20일까지 모든 우편 투표 검증 절차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개표 직계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도착하는 우편 투표도 계속 반영하게 됩니다. 순위 선택 투표 개표는 어떤 후보도 과반인 50% 이상을 얻지 못했을 경우 진행됩니다.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차순위표를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2차, 3차 집계가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한 3순위, 4순위 후보표까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에반스 사무총장은 다음 집계는 24일경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종 집계는 26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예비선거일인 16일까지 발송된 우편투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까지 도착분을 유효표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권자들은 선거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최소 5일에서 최대 10일 정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표 지연이 DC 선거 제도를 비판해온 공화당과 백악관에 새로운 정치적 공세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지난해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롤러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과 클라우디아 테니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은 DC 선거에서 순위 선택 투표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연방 하원은 비시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를 허용한 DC 법률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주 공화당 소속 랜디 파인 연방 하원 의원은 최근 자신이 거주하는 워싱턴 DC 아파트에 이전 세입자 앞으로 우편 투표용지가 배송됐다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 그 투표용지를 작성해 서명한 뒤 다시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우편 투표의 서명을 대조 확인하고 있으며 타인의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위 선택 투표제 도입을 초기부터 지지해온 무소속 크리스티나 핸더슨 시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인내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선거 후보인 캐넌 맥더피 역시 민주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표가 집계되고 모든 유권자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의 주요 경쟁자인 민주당 소속 제인스 루이스 조지 시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조기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지 후보는 우편 투표를 선거일 이전에 드롭박스에 제출하거나 조기 현장 투표를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개표 절차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두가 다소 긴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자를 보다 명확하게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DC에서는 조기 현장 투표가 진행 중이며 우편 투표 용지도 드롭박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편 투표 용지를 받지 못한 유권자는 반드시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번 예비선거가 워싱턴 DC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로 평가받는 만큼 결과 발표 지연이 연방의회와 백악관의 추가적인 관심과 정치적 논쟁을 불러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DC의 자치권 문제를 둘러싸고 연방의회와 갈등을 빚어온 상황에서 이번 순위 선택 투표제의 첫 시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미 연방 하원이 9일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경 순찰대에 대한 700억 달러 규모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까지 적용되는 3년치 규모입니다. 이로써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장기간 이어져온 예산안 처리 교착 상태는 일단락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14표, 반대 212표로 해당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상원 통과에 이어 이날 하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표결 뒤 우리는 3년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며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해당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을 막거나 예산을 인질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박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납세자들의 세금이 아이스와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적인 대규모 추방기구에 의해 미 시민들을 표적으로 삼고 잔혹하게 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에서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이민단속 정책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아이스 예산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스 소관기관인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가 지연됐고 올해 초 국토안보부가 부분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공항 보안 검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시민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아이스와 국경 순찰대 예산을 제외한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 개혁 없이는 아이스와 국경 순찰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민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수색 영장 취득 의무화 등 민주당이 요구하는 개혁안을 백악관과 공화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관련 개혁안 합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공화당은 앞서 상원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단순 과반수 표결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신속 처리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애초 6월 1일 이전에 해당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백악관 연회장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달러 예산 편성 요구와 18억 달러 규모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을 둘러싼 당내 이견으로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연회장 관련 예산 조항은 이번 예산안에서 삭제됐고 법무부는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공화당이 주요 정부 기관 예산안을 처리하던 정상적인 초당적 예산 편성 절차를 사실상 포기했다며 의회가 예산 합의에 실패할 때마다 이런 방식이 일상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아프리카에서는 중국의 AI 모델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가 8일 보도했습니다. 성영아 기자입니다.
3: 외교안보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아프리카 개발자들이 자국어로 된 AI 모델을 구축할 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대신에 중국의 딥시크나 큐엔, 키미 등과 같은 AI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AI 모델이 우위를 차지한 것은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적합한 값싼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저명한 아프리카 AI 연구원인 시코 기타오는 중국 플랫폼은 학습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한 데다 오픈소스라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타오 연구원은 다양한 언어가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최소한의 데이터로 구축할 수 있고 농업과 보건 등 특정 응용 분야에 초점을 맞춘 소규모 전문 언어 모델이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같은 언어는 수백 년 동안의 문학 작품, 종합사전, 방대한 디지털 자료 등을 AI가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어는 종류도 많고 식민지화 이전에는 문서로 기록도 되지 않아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1,500에서 3,000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타우 연구원은 학습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아프리카어로 AI 모델을 개발하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며 현재로서는 특정 수요를 충족하는 소규모 모델 개발에 적합한 것은 중국 AI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어 기반으로 AI 모델을 개발하면 영어 기반 모델보다 비용이 3배에서 30배 더 많이 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AI 주도권 굳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4월 아프리카의 젊은 개발자들을 위한 AI 경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 상위권 입상자들에게는 중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처럼 중국의 AI 모델이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면 아프리카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으로 지금도 사회 기반 시설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기타우 연구원은 아프리카의 AI가 중국 기반으로 구축되면 의존성을 되돌리기 힘들 것이라며 가장 우려되는 점은 빠져나올 수 없는 생태계에 갇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간다의 AI 언어 모델 개발자인 어니스트 무에바제는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개발자 입장에서는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현재까지는 중국의 AI 모델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인 뉴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외교 전선에는 늘 긴장감이 있었는데요. 최근 급박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 평양을 전격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평양 시내를 가득 채운 화려한 환영 행사 이면에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맞서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냉혹한 국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6월 9일자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 Behind the Pageantry in Pyongyang with Xi and Kim. 평양의 화려한 행사 뒤에 숨겨진 시진핑과 김정은의 속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쇼 이면에 어떤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사의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China is seeking to reassert its influence as Nor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closest ally, looking to counterbalance Mr. Kim's recent drift toward President Vladimir V. Putin of Russia.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쪽으로 밀착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Reassert, 주장하다 라는 assert에 re가 붙어 어떤 권한이나 영향력을 다시 확고히 하다 또는 재확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drift toward, 어디론가 서서히 흘러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기사에서는 누구누구와 밀착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ounterbalance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저울의 균형을 맞추다, 즉 상쇄하다 또는 제동을 걸다 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대주면서 푸틴 대통령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니까 중국이 북한의 진짜 든든한 뒷배는 러시아가 아니라 우리 중국이야 라며 영향력을 다시 과시하고 나섰다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두 나라가 겉으로는 삐걱거리면서도 결국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Seeking recognition as a nuclear power and a partnership in building the multipolar world order that both nations envision as a counterweight to American dominance.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두 나라가 미국의 패권, American dominance에 맞설 준영추, counterweight로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ultipolar, polar가 극지방을 뜻하니까 multipolar는 경제나 외교에서 다극화된 여러 중심축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 독주를 막기 위해 중국과 북한이 힘을 합쳐 전 세계를 여러 세력권으로 쪼개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보호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중국이 왜 그토록 북한을 버리지 못한 채 이토록 감싸고 도는지 그 근본적인 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China prizes North Korea as a vital buffer against U.S. influence in Northeast Asia. Backing Pyongyang in the Korean War and cementing ties with a 1961 alliance treaty.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맞설 필수적인 완충지대, vital buffer로서 북한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전쟁 시 북한을 지원했고 1961년 동맹조약 이후로 관계를 공고히 cementing 해왔습니다. Prize는 흔히 상이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이 외에도 소중히 여기다, 높이 평가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의 핵심 용어인 buffer가 나오는데요. 충격을 완화해주는 완충지대를 뜻합니다. 주한미군과 미국의 영향력이 중국 턱밑까지

and its allies. 중국 당국은 북한을 미국 및 그 동맹국들에 맞서 새롭게 떠오르는 유라시아 지정학적 경쟁, geopolitical contest 속에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점점 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geopolitical contest, 지정학적 경쟁 또는 패권 다툼을 의미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전략적이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된 것은 중국이 북한을 단순한 골칫덩이 이웃이 아니라 미국, 한국, 일본에 밀착에 맞서 유라시아 대륙의 판세를 갖출 수 있는 장기적 전략 파트너로 확실하게 낙점했다는 신호라 볼 수 있는데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거대한 대립전선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를 요약하자면 Amid North Korea's recent diplomatic drift toward Russia, Chinese leader Xi Jinping's pivotal visit to Pyongyang underscores Beijing's urgent effort to reassert its influence and define North Korea as a vital strategic buffer and long-term partner in the emerging geopolitical contest against the U.S. and its allies. 북한의 최근 친러시아적 외교 밀착 속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대한 평양 방문은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미국 및 그 동맹국들에 맞서 새롭게 부상하는 지정학적 패권 경쟁 속에서 북한을 필수적인 완충지대이자 장기적 전략 파트너로 확고히 정의하려는 중국 당국의 긴박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평양의 화려한 레드카펫과 환호성 뒤에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시진핑 주석과 몸값이 높아진 틈을 타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고도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있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0: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아파치 헬기 격추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의 방공시설과 레이더 기지를 정밀 타격하며 자위적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란도 영내 미군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이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협상 시점과 결과에는 변수도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의회가 약 700억 달러 규모의 이민 단속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트럼프 임기 종료 시점까지 적용돼 향후 3년간 안정적인 단속 재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 경제 전문가 다수가 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불안으로 연준의 연내 금리 동결 전망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미국과 동맹국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산 지연과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복잡한 공급망과 긴 생산 기간 탓에 방공 전력 공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주요 지수족이 편입이 대규모 패시브 자금 유입을 부르며 주가를 과도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수 편입 기대감이 주가 왜곡과 투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간선거 예비선거에서 버니 샌더스가 지지한 정치 신인과 트럼프 측근 현역 의원들이 나란히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격전지 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11월 중간선거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엡스틴 사건 관련 의회 증언을 앞두고 전직 조사 책임자를 자문으로 영입하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인물이 과거 같은 조사팀 핵심 인사였다는 점 때문에 공정성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이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를 방문하며 대쿠바 압박 강화 메시지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동시에 중부사령부 방문도 예정돼 중동과 쿠바를 아우르는 군사 행보가 주목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단체 UFC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 행사와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 및 건국 250주년 이벤트를 앞두고 2종 격투기 UFC 띄우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장관이 오는 11일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 겸 최고 경영자와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공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MOU는 스포츠 외교 구상을 강화하고 종합격투기의 글로벌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맺는 내용이라고 국무부가 소개했습니다. UFC는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의 종합 격투기 리그입니다. UFC는 여러 종류의 기술로 승부를 가리는 격투 경기를 주관하고 이를 중계방송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UFC 경기를 여러 차례 직접 관람했을 정도로 열렬한 팬인데다 오는 14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그의 생일과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UFC 프리덤 250 대회가 열리며 이를 위한 가설 경기장 설치가 완공 단계입니다. 국무부는 프로농구나 프로야구처럼 UFC와 함께 선수 교류, 코칭 프로그램, 행사 주최 등 스포츠를 통한 공공 외교를 펴겠다는 구상으로 읽힙니다. 국무부는 UFC는 현대 격투 스포츠의 프로모션, 또 선수 경기력 기준, 국제대회 운영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반영하는 주요 글로벌 스포츠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FC 대회들은 전 세계에 중계되며 프로 경기와 선수 육성을 통해 미국의 보다 광범위한 문화적, 스포츠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UFC 회장 데이나 화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으로 통하며 오랜 기간 그의 정치적 후원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UFC 단체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국방부는 14일 백악관 UFC 대회를 관람할 군장병을 모집하면서 체형과 체력 검정을 실시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UFC 경기 분위기에 걸맞는 신체 건장한 장병들을 참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백악관 UFC 대회의 직접 관람 인원은 4,500명이며 화이트 CEO는 대회 개최를 위해서 3천만 달러를 들였다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스페이스X의 주요 지수 조기 편입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되먹임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FTSE 러셀, MSCI 등 주요 지수 제공업체들이 스페이스X를 지수에 조기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수 편입 예측 전문업체 인트로픽에 따르면 스페이스X 상장 후 15일 만에 유통 주식의 30% 정도가 패시브 펀드 손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 보도했습니다. 조기 편입이 안 됐다면 이 비율은 약 4%에 그칩니다.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 매수 수요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펀드들의 물량 확보 경쟁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주가 상승 압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아울러 일론 머스크나 스페이스X 상장, 인공지능 열풍과 맞물려 지수 상품 자체가 결국 자신들이 사들여야 할 주식의 값을 끌어올리는 역설적 상황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패시브 펀드는 현재 미국 주식형 펀드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르코 세먼 교수는 스페이스X를 이토록 빠르게 지수에 편입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지수 간의 암묵적 경쟁 때문이라며 지수 편입 규칙이 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조기 편입 시 차익 거래자들이 물량을 축적할 시간이 줄어 패시브 자금의 가격 충격이 더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먼 교수의 별도 연구에서는 조기 편입 종목이 편입일 직전까지 5%포인트 초과 수익을 냈지만 이후 3주 안에 되돌아오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결국 고점에 매수할 수밖에 없는 패시브 펀드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구조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일종의 그림자 세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수 편입 수요가 기업 공개 공모 가격 자체에도 영향을 미쳐 상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적정 주가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8일 뉴욕에서 열린 NBA 파이널 3차전에서 뉴욕 닉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졌습니다. 닉스 팬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집단 난동을 벌이며 공공기물을 파손했고 몇몇 팬들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1명이 체포되고 경찰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NBA 파이널 3차전을 직접 관전하며 경기장 주변이 보안구역으로 통제됐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프로농구 NBA 파이널 3차전이 열린 8일 저녁, 뉴욕시가 닉스 팬들을 위한 공식 야외 응원전 장소로 브라이언트 파크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NBA 3차전을 직관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으면서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의 야외 응원전이 전면 취소되고 경기장 인근이 보안구역으로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BA 파이널 3차전이 끝나고 뉴욕 닉스 팬들이 브라이언트 파크 인근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대규모 혼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약 7천 명 규모의 인파가 42스트리트 일대에 몰렸고 경기를 마치고 나오던 일부 군중은 버스 정류장 표시판 위로 올라가거나 표시판을 흔들어 훼손한 뒤 흉기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무질서한 무리들은 자동차, 보행자 통로 위 임시 구조물 또는 신호등 위로 올라가 난동을 부렸으며 뉴욕시경의 해산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이나 물건을 위에서 던지거나 나뭇가지나 야광봉을 무기처럼 사용하며 자동차 앞유리나 사이드미러를 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공기물 파손 및 난동 혐의로 총 21명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8명은 체포돼 기소됐고 13명은 법원 출석 통보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특히 체포된 사람 중 2명은 경관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난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관 5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상대팀인 스펄스의 유니폼을 불에 태우고 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그야말로 난장판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NBA 파이널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 맨해튼 매디슨 스퀘어 가든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대규모 시위대가 맨해튼 트럼프 타워 앞으로 몰려가 뉴욕은 당신을 싫어한다, 뉴욕 hate you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디슨 스퀘어 가든의 구단주 제임스 돌런의 전용 관람석에서 스위트룸을 통해 경기를 지켜봤으며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으로는 손녀인 하이 트럼프와 백악관 내각 주요 인사들이 동석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 국가가 흘러나오고 전광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비추어지자 관중들은 거센 야유를 보냈습니다.

0: 이번 방문으로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일대에는 대규모 보안 통제가 실시됐습니다. 뉴욕시경과 비밀경호국은 주변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검문소와 공항 수준의 검색 절차를 적용했으며 관람객들은 수시간 전부터 입장 대기줄을 서야 했습니다. 한편 조란 만난이 뉴욕시장은 직접 자신이 1,000불을 결제하고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입석으로 경기를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1: I bought my tickets for nearly $1,000 from Madison Square Garden. I'll be going to tonight's game 3 and I'll be standing for the duration.
0: 파이널 3차전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뉴욕 닉스를 상대로 115-111로 승리하면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7전 4승 경기 규칙에 따라 양 팀은 10일 수요일 저녁 또다시 4차전 경기에서 격돌할 예정입니다. 4승을 먼저 거두는 팀이 이기는 파이널 경기에서 뉴욕이 1, 2차전에서 2승을 먼저 거뒀고 3차전에서는 스퍼스가 첫 1승을 거두면서 경기는 물론 양측 팬들 역시 격앙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질서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4차전 경기가 치러지는 10일 저녁 보안과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저지 가정용 가스요금이 올가을 인하될 전망입니다. 유저지 공공시설위원회에 따르면 북부 뉴저지와 벌겐 카운티 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PSENG가 평균 5% 요금 인하안을 제출하고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인하안이 승인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약 200만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요금이나 배경으로 운송비 절감을 들었는데요. 가정용 가스의 약 90%를 펜실베니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운송비용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PSENG는 주정부와 협력해 가스요금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송미숙 회장은 오는 6월 17일 장학기금 및 운영기금 마련 골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6월 8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임원진과 행사 준비위원들이 참석해 대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세부 일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인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필요성 또 한인의 운영 활성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이번 골프대회가 동포사회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냉방비 부담을 걱정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버지니아주와 페어팩스 카운티가 저소득층과 시니어,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냉방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에어컨 수리, 설치, 선풍기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시니어가 있는 가정, 만 5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정, 장애인이 있는 가정, 그리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정입니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시니어들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증가한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장난 에어컨 수리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 냉방 장치가 없는 가정은 창문형 에어컨이나 이동식 에어컨, 선풍기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버지니아 복지 서비스 웹사이트인 Common Help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페어팩스 카운티 가족복지국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 증명 서류,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상품 특별 기획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뱅코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코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다음 소식입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9일 CBS 뉴스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은 인터뷰 프로그램 썬데이 모닝 사전 녹화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목표에 대해 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서 그는 합의가 다음 주에 이뤄질 수도 있지만 몇 달 뒤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에 대한 벤스 부통령의 낙관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동일하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2, 3일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전날 미군의 아파치 헬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이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하고 이란이 중동 전역에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의 의사결정 체계는 합의에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나는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신뢰하는 건 행정부의 협상 능력이고 앞으로 마련될 이행 검증 장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경제 전문가 70%가량은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3: 로이터는 지난 4일에서 9일 경제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명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현 수준 3.5%에서 3.7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비율이 4월 조사에선 3분의 1, 5월 조사에서는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에 비춰보면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불안이 오래 지속되면서 금리 동결 전망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16일에서 17일 주재하는 첫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금리 인하 압력을 받는 워시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로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예상입니다. 경제 전문가 다수는 연준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책 성명에서 통화 완화 기조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상당수는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거나 인하 예상을 아예 철회했습니다. 소수 전문가는 연준이 다음 금리 결정에서 인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웰스파고의 톰 포르첼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시점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연준이 금리 조정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며 특히 연준 이사들이 금리 인하에 동의하도록 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리 인하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이란과의 문제가 조기에 해소되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5월 고용 보고서가 예상외로 건조하게 나오면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 확률이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상승률은 3.8%로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별도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작년 동기 대비 4.2%로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전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 전망치는 2.9%입니다. 5월 CPI 지표는 10일 발표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순찰 중이던 미군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탑승 중이던 조종사 두 명은 모두 부상 없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미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된 것이라면서 상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 중이던 최첨단 아파치 헬기 한 대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는 보고를 방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헬기에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무사하며 부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만 한다고 말해 보국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미군 육군 아파치 헬기 한 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추락했으며 탑승 승무원 두 명은 무사히 구조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고와 관련해서 원인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이날 중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휴전하고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은 최근 간헐적인 무력 충돌을 주고 받고 있지만 양측 모두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도 휴전 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에 이란의 도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11일 전 세계인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국제축구연맹 FIFA의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휴전이 깨지고 전쟁이 확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는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큰 부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발언은 최근까지 종전 합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기조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란은 미군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군 헬기 추락 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X를 통해 우리 영토 인근에 있는 외국 군대는 자체적인 인적 과실이나 우발적 사고 혹은 잠재적으로 교전에 휘말릴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다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그들이 우리 영토 주변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 인근에서 발생하는 미군의 사고가 이란의 책임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엔 후덥지근한 공기가 이어지겠고 습도도 높아 다소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산발적인 뇌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최신 기상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지역에 따라 한두 차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출퇴근길과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오후 들어 곳곳에서 산발적인 뇌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높은 기온과 습도가 겹치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6도, 섭씨 36도, 최저기온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뉴욕과 워싱턴 지역 모두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계란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6: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7: 나 또 찔끔했나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8: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7: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8: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 미국의 희대 성범죄자 앱스틴 사건과 관련해 의회 증언을 앞두고 개인 자문을 위해 전직 조사 책임자를 영입하면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9일 복수의 게이츠 재단 관계자를 인용해 게이츠가 다음 날 예정된 하원 감독위원회 비공개 증언을 앞두고 제이크 그린버그 전 위원회 수석조사 고문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앱스틴의 범죄 행위를 조사해온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지난 3월 게이츠에게 의회 출석과 녹취 인터뷰를 공식 요청했으며 게이츠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게이츠가 생전 앱스틴을 여러 차례 만났고 측근들도 앱스틴이 교도소 수감 중 사망한 해인 2019년까지 그와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겁니다. 문제는 게이츠가 자문받고 있는 그린버그가 지난해 12월까지 하원 감독위원회의 최고조사 책임자로 재직하며 앱스틴 관련 조사를 주도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린버그는 이후 의회를 떠나 대형 로펌 DLA 파이퍼에 합류했습니다. 게이츠가 앱스틴 조사를 주도했던 전직 핵심 조사관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사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 소재 비영리 감시단체인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의 수석 법률 고문 도널드 셔먼은 규정을 기술적으로 준수하는지와 별개라며 이번 조사가 독립적으로 이뤄지는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지 대중과 야당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비영리단체 정부 감시 프로젝트의 딜런 헤들러 고테드 임시부대표도 청문회는 사실 규명을 위한 진지한 절차여야 한다며 하지만 과거 직위에서 얻은 영향력과 인맥을 이용해 현재 고객에게 유리한 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감독위원회 조사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전직 의회 고위 관계자를 고용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며 그린버그가 자신이 근무했던 위원회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면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직 의원 및 고위 보좌진은 퇴직 후 1년간 의회와 직접 접촉하거나 로비할 수 없는 쿨링 오프 기간을 적용받지만 의회 운영 방식이나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지식을 고객과 공유하는 건 금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비공개 증언에서는 게이츠와 앱스틴과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추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지니아주의 민주당 소속 수아스 수브라마냠 의원은 앱스틴 범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성격이고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는 앱스틴과의 친분이 공개된 후 자신이 설립한 자선재단 직원들과의 만남에서 여러 질문에 상세히 답하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재단 직원들에게 자신이 러시아 여성들과 두 차례 불륜 관계를 가졌고 이에 대해 앱스틴이 나중에 알게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불법적인 것을 본 적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이번 주 목요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뉴저지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750장 이상의 무료 경기 티켓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전 세계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홍보 영상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최근 관광객을 노린 가짜 티켓 판매 및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욕과 뉴저지에서 올 여름 스포츠 축제가 이어지면서 들뜬 에너지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미 프로농구 NBA 파이널 경기가 샌안토니오와 맨해튼에서 번갈아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1일 개막하는 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는 손님 맞이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와 FIFA 월드컵 뉴욕 뉴저지 조직위원회는 9일 화요일 뉴저지 주민들을 위해 750장 이상의 무료 경기 입장권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료 티켓은 뉴저지에서 열리는 조별리그와 토너먼트 경기 등에 배정되며 저소득층 청소년 축구선수와 해외 파병 중인 주방위군 가족, 중증 질환 아동 환자와 그 가족, 간호사 등 지역 사회 공헌자들에게 우선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주최 측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소상공인 업소를 이용하거나 월드컵 관련 커뮤니티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무료 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월드컵이 일부 계층만의 행사가 아니라 뉴저지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축제가 돼야 한다며 민간 기업과 협력을 통해 세금 부담 없이 티켓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도 월드컵을 앞두고 환영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소란만단의 뉴욕시장은 9일 뉴욕 방문객 환영 영상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에서 뉴욕을 찾는 축구 팬들을 대상으로 뉴욕의 대중교통 이용 방법, 관광 명소, 지역 문화 등을 소개했습니다.
2: We're so excited to have you here. Whether it's for a brief visit or a longer stay, New York has so much to see. I wanted to share some of my favorite tips for visitors to help you feel at home while you're here. So put on some comfortable walking shoes. Let's go see this city together. We have the biggest 24/7 public transit system in the world. But don't worry. It's easier to get around than it looks. Getting on the train or bus is as easy as tapping your phone. Stand to the right and walk on the left when you're riding an escalator. I love New York City, and I hope you will too. So no matter what brings you here, on behalf of everyone across the Big Apple, welcome home, my friends.
1: 해당 영상은 지하철과 공원, 거리, 택시 등 뉴욕 시민들의 일상을 담아냈으며 월드컵 기간 동안 디지털 플랫폼과 택시 모니터, 공식 응원 행사장 등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월드컵 티켓을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안업체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월드컵 관련 신규 인터넷 주소가 13,000개 이상 등록됐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악성 사이트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범죄 조직들은 FIFA 공식 홈페이지와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한 사이트를 만들어 가짜 티켓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축구 팬들의 개인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하고 있습니다. 또 텔레그램과 왓츠앱, SNS 광고 등을 통해 허위 티켓 판매와 불법 중계 링크,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유도 등 사기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안 업체들은 이미 FIFA 관련 사이트 이용자들의 로그인 정보 27만 건 이상이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FIFA를 사칭한 도메인도 4,300개 이상 발견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월드컵 티켓은 반드시 FIFA 공식 판매 채널을 통해 구매하고 SNS 광고나 알 수 없는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결제를 요구하거나 말도 안 되게 싼 티켓을 살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5: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7: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루스박개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건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6: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것 좀 없을까?
9: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8: 북유럽?
9: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8: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1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0: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1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500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이 9일 이란의 미 육군 아파치 헬기 격추에 대응한 자위적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X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 공군 및 해군 전투기의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방공시설과 지상관제소, 감시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은 최근 미군 및 해당 해역을 통과하던 국제 상선들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상응하는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부당한 공격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추락한 아파치 헬기가 이란군에 격추됐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미군은 이날 이란 내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비례적 타격을 실시했으며 이란은 영내 미군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텍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10일 쿠바의 관타나모만을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9일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관타나모 해군기지의 장병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미 국방장관의 관타나모 해군기지 방문에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압박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쿠바의 실질적 1인자인 나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최고 권력층을 제재하며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군사 옵션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미군은 쿠바로부터 관타나모 지역을 영구 임대하고 해군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체포된 용의자들을 관타나모 구금시설에 잡아두고 고문을 한 사실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같은 날 플로리다 템파를 찾아 중부사령부 소속 장병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중동지역을 관할하면서 대이란 군사작전과 해상봉쇄를 주도했으며 그 본부가 템파에 있습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만성질환을 양한방 통합치료로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온 공로로 LA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수여한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s를 받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을 줄이고 싶지만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관절 통증 약을 계속 복용해도 괜찮은가 하는 점입니다. 진통제와 소염제는 통증을 빠르게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위장장애, 신장기능 부담, 심혈관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프기는 아픈데 약을 계속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통증 관리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 한약은 관절에서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조절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연골 손상을 완화하고 윤활 환경을 도와 관절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통이 아니라 관절의 기능과 환경을 함께 관리하는 접근입니다. 일반적인 통증은 과학 한약으로 관리하면 좋습니다. 과학 한약은 심한 통증을 즉각적으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위장과 전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간과 신장 대사를 도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관절 순환을 도와 장기적 관절 관리에 좋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접근이 달라져야 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처방약으로 조절하고 일반적인 만성통증은 과학한약으로 관리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개발 포뮬레이팅 기술이 발전으로 과학한약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위장 부담을 줄인 관절 포뮬러도 개발되어 장기적인 관리의 선택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면서도 위장과 전신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관리 전략입니다.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 관리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관절 건강 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6월 10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넷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 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 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고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0: 공동 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회 703-939-5527, 워싱턴 축구협회 703-947-773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3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릴랜드 머스켓 리지 골프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오프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및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초대하며 6월 11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복지센터 에난데일 오피스에서 KCSC 구직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사전 채용 행사에서는 다양한 채용 포지션을 미리 확인하고 인사 담당자와 직접 현장 인터뷰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디렉터, 코디네이터, 인턴십 등 총 16개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포지션에 대한 설명 및 채용 안내가 진행됩니다. 채용 분야는 사회복지, 정신건강서비스, 공중보건, 주거지원, 청소년 및 가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등입니다. 모든 참가자는 사전 등록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703-354-6345 또는 dcohi@kcscgw.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한 가지 이제 비밀 같은 얘기는 머리에 파마가 돼 있어서 얼마나 좋냐 그래요. 무슨 소리야? 누나 하이포이 몰라 그러길래 자기만의 갖고 있는 각도가 있잖아요.
5: 어떤 날은 돌이었고 어떤 날은 보석이었어. 화려하고 고독했어.
6: 자,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 세바시 나머지 45분은 좀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세바시 팬들과 함께 공개 녹화 형식으로 자리하게 됐는데요. 대한민국의 영원한 국민 디바이고요. 요즘 걸그룹 활동 다시 시작하셨고요. 해밀학교의 이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 인순이 선생님입니다.
4: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로서는 46년 차 인순이고요. 그리고 해밀학교 이사장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저자로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6: 자, 제목이 어떤 여행입니다.
4: 네, 맞습니다.
6: 어떤 여행? 어떤 의미인가요?
4: 어떤 여행? 그냥 여러분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아주 짧게 쓴 글인데, 삶이라는 게 누구나 다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그리고 어리면 어린 대로 힘들 일도 조금 있었을 거고,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어떤 일들을 이제 경험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6: 이 책에 되게 제 마음에 문장이 된 게, 어떤 날은 돌이었고 어떤 날은 보석이었어. 화려하고 고독했어.
4: 맞아요. 사실은 그 다이아몬드도 돌이잖아요. 근데 열이 가해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얘가 아름다운 그 저기 보석이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힘들었으니까 이게 더 표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름답게 승화되게. 그래서 힘든 것도 생각해 보면 그리 나쁜 건 아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저한테는 사실 슬럼프가 있었거든요. 한 2, 3년을 방송국에서 불러주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밴드를 만들고, 뭐, 우리 무용팀은 이제 그때 있었고 다 해가지고, 그 야외 공원 같은 데 가서, 공연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야외 공원에를 가면은, 이제 그때는 자연농원이었었어요. 그럼 이제 애기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애기한테 맞는 노래, 어른들한테 맞는 노래, 이거를 다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슬럼프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열린음악회에서 10년 이상을 레퍼토리 걱정 안 하면서 격주로 나갈 수 있었겠어요. 저한테는 그 슬럼프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아픔도, 아픔이 있고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거위의 꿈을 부를 때 내가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나에게 아버지란 누구인가, 아버지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걸로 인해서 아팠기 때문에 아버지 노래를 부를 때 표현이 됐던 거고, 또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저는 노래를 부르지만 제 뒤를 다 보시고 계셨잖아요. 아, 인순이는 그래서 저 노래가 더 잘 될 거야라고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픔을 아픔이라고 죽어라 하고 아픔이다라고 하는 그 각도도 있지만, 아픔이 그걸 인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그걸 인해서 내가 마음을 더 잘 다듬을 수 있고, 이 각도로 보게 되면 그것도 그리 불행한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해, 혼자. 이게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야. 저는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닌데, 그 기회가 왔는데 이렇게 뭐 불평을 한다든지 이렇게 힘들다고 짱알짱알 돼서 되겠어? 아무한테나 오는 기회가 아닌데 그럼 잡아야지.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는 건, 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난 최선을 다했어 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내일은 또 웃으면서 나가야 해. 그리고 내가 자꾸 긍정으로 생각하면 나는 긍정이 내 몸에 뵐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우리 후배님들 쭉 보면서 다 평탄치가 않은 것 같았어요. 다 이렇게 어느 순간 쭉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쭉 내려갔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냥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고독하면 고독고독고독하고, 외로워지면 외로워지고, 슬프면 그냥 슬퍼지고 이거를 굳이 뭐 이건 안 되고 막 이것보다는 그냥 그걸 이렇게 머금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5: 머금자.
4: 나한테 오는 그런 아픔이라든지 그런 힘듦을 그냥 머금자. 힘든다고 내가 평생 힘들 건 아닐 테니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머슬대회 나갔던 거 아시죠? 사실 그때 그 나가게 된 거는 매해 1월 달만 되면 운동해야지 하고 있다가 3일만 되면 그게 작심 3일로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누구나 다 그렇듯이 나도 똑같이. 근데 그때 메르스가 왔기 때문에 이번엔 시간을 얼마나 있다가 내가 노래를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이때 운동을 해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이제 대회 나가기 한 일주일쯤 되니까 태닝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 태닝? 선생님 전 이미 태닝이 됐어요. 저는 이미 그랬더니 아우 쌤 그 정도 태닝 갖고는 어림없어요. 태닝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리고 태닝하러 갔죠. 남들 10번 할 때 전 5번 했어요. 돈이 굳었죠 일단. 그 다음에 애플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뒤로 발차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어른들이 오리궁뎅이라 그러잖아요. 전 그게 너무 부끄러워갖고 옷을 이렇게 내려서 입고 항상 그랬는데, 여기서는 애플립을 만들래요. 난 이미.
7: 돼 있는데.
4: 난 이미, 근데 또 트레이너가, 쌤,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발차기를 열심히 했죠. 애플립을 만들리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가 그게 창피하고 부끄러웠는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애플립을 만들려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발차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면서 계속 새삼 느끼고 있어요.
5: 삶을 바라보는 각도.
4: 네. 그렇죠? 어르신들이 저보고 머리에 파마가 돼 있어서 얼마나 좋냐 그래요. 사실 저는 파마보다 이렇게 피고 다니거든요. 예, 네, 이것도 돈 들여서 핀 건데 근데 어르신들은 파마가 잘 돼 있어가지고 돈 들 일도 없고 풀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좋냐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는 각도는 파마가 좋은 거예요. 파마가 단단하게 돼 있어서 안 풀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각도는 아닌데 이게 자기만의 갖고 있는 각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도에 따라 예, 네, 다른 거죠.
5: 머슬매니아 출전만큼이나 또 최근에
4: 네.
5: 도전이 있었어요.
4: 네네.
5: 골든걸스.
4: 네.
5: 걸그룹.
4: 네, 맞습니다.
5: 그거는 얼마 전에 공개된 강연에 네. 이야기가 나오긴 하니까.
4: 네, 맞습니다. 네.
5: 산티아고 길을 또 도전하고 완주하고
4: 네.
5: 오셔서 골든걸스 촬영에 임하신 거니까. 네.
4: 작년 5월 23일 날 출발해서 7월 5일 날 돌아왔거든요. 800km 다 하고. 근데 사실 가기 전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골든걸스 얘기가. 여자 가수 4명 가지고 예능을 할 건데 누구누구누구누구다. 걔네들이 나온대요? 먼저 이렇게 오케이 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근데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던 산티아고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다려주시겠다 그랬는데 저는 그냥 뭐 설마 기다릴까 뭐 좋은 가수들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그동안 호기심 뭐 산티아고를 가면 뭐 내려놓고 하라 뭐 올려놓고 하라 뭐 생각을 뭐 난 도대체 산티아고 갔다 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앞다투어 막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진영이를 만나니까 진영이가 누나, 이거는, 뭐, 다른 건 필요 없어. 누나들 넷이, 조명 쫙 받으면서 넷이 딱 서 있다가 손 하나 쫙 올리고, 아! 이것만 넷이 똑같이 하면은 완전히 전율이 막 흐를 거야, 막. 이래서, 뭐, 춤을 추거나 이거는 정말 상상을 못 했어요, 진짜. 근데, 어머, 야, 그래. 좋겠다. 그럼 어떡하지? 그럼 해야지. 할게. 그랬더니 누나 그럼 첫 번 미션은 유진스 노래야. 유진스가 누구지? 그러니까 유진스가 누구지? 누나 하이보이 몰라 그러길래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더니 누나 이 노래 해서 막 들려주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누나가 이 노래 해야 돼 그러는 거야. 이게 듣는 거 좋은 거 하고요. 하는 거 좋은 거는 정말 다른 일이에요. 그걸 안 움직여도 된대요. 그냥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볼게 했는데 노래 연습 막 하다 보니까는 뭐 이런 시그니처 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거 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뭐 이렇게 나가고 뭐 애들 뭐 이렇게 하고 이걸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명이 한 걸 혼자 부르니까 숨도 찬데 움직여야 되잖아 이게. 그리고 한 발짝 이렇게 폴랑폴랑 뛸 때마다 숨이 훅 나가니까 배를 또 꽉 잡아줘야 되고 가사 외우랴 이거 뭐 춤 이거 하랴 목소리가 제 육성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 I know what you like boy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거는 I know what you like boy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부를수록 이걸 더 잡아줘야 돼요 배를요. 이게 힘없이 툭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죽기 아니면 살기겠지 100번 하면 될 거야 하고 이제 했었죠. 근데 그 이건 또 혼자 하니까 혼자 하다 틀리면 뭐 틀리는 대로 갈 수가 있는데 네 명이 하는 거
5: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4: 그건 죽음이었어요. 네 명이 하는 거는 가사에 노래 멜로디에 그 다음에 노래든지 어디 들어가는지 이게 제다움에 난데 제가 멀리 있으면 안 들리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바꾸래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아이의 목소리를 막 외워놨는데 이리 가면 얘는 또 이리 가면 또 이리 또 막 외워야 되잖아요. 그 순서 같은 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자리는 도대체 왜 바꾸는 거예요? 왜 바꾸면서 노래를 해야 되냐고. 그냥 서서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비밀 같은 얘기는 저희가 누웠다 일어났잖아요. 딴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 딩. 띵 하고 난 다음에 몸을 딱 해가지고 고개 한 번 돌이 일어나야 되는데 냈다 못 일어나 일어났다고 쳐 이러고 하는 거죠.
5: 일어났다고
4: 쳐. 그래서 우리가 녹화할 때 음향 선생님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마이크를 꺼주고 우리가 일어나서
5: 키고
4: 그때 켜달라 그랬어요. 무릎 허리 뭐 이렇게 이랬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맞춰 나가는 게 힘들고 그리고 아 좀 깔아주면 좋은데 진영이가 이렇게 좀 하모니 같은 거 좀 깔아주면 좋은데 누나들이잖아. 깔면 창피한 거지. 무조건 다 해. 하다가 뭐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힘줘서 노래 부르다 갑자기 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우 그럼 하겠는데 후 이렇게 진영이가 누나 요거 있지 그럼 막 하다가 하여튼 4시 하는 거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방송 녹화하기 전날은 그냥 30번 내리 해보자 이런 거예요. 모니카 쌤이 또 독하거든요. 30번 내리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당탕탕 일어나서 노래 끝나고 다시 누워서 우당탕탕 일어나서도 하고 30번을 하고 나니까 온몸이 다 땀을 흠뻑 젖는데 머리를 이렇게 짜봤더니 땀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전 노래하고 그게 처음이었어요. 노래 시작한 이후로 땀을 그렇게 흘려본 거는. 네, 근데 또 그게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은 조금씩 이제 편해지더라고요.
5: 근데 사실은 뭐 걸그룹으로 시작하셨잖아요. 희자매라는
4: 네,
5: 걸그룹으로
4: 네.
5: 데뷔를 하셔서 늦은 나이에 걸그룹으로 한다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공포죠. 각도 얘기를 해주셨긴 했습니다만 그 두려움, 내 앞에 네. 있는 두려움을 선택하게 되는 그 노하우 아니면 그 용기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가짜 두려움은 있고 진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두려움은 내가 그걸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해야 될 때. 그건 내가 아니까 그건 진짜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가짜 두려움은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 뭐가 있는지. 거기에 진짜 금이 있는지, 보석이 있는지, 돌이 있는지 가봐야만 알잖아요. 미리부터 그걸 공포스럽게 생각할 일은 없죠. 가보고 난 다음에 공포를 느껴도 충분한데 가보지도 않고 미리 이게 뒷걸음질 치는 거는 글쎄요. 그건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봐요. 조금 더 어렸을 텐데 무대에서 내려왔는데 그 무대 감독이 저한테 아주 시원한 참회를 주면서 이걸 이마로 깨보래요.
7: 갑자기?
4: 맨날 보니까 이제 맨날 보니까
6: 장난으로
4: 그럼 저는 그걸 깨보고 싶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냥 어? 알았어 빡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얼어져 있는 참이었어요.
7: 그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4: 아,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할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저는 하거든요 그거를. 왜? 해봐야 내가 깰 수 있는지 안 깰 수 있는지. 이걸 또 깨면 20개를 준대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에 20개. 그래갖고 이마가 한동안 이렇게 부어갖고 있고 지금도 여기에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약간 궁금한 거는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6: 가짜 두려움을 네. 두려움으로 알지 않는 거.
4: 네, 해보고 아니면 다음에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해보고는 뭐 저게 좋다 나쁘다 뒤에서 뭐 좋을 거야 나쁠 거야 이거는 맞네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6: 아, 그리고 이 골든걸스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이름이 박진영 씨예요.
4: 맞아요.
6: 사실 저 같으면 뭐 어떻게 보면 동생이고 후배고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4: 제가 제일 지적 많이 받았어요.
6: 그러니까 약간 우리 가요계의 가장 큰 언니이자 대선배님이 뭔가 지적을 받는 거. 누구나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걸 이렇게 달가운 기억은 아니거든요.
4: 맞아요. 돌을 닦아야죠. 근데 어차피 하기로 했고 하기로 했으면 프로듀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정말 큰 회사의 CEO이기도 하고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가수이기도 해요. 근데 나한테 지적을 해줬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그 트렌드를 알고 지적을 한 거고 나는 어쩌면 내가 지금에 살고는 있지만 나는 오래전에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있던 그때의 나로 지금 정체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트렌드를 제대로 못 읽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속으로는 기분 나쁠지언정 내가 저걸 배워두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창피한 건 순간이고 영광은 오래 갈 수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리고 배우는 거가 저는 부끄럽지 않거든요. 네. 배우는 건데 이걸 받아들여서 내가 발전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좀 더 잘 부르게 된다든지. 그래서 최근에는 뭐 입도 조금 덜 벌리려고 애쓰고 있고 인상 좀 덜 쓰려고 하고 있고 사실 또 한번 라떼가 나온다면 라떼는 대형 가수가 되는 게 우리 웬만한 가수들의 전부 꿈이었어요. 그 대형 가수는 패트김 선배님, 뭐 윤복기 선배님 그런 분들. 그러면 목청껏 하면서 입을 쩍쩍 벌리고 네, 막 손 막 있는 대로 다 벌리면서 막 팍 이렇게 하잖아요. 인상 빡 쓰면서.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그거를 연습하고 무대에서 그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도 역시 드레스 입고 나가서 막 팍 이렇게. 근데 누나 입이 벌어져서 턱이 떨어지면 발음이 그 옛날 발음이 나와. 예. 네. 근데 진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턱을 안 떨어뜨려야 이게 좀 더 이렇게 이쁘게 나가고 그리고 인상 쓰면 누나 걸그룹들은 인상 안 써. 그죠? 아니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인상을 안 써? 돈 육성으로 막 고음 올라갈 때는 아 이게 안 나와. 누나 다른 애들은 인상을 안 써. 고음 올라가도 걔네들은 가성 쓰잖아. 가성이 됐건 뭐가 됐건 누나 인상을 안 써. 근데 아 그게 또 맞더라고요. 기왕이면 인상 안 쓰면서 예쁘게 노래 부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화면에 너무 막 손을 막 하면은 이제 훌로 잡잖아요. 그 대신에 손을 여기서만 움직이면 카메라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와요. 그래서 내 표정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하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좀 대형으로 왜냐하면 큰 무대만 서니까 자꾸 여기를 갔다 오고 저기를 갔다 오고 크게 하고 저 뒤에 있는 분들한테도 내 감정이 전달되게 하려면은 뭔가 조금 더 오버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다 확성돼서 나가고 그래서 오버할 필요가 없는데 오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네.
6: 네. 우리 이렇게 대가도 그렇죠? 우리 가요계의 대선배이자 마스터급의 우리 가수인 인순이 선생님도 배워야 한다면 후배의 지적이나 가르침을 기꺼이 네. 받아들인다는 거. 네.
8: 제가 궁금한 점은요. 이제 8개월 뒤면 앞자리 주소가 바뀌어서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대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약간 무기력해요. 올해 들어서는 정말 그런 가슴 설레는 일이 많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조금 덜 후회를 남기면서 보낼 수 있을까? 네, 20대를 지나오신 네,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9: 그 되게 오래됐는데.
4: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정말 나는 이제 엄마하고 동생하고 이모 이렇게밖에 없고 나한테는 누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려받을 재산도 없을 뿐더러 내가 가장이잖아요. 저는 그 29 이럴 때 진짜로 그 10, 20 단위가 넘어갈 때 왜 그렇게 가슴 시린지 몰라요. 그땐 진짜 유난하게 가슴이 시리더라고요. 나는 앞이 안 보이는 시대였었던 것 같아요. 노래는 하고 있으나. 그리고 우리 또 나 때는 특히 여자 연예인들은 결혼을 한다든지 연애를 하고 있으면 그냥 거의 퇴출이다시피 맞아요.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려고 남자친구를 안 사겠어요. 전 진짜 이렇게 집 일, 집 일, 집 일 이렇게만.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 불안했어요. 돈이 뭐 벌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기가 맨 처음에 희자매 때는 막 하늘을 뭐 이렇게 뚫을 듯이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내려와 있었고 너무 힘들었는데 힘들다고 포기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혼자 맨날 생각했던 게 나는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있었고 동생 있었고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잘하는 일을 해야 돼?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답이 뭔지 알아요? 남이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내가 잘해서는 소용이 없고 남들이 잘한다고 하는 일을 해야 되고 남들이 좋아해 주는 일을 내가 해야지 이게 직업하고도 연관이 되고 나의 일하고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은 120세까지 산대요. 지금 흔들려도 돼요. 난 내가 볼 땐 그래. 지금 흔들려도 되고 그 대신에 경험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거를. 왜냐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찾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누군가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라고 혼자 많이 생각했을 거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엔 30살 돼도 애기들 같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6: 어른이요.
4: 옛날에 왕들은 열 몇 살부터 왕을 했는데 지금 우리 사극 보면 다 열 몇 살에 왕하잖아요, 뭐.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지금은 서른 살이 돼도 다 애기들 같아. 근데 충분히 무기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 무기력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자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네. 이게 잘 나갈 때는 자기에 대해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잘 나가고 남이 멋있다니까는 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슬럼프 때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손에서 탁 나버리니까 그때 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나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슬럼프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고 가장 좋은 시간. 그 슬럼프 전의 인순이와 슬럼프 후의 인순이가 완전히 확연히 달라요. 네. 그래서 이게 답은 아닐 거예요. 답은 아니고 그냥 내 생각만 얘기한 건데
9: 충분히 흔들려 보세요. 괜찮아요. 93년도에 우리 남편을 만나서 94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열리는 걔가 93년도에 내가 12회를 처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30년을 열리는 마켓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그때 만들어 놓은 그 레퍼토리를 가지고 격주로 10년 이상을 했고, 그 다음에 좀 만들고 나의 곡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진짜 그때 그 노래를 그렇게 심각하게 멋진 노래를 부른 건 아니었거든요. 님은 먼 곳에 걸 라반바를 불렀어요. 근데 막을 닫지 못할 정도로 앵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두벅두벅 나가서 그 지휘자 선생님한테 무반주로 노래해도 되냐 할지 하라 그러길래 거기에서 아니 나도 지는 못하리라 이걸 불렀어요. 그 에버랜드 같은 데서 공연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애기들한테는 앞으로 이걸 부르고, 그 다음에 20대한테는 쇼란도 스포의 귀한 주면서 미포져라 리리리리 이거를 불렀고요. 그 다음에 40대 50대한테는 사공의 뱃노래 가물 거리며 이 노래를 불렀고요. 60, 70대 분들한테는 아니 이런 노래를 불러드렸던 거예요. 그때가 슬럼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콘서트에 저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전부 거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옷도 반짝거리는 거 비싼 걸로 해 있고, 노래도 막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집에서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아 저기서 나를 부르면 나는 이 노래를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춤을 추면서 할 텐데, 그럼 한 6개월 지나면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다른 프로그램이 또 생겨요. 그럼 그걸 보면서 또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열리는 마켓에 나가서 그게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바람에 거기다 창까지 또 그 기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막 앵콜 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불렀는데 이게 또 한몫해가지고 그 준비를 하고 준비와 기회가 만나면 빅뱅을 일으키잖아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금 아직도 집에 가면은 내 서랍에 가발이 이만큼 들어있고 반짝이 옷이 이만큼 들어있고 그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 그걸 보면서 뭘 부를까를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가 오고 난 다음에 옷을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쁜 옷은 다 사놔요. 그래놓고는 이걸 입고 뭐를 하지? 이렇게 해놓고 어떤 노래를 탁 떠올려서 그거랑 맞게. 그럼 이 옷은 이 제스처야. 이 옷은 이 메이크업의 이 헤어야. 그러니까 뭐든지 준비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여기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 나 이거 있어 이렇게.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뭐가 탁 왔을 때 나 할 수 있어.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 중에서 뮤지컬 뭐 뭘 하는데 주인공이 아픈 거예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주인공이 아파서 옆에서 준비하고 있던 친구는 맨날 그걸 보면서 다 외워놓은 거야. 그러니까는 누구 할 사람 있어? 그러니까 저요. 그러고 걔가 나갔는데 걔가 이제 대박이 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준비하고 그렇게 만났을 때 그걸 빅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일단 준비하자고요.
10: K라디오
11: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맛 짜장.
10: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13: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10: 703-354-1950 703-354-1950.
1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5: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6: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5: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6: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17: 선생님, 그 해밀학교 세우셨어요. 네네. 해밀학교에 대해서 좀 이 자리에서 조금 한번 소개를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우선 얼떨결에 세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해밀학교를 나는 학교를 세울 거야, 뭐 교육계 뭐 종사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히 제 사춘기가 길었어요. 정체성 때문에 내가 왜 다른 모습으로 여기에 왜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다문화가 이제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 저 아이들 사춘기 때 저 아이들도 힘들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내가 옆에서 걸어주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공의 잣대에 대한 것도 얘기 이렇게 좀 해주고 싶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6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을. 그런데 지금은 이제 60명의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숙형 대안학교고 완전 무상으로 아이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6: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참가비를 내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 참가비는 전액 다 해밀학교로 기부가 될 거고요. 이 책도 사실은 모든 인쇄가 해밀학교로
9: 네,
6: 이제 기부가 될 거잖아요.
9: 네.
6: 근데 아까 내가 사춘기가 네. 길었다, 정체성의 고민이 있었다.
9: 네.
6: 사실은 뭐 한국 사회가 그 당시엔 좀 차별도 있었고
9: 네,
6: 그런
9: 맞습니다.
6: 것 때문에 좀 고민이 길으셨는데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9: 네.
6: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혹은 여기 우리 계신 분들에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9: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나아가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남들은 이런 사람으로 봐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 이렇게 발전해 나갈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릇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의 그릇을. 내가 얼만큼 물을 담을 수 있니? 라는 의미겠죠. 너의 그릇. 근데 이 그릇은 조금 들어오면 좀 아쉽겠지만 꽉 차면 넘칠 수밖에 없거든요. 넘치게 된다면 그때는 뭐라 그러지, 그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이나 뭔가에 그 좀, 좀 오버를 하고 있다는 거,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까지 신경을 쓰고 한 그렇게 거기까지 가게 되면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제일 먼저 알므로써 누구한테도 편하게 나를 소개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나한테 어떻게 대한다 하더라도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네 라고 받아들이면 그거는 어떤 문제점도 안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거를 정말 알게 된 거. 물론 전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사실은 제가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지 모르게 세상을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사회 나오기 전이었었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이제 거기 오빠들 둘이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오빠들 둘이 탔는데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 오빠들하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는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는 혼혈이잖아.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와중에도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나 혼혈인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나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싸움이 계속 났을 텐데 내가 맞아. 네가 한 말이 맞아. 그랬더니 이 오빠들이 전의를 상실했어요. 내가 막 악다구를 하고 아니라고 해야지 막 너는 그런데 그러고 할 텐데 맞다고 인정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더 나한테 싸움을 걸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자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극복을 다 하시고 이렇게 성공하셨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극복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성공이 된 거. 그러니까 이제 기자분들이 얘기할 때 이제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저희 같은 사람에도 소수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많이들 극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극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17: 이 나머지 45분은 늘 아무도 없는 스튜디오에서 우리끼리만 하다가 관객들이 호응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9: 아, 그런가요? 네.
17: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이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틀리다로 간주됐던 그렇죠.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네. 많이 나아졌는데 다르다 혹은 네. 다양성이라고 하는 가치들 네. 이게 왜 중요할까요?
9: 사실 너무 다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AI나 똑같지 뭐. 다 똑같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은 싸움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재밌는 일이에요. 싸우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나랑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를 지적하다가 싸움이 나잖아요. 뭐 그게 달라야 재밌죠. 싸움도 한 번씩 하고 욕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뭐 식사 같은 거 할 적에도 솔직히 나랑 내 남편이랑 입맛이 똑같으면 다양한 걸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남편은 채소를 좋아하고요. 저는 고기류를 좋아해요. 예. 네. 그럼 이 아저씨는 맨날 샐러드에다가 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저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저는 고기도 좀 먹어줘야 돼요. 왜냐면 단백질도 생겨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자꾸 근육이 빠진다 그러니까 전 단백질도 먹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거 먹다가 쌈에다가 한번 싸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은 쌈만 먹다가 내 거 한 점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섞여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장 쉬운 예로는 그거 같아요. 그렇게 달라서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니까 들어볼. 우리가 아까 책을 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 똑같으면 얘기할 필요 없죠. 이거 한 문장을 보고도 다 다르게 표현들 하시잖아요. 다르게 해석하시고.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거지 뭐.
17: 제가 네. 제가 들어본 다양성의 가치를 높이 사야 할 이유 중에 가장 맞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잖아요.
9: 재밌어요.
17: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그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인순이 선생님과 나눴고요. 또 여러분이 함께 계시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순이 선생님과의 세바시 나머지 45분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8: 저 스스로는 해밀학교를 다니면서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다르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불편하고 고쳐야 하고 배척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밌는 거고 알록달록한 거고 배워볼 만한 것이 되더라고요. 해밀학교를 졸업한 뒤로 남들과는 다른 교육을 받은 저 역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개성이고 저의 색깔이니까요.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초대하며 6월 11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복지센터 앤안데일 오피스에서 KCSC 구직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사전 채용 행사에서는 KCSC의 소개와 디렉터, 코디네이터, 인턴십 등 총 16개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포지션에 대한 설명 및 채용 안내가 진행되며 인사 담당자와 직접 현장 인터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 분야는 사회복지, 정신건강서비스, 공중보건, 주거지원, 청소년 및 가족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 등입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최대현 운영팀장 703-354-6345 또는 dchoi@kcscgw.org

알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 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릴랜드 머스켓 리치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어프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공동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는 월드컵 워싱턴 한인공동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회 703-939-5527, 워싱턴 축구협회 703-947-773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CD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아입니다. 네, 6월이 막 시작되었을 때 여름이란 단어를 쓰기가 좀 이른 듯 했는데 이제 6월도 중순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레 여름이란 단어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낮의 더위 속에서 우리 몸이 이제 정말 여름이 시작되었구나라고 먼저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현재 지금은 비가 그쳤지만 또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비가 계속 올 것 같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비 소식이 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6도, 바람이 좀 부니까 체감 온도는 72도로 낮은 편이고요. 한낮의 더위를 잠시 식혀주는 오늘 아침부터 내린 비, 밤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낮에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것 같고요. 오후에 외출하실 분들은 우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름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빨리 지나간다. 이 여름의 기억들이 있으시죠? 2월의 햇살은 이제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학교는 거의 우리 아이들은 방학을 맞이했고 직장인들은 이제 여름 휴가를 또 계획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연도 가장 역동적으로 생명력을 뽐내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고요. 하지만 또 동시에 무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피로감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 6월에 초여름에 여름으로 깊게 들어가는 이 6월을 많이 즐기시면서 마음과 몸에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한 음악가가 이 여름을 생생하게 담아낸 곡을 오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듣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비발디의 사계, 즉 여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 1678년, 300년 더 된 것 같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난 이 작곡가는 붉은 머리카락 때문에 붉은 신부라는 별명으로 불려지기도 했죠. 사제 서품을 받았지만 그의 진정한 성소는 교회가 아닌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성당의 미사보다 바이올린의 선율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베네치아의 고아 소녀들을 위한 음악학교 오스파델라 델라 피에타에서 수십 년간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 500편이 넘는 협주곡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석이 바로 사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계는 단순히 계절을 묘사한 음악일 뿐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비발디는 각 곡마다 자신이 직접 쓴 소네트 14줄짜리 시를 붙이기도 했고요. 음악이 시가 되고 또 시가 음악이 되는 그 오래전에 음악과 문학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계 중에서 여름은 정말 아주 극적이고 강렬한 악장으로 손꼽히고 있죠. 세 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악장은 서로 다른 여름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우선 조금 곡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첫 번째 악장, 알레그로 논몰트. 비발디가 붙인 시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타오르는 여름, 햇볕 아래 양떼와 목동이 지쳐 쓰러진다. 현악기들이 무겁고 끈적한 열기를 그려냅니다.
숨이 막히는 정적,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뇌후의 예감. 바이올린이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것 같고 낮은 현이 불안한 대지를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악장, 아다지오. 폭풍전의 고요함이 나오죠. 비발디의 시는 목동이 폭풍을 두려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선율은 더없이 아름답고 서정적이지만 그 아름다움 안에는 불안이 스며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 악장. 프레스토. 그리고 마침내 폭풍이 터지게 됩니다. 비발디가 쓴 소네트의 마지막 행, 우박이 곡식 위로 쏟아진다. 현악기들이 쉼 없이 몰아치며 천둥과 번개, 폭우를 묘사하지요. 클래식 음악 역사상 가장 격렬한 여름 풍경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들려드리는 이 비발디 사계 여름의 2악장을 제가 오늘 우선 1부에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뜨거운 햇살과 몰려오는 먹구름, 그리고 쏟아지는 소나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곡을 연주할 분은요, 오늘 2부에서 제가 여러분께 함께 소개해드릴 천재소녀 바이올리니스트 강리아 양입니다. 지난 얼마 전이죠? 5월 30일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음악 콩쿠르 미니 바이올린이 공식 쇼케이스 무대에서 연주한 그 곡을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오늘 2부에서 함께 만나게 될 10살 천재소녀 바이올리니스트 강리아 양의 비발디 사계 중에 2악장을 듣고 계십니다. 1악장이 조금 전에 끝났죠. 강리아 양이 국제 콩쿠르 미니 바이올린에서 실제 연주한 그 곡을 제가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미니 바이올린은 전 세계 10세에서 14세 사이의 바이올린 영재 4인을 선발해서 무대에 세우는 몬트리올 콩쿠르 공식 쇼케이스 프로그램으로요. 콩쿠르 형식이 아닌 미래의 거장으로서의 가능성을 선보이는 무대로 기획이 되었고 리아 양이 최연소로 이 오디션을 통해 선발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2부에서 리아 양과 또 어머니를 모시고 네, 천재소녀의 음악 이야기와 실제 연주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2부는 정말 특별히 저와 함께 해주시면 또 우리 리아 양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발디의 여름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세상은 늘 더 맑아지죠. 네, 2악장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3악장은 오늘 우리 리아 양이 실제로 우리 실제 연주하는 그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더위가 참 힘드시죠? 낮 최고 기온이 80도를 훨씬 넘고 또 습도까지 더해지면 몸도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름의 더위란 어쩌면 굉장히 솔직한 감정들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숨기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고 온몸으로 뜨겁게 존재하는 그런 단어들이 생각나는 것이 또 여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비발디는 그 솔직한 여름을 아름다움과 두려움 또 희망으로 함께 악보 위에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여름의 뜨거운 만큼 또 활기차게 그리고 오늘도 소나기처럼 찾아오는 이 비 뒤에 하늘을 시원하게 바라보시면서 활기찬 오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세계는 또 다시 전쟁의 먹구름 속에 들어간 것 같죠.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밤사이 또 크게 고조가 되었고, 미국 내에서는 이민 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또 한 번 터져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뉴스 너머의 맥락까지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밤사이 중동에서도 긴박한 소식이 잇따랐죠. 미국은 이란이 미군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을 했고, 이란 해안의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란은 평화협상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했고요. 미국 휘발유 가격과 물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동이 현재 지금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레바논이 있는 곳이죠. 네, 외교 협상은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며칠 동안 군사 충돌로 인해서 언제 다시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초기 평가에 따르면요, 발사된 미사일 4발과 다수의 드론은 거의 모든 모두 요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또 이란 외무장관 추가 대응을 경고했고요. 유엔 사무총장 특사는 워싱턴에서 긴급 협의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며 시작된 2026년 이란 전쟁의 연장선이죠. 당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초 외교적 협상을 병행했지만 2월 핵 협상 결렬 후에 군사 옵션을 택했고요. 비판론자들은 이란이 이미 핵 능력을 상당 부분 손실한 상태에서 대화 대신 군사력을 선택한 것이 오히려 영내 불안정을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지자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데 번번이 실패한 전례를 고려할 때 군사적 억제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기도 하죠. 네, 지금 이 사태의 전쟁을 이 미국 땅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유가 급등은 이미 미국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인데, 아무쪼록 또 이란의 독재 정권으로부터 이란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길 바라는 마음과 속히 전쟁이 끝나서 실질 경제의 안정으로 가스값이 더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두 마음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휴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총성은 계속 지금 멈추지 않고, 중동은 지금 전면전과 평화협상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를 위법으로 판결하고 무효화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레온 소로킨 판사는 42쪽 판결문에서 캘리포니아 등 20개 주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언을 했죠. H-1B 비자는 IT, 의료대학 등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활용하는 제도지요. DMV 지역 한인사에도 직접 연관이 있는 사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숙련 이민을 두고 내부에서도 분열된 모습을 보여오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실리콘밸리의 H-1B 옹호론자들과 또 손을 잡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10만 달러라는 사실상의 진입장벽을 세우기도 했기 때문이죠. 이번 판결은 행정부가 의회 입법 없이 대통령령만으로는 이민체계를 급격히 바꾸는 데는 사법부가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되고 있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된 다른 이민 관련 행정명령들도 법원의 추가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인 동포 여러분 중에 H-1B 관련 신청이나 갱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판결 이후에도 행정부의 항소 등 추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민 전문 변호사와 꼭 상의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공항에서도 단속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서류들은 챙기시면서 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하원이 민단속 기관의 700억 달러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공화당이 향후 3년간 IC를 포함한 이민단속 기관들의 약 700억 달러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모는 IC와 세관 국경 보호국의 통상적인 연간 예산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죠. 예산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One Big Beautiful Bill을 통해서 확보한 이민단속 예산의 연장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이민단속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었죠. 지지층은 불법 입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미국의 법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라고 주장한 반면 비판층은 이 막대한 예산이 이민자 커뮤니티의 공포를 심화시키고 법적 이민자들조차 일상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DMB 지역처럼 이민자 인구 비중이 높은 곳에서는 이 예산 증액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이웃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현실이죠. 네, 우리 한인 동포 사회도 결코 예외는 아니지요.

네, 조용필의 바운스를 듣고 다시 돌아와서 뉴스와 그리고 한국 소식, 특별한 이슈들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2: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2: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계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네, 이어서 DMV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워싱턴 DC 소식인데요. DC 시의 의장 필 맨델슨이 시 예비기금 1억 5천만 달러를 예산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시의회는 곧 회계 연도 2027 예산안의 첫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비기금 활용 제한은 연방정부의 지원 축소와 세수 부진 속에서 DC시가 선택할 수 있는 단기적 재정 완축책입니다. 그러나 예비기금은 비올 때를 위한 우산이라는 성격상 지금 쓰면은 이후 진짜 위기 때 여력이 줄어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요. 이민자 지원단체들은 이번 예산 논의 과정에서 DC시가 이민자 법률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단속이 강화된 지금 오히려 지역 차원의 지원이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죠. 네, 버지니아 지역 이민 관련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 ICA는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 체류자를 석방하지 말 것을 버지니아 주지사 에비겔 스펜버그와 알링턴 카운티에 요청을 했는데요. 버지니아 주의회는 올해 초 ICA의 활동을 제한하는 이민 보호 법안들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사법 영장 없이는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죠. 네, 사법 영장 없이는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안은 단순한 지역 치안 문제가 아니고요. 연방 이민단속 권한과 주정부의 사법자율권이 충돌하는 미국 연방제의 근본적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죠. 공화당 연방정부는 범죄 혐의가 있는 불법 체류자를 방치하는 것은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버지니아 주의회는 사법 영장이라는 법치주의적 절차 없이 연방기관이 지역사회에 개입하는 것이 더 큰 위협이라는 입장이죠. 네, 이 갈등의 파장,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에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례죠. 불법 체류자와 합법 이민자, 심지어 시민권자까지 불심 검문을 당했다는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관련 권리와 법적 절차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해두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네, 오늘 미국 뉴스들 어떠셨습니까? 중동의 전화 속에서도 또 이민 정책의 파고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한국이 아닌 유럽에 있지요. 6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 일정으로 벨기에, EU, 이탈리아 교황청을 순방을 하고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일정입니다. 네, 오늘 브뤼셀에서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지요. 청와대는 이번 순방의 메시지를 Korea is back. 한국이 돌아왔다는 선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당시 12일 만에 G7 무대에 서서 관세 협상, 동맹 현대화 등 한미 간 주요 의제를 다뤘고 또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관계 복원 토대도 이번 순방에서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탄핵,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현재 집권 이후부터 여러 가지 사안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슈죠. 6.3 지방선거 후에 국제사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 G7 무대에서 정상 간의 신뢰를 쌓는 것에 우선순위를 좀 두어야 할 것 같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50.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날 나왔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0.4%로 앞선 그 조사 63.4%보다
9.4%포인트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부정평가,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45.7%로 직전 조사보다 10.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4.7%포인트가 지지율이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6.5%포인트가 상승한 38.1%로 민주당의 38.6%의 그 0.5%포인트 차로 지금 접전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접전이 이어지고 있죠. 지방선거 직전까지 이어졌던 더불어민주당의 우세 흐름을 약화시키고 있고 정당 지지도는 다시 접전 양상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몸은 지금 유럽에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한국에 더 많이 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참 복잡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G7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될지 여부가 이번 순방에도 핵심 변수이기도 하죠. 제외 한인 사회 입장에서도 또 한미 관계의 안정은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앞으로의 행보를 그리고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행보를 이어갈지 기대와 또 염려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지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상태로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앞서서 서울, 송파구, 잠실, 이동 등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는 사태로 인해서 지금 소송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애초에 부족하다는 곳이 14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며칠 만에 전국 66곳 이후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가 14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전국의 각 대학 총학생회가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죠. 동시다발로 시국선언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이 참여해서 이 사태를 단순한 행정 부실이 아단 참정권 침해로 규정을 하고 선관위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용지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관리 부실의 책임은 선관위가 져야 하고 실제로 선관위는 관련 국장과 실장을 직위 해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은 거죠.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야말로 대체 불가의 국민적 요구라면서 전국 재선거와 특검 동시 추진을 촉구를 했고요.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합동수사본부 구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재선거 주장이 나오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지요. 재선거 요구가 진정한 참정권 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정치적 수단인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뒤섞여 있어서 진짜 피해자, 즉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이 묻혀버리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한인 우리 동포 여러분들,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곳곳에서 총기 사건이 막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투표권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권리라고 주장하실 분들이 많으시겠죠? 행정 실수든 의도든 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반드시 제대로 된 책임과 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삶의 생활 용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상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버리려던 음식이 뜻밖의 생활 용품으로 변신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집에서 감자나 바나나를 오래 두다 보면 싹이 나거나 상해서 결국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잠깐만요. 먹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용도로도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싹이 난 감자. 요즘 6월에 감자가 아주 맛있죠? 핵감자가 막 나오는데요. 이 감자에 싹이 나면 대부분 싹만 떼어내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문가들은 특히 싹이 길게 자라고 감자 표면이 초록색으로 변했다면 섭취를 피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 때문인데요. 신선한 감자에는 100g당 약 7mg 이하의 솔라닌이 들어있지만 싹이 나고 또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에는 무려 80에서 100mg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 구토, 복통, 어지럼증 같은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지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된다고 그냥 사실 바로 버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싹난 감자를 반으로 뚝 잘라서 욕실 거울을 닦아 보시면요. 감자 속 전분 성분이 거울 표면의 기름기와 물때를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또 얇은 코팅막을 만들어서 김서림까지 줄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샤워하신 후에 거울이 뿌옇게 변해서 불편했던 분들이라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나나 껍질이 있지요. 바나나를 먹고 남은 껍질도 그냥 버리기 아까운 천연 생활 용품입니다. 특히 은목걸이, 은반지 같은 액세서리가 검게 변했을 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나나 껍질 안쪽으로 은 제품을 부드럽게 문질러 준뒤 깨끗한 천으로 닦아내면 광택이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나나 껍질 속에 칼륨과 천연 유기산 성분이 변색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홈 가드닝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바나나 껍질을 잘게 잘라서 물에 2, 3일 정도 담가 두었다가 그 물을 화분에 주면은 천연 영양제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건 꼭 실천해 봐야 할것 같아요. 껍질 속 칼륨과 마그네슘 성분이 녹아서 나와서 식물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꽃과 열매가 잘 자라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장미, 토마토, 고추 같은 식물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한창 집 뒤뜰에 새롭게 봄에 심은 그런 야채들이 막 싹을 피우고 올라오고 있지요. 네, 오늘의 생활 꿀팁을 한 줄로 정리를 하면요. 싹난 감자는 먹지 말고 거울 닦기에, 바나나 껍질은 은 제품 광택과 식품 영양제로 활용하자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버려질 뻔한 음식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생활 속에 또 유용한 자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집에서 버리기 전에 한번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생활 속 알뜰 정보였습니다. 오늘 비가 내릴 텐데요.

0: 네,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네, 김밥과 함께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후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한국에서도 이미 맛있는 김밥으로 소문난 네 김밥, 네, 페어팩스에서도 드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한국의 맛을 그리울킨 페어팩스 리 하이웨이에 있는 네 김밥에서 점심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 매주 11시에서 1시까지 네 김밥, 리라는 홍보도 9불 99에 한정 판매하고 있습니다. 창업 문의하실 분들은요, 네 김밥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703-563-0971. 바삭한 닭강정도 아주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K라디오, kradio.us를 통해서도 함께 방송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톡 친구 K라디오DC로 입력을 하셔서 함께 방송 들으시고 또 노래도 신청하시고 사연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승교의 가곡 산책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2부 순서로 앞서 그 멋지게 비발디의 사계를 연주한 강리아 양과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음악 이야기 그리고 이 천재소녀의 연주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걸어보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곁에 머뭅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해보게 되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오늘 소개할 가곡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은 인연에 관한 노래입니다.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의 별을 바라보듯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기억하는 마음, 시인 김광섭님의 시에 작곡가 신승민의 선율이 만난 가곡 저녁에와 함께 오늘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섭 시인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작품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의 시 저녁에는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 안에 인생의 중요한 질문 하나를 담고 있는데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진정한 인연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함께 알아보고 함께 기억하며 함께 삶의 빛이 되어주는 것이죠. 오늘 함께 걸어볼 구절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서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처음 들어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보통은 밤이 깊어질수록 별이 더 선명해질 것 같은데 시인은 별이 밝음 속으로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구절은 존재의 겸손함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별도 사람도 어쩌면 영원히 붙잡을 수는 없죠. 하지만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빛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 문장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이 아름다운 이유는 슬픔보다 기대감이 먼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나랴. 그 말 속에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과 지금까지 함께해준 인연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들 속에는 늘 누군가가 함께 있습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성장할 때도, 그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노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별 하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광섭 시인의 깊은 사색과 신승민 작곡가의 아름다운 선율이 만난 한국 가곡 저녁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빛내주었던 단 한 사람을 떠올리며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가곡 저녁에와 함께 인연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기억하며 함께 정다운 존재가 된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별 하나도 평안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한국 가곡 한 곡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네,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에서는 정말 특별한 귀한 손님 두 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4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해서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무대의 주목을 받고 있는 10세, 이제 10살 된 바이올리니스트 강미아 양, 그리고 그 곁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 걸어오신 어머니 김선정 여사입니다. 리아 양은 지난 2026년 5월 30일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음악 콩쿠르의 미니 바이올린이 공식 쇼케이스 무대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미니 바이올린이는 전 세계 10세에서 14세 사이에 바이올린 영재 4명을 선발해서 무대에 세우는 몬트리올 콩쿠르 공식 쇼케이스 프로그램인데요. 콩쿠르 형식이 아닌 미래의 거장으로서의 가능성을 선보이는 무대로 기획이 되었고, 리아 양이 최연소로 오디션을 통해 선발이 되었습니다. 리아 양은 2024년 벨기에에서 열린 제16회 아르티르 구리미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당시에 8살의 나이로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우승을 하면서 미국 국내외 또 주요 언론에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또한 줄리아드 예비학교에는 최연소 합격생 중한 명으로 입학해서 현재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교육자인 캐스린 조 교수에게 또 배우고 있습니다. 카네기홀, 링컨센터, 스타인웨이홀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주를 해왔고, 지난해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추모음악회에서도 비발디의 사계를 연주해서 많은 참전용사들과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죠. 네, 오늘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리아 양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온 어머니 김선정 여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아 양, 김선정 여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목소리가 어머니랑 딸이랑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리아가 어머니 목소리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아, 리아 양 너무 반가워요. 거의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연락이 된 것 같아요.
1: 네,
0: 네. 네, 두 분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1: Hello, 안녕하세요. 저는 강리아입니다. 저는 10살이고요. 지금 미국 뉴저지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줄리아드 프리콜리지에서 캐서린 초 선생님한테 바이올린 지금 배우고 있어요. 오늘 K-라디오에서 인터뷰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0: 네, 네, 반가워요. 작년에 뵀을 때 그 어린 소녀가 이제 벌써 10살이 되었군요. 최근에 몬트리올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선보인 미니 바이올린이 쇼케이스에서 전 세계 4인 중 한 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깐 세계 AI 영화제 개막 공연에도 초청을 받았는데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1: 아, 감사합니다. 몬트리올도 가고 칸도 가고 여러 나라에서 연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많은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참 좋아요. 저의 음악을 어디언스한테 쉐어하고 전달할 수 있어서 그게 그냥 너무 행복해요. 몬트리올에서는 4명 중에서 제가 제일 어렸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조금 떨리지만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떨림이 거의 없어져요. 첫 음을, 첫 노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숨 쉬고 큐를 주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긴장감이 다 없어지고 제가 음악이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칸에서도 비슷했어요.
0: 네.
1: 그리고 와. 알게 된 거는 음악이 있으면 언어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0: 우리 리아 양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지 너무 자랑스럽고요. 어머니도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2: 네. 아, 안녕하세요. 김선정입니다. 리아 엄마고요. 지금 리아 4살 때부터 10살까지 거의 5, 6년 동안 리아의 바이올린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2: 저는 뮤지션은 아니고요. 리아 때문에 이렇게 클래식 음악에 저도 같이 입문을 하게 되었어요.
0: 어머니께서 음악인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변호사시잖아요.
2: 네.
0: 네. 리아를 지금 챙기고 또 잘 인도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 변호사로서의 업무보다도 리아 어머니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아이 이제 레슨이나 리허설에 라이드 해줘야 되고, 운전하고, 여러, 또 이제 반주자 선생님들이랑 예, 시간도 맞추고, 여러 가지 어레인지를 하다 보면, 리아의 개인 매니저 역할을, 개인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개인 변호사 역할까지도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 어린 리아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어머니의 또 섬김과 희생이라는 말이 좀 쉬운 말은 아닌데 그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리아가 굉장히 고마워하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음악 여행을 전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리아 양, 언제 바이올린을 시작하셨어요?
1: 바이올린은 4살 반 정도에 시작했어요.
0: 아, 네.
1: 그리고 바이올린은 저한테 제일 친한 친구, best friends인 것 같아요.
0: 아, 네. 그 어머니, 바이올린을 리아가 처음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네. 어떤 계기로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2: 처음에는 뭐 어렸을 때 이제 피아노도 배우고 무용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약간 가볍게 취미로 시작을 했어요.
0: 네.
2: 그런데 아이가 바이올린을 잡고 나서 피아노를 먼저 시작했는데도 바이올린을 시작하고 나서는 피아노를 좀 안 하더라고요.
0: 네.
2: 바이올린을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좀 더 뭔가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바이올린을 하면서는 이제 주변의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칭찬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좀 더 바이올린을 네,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다가가게 됐던 것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리아 양, 바이올린이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을 했어요. 바이올린이 베스트 프렌드는 사실 가장 좋은 친구인데 왜 그렇게 바이올린이 좋았을까요? 처음부터 딱 바이올린을 켰을 때부터 좋았습니까?
1: 말로 표현 못하는 감정도 바이올린으로는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이올린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건데 말이 필요 없어요. 하고 활철이 스트링에 닿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0: 네.
1: 그리고 6살 때 바이올린 콘서트에 갔는데 솔로이스트가 바이올린을 튜닝하는 소리가 너무 맑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순간 This is it. This is who I wanna be.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다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와, 그 6살 때 그런 마음을 가졌군요. 그 어렸을 때 사람이 살다 보면은 굉장히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리아 양은 6살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좋아하는 것을 또 베스트 프렌드로 느끼면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1: 네.
0: 네. 어머니 제가 리아랑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나요?
2: 아, 처음에는 막 아주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0: 네.
2: 어릴 때는 집에서는 이제 저는 한국말을 써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가끔 이제 방학 때는 한글 학교도 가서
0: 네.
2: 글씨 쓰는 것도 좀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리아가 영어를 잘하는 속도가 제가 영어를 잘하는 속도보다 네. 빠르다 보니까 리아가 이제 한국말을 배워서 엄마랑 의사소통을 더 하는 것 같아요.
0: 네, 한국어, 영어도 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한국인 우리 한인 동포분들에게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리아의 목소리로 전해줄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이올린을 그렇게 어렸을 때, 4살 때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그 재능을 어떻게 발견을 하셨는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때 재능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2: 처음에 한 4살 반쯤 바이올린 처음 잡았을 때
0: 네.
2: 리아는 좀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도 아 이게 뭐 도 아니면 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아, 네.
2: 그리고 어릴 때 이렇게 연습곡 같이 좀 딱딱한 연습곡을 연습할 때도 5살 정도였는데 아이가 창밖을 보면서 눈물을 살짝 이렇게 글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연습곡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연습곡이 마이너, 그러니까 단조 노래였던 거예요.
0: 네.
2: 그래서 그런 것을 아이가 온몸으로 느끼고 반응하는 걸 보면서 아, 좀 음악적으로 뭔가 있구나 그런 걸 한 5살 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보통의 아이들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 재능을 타고났고,
2: 네.
0: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면도 아이가 연습을 하면서 발견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감정으로 느낀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우리는 보통 단조라고 하면 배워서 알기도 하고 본능적으로 그 슬프다는 건 알게 되지만 또 리아는 보통 아이들보다는 훨씬 깊게 또 느끼는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네. 조금 이제 아이가 이런 쪽에 좀 더 재능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설레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재능이 있다는 건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이걸 잘 키워줘야 된다는 저 엄마의 그런 책임감 그리고 약간 프레셔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리아가 정말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0: 네, 그렇군요. 리아가 이제 그렇게 뛰어난 연주가로서 세계를 세상을 향해서 이제 그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데 어머니는 또 딸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재능이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야 할지 어떻게 책임감 있게 또 잘 인도를 해야 할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0: 부담감이 사실 큰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2: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소신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아이가 음악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0: 네. 그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는 또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그런 기본 개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딸을 양육하시고 계십니까?
2: 리아는 사실 바이올린 연습을 아주 아주 많이 오래 하던 편은 아니거든요. 다른
0: 네.
2: 친구들에 비하면. 물론 막 6시간, 7시간씩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한 3, 4시간 안짝으로 연습을 하면서 그 연습 시간에 완전 올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약간 주지시켜주는 편이고 중간에 힘들거나 할 때는 안아주거나 그리고 좀 쉬게 하거나 그리고 어떤 날은 아예 바이올린을 안 하고 다른 네.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활동을 하는 게 결국에 음악에 다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네.
2: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그리고 리아가 진심으로 다해서 연습하고 무대에 서서 연주를 했다면 그 무대에서 뭐 어떤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제 교육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2: 항상 본인이 마음을 다했다면 결과랑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0: 네. 아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 것에 네.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고 그런데 결과도 네. 너무 좋아요. 지금 뭐 계속... 지금 또 지난주죠. 얼마 전에 미니 바이올린이 전 세계 10세에서 네. 14세 사이의 바이올린 영재 4인을 선발해서 세우는 몬트리올 콩쿠르 공식 쇼케이스 프로그램에 우리 리아 양이 네. 참가를 해서 아주 멋진 공연을 해주었죠. 네.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도 그 이제 영상으로 보면서 아, 정말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가슴이 마치 저의 딸인 것처럼 그런 마음이 막 뿌듯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리아 양 어때요? 그때 네. 연주했던 곡을 실제로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연주를 좀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1: 네.
0: 아 그래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선물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곡을 연주해 주시고 싶으세요?
1: 오늘은 그 비바이디 Four Seasons에서 Summer 마지막 악장을 할 거예요.
0: 네.
1: 되게 폭풍 같고 되게 드라마틱하고 에너제틱해요.
0: 비발디의 4개 중 여름 중에서 지금 3악장 연주해 주실 거죠?
1: 네.
0: 3악장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곡이고 일부 방송에서 오늘 리아 양이 오늘 함께 초대 손님으로 하면서 연주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비발디 4개 중 1악장, 2악장을 들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3악장을 우선 먼저 좀 같이 들을 수 있을까요?
1: 네.
0: 리아 양이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또 사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계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고 3악장을 어떻게 좀 들으면 좋을까. 이 폭풍 악장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고 또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울리면서 폭우가 대지를 강타하는 그런 느낌의 연주입니다. 현악기의 빠른 패시지와 격렬한 리듬은 폭풍 후의 광란을 눈앞에 펼쳐 보이는 듯하지요. 이 마지막 악장은 바로크 시대 음악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영화적인 장면 중 하나라고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 리아 양이 연주하는 비발디 4개 중의 여름 그 중에서도 3악장을 한번 음악과 함께 그 여름을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네, 리아 양 준비가 되셨으면 연주 부탁드릴까요?

0: 제가 박수를 좀 막 이렇게 쳐야 하는데요. 너무나도 우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감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훌륭한 공연장에서 연주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으로 방송을 통해서 들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리아 양 너무 훌륭한 연주 감사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말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아마 이렇게 유명하고 훌륭하고 어린 우리 마일리스 강리아 양의 연주를 우리 K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정말 큰 오늘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이 비발디의 여름 굉장히 폭풍에 휘몰아치는 그런 느낌인데요. 리아 양은 이 연주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연주했습니까?
1: 그 어디언스가 같이 폭풍에 안에 있는 느낌 들고 싶어요.
0: 네. 폭풍의 가운데 있는 마음으로, 네. 네. 그걸 10살 어린이가 그 폭풍을 얼만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리아 양이 생각하는 폭풍은 어떤 건가요?
1: 되게 드라마틱하고,
0: 네.
1: 좀 무서운 느낌인 것 같아요.
0: 무서운 느낌. 그런데 그 무서움 그래서... 가운데서도 호프 같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희망.
1: 네. 좀 무섭지만 또 호프도 있는 거예요.
0: 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우리 리아 양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그런 게 실제로 이 음악 안에 담겨있나라고 확인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연주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정말 기쁜 소식이었죠. 줄리어드의 프리칼리지에 합격을 했어요.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몇 살이었죠?
1: 7살이거든요.
0: 7살, 네.
1: 저랑 엄마랑 할머니랑 다 차에 타고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줄리어드에 합격됐다고요. 그때 차에서 너무 신나서 소리 지르고 예의했던 기억이 아직 나요.
0: 네.
1: 지금도 줄리어드에 가는 사르리가 너무 신나요.
0: 네. 그럼 토요일마다 가는 거군요. 가서 한 몇 시간 같이 레슨을 받나요?
2: 그날은 하루 종일 거의 10시간 정도 줄리어드에 있고요.
0: 아, 네.
2: 그리고 그 레슨, 선생님 레슨 시간도 있고, 체인벌 뮤직도 하고, 오케스트라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음악 이론도 공부하고, 그리고 이어 트레이닝이라고 청음 공부도 하고,
0: 네.
2: 그래서 거의 하루 아침에 9시에 갔다가, 7시쯤 끝나요, 저녁에.
0: 아, 그렇군요. 하루 종일 우리 10살 리아 양에게는 아주 긴 시간일 것 같은데 그 토요일을 가장 신나고 좋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정말 좋아하는지 그 느낌이 전해져 옵니다. 선생님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죠. 캐스린 조 교수님께 사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분은 또 어떤 선생님이십니까? 리아 양, 이 선생님과의 시간이 어떠세요?
1: 캐서린 초 선생님은 항상 네. 저의 natural musicality를 끌어내라고 해요.
0: 네.
1: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음악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올린의 true vibration을 더 깊게 들으면 바이올린이랑 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더 친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레슨 할 때마다 음악을 보는 눈이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0: 네, 레슨을 할 때마다 음악을 보는 눈이 커진다고요. 와, 우리 리아 강의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리아를 볼 수 있는 아주 채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인스타그램에서 리아가 줄리아드에 합격했을 때 막 그 케이크를 준비해놓고 좋아하는 모습을 봤어요.
1: 네.
0: 집에 와서 아마 또 축하를 온 가족이 함께 한 것 같아요.
1: 네.
0: 네. 어머니께서도 너무 좋으셨죠.
1: 네, 그렇죠.
0: 네. 할머니랑 같이, 할머니도 계신 것 같아요. 같이 사시나요?
2: 아니요. 할머니는 한국에 계시는데, 1년에 네. 한두 번씩 꼭 오셔요. 그래서 네. 길게 계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0: 네. 할머니가 또 마침 같이 계실 때 그 기쁜 소식을 들어서 너무 좋으셨을 것 같고 할머니께서 한국에서 우리 리아 양 자랑 엄청 하고 다닐 것 같아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0: 네.
2: 너무 보고 싶어 하시죠. 좀 네, 머니까 아무래도.
0: 그렇죠.
2: 한국이랑.
0: 맞아요. 가까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또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 한두 번씩 오셔가지고, 우리 리아가 네. 이렇게 자라면서 점점 더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행복이실 것 같아요.
2: 네.
0: 리아 양, 연습, 뭐, 3, 4시간 하다가 좀 쉬었다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힘들거나 또 연습하기 싫을 때도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1: 물론 연습할 때 조금 painful 하거나 피곤할 수도 있지만
0: 네.
1: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을 상상하면 더 아. 연습하고 싶게 돼요.
0: 네.
1: 그리고 힘들 때는 엄마가 와서 안아주기도 하고 잠깐 쉬면서 강아지 밀크랑도 놀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 또 연습하고 싶게 돼요.
0: 네, 그렇군요. 무대에 올라가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무대에 섭니까? 연주를 할 때?
1: 떨리긴 하지만 근데 오디언스랑 뮤직을 쉐어하고 감정도 전달할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0: 아, 그렇군요. 내 연주를 혼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과 함께, 오디언스와 함께 그 감정을 같이 쉐어한다는 게 아주 좋은 거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이라는 것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앞서 처음에 조금 얘기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를 그 마음을 또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네.
1: 네.
0: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니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리아는 무대에 섰을 때 굉장히 이제 행복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에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 어머니로서는 네. 또 보람이 있을 때가 많고 참 좋지만 또 힘들 때도 계시죠. 그럴
1: 그쵸.
0: 때는 또 어떤 마음으로 리아와 함께 하시면서 또 격려하시고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요?
2: 물론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루틴 연습하고 여러 가지 챙길 것들을 챙기다 보면 조금 어떤 날은 힘든 날도 있고 그렇긴 한데 리아가 이제 무대에 서서 음악에 완전히 딱 몰입해가지고 연주를 하는 그 순간을 딱 볼 때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때가 네. 가장 행복하고 또 뭔가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보상받는 기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 힘들었던 점들이 약간 사라진다고 할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힘든 점들이 일정 관리하는 것들도 쉽지 않고 레슨도 있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리허설 연습 그리고 해외에 이제 무대를 왔다 갔다 하면 시차 적응도 해야 하고 아직 어리다 보니까 네. 체력 관리가 굉장히
0: 그렇죠.
2: 중요하거든요.
0: 네.
2: 근데 또 음악을 하면서 무대에서 즐기는 모습을 보면 또 저도 다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네. 아, 맞아요.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어찌 힘듦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와 리아가 또 그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잘 이렇게 맞춰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가시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지만 또 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2: 네.
0: 네. 학교 생활은 어떤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2: 리아가 지금 온라인 스쿨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2: 그래가지고,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일정 관리랑 해외 스케줄 왔다 갔다 하는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스쿨로 전환을 했어요.
0: 아,
2: 그래서 지금은 네. 집에서 온라인 스쿨을 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약간 홈스쿨 비슷하게
2: 네.
0: 하는 거군요.
2: 네네.
0: 네.
2: 그렇죠.
0: 맞아요. 홈스쿨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리아처럼 전문적인 그런 그 탤런트를 가진 음악인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아이들도 홈스쿨도 굉장히 많이 하고 아이에 맞게끔 그 시간과 또 재능과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또 홈스쿨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리아가 이 홈스쿨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교 수업을 통해서 또 그곳에서도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들도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면 좋겠네요.
2: 네, 리아가 사실 이제 연기 수업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요.
0: 아, 네.
2: 일주일에 한 번씩 그룹 클래스를 듣고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연기 수업을 들은 지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0: 연기도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감정을 느끼는 그 폭이 다른 아이들보다도 탁월한 게 있으니까 표현을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그렇죠?
2: 네, 너무 재밌어하고 그래서 이제 그룹으로 아이들과 이제 네. 같이 즉흥 연기도 하고 또 씬이 있는 스크립트가 있는 연기도 네. 하고 하면서 굉장히 그때 또래 친구들이랑 많이 이제 인터랙션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미술이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거 하나씩 이제 해서 또 친구도 만날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제가 리아를 처음 만난 게요. 작년이죠.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음악회에서 리아를 만나고 그때 이제 이야기도 하고 같이 우리 또 연주 끝나고 밥도 먹고 했잖아요. 그때 그 네. 리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리아가 꼭 제 마음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도 하면서 참 너무 좋습니다. 그때 제가 작년에도 인터뷰를 하면서 리아 양이 너무나도 표현을 대한민국을 향한 그 사랑과 또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연주를 한 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때 작년 그 연주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1: 그 무대는 정말 스페셜하고 감사했어요.
0: 네.
1: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앞에서 연주해서 진짜 미니풀하고 의미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거는 음악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어요.
0: 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말 공감합니다. 세상에 그 단어의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우리 리아가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전 세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어떤 공연이 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는 Romeo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Final Round이었어요.
0: 네.
1: 8살이었는데 그게 처음 유럽에서 오케스트라랑 연주한 거였어요. 되게 느낌이 electric하고 powerful한 기분이었어요.
0: 네.
1: 모두 다 같이 큰 미술 작품을 그리는 기분이었어요.
0: 그렇군요. 혼자 바이올린 솔로곡으로 사실 연주하는 곡들이 많이 있는데 또 오케스트라랑 같이 연주를 하면서 미술 작품을 그리는 기분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군요. 네. 그때 네. 함께 하셨던 분들이랑도 굉장히 좋은 기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그곳에서 그 연주 어땠습니까? 하실 때.
2: 제가 이제 그때 같이 옆에 백스테이지에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떨려서 관객석이 못 앉고 백스테이지에 앉아 있었어요.
0: 그때
2: 네. 왜냐하면 처음으로 정말 오케스트라, 프로페셔널 오케스트라랑 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 저도 많이 떨렸었어요. 근데 리아가 정말 본능적으로 음악을 같이 호흡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저도 좀 놀랐고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사실 콩쿠르였지만 그 콩쿨 연주가 끝나고 결과는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좀 울컥했고 리아를 꼭 안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0: 네.
2: 그래서 사실 그때 이후에 그날 이제 1등을 발표해서 리아가 1등을 했지만 그거는 정말 상관이 없었었어요. 네. 오케스트라랑 첫 연주를 했다는 것이 그리고 처음이었는데도 아이가 프로 오케스트라 멤버들과 정말 함께 호흡하면서 정말 프로처럼 해줬다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저 엄마 입장에서도.
0: 네, 그랬군요.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다는 게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분위기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기분의 네. 그 현장의 그런 감동을 리아가 다 느낀 거니까 앞으로 또 오케스트라와 이제 협연을 굉장히 더 많이 할 테니까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습니다. 네.
1: 네.
0: 리아 양, 좋아하는 작곡가 많이 있겠지만 어떤 작곡가가 가장 많이 좋나요?
1: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는 버흐예요.
0: 네.
1: 바하의 음악은 아름다운 퍼즐 같아요. 그리고 연주할 때마다 맨날 달라요. 그리고 매일 새로운 것을 discover해요. 바하의 음악은 저를 겸손하고 humble하게 만들어요.
0: 아, 그래서 오늘 비발디의 그 4개 Four Seasons 중에서 여름을 연주를 해주었군요.
1: 네.
0: 그 폭풍처럼 드라마틱한 그 감정을 우리 리아 양이 잘 표현을 해서 연주를 실제로 해주었는데, 네, 바흐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 바흐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1: 네.
0: 리아는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은가요?
1: 저는 음악의 힘을 믿어요. 예전에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두운 지하 벙커 안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는 유크레인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그때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인데도 침착하게 연주가 너무 뷰티풀했어요. 저 그거 보고 좀 눈물 났어요.
0: 네.
1: 저도 그런 희망을 전달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0: 그렇군요. 리아 양이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추모 음악회에서 그런 마음을 좀 표현을 했었는데 유크레인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보면서 약간 비슷한 또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희망을 전달하는 그런 연주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말이 저의 마음에도 와 닿습니다. 네, 어머니께서는 우리 리아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2: 우선은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 이전에 우선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0: 네.
2: 리아가 따뜻하고 진실된 마음을 바이올린 소리에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계속 앞으로도 사람들한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0: 네.
2: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긴 여정을 함께 다 같이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0: 네, 이미 따뜻하고 진실된 마음, 그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 리아 양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마음을 그대로 잘 간직해서 또 훌륭한 아주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응원하겠고요. 그리고 리아 양 엄마, 아빠, 또 할머니도 계신데 너무 감사하죠. 우리 엄마, 아빠에게 네. 이 방송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1: 엄마, 아빠 항상 저 믿어주고 서포트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는 매일 저를 위해 운전도 하고 rehearsal도 arrange 해주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많은 것을 다 도와줘요. 그리고 아빠는 항상 저의 biggest fan이에요. 정말 사랑해요.
0: 네. 제가 아빠도 아버님도 작년에 뵀었는데 참 온 가족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리아 양이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또 알아주고 감사해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리아 양을 통해서 음악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마음에 전해지고 또 리아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네, 어머니께서도 리아 양과 함께 이루고 싶은 꿈들이 많으실 텐데요. 함께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어머니의 마음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2: 저희도 미국에 사는 교민으로 이제 K-Radio를 통해서 이렇게 교민 여러분과 다 연결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리아가 이렇게 무대에 서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라서 감사할 뿐이고 또 교민으로서 리아의 음악이 여러분께 작은 기쁨과 자부심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더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의 그 정말 사랑과 섬김 그리고 함께함이 리아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K-Radio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할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 청취자 네. 여러분들에게 리아 양도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1: K-Radio listener 여러분들, 오늘 인터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연습할 거예요. 하고 다음에 좋은 음악으로 또 만나요.
0: 네. 리아 양, 우리 마지막으로 리아 양이 연주한 곡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사실은 이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스를 연주를 리아 양이 하려고 했는데 그 아름다운 소리를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연주회장에서 연주한 곡을 좀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들으면 될까요?
1: 그 싱송스 인트로덕션은 론도 카프리치오스가 인트로덕션은 되게 슬로우하고 소울풀하고 아름답고요.
0: 네.
1: 바로 changing to the 론도 카프리치오스 하는데 그거는 되게 스페니쉬하고 스파이시해요. 그래서 싱송스가 그 다른 아이디어즈를 컴바인하는 거가 너무 좋아요. 그거가 제일 어렵지만 그거가 제일 재밌는 파트가 됐어요.
0: 네, 우리 마지막으로 리아 양이 연주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까미오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스. 폭발하는 에너지와 현란한 기교가 섞여있는 곡이죠. 이 음악을 들으면서 강리아 양의 훌륭한 그 연주와 그 마음을 함께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1: 네.
0: 몬트리올 콩쿠르 공식 쇼케이스 프로그램으로 참석한 그곳에서 연주한 그 곡을 그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 나이에도 아름다운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는 강리아 양과 또 든든한 후원자이신 어머니이신 김선정 여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재능 뒤에는 수많은 시간의 노력과 또 가족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리아 양이 앞으로도 그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희망을 전하는 음악가로 성장하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리아 양, 김선정 여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아름다운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리아 양을 응원하면서 무엇보다도 행복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시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집을 팔려고 계획하신 분들에게 타이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집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시즌별로, 요일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즌으로 살펴보면 역시 봄 마켓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언제나 3, 4, 5월 달이 가장 피크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해가 아닌 이상 1년 내내 거래되는 주택 숫자의 반 이상이 봄 마켓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필요한 수리와 준비를 마치고 2월부터는 날씨와 마켓 상황을 잘 살펴서 3월이나 4월을 타겟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일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권하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0: 있습니다. 집의 상황은 비어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수리도 해놓을 수 있고 새 페인트나 바닥을 교체할 수도 있으며 스테이징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짐을 정리해서 리스팅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물건들은 다 정리를 하고 리얼터나 스테이저의 도움을 받아 가구의 재배치나 데코레이션 아이템으로 바이어의 눈길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렌트를 놓은 집이라서 테넌트가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집을 내어놓으셔야 한다면 테넌트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이사 나가기 전에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리즈너블한 시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 설명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테넌트의 친절한 도움이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세일이나 다시 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렌트하우스는 세일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테넌트와 미팅을 셋업해서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고 주택 매매에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서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마켓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초대하며 6월 11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복지센터 애난데일 오피스에서 KCSC 구직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사전 채용 행사에서는 KCSC의 소개와 디렉터, 코디네이터, 인턴십 등 총 16개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포지션에 대한 설명 및 채용 안내가 진행되며 인사 담당자와 직접 현장 인터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 분야는 사회복지, 정신건강서비스, 공중보건, 주거지원, 청소년 및 가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 등입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최대현 운영팀장 703-354-6345 또는 dchoi@kcscgw.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상담, 가족지원, 정신건강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 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들랜드 머스켓 리치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어프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공동응원전이 6월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는 월드컵 워싱턴 한인공동 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의 703-939-5527, 워싱턴 축구협회 703-947-773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CD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국제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 국방부 장관이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를 방문하며 대쿠바 압박 강화 메시지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동시에 중부 사령부 방문도 예정돼 중동과 쿠바를 아우르는 군사 행보가 주목됩니다. 텍사스의 한 육상 대회에서 경쟁 학교 선수를 흉기로 살해한 1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피고 측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 의회가 약 700억 달러 규모의 이민 단속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트럼프 임기 종료 시점까지 적용돼 향후 3년간 안정적인 단속 재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 경제 전문가 다수가 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불안으로 연준의 연내 금리 동결 전망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미국과 동맹국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산 지연과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복잡한 공급망과 긴 생산 기간 탓에 방공 전력 공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주요 지수조기 편입이 대규모 패시브 자금 유입을 부르며 주가를 과도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수 편입 기대감이 주가 왜곡과 투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이 아파치 헬기 격추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의 방공시설과 레이더 기지를 정밀 타격하며 자위적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란도 영내 미군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예비선거에서 버니 샌더스가 지지한 정치 신인과 트럼프 측근 현역 의원들이 나란히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격전지 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11월 중간선거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엡스틴 사건 관련 의회 증언을 앞두고 전직 조사 책임자를 자문으로 영입하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인물이 과거 같은 조사팀 핵심 인사였다는 점 때문에 공정성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9일 CBS 뉴스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은 인터뷰 프로그램 썬데이 모닝 사전 녹화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목표에 대해 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서 그는 합의가 다음 주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몇 달 뒤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에 대한 벤스 부통령의 낙관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동일하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2, 3일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전날 미군의 아파치 헬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이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하고 이란이 중동 전역에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의 의사결정 체계는 합의에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나는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신뢰하는 건 행정부의 협상 능력이고 앞으로 마련될 이행 검증 장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경제 전문가 70%가량은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1: 로이터는 지난 4일에서 9일 경제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명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현수준 3.5%에서 3.7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비율이 4월 조사에선 3분의 1, 5월 조사에서는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에 비춰보면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불안이 오래 지속되면서 금리 동결 전망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16일에서 17일 주재하는 첫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금리 인하 압력을 받는 워시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로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예상입니다. 경제 전문가 다수는 연준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책 성명에서 통화 완화 기조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상당수는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거나 인하 예상을 아예 철회했습니다. 소수 전문가는 연준이 다음 금리 결정에서 인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웰스파고의 톰 포르첼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시점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연준이 금리 조정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며 특히 연준 이사들이 금리 인하에 동의하도록 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리 인하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이란과의 문제가 조기에 해소되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5월 고용 보고서가 예상외로 건조하게 나오면서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 확률이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상승률은 3.8%로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별도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작년 동기 대비 4.2%로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전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 전망치는 2.9%입니다. 5월 CPI 지표는 10일 발표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순찰 중이던 미군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탑승 중이던 조종사 2명은 모두 부상 없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미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된 것이라면서 상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 중이던 최첨단 아파치 헬기 한 대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는 보고를 방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헬기에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무사하며 부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만 한다고 말해 보복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미군 육군 아파치 헬기 한 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추락했으며 탑승 승무원 2명은 무사히 구조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고와 관련해서 원인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이날 중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휴전하고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은 최근 간헐적인 무력 충돌을 주고받고 있지만 양측 모두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도 휴전 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에 이란의 도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11일 전 세계인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국제축구연맹 FIFA의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휴전이 깨지고 전쟁이 확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는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큰 부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발언은 최근까지 종전 합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기조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란은 미군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는 트럼프 대통령 의 발언에 대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군 헬기 추락 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X를 통해 우리 영토 인근에 있는 외국 군대는 자체적인 인적 과실이나 우발적 사고 혹은 잠재적으로 교전에 휘말릴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다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그들이 우리 영토 주변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 인근에서 발생하는 미군의 사고가 이란의 책임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스페이스X의 주요 지수 조기 편입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되먹임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FTSE 러셀, MSCI 등 주요 지수 제공업체들이 스페이스X를 지수에 조기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수 편입 예측 전문업체 인트로픽에 따르면 스페이스X 상장 후 15일 만에 유통 주식의 30% 정도가 패시브 펀드 손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 보도했습니다. 조기 편입이 안 됐다면 이 비율은 약 4%에 그칩니다.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 매수 수요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펀드들의 물량 확보 경쟁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주가 상승 압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아울러 일론 머스크나 스페이스X 상장, 인공지능 열풍과 맞물려 지수 상품 자체가 결국 자신들이 사들여야 할 주식의 값을 끌어올리는 역설적 상황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패시브 펀드는 현재 미국 주식형 펀드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르코 세먼 교수는 스페이스X를 이토록 빠르게 지수에 편입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지수 간의 암묵적 경쟁 때문이라며 지수 편입 규칙이 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조기 편입 시 차익 거래자들이 물량을 축적할 시간이 줄어 패시브 자금의 가격 충격이 더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먼 교수의 별도 연구에서는 조기 편입 종목이 편입일 직전까지 5%포인트 초과 수익을 냈지만 이후 3주 안에 되돌아오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결국 고점에 매수할 수밖에 없는 패시브 펀드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구조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일종의 그림자 세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수 편입 수요가 기업 공개 공모 가격 자체에도 영향을 미쳐 상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적정 주가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 케이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3: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노수박해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공직자나 기업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예측 시장에 베팅한 뒤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의혹 사건이 잇따르면서 예측 베팅 플랫폼 업체 칼시가 가입자들의 직장 정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칼시는 내부 감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업 실적이나 국가 안보 관련 사안 등 내부자 정보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 이용자가 베팅하려 할 경우 직장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칼시, 폴리마켓 등과 같은 예측 베팅 플랫폼은 주로 스포츠 베팅 거래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베팅 가능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칼시는 지난 2024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성공적으로 예측한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측 시장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직자나 군인, 기업 임직원 등이 기밀 정보나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려 예측 시장에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군 특수부대원 개넌 켄 벤다이크 상사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는 군사작전 기밀 정보를 토대로 베팅 사이트에서 수십만 달러를 벌어들인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구글 직원이 내부 보고서 정보를 이용해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 12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8일 뉴욕에서 열린 NBA 파이널 3차전에서 뉴욕 닉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졌습니다. 닉스 팬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집단 난동을 벌이며 공공기물을 파손했고 몇몇 팬들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1명이 체포되고 경찰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NBA 파이널 3차전을 직접 관전하며 경기장 주변이 보안구역으로 통제됐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5: 프로농구 NBA 파이널 3차전이 열린 8일 저녁, 뉴욕시가 닉스 팬들을 위한 공식 야외 응원전 장소로 브라이언트 파크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NBA 3차전을 직관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으면서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의 야외 응원전이 전면 취소되고 경기장 인근이 보안구역으로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BA 파이널 3차전이 끝나고 뉴욕 닉스 팬들이 브라이언트 파크 인근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대규모 혼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약 7천 명 규모의 인파가 42스트리트 일대에 몰렸고 경기를 마치고 나오던 일부 군중은 버스 정류장 표시판 위로 올라가거나 표시판을 흔들어 훼손한 뒤 흉기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무질서한 무리들은 자동차, 보행자 통로 위 임시 구조물 또는 신호등 위로 올라가 난동을 부렸으며 뉴욕시경의 해산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이나 물건을 위에서 던지거나 나뭇가지나 야광봉을 무기처럼 사용하며 자동차 앞유리나 사이드미러를 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공기물 파손 및 난동 혐의로 총 21명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8명은 체포돼 기소됐고 13명은 법원 출석 통보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특히 체포된 사람 중 2명은 경관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난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관 5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상대팀인 스퍼스의 유니폼을 불에 태우고 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그야말로 난장판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NBA 파이널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 맨해튼 매디슨 스퀘어 가든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대규모 시위대가 맨해튼 트럼프 타워 앞으로 몰려가 뉴욕은 당신을 싫어한다, 뉴욕 hate you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디슨 스퀘어 가든의 구단주 제임스 돌런의 전용 관람석에서 스위트룸을 통해 경기를 지켜봤으며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으로는 손녀인 카이 트럼프와 백악관 내각 주요 인사들이 동석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 국가가 흘러나오고 전광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비추어지자 관중들은 거센 야유를 보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일대에는 대규모 보안 통제가 실시됐습니다. 뉴욕시경과 비밀경호국은 주변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검문소와 공항 수준의 검색 절차를 적용했으며 관람객들은 수시간 전부터 입장 대기줄을 서야 했습니다. 한편 노란만난이 뉴욕시장은 직접 자신이 1,000불을 결제하고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입석으로 경기를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6: I bought my tickets for nearly $1,000 from Madison Square Garden. I'll be going to tonight's game 3 and I'll be standing for the duration.
5: 파이널 3차전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뉴욕 닉스를 상대로 115-111로 승리하면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7전 4승 경기 규칙에 따라 양 팀은 10일 수요일 저녁 또다시 4차전 경기에서 격돌할 예정입니다. 4승을 먼저 거두는 팀이 이기는 파이널 경기에서 뉴욕이 1, 2차전에서 2승을 먼저 거뒀고 3차전에서는 스퍼스가 첫 1승을 거두면서 경기는 물론 양측 팬들 역시 격앙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질서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4차전 경기가 치러지는 10일 저녁 보안과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4: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아프리카에서는 중국의 AI 모델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8일 보도했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7: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아프리카 개발자들이 자국어로 된 AI 모델을 구축할 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대신에 중국의 딥시크나 큐엔, 키미 등과 같은 AI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AI 모델이 우위를 차지한 것은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적합한 값싼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저명한 아프리카 AI 연구원인 시코 기타오는 중국 플랫폼은 학습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한 데다 오픈소스라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타오 연구원은 다양한 언어가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최소한의 데이터로 구축할 수 있고 농업과 보건 등 특정 응용 분야에 초점을 맞춘 소규모 전문 언어 모델이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같은 언어는 수백 년 동안의 문학 작품, 종합사전, 방대한 디지털 자료 등을 AI가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어는 종류도 많고 식민지화 이전에는 문서로 기록도 되지 않아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1,500에서 3,000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타오 연구원은 학습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아프리카어로 AI 모델을 개발하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며 현재로서는 특정 수요를 충족하는 소규모 모델 개발에 적합한 것은 중국 AI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어 기반으로 AI 모델을 개발하면 영어 기반 모델보다 비용이 3배에서 30배 더 많이 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AI 주도권 굳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4월 아프리카의 젊은 개발자들을 위한 AI 경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 상위권 입상자들에게는 중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으로 지금도 사회 기반 시설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우간다의 AI 언어 모델 개발자인 어니스트 무에바제는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개발자 입장에서는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현재까지는 중국의 AI 모델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찾았다가 9일 오후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이 지난 5일 한국의 재계 총수들과 만난 한 서교동 홍대 입구역 인근 삼겹살 전문점에는 황 CEO의 흔적을 찾으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방문객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황 CEO의 사인이 적힌 중앙 테이블에서 기념사진부터 남기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황 CEO가 들렸던 깐부치킨에 이어 삼겹살에 소맥을 했던 이곳 고깃집까지 찾아왔다는 한 30대 남성은 황 CEO의 성공적인 기운을 받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삼겹살 전문점 종업원은 황 CEO가 방문한 뒤 손님들이 많이 늘어났다며 가게를 열어두면 자꾸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서 평소에는 문도 못 열어둔다고 말했습니다. 한 30대 유튜버는 젠슨 황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콘텐츠를 촬영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앞서 젠슨 황이 방문했던 삼겹살집과 PC방도 방문했다며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이 콘텐츠를 찍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CEO가 찾아 치맥을 즐겼던 BBQ 매장은 황 CEO의 사인과 사진을 붙인 테이블을 별도의 예약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어 캐나다의 한 조종사가 17년 동안 위조된 자격증으로 항공기 기장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영국 BBC 방송이 9일 보도했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에어 캐나다 조종사인 59세 제프리 윌은 지난 2009년 기장으로 승진한 이후 적절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900편의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을 운항했습니다. 제프리 월은 기장으로 활동하면서 수천 명의 승객을 항공기에 태우고 상업적인 운항을 해왔으며 수백만 달러, 한화 수십억 원의 급여를 챙겼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지난해 정기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조종사의 위조 서류를 발견하고 기장 직무에서 즉시 배제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해당 사건을 캐나다 교통부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이번 사건이 드러난 뒤 모든 조종사에 대한 감사를 완료했으며 다른 규정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2030년부터 정식 교과서의 한 형태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1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채택하는 학교 교육법 개정안이 이날 일본 국회 참의원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 일본 초중고등학교에서 검정을 거친 디지털 교과서가 종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배포됩니다. 아울러 교원에게는 동영상, 음원 등이 지원되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 학습을 지도할 역량이 요구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디지털화된 교재가 학습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교육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 개시 학년이나 교과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은 후덥지근한 공기가 이어지겠고 습도도 높아 다소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산발적인 뇌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최신 기상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지역에 따라 한두 차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출퇴근길과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오후 들어 곳곳에서 산발적인 뇌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높은 기온과 습도가 겹치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6도, 섭씨 36도, 최저기온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뉴욕과 워싱턴 지역 모두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나 또 찌그랬나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셀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수도권 지역 총기 규제 논쟁이 지방정부와 사법부의 충돌 속에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는 9일 공공장소 인근 100야드 이내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검토 중이며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주 총기 구매 시 신원 조회 의무화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법원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먼저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이번 규제안은 공원과 학교, 정부 건물, 도서관, 병원, 종교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 주변 100야드 이내에서 면허를 소지한 총기 휴대자의 무기 소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법안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메릴랜드주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번 조치가 공공도로를 이용하는 합법적 총기 소지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운티 의회는 법적 문제를 보완한 수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총기 권리 옹호단체들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한 종교시설 보안 담당자는 이 법안은 오히려 유대인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총기 권리단체 메릴랜드 쉘 이슈의 대표는 종교시설이 테러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훈련된 면허 소지자의 방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발언자들은 이번 조치가 법적 분쟁 비용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다며 세금 낭비를 우려했습니다. 한편 같은 카운티에서는 이른바 고스트건 규제를 포함한 총기법 개정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 최고법원이 일부 조항이 주법과 충돌한다며 기존 규제 일부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카운티는 병원이나 보육시설 등 특정 장소 주변 규제까지 포함했던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카운티 측은 여전히 총기 범죄와 고스트건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총기 권리단체들은 지방정부가 아닌 주차원의 규제가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르면 표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총기 규제 논쟁은 버지니아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법원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한 전국적 총기 규매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을 다시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 간 총기 거래에도 신원조회를 의무화하고 일부 청소년의 권총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기 관리 단체들은 해당 조치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성인이 권총을 구매할 권리를 제한한 점이 핵심 위헌 사유로 지적됐습니다. 법원 결정 이후 버지니아주 경찰은 해당 제도를 더 이상 집행하거나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버지니아주는 추가로 추진한 돌격 무기 금지법 역시 시행을 앞두고 사법적 도전을 받고 있어 총기 규제 정책 전반이 법원 판단에 따라 계속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단체 UFC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 행사와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 및 건국 250주년 이벤트를 앞두고 2종 격투기 UFC 띄우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장관이 오는 11일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 겸 최고 경영자와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공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MOU는 스포츠 외교 구상을 강화하고 종합격투기의 글로벌 발전을 위한 정부 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맺는 내용이라고 국무부가 소개했습니다. UFC는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의 종합 격투기 리그입니다. UFC는 여러 종류의 기술로 승부를 가리는 격투 경기를 주관하고 이를 중계방송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UFC 경기를 여러 차례 직접 관람했을 정도로 열렬한 팬인데다 오는 14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그의 생일과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UFC 프리 프리덤 250 대회가 열리며 이를 위한 가설 경기장 설치가 완공 단계입니다. 국무부는 프로농구나 프로야구처럼 UFC와 함께 선수 교류, 코칭 프로그램, 행사 주최 등 스포츠를 통한 공공 외교를 펴겠다는 구상으로 읽힙니다. 국무부는 UFC는 현대 격투 스포츠의 프로모션, 또 선수 경기력 기준, 국제대회 운영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반영하는 주요 글로벌 스포츠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FC 대회들은 전 세계에 중계되며 프로 경기와 선수 육성을 통해 미국의 보다 광범위한 문화적, 스포츠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UFC 회장 데이나 화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으로 통하며 오랜 기간 그의 정치적 후원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UFC 단체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국방부는 14일 백악관 UFC 대회를 관람할 군장병을 모집하면서 체형과 체력 검정을 실시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UFC 경기 분위기에 걸맞는 신체 건장한 장병들을 참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백악관 UFC 대회에 직접 관람 인원은 4,500명이며 화이트 CEO는 대회 개최를 위해서 3천만 달러를 들였다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뉴욕주 예비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3일 치러질 예비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뜨거운 막판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뉴욕 예비선거에는 연방의회와 주의회 진출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3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이 막판 유권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올해 예비선거에는 연방 하원과 뉴욕주 상하원 선거에 한인 후보자가 대거 출마했습니다. 먼저 연방 하원 진출에 도전장을 던진 민주당의 척박 후보와 줄리 원 후보는 각각 다른 선거구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퀸즈 동부를 중심으로 한 연방 하원 제6선거구에서는 척박 후보가 뼈대 굵은 현역인 그레이스 맹 의원을 상대로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8선에 도전 중인 중진 현역 의원인 맹 의원을 정치 신인인 척박 후보가 맹렬히 추격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심 지역인 연방 하원 제7선거구에서는 현직 뉴욕시 의원인 줄리원 후보가 연방의회 입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뉴욕 제7선거구는 윌리엄스버그와 그린포인트, 부시윅, 롱아일랜드 시티 등 브루클린과 퀸즈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선거구로 오랫동안 해당 지역을 대표해온 니디아 벨라스케스 의원의 은퇴로 공석이 되는 자리에 쟁쟁한 민주당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제7선거구 경선에 줄리원 후보를 비롯해 안토니오 레이노스 현 브루클린 보로장과 클레어 발데즈 현 뉴욕주 하원의원 그리고 비찰 쿠마르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선거는 사실상 줄리원 후보와 레이노스 후보, 발데즈 후보 간의 3파전 양상으로 압축되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발데즈 후보가 23%, 레이노스 후보가 21%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조람남단이 시장의 공식 지지를 받은 발데즈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의 43%가 아직까지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벨라스케즈 의원은 레이노스 후보를 공식 지지하면서 진보 진영 내 표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7선거구 주요 후보자들은 10일 수요일 저녁 7시 픽스11이 주관하는 TV토론회에 참석해 정책과 비전을 놓고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아직까지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40%가 넘는 부동층 유권자들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상원의원 제27선거구에서는 그레이스 리 후보가 주 상원 입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리 후보는 과거 맞대결을 벌였던 중국계 후보와 다시 경쟁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뉴욕주 하원 7선 의원인 란킴 의원은 경쟁자 없이 11월 본선 진출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뉴욕주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3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13일 토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며 예비선거 당일 투표는 23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됩니다. 지정된 투표소 위치는 웹사이트 findmypollsite.vote.ny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2: 워싱턴 DC가 이번 16일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처음으로 순위선택 투표제를 도입하면서 선거 결과 발표가 예년보다 크게 늦어질 전망입니다. 선거 당일 승패가 바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한 개표를 위해 유권자들의 인내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워싱턴 DC가 다음 주 16일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처음으로 순위 선택 투표제를 도입합니다. 지난 2024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된 순위 선택 투표제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호 순서대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투표 방법뿐 아니라 개표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선과 연방하원 DC 대표 그리고 최소 2개의 시의원 선거에서는 투표 종료 직후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니카 에반스 워싱턴 DC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순위 선택 투표제와 높은 우편 투표 비율 때문에 최종 결과 발표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사무총장은 선거 당일 우편으로 2만 장에서 3만 장의 투표용지가 도착하면 그 수를 당일 밤에 모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순위 선택 투표제 때문만이 아니라 기존 다수득표제 방식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며 선거 당일 밤에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When you get 20, 30,000 ballots on election night through the mail, it is not possible to process that number on election night. And so that is whether you're using RCD or our traditional way of voting, which would be plurality voting. And so that is why you're not going to have final election results on election night.
4: 선거관리위원회는 순위 선택 투표 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우편 투표 용지의 접수와 유효성 검증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에반스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임시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며 늦어도 20일까지 모든 우편 투표 검증 절차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개표 직전은 21일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도착하는 우편 투표도 계속 반영하게 됩니다. 순위 선택 투표 개표는 어떤 후보도 과반인 50% 이상을 얻지 못했을 경우 진행됩니다.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차순위표를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2차, 3차 집계가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한 3순위, 4순위 후보표까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에반스 사무총장은 다음 집계는 24일경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종 집계는 26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예비선거일인 16일까지 발송된 우편투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까지 도착분을 유효표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권자들은 선거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최소 5일에서 최대 10일 정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표 지연이 DC 선거제도를 비판해온 공화당과 백악관에 새로운 정치적 공세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지난해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롤러 뉴욕주 연방하원 의원과 클라우디아 테니 뉴욕주 연방하원 의원은 DC 선거에서 순위 선택 투표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연방하원은 비시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를 허용한 DC 법률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주 공화당 소속 랜디 파인 연방하원 의원은 최근 자신이 거주하는 워싱턴 DC 아파트에 이전 세입자 앞으로 우편 투표용지가 배송됐다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 그 투표용지를 작성해 서명한 뒤 다시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우편 투표의 서명을 대조 확인하고 있으며 타인의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위 선택 투표제 도입을 초기부터 지지해온 무소속 크리스티나 핸더슨 시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인내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선거 후보인 캐년 맥더피 역시 민주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표가 집계되고 모든 유권자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의 주요 경쟁자인 민주당 소속 제인스 루이스 조지 시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조기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지 후보는 우편 투표를 선거일 이전에 드롭박스에 제출하거나 조기 현장 투표를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번 예비선거가 워싱턴 DC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로 평가받는 만큼 결과 발표 지연이 연방의회와 백악관의 추가적인 관심과 정치적 논쟁을 불러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6: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상품 특별기획.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넷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넷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이탈리아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 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 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고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회 703-939-5527, 워싱턴 축구협회 703-947-773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세리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홉 자선 골프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릴랜드 머스켓 리지 골프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오프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및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초대하며 6월 11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복지센터 에난데일 오피스에서 KCSC 구직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사전 채용 행사에서는 다양한 채용 포지션을 미리 확인하고 인사 담당자와 직접 현장 인터뷰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디렉터, 코디네이터, 인턴십 등 총 16개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포지션에 대한 설명 및 채용 안내가 진행됩니다. 채용 분야는 사회복지, 정신건강서비스, 공중보건, 주거지원, 청소년 및 가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등입니다. 모든 참가자는 사전 등록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703-354-6345 또는 dcoi@kcscgw.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0: 페이스북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여러분 더우시죠? 많이 더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단어만 들어도 아주 시원해지는 곳, 남극과 북극, 극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실 분은 극지연구소의 박승현 책임연구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박승현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1: 네, 저는 극지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남극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중앙해량이라는 활화산 산맥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그 지구 내부의 어떤 그 진화라든지 남극 대륙 주변에서 어떤 그 일어나고 있는 지구 내부의 에너지와 남극 주변의 그 해수와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극이란 말만 들어도 신기한데 또 남극 주변의 활화산 연구를 하신다니까 더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뒤에서 이 얘기는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박승현 책임연구원과 예, 극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그 대중에게는 남극이라고 하면 세종과학기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께서는 1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나 남극에 가 계시고 또 남극 어느 지역을 주로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1: 저는 2년에 한 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한 번 가면 한 달 정도 가는데 저는 그 배를 타고 그 남극의 바다를 연구하고 있어가지고 바다 아래에 있는 그 해저 산맥을 연구하고 있어서 세종기지를 간다기보다는 바다를 연구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 남극 주변의 바다.
1: 네, 바다 아래에 있는 활화산을 연구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가십니까?
1: 거기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까지 가서 뉴질랜드에서 그 쇠빙연구소인 아라오너를 타고 한 4일 정도 타고 가면 이제 그 제가 연구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거든요. 이제 바다 위에서 이제 탐사를 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예. 그 여정에 대해서 잠시 후에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그러면 남극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연구하시는 데는 위치가 어디죠?
1: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0: 아, 인천 송도에 주로 계시고요. 예. 극지연구소가 송도에 있는 건가요?
1: 예.
0: 아,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박승현 연구원님께서 아주 표지도 예뻐요. 예. 극지로 온 엉뚱한 질문들이라는 책도 이제 출간을 하셨는데요. 제목을 보아하니 평소에 좀 자주 받으시는 질문들을 이렇게 엮어서 내신 책인가요?
1: 예. 그 평소에 그 질문들하고 그리고 또 그 책을 같이 만드신 분들이 이제 뽑아온 질문들 중심으로 이제 책을 썼습니다.
0: 예. 제일 많이 들어보신 질문은 뭔가요?
1: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그 처음에 하셨던 남극은 얼마나 자주 가느냐 그리고 뭘 먹느냐.
0: 아, 거기서 뭐 드시냐?
1: 예. 그리고 어떻게 가느냐. 똑같은 질문을 다 하시더라고요.
0: 그러네요. 제가 원, 투, 쓰리를 다 한 번에 여쭤봤네요. 뭐 드십니까? 가서 진짜 궁금한데 이거.
1: 가서 뭐 똑같습니다. 그냥 밥하고 김치하고 국하고 가끔 뭐 서양 요리도 나오고 중국 요리도 나오고 이렇죠 뭐.
0: 서양 요리가 가끔이고 주로 한식을 드시는군요.
1: 네, 주로 뭐 한국 사람이 한식을 먹죠.
0: 직접 해 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급식 같은 게 나오는 건가요?
1: 거기 그 셰프가 계셔서 요리를 해주는데 사실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보통 기지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 기지 요리도를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배를 타다 보니까 배에도 요리사가 당연히 계시죠. 그러니까 배 요리사들이 요리해주는 걸 먹고 근데 배는 요리하신 분, 그러니까 그 중앙에 일하신 분이 많아서 여러분이 상상하면 훨씬 더 그 잘 요리된 음식들을 먹고 있고요. 근데 기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지에 머무르는 인원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배는 크니까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 분이 셰프가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양성이 좀 덜하고 이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죠.
0: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세종과학기지의 고기와 중국 장성기지의 양파를 물물 교환하기도 했다.
1: 아, 그게 그 기지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0: 장성기지는 남극에 있는 중국 기지인가요?
1: 그렇죠. 그 세종기지 근처에 있는 그 중국의 기지인데 세종기지가 훨씬 더 오래된 기지예요. 네. 아시다시피 그 중국 사람들 양파를 많이 먹잖아요. 양파를 많이 먹는데 근데 그 기지 굉장히 초기 이야기여서 그때는 김치도 보관이 잘 안 되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야채도 보관 안 되고 이런 시절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그 남극에 이제 야채는 다 떨어지고 고기 이제 얼려놓으면 되니까 고기만 남게 되는데 사람이 고기만 먹으면 힘드니까
0: 물리죠.
1: 되게 야채를 좀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는데 마침 그때는 그 세종기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기지를 몇 개 있으니까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장성기지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양파가 많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양파도 야채니 채소니까 그걸 교환하자고 해가지고 참 그 여기서 일어날 수 없는 물물 교환이 일어났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0: 훈훈하네요. 예. 그 남극까지 가는 여정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한다고 치면 어떤 경로를 주로 우리나라 분들은 택하는 건가요?
1: 예. 남극 대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그 경로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 정도가 있는데 그 말씀하신 세종기지 같은 경우는 그 남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0: 아.
1: 또 세종기지 또 장보기지라는 또 기지가 있거든요.
0: 장보고기지.
1: 장보고기지는 그 2014년도에 오픈했는데 그건 대륙에 지어진 본격적인 기지인데 거기는 그 뉴질랜드 남쪽이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를 거쳐가게 되고
0: 아.
1: 그리고 또 그 아프리카를 통해서 가는 경로는 우리나라 이제 아프리카 쪽 경로는 이용하지 않는데 그쪽 경로를 이용한 나라들도 있어서
0: 남아공 쪽으로 해서
1: 그렇죠. 남아공 네. 케이프타운을 경유해서 가는 거죠.
0: 네.
1: 그쪽은 잘 이용하지 않고 세종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미 아래 있으니까 일단은 그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거죠. 가는데 그 비행시간이 뭐 한 12시간, 뭐 14시간 걸리니까 가고, 그렇죠.
0: 예.
1: 거기서 이제 1박을 하고,
0: 예.
1: 다시 비행기를 타고 또 한 10몇시간, 12시간, 13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실내 산티아고로.
0: 실내로 가는 거죠. 예.
1: 간 다음에 거기서 또 한번 비행기 갈아타고, 한 그, 푼타라나스라고 이제 그 최남단 도시가.
0: 실내 엄청 길잖아요, 세로로. 그렇죠. 근데 예. 아래를 제일 끝으로 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제일 아래 이제 예. 그 최남단, 예. 땅끝 마을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해남 같은 곳을 가는 거죠.
0: 푼타레나스까지 가는데 한 사흘은 잡아야겠네요.
1: 그렇죠. 비행기 안에서만 거의 뭐 하루 반은 보내야 아. 되고 또 중간에 또 사람이 쉬어야 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쉬는 것까지 따지면 예. 그 정도는 잡아야 되고요. 거기까지 하면 푼타레나스까지 간 거니까 남극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0: 예, 예.
1: 남극 들어가는 방식은 그 배를 타고 가는 방식이 있고 비행기를 타는 방식이 있는데 비행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한 3시간 정도,
0: 3시간 정도
1: 걸리는데
0: 아, 예, 예.
1: 그 문제는 3시간, 그러니까 보통 비행기 딱 시간표가 있어서 그대로 가잖아요.
0: 그렇죠,
1: 큰 그렇죠. 문제가 없는 한데 네. 그거는 보장되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0: 아.
1: 가서 날씨가 좀 안 뜨기 때문에 대출 한 2, 3일 정도 버퍼를 두고 가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내가 뭐 한 1월 10일에 그 세종기에 들어가겠다 싶으면은 한 1월 7일에는 도착해야
0: 네.
1: 몇 번 비행기 안 뜬 걸 감안해서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운이 좋으면 바로 가는 거고 운이 나쁘면은 더 늦게 들어가고 이러는 거죠. 네.
0: 그럼 칠레 끝단에서 남극까지 배를 타면 얼마나 걸리나요?
1: 배를 타면 3일 정도 걸립니다. 3일 정도.
0: 아, 아니 그러니까 저희 에디터들이 이제 방송 주면서 전화를 종종 드렸는데 영화에서나 들을 법한 대사를 구사를 하셨다. 나 지금 배 위입니다. 예, 이런 대사를 치셨다고 하던데
1: 예.
0: 그 남극 가는 배 위에 계셨던 건가요?
1: 아니요, 남극 가는 배는 배는 그것이 남극 가는 배인데
0: 네.
1: 남극을 가기 위한 준비를 위한 그 탐사를 그 항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0: 어...
1: 그 남극 가려면 이제 그 남극에서 많은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0: 네네.
1: 여러 가지 배 수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네. 또 장비 같은 걸 또 사용해야 되는데 직접 그 실전에 쓰기 전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테스트하는 그런 그 항해를 하거든요.
0: 네.
1: 동해에서 보통 하는데 그 항해를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0: 아, 동해에서 하던 네. 테스트 항해. 남의 일이라 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너무 부러운데요. 예, 약간 어두운 나오실 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제 극지에서 보면 쇠링선으로 얼음을 깨가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랬을 때 배에 탄 사람들에게도 그 충격 같은 게 고스란히 느껴지나요?
1: 예. 그 뭐 충격까지는 아니고요. 예. 뭐 제가 그 의성어를 표시한다면 샥 이런 소리가 딱 느껴지죠. 이게 막 너무 그래가지고
0: 예.
1: 뭐 충격이 느껴지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아. 그런 느낌은 전달이 됩니다.
0: 아. 아, 참 궁금한 것도 많고 이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신기한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저희가 잡지사니까 극지의 기초 지식부터 한번 쌓고 가겠습니다. 요 책에 나온 첫 질문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궁금했던 건데 이제 남극과 북극을 통칭해서 우리가 극지라고 부르는데 왜 극지라고 부르는 것인지 그리고 극지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그 제가 처음에 이제 극지영서 일한다고 하면은 그 많은 분들이 그걸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극지영서라면 국제연구소요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극지영서 그래가지고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가 했더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예. 비슷한 체험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문제는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0: 네.
1: 그러니까 실제로 극지란 단어를 잘 많이 못 들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남극함 바로 아는데 북극함 바로 아는데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 않은 용어에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극지란 말하면 보통 이제 극지는 좀 극한적인 걸 생각하다 보니까
0: 극한의 지역.
1: 네, 그렇게 보통 네. 많이 생각하시죠.
0: 네.
1: 극단적으로 춥고 뭐 이런.
0: 네.
1: 근데 사실 그 극지에도 극은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어떤 의미죠?
1: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하면 이제 그 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 네.
1: 극지연구소 영문 이름이 코리아 폴라 리서치 인스티튜트인데
0: 예.
1: 그 폴라의 의미가 그 축의 의미예요, 축.
0: 축이요, 축.
1: 예, 그러니까 아. 그 중심으로 도는 축.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극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신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태극기를 보면은.
0: 태극기?
1: 예. 네. 그 극이 들어가 있잖아요.
0: 아, 그 극자입니까?
1: 같은 극자고.
0: 아.
1: 태극기를 보면은 가운데 그 태극이 딱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그 어떤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0: 가운데 있으니까.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비슷한 의미여서 자전치고 중심으로 이제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0: 아.
1: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거죠.
0: 기준, 중심, 약간 이런.
1: 그렇죠.
0: 예. 오, 몰랐네요. 당연히 극한을 극인 줄 알았어요.
1: 예. 네, 거기 있다 보니 그런 걸 이제 그 부수적으로 갖게 된 거고,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인 거죠.
0: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남극이다, 북극이다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기준이 있을 텐데.
1: 예, 사실 그게 뭐 자연 상태에서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남극 같은 경우에는 그 약속을 했어요. 그 남극 조약에 따라서 남극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 네. 남극 조약에 따르면은 그 우리 60도 이남부터 남극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0: 남이 60도 이남
1: 그렇죠.
0: 예.
1: 그 약속이 돼서 이제 그 60도 거기부터 이제 남극 조약에서 관리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0: 어.
1: 근데 북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건 없는데 대체적으로 네. 많은 사람들이 66도보다 이북 지방을 이북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뭐 완전히 근거가 없는 건 아니어서 66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부터 이제 완전히 밤이 전혀 없는 그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게 거의 한계거든요.
0: 예.
1: 이제 거기를 기준으로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정도 그 위도는 돼야지 이제 오로라들이
0: 아.
1: 자주 오로라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더 남쪽에도 관찰되기도 하는데 예. 대부분 66도 이상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기준도 해가지고 네. 대체로 66도를 북극이라고 보통 칭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연구원님은 뭐 오로라나 뭐 백야, 극야 이런 것도 보셨겠네요.
1: 그 오로라는 제가 네. 재밌게 해전기지에서 오로라가 보이지 않고요. 오로라를 제가 보긴 봤는데 예. 정말 아주 오래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본 건 아니고
0: 예.
1: 일본 배를 제가 탄 적이 있었는데 일본 배를 타고 칠레 탐사한 적인데 그때 한번 봤던 기억이 있고요.
0: 배에서 보신 거예요?
1: 그렇죠.
0: 와.
1: 그 장보 기지에서는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멋집니다. 예. 남극과 북극에도 여름이 있겠죠?
1: 그렇죠. 예.
0: 여름이면 그쪽 여름은 온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1: 그러니까 뭐 워낙 넓으니까 일괄적으로 몇 도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대체로 느낌상으로는 남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겨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남극의 여름이 우리 겨울과 비슷하다.
1: 그렇죠. 비슷해서 제 기억에 어떤 이제 연구원 분이 네. 그 한국 겨울이 더 춥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을 정도고.
0: 아, 그렇군요. 예.
1: 뭐 춥긴 하지만 그래도 예. 일할 만한 정도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일할 만한.
1: 예.
0: 그리고 이제 극지에는 얼음이 엄청 많죠. 예, 얼음이 엄청 많은데 저는 사실 남극이나 북극이나 그 얼음이 그 얼음인 줄 알았는데 남극 북극의 얼음 종류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뭐 예, 어떻게 예. 다른가요?
1: 일단 남극은 그 기본적으로 눈이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고
0: 예, 예.
1: 북극의 그 해빙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북극 같은 건 바닷물이 얼어 그렇죠. 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차이가 있죠.
0: 아, 예. 쉽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빙하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육지 위에 쌓여져 있는 두꺼운 얼음을 이제 빙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빙하 꼭 남극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히말라야에 있는 그런 그 만년설 이런 것도 다 빙하라고 볼 수 있고
0: 예.
1: 북극도 제가 아까 해빙만 이야기했지만 그린랜드라든지 이런 데는 두꺼운 빙하가 쌓여져 있죠.
0: 거의 예.
1: 비슷하게 눈이 안 녹아서 된 그런 것들이 있고요.
0: 네.
1: 근데 빙붕이라는 거는 그 보통 이제 빙하 할 때 그 하자가 뜻인 것 같으세요?
0: 강하자 아닐까요?
1: 네, 강하자입니다.
0: 아 맞습니까?
1: 네, 강하자인데 강은 흐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남극의 그 빙하도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 붙인 것 같은데.
0: 예.
1: 근데 결국은 빙하도 이제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느리긴 하지만 계속 바다 쪽 흘러나오는데 흘러나오는 데 삐쳐나온 데가 있잖아요. 삐져나온 데가 있는데 그걸 이제 빙붕이라고 하는 거죠.
0: 아, 삐져나온 데를?
1: 그렇죠. 물 위에 이제 딱 삐져나와가지고 이제 예. 보통 강물은 그냥 바닷물 섞이는데 얘는
0: 예.
1: 얼음이다 보니까
0: 예.
1: 섞이지 못하고
0: 아.
1: 삐져나와가지고 그 지붕같이.
0: 지붕같이.
1: 그러니까 붕이 그 지붕할 때 그 붕자거든요. 빙붕 위에는 평평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위에 그 평평하다 보니 사람도 내릴 수 있기도 하고 그런 평평하다 보니 거기다 그 비행장도 짓기도 하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두꺼운 데에다가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아래는 물이지만
0: 네.
1: 그러니까 그 물이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라 그 빙하에 삐쳐나온 분이나 보시면 될 것
0: 예.
1: 같아요.
0: 빙산은?
1: 빙산은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온. 그렇죠. 그 빙붕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막 물 위에 떠다니니까 그러니까 빙산하고 부딪힌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0: 예.
1: 타이타닉 같은 건 빙산하고 부딪혀가지고
0: 그렇죠.
1: 했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고
0: 아기 공룡 둘리가 빙하 타고 내려오지 않, 빙산 타고 내려오는 게 맞지 않나요?
1: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빙산 타고 왔다고 해야 되는데.
0: 그렇죠. 예. 어, 그렇죠. 예, 빙산 타고 내려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이 얘기 해보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 남극에서 활화산 산맥을 연구하신다고 예, 하셨습니다. 남극 주변에 실제 활동 중인 화산이 있나 보네요.
1: 예, 예.
0: 예, 정확히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1: 그러니까 그것도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남극 대륙 아래에 있는 화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남극 대륙은 빙하로 덮여 있잖아요.
0: 네.
1: 그 아래도 화산이 있습니다. 아. 그 아래에도 그러니까 그 남극 대륙을 이제 워낙 그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예. 이제 보통 서남극, 동남극 두 영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0: 예.
1: 그 두 개를 가르는 기준이 그 트랜스 안탁틱 마운틴을 해가지고 남극 종단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거든요.
0: 네.
1: 그걸 경계로 서쪽은 서남극, 그 동쪽은 동남극 이야기를 하는데 서남극 아래에는 그 빙하 아래 뭐 130여 개, 그 138개 정도의 화산이 있는 걸로 그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빙하 아래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탐사해 보니까
0: 네.
1: 화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발견이 된 거고
0: 예.
1: 또 위에 보이는 화산들도 있어요. 그
0: 근데 그 아까 화산이 그렇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활동을 하는 화산이 그 중에서 좀 규모 큰 게 제대로 한번 터지면
1: 예.
0: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거기 뭐 얼음 지형들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만약에 그것들이 138개의 화산이 폭발했다.
0: 네,
1: 그 중에 뭐 큰 게 네. 폭발했다 그러면은 아마도 그 빙하들이 녹겠죠.
0: 그러면 해수면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1: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남극 대륙에 있는 그 얼음이 빙하가 다 녹으면은 해수면이 제가 알기로 한 60m 정도 상승한다고 하니까.
0: 60m.
1: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 그 연안에 있는 그 항구들은 많이 물에 잠기게 되겠죠.
0: 지구 전체적으로도 큰 재앙이겠죠. 예.
1: 그렇죠. 뭐 꼭 인간이 초래한 그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아니더라도
0: 네.
1: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데
0: 예, 예.
1: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런 것도 또 많은 분들이 예. 연구를 하고 계시겠죠. 예. 자, 극지연구소 박승현 책임연구원과 함께 극지에 대한 궁금증들 나누고 있는데요. 남극하면 남극 동물들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희 프로가 또 동물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프로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아, 이 질문도 엄청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남극에서 펭귄이나 고래도 많이 보셨습니까?
1: 옛날에 처음에 그 가자마자 이제 펭귄을 봤고
0: 네.
1: 고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먼 데서 저게 고래일 것이라 추정하는 그 물을 뿜어 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먼데 본 적이 있는데 큰 고래를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돌고래는 자주 봤죠. 돌고래는
0: 계속 배를 많이
1: 다니니까
0: 그렇죠.
1: 그런 건 자주 봤는데 남극 대륙 같은 경우에는 98%가 그 얼음으로 덮여 있거든요. 빙하로 덮여 있다 보니까
0: 예.
1: 좀만 들어가면은 거의 그 동물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식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생물이 없는 대륙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생물들이 사는 데는 그 바다 그 연안에 이제 보통 그 펭귄도 보통 해물 치잖아요. 해물
0: 네,
1: 치니까
0: 그렇죠.
1: 아주 그 잠깐 그 연근에 연안에만 이제 펭귄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 거죠.
0: 네. 네, 선생님 책에 펭귄이 남극에서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 옳지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왜 옳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산다라는 표현을 거기서 그 자기의 일생의 대부분을 거기서 이제 산다고 했을 때 보낸다고 했을 때 이제 산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0: 그렇죠.
1: 그런 의미에서는 적절치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펭귄의 일생의 대부분은 그 남극이 아닌 그 바다에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펭귄 전체를 봤을 때 펭귄 전체에서 한 45% 정도만 더 남극에 가기 때문에
0: 아.
1: 펭귄이라고 딱 하나를 한다면 펭귄이 어디서 사냐고 한다면은 네. 어디서 많이 산냐고 하면은 남극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적게 사니까.
0: 아.
1: 많은 펭귄이 남극에서 생활을 하지만 그런 건 아닌 거고
0: 네.
1: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딱 특정한 시기, 그러니까 남극의 여름 기간에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기간 동안만.
0: 아, 남극에 사는 펭귄들도
1: 그 펭귄
0: 여름에만 삽니까?
1: 그렇죠. 여름에만 하는 거죠.
0: 일종의 철새 같은 건가요?
1: 정확하게 철새입니다.
0: 정확하게 철새입니까?
1: 네.
0: 아, 펭귄 철새구나.
1: 네, 펭귄 철새입니다.
0: 아, 펭귄도, 남극 펭귄도 남극의 겨울은 너무 추운 거예요?
1: 남극의 겨울은 뭐 춥기도 하고 뭐 그 네. 원인 때문이라기보다도
0: 네.
1: 때는 환경이 좋지 않은 거죠.
0: 환경이 좋지 않아서.
1: 환경이 아무래도 네. 그 밤밖에 없고.
0: 아, 그렇죠.
1: 그,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뭐 아니 그 눈보라도 세게
0: 눈보라도
1: 시가 하니까 네. 좋지 않은 환경인데
0: 예.
1: 여름이 되면 이제 계속 햇빛도 있고 하루 종일
0: 예.
1: 그리고 뭐 먹을 것도 풍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는 이제 갈만한 건데 특히 이제 그 워낙 척박하다 보니까 여름도 척박하죠 남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물이 별로 안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그 적들로부터 위협을 좀 벗어나는 걸 좋아하는데 천적이 없는 거죠.
0: 아, 그렇겠죠.
1: 그러니까 비교적 그 좀 보호를 덜 해도 되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0: 여름에만
1: 가서 이제 새끼를 낳고 얘들이 어느 독립할 능력을 갖게 되면은 다시 또 바다로 떠나는 거죠. 근데 최근까지 재밌게도 그 펭귄들이 그 남극을 떠나서 어디 사는지를 몰랐어요. 다 알 것 같은데.
0: 아, 절센데 어디 가서
1: 어디가 걔는 어디 가나 갑자기 여름당 오는데 어디 갔다 오는지 몰랐던 건데
0: 파악됐나요?
1: 이제 연구를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어렵잖아요. 펭귄들을 막 쫓아낼 수 없으면 물속에는 어떻게 알겠어요.
0: 아, 그러네. 예, 그렇죠. 물속에도 있으니까.
1: 물속에 대부분 있죠. 거의 뭐 물고기급으로 이제 헤엄을 치니까. 예. 이제는 이제 전자장비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추적기 같은 걸 달아가지고 하는 연구를 이제 좀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0: 뭐 아직은 없나요?
1: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신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아직은 비밀이다. 저한테 말해주셨는데 제가 그분을 앞서서 소개하기에는 좀 신뢰되지 않을까 싶어서
0: 오피셜로 나오면 공유를 해주세요.
1: 그분이 딱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아, 예. 지킬 건 지키시는 분입니다. 4월 25일이 세계 펭귄의 날인 것도 이런 그 현상과 관련이 있나요?
1: 그렇죠. 이제 그 펭귄들이 남극 펭귄이라고 하게 됐죠. 그 남극 펭귄들이 이제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되면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 뭐 특정한 날에 떠나는 건 아닌데 대충 그 날짜, 그 남극의 겨울이 시작되는 그때쯤에 이제 많이 떠나기 때문에
0: 그걸로 정한 거죠.
1: 그렇죠. 떠나지 않은 펭귄도 있습니다. 황제 펭귄 이런 애들은 떠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0: 예, 예. 아, 그래서 4월 25일이다. 예. 아, 저 평소에 궁금했던 게 이제 북극에는 펭귄이 안 살지 않습니까?
1: 예, 예.
0: 혹시 남극 펭귄을 북극으로 옮겨다 놓으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요?
1: 그냥 객관적인 자연 환경만 보면은 뭐 거기도 물고기도 풍부하고 뭐 펭귄 그 헤엄을 잘 치니까 거의 물안개니까 못 살 건 없는데 아까 그 남극 펭귄들이 그 새끼를 낳는 이유를 말씀드렸을 천적을 피해 간 건데 거기 천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0: 북극여우 북극곰
1: 그렇죠. 펭귄의 그 굉장히 느린 그 능력 그 활동성으로는 북극에서 거의 뭐 북극여우라든지 뭐 북극곰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공격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실제로 풀어놓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북극의 펭귄을요?
1: 북극에 이제 그 20세기 초반에 그 1936년쯤 해가지고 노르웨이 사람이 그 펭귄을 잡아다가 거기다 풀어놨는데 오래 생존하지 못하고 다들 그냥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천적들이 죽이기도 하고 또 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펭귄이 딱 나타나니까 모르는 일반인들은 왜 갑자기 펭귄이 있어? 그러면서 막 총을 쏴서 죽이고 해가지고
0: 그렇겠지.
1: 얼마 못 버티고 다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0: 예. 그리고 저희 전에 곽책식 작가가 뽀로로의 정체 밝히는 특집하면서 예전에 북극의 사실 오리지널 펭귄이 북극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살짝 해줬던 것 같은데 또 맞는 얘기인가요?
1: 이게 그 펭귄이나 이름은 북극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0: 펭귄이라는 이름은?
1: 예, 그 펭귄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그런 동물이 있었는데
0: 새겠죠, 새.
1: 새겠죠. 예, 예. 그 펭귄 이제 펭귄이라 그냥 불렀던 건데 걔를 이제 인간이 남해를 해가지고 멸종을 하게 됐거든요. 북극에서 그게 사라졌는데. 나중에 남극에 가다 보니까 비슷한 동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펭귄이 있네 한 다음에.
0: 아, 북극에서 왔던 개네.
1: 그렇죠. 근데 다른 종인데.
0: 아, 다른 종인데.
1: 그냥 외형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이름만 계승을 하게 된 거죠.
0: 남극 애들이 진짜 우리가 아는 펭귄인데.
1: 아니, 그 우리가 거죠. 보는 그 펭귄은 남극에 있는 거고. 그렇죠, 이름만 그렇죠. 거기서 유래한 그렇죠. 거죠.
0: 예. 하지만 이름은 사실 북극에 있는 그 새가 그렇죠. 원래 펭귄이다.
1: 원래 그렇죠. 예. 그 펭귄은 그 멸종하고 이름을 남긴 거죠. 남극의 펭귄에.
0: 뭐 큰 바다오리, 뭐 쇠오리, 뭐 이런 새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그런 종이었던 거죠.
0: 뭐 어떤 물고기가 잡히나요? 그쪽 남극 주변 바다에서는?
1: 그러니까 남극 물고기 하면 다들 낯설어 하시는데, 뭐 그게 우리가 볼 일이 있을까 생각하시는데. 네,
0: 그럴 것 같아요.
1: 근데 사실 되게 친숙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로.
0: 메로구이?
1: 네, 메로구이 할 때 그 메로.
0: 그렇습니다. 예, 전혀 다른 세계에 인 줄 알았으나 또 메로가 있다고 하니까 친숙하기도 하고요. 자, 극지 만만 살짝 본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음 주 극지 이야기 2편 이어가 볼 테니까 또 다른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극지로운 엉뚱한 질문들 극지연구소 박승현 책임연구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캐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러쉬하는 잡지사의 대부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감미롭다.
3: 김씨 and 이씨.
2: 썬킴 썬김.
3: 산할아버지 산할아버지.
2: 썬킴의 썸문답. 오늘은 대출의 역사 나아가서 금융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학자금 대출, 신용 대출, 전세 자금 대출, 현대인이라면 대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일 텐데요. 공감하시죠?
3: 아, 공감할 수도 있고, 어?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쓸 여력이 없으면 안 쓰면 되죠. 굳이 내가 뭐 미래에 내 인컴을 끌어다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2: 무소유.
3: 무소유. 아니 물론.
2: 출연료 좀 삭감해도 될까요?
3: 집에 가겠습니다.
2: 자, 오늘 또 중요한 시간 썸문답입니다. 선생님, 대출과 이자에 대한 개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3: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준다고 치면은요. 네. 내가 정말 천사가 아닌 이상 정말 내가 먹고 써야 되는데 이 돈 어렵게 모은 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랬어! 1년 후에 갚아! 이러면 진짜 천사죠.
2: 4대 성인 들어가야죠.
3: 아, 그렇죠. 예, 4대 성인이요. 예, 예.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될 거니 나의 기회 비용을 내가 지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한테 빌려주겠다. 그 대신에 네가 갚을 때는 플러스 알파 얼마를 달라고 플러스 돈을. 알파. 이 개념은 지금도 하고 옛날도 했을 것 같아요.
2: 얼마나 옛날부터?
3: 일단 기록을 보면은 기원전 3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2: 예, 예. 그런 나왔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예, 예.
3: 거기에 보면은 설형 문자라고 해가지고 쇠기로 찍은 거 있잖아요. 정토판에. 네, 네.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돈이 필요할 경우에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네. 그러면 증거가 없잖아요. 예. 이 서령 문자, 점토판이 그 약간 차용증이다. 아. 차용증이다. 그래가지고 돈을 네가 갚으면 예. 차용증인 이 점토판이죠. 예. 이거를 그때 네가 본 앞에서 깨버리겠다.
2: 아. 저기 서령 문자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가 보리 빌려주고 발행한 영수증인데 저게 거친 보리 나달 451리터 내가 405리터를 빌려줬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3: 저기 이제 꼭꼭꼭 세 번 누르면 보리란 뜻이에요.
2: 아, 그래요?
3: 아닙니다. 네.
2: 아, 속을 뻔했잖아. 네. 예. 어쨌든 기원전 예, 3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3: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왕조들이 들어서거든요. 네. 그 가장 초기 왕조였던 이제 수메르 왕조에는 이자를 메시 또는 마스 M-A-S 또는 M-A-S-H로 표기를 했는데 예, 예. 이게 송아지 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소가 가만히 있으면은 예. 아, 물론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암소수소가 예. 송아지가 태어나잖아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가 불어난다. 돈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이자가 불어난다. 약간 송아지 같다.
2: 이자 개념이구나.
3: 이자 개념을 송아지로 이제 해석을 했다. 야, 해요. 이걸 나중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합니다.
2: 왜요? 네.
3: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모든 철학자의 스승이고 스승의 스승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돈이란 거는 예. 물물교환 대용으로 예. 표시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게 그 용도인데 그 용도만 써야지 왜 돈이 돈을 낳냐.
2: 돈이 돈을 낳는 건 현대에선 거의 진리 아닙니까?
3: 아닌가요? 지금 주식 투자하세요?
2: 아니요. 깊게 가지 마시고.
3: 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 해요.
2: 예.
3: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1 플러스 1은 귀요미가 아니라 2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그런 근데 차원에서. 돈을 100만 원이 있는데 네. 이걸 뭐 빌려줬다고 해서 왜 110만 원, 120만 원 되냐. 아. 이건 송아지가 아니다.
2: 제가 볼 땐 돈 빌려줘 본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참. 빌려주면 그런 말 못 합니다.
3: 아버지가 좀 잘 살았거든요. 돈 궁합이 없었네요. 네.
2: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도 대출과 이자 얘기가 나옵니까?
3: 함무라비 법전, 저거 저 돌 기둥 있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까지 생긴 거.
2: 예, 예.
3: 저것이 일단은 현재 기록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에요.
2: 예.
3: 아시다시피 성문법, 불문법은 잠깐 말씀드리면은 성문법은 딱 정해져 있는 법이죠.
2: 예.
3: 사람 죽이면 징역 20년 뭐 이런 식으로.
2: 예.
3: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불문법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눈에는 눈, 뭐,
2: 이에는
3: 이. 이에는 이. 예. 이게 복수의 대명사를 알고 계시잖아요.
2: 그렇죠.
3: 아니에요.
2: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
3: 그게 나쁜 뜻으로 알고 계시는데,
2: 예, 예.
3: 자, 이 자리를 빌어서, 함무라비 대왕님 죄송합니다. 후손으로서.
2: 이게 무슨 뜻인데?
3: 굉장히 공정한 뜻이에요, 이게요. 당시 이제 그 이, 함무라비 대왕이 있던 요 때만 하더라도,
2: 네.
3: 노비의 아들이 귀족의 아들을 때리죠?
2: 네.
3: 그럼 노비의 아들은 죽어요. 그렇게죠. 귀족의 아들을 때리니까.
2: 그렇죠. 예.
3: 근데 귀족의 아들이 노비를 때리든지 죽여도,
2: 훈방이겠죠.
3: 훈방이에요.
2: 아이, 더럽다, 정말.
3: 이걸 딱 함무라비 대왕이 봤을 때, 이건, 예. 이건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귀족이든, 노비든 예. 신분을 떠나서, 얘가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리라고.
2: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네.
3: 눈을 찔렀으면, 너도 눈만 찌르라고. 앙! 한번 물었으면, 너도 앙! 한번 물라고.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2: 그렇구나.
3: 굉장히 훌륭한 대왕이었습니다.
2: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대출 이자 얘기는 어떤 뭐가
3: 대출 이자 얘기해줘. 예. 대출 이자가 네. 딱 어떻게 보면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은을 빌려줬을 때 실버 이자는 최대 20%. 또 곡물을 빌려줄 때는 이자 최대 33%로 정한다.
2: 뭐가 이렇게 세?
3: 예.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은은 웬만해선 안 없어지잖아요.
2: 그렇죠.
3: 예. 은 빌려줬을 때 다시 은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곡식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내년에 흉년이 들면 어떡해요?
2: 못 갚죠.
3: 못 갚죠. 그래서 약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2: 이자가 고이자.
3: 이자가 고 약간 이율이 올라간다.
2: 거의 뭐 제3금융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3: 제3금융.
2: 예.
3: 굉장히 합리적인 왕이었습니다.
2: 그런 말 되네. 또마 제국 얘기가 안 나올 리가 없겠죠. 선생님, 로마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또 빌려줬나요?
3: 아르겐타리우스라고 하는 그 또 금융업자 개념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2: 네.
3: 그, 로마 주화들 많이 보셨죠?
2: 예, 많이 봤죠.
3: 저 지난 시간에 했던 시저, 카이사르도 네. 자기 얼굴 박아가지고
2: 신격화시켰죠.
3: 신격화시켰죠.
2: 예.
3: 그럼 당연히 돈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기도 이제 이자놀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상류층, 특히 원로원에 계신 분이 할배들이 나는 말이야 이런 그 하찮은 건 난 안 해. 근데 난 돈이 벌고 싶거든.
2: 네.
3: 야, 너 일로 와봐. 너 어디서 노예야? 너 카르 타고 오신 노예야? 네가 대신 내 대신 내 명의 빌려가지고 네가 돈 놀이해. 해가지고 노예나 일반 평민들을 이용해서 대신 돈 놀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2: 그렇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활발하던 금융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중세로 접어들면서는 확 위축이 된다면서요?
3: 중세 들어서면서 이제 유럽이 이제 기독교가 자리를 잡습니다. 기독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편집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구약 성서에 나오는 네.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있지 않습니까?
2: 네, 있죠. 네.
3: 그래가지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유대인 박해가 나오는데 2000년 동안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2: 2000년 동안?
3: 2000년 동안. 왜 박해를 받았냐?
2: 예.
3: 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2: 예.
3: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또 국교로 정했죠.
2: 네.
3: 그러니까 전 유럽이 이제 기독교화가 된 거예요.
2: 그렇죠. 예.
3: 근데 지금 2000년 동안 여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에요. 우리 아다시피 뭐 본시오 빌라도 총독 나오고.
2: 예, 예, 예.
3: 그래서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예수님 죽인 민족이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2: 그렇구나. 그게 근본적인 이유구나.
3: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구약성서에 따라가지고 이자놀이 하지 말라니까.
2: 네.
3: 그때부터는 약간 돈 가지고 돈을 벌어?
2: 금기지.
3: 이 돈이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닌데, 네. 이 생명체에서 뭔가 또 창조를 해? 이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4: 아.
3: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이자 놀이가 일단 금지가 예. 됩니다.
4: 심지어 이자를 받는 기독교인은 성찬 참여나 장례를 거부당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3: 맞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4: 그럼요.
3: 그럼 다른 이제 기독교인들이 안 하는 걸 뭔가 해야 돼요.
4: 아, 네, 네.
3: 근데 기독교인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상업도 하고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4: 아, 그럼요. 사람 사는 건데.
3: 그렇죠. 뭐 돈 빌려야 되고 예. 빌렸을 경우에 뭐 이자도 뭐 인지상정으로 주고 예. 해야 되는데 예. 기독교 커뮤니티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이걸요.
4: 약간 더러운 손 내가 그 손이 되고 싶진 않다.
3: 그렇죠. 어. 그때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더러운 손 아. 내가 하겠다 해서 이제 이른바 이자 장사를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4: 아, 그래서 유대인이 유명하구나.
3: 근데 처음에는 0.1%, 0.3% 하다 보니까 점점 유대인들이 5%, 15%, 60%.
4: 아, 힘이 세질수록.
3: 그래가지고, 아, 꼬리 대금업자 한번 해볼까 해서 그 결정판이 베니스의 상인이 되는 거죠.
4: 그렇습니다. 고리대금업으로 시작했지만 세계 금융을 주도할 정도로 성장한 유명한 유대인 가문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렇죠?
3: 네. 로스차일드가 아, 유대인 가문이 맞아요. 그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고 해서 18세기에 지금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살았던 한 유대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골동품 상을 했어요.
4: 아,
3: 골동품 상.
4: 그래요?
3: 그래서 여러 가지 골동품을 막 수집을 해요.
4: 네.
3: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이때는 로스차일드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마이어 암셀이었어요. 아, 유대인이기 때문에.
4: 박해를 받아서. 예.
3: 마침 그때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국에서 그 이 왕이 왕이라기보다 이제 공작이 누구였냐면 빌헬름 9세라는 사람이었거든요.
4: 예, 예, 예.
3: 이 양반도 골동품 취미가 아, 수집이 취미였어요.
4: 네.
3: 그러니까 이 마이어 암셀 가게를 자주 들렸죠.
4: 어.
3: 그래서 친해졌어요.
4: 어, 그랬겠네.
3: 친해졌는데 나폴레옹이 이쪽 동네까지 치고 들어왔어요.
4: 어, 예.
3: 나폴레옹이 이제 전 유럽 정벌 때였거든요.
4: 어, 예.
3: 빌헬름 9세가
4: 예.
3: 이 마이어 암셀 보고 야 지금 내 전 재산을 뭐 어음이라든지 현물을
4: 네.
3: 일단 다 들고 난 튀기는 힘드니까
4: 예.
3: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아. 네가 좀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잃어버려도 좋다 어쨌거나 내가 못 갖고
4: 그렇죠 그렇죠 예예.
3: 뭐 네가 뭐 속내 셈 치고 네가 보관을 해라 하고 간 거예요.
4: 예예예 예, 예. 급하니까.
3: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혹시나 해서 다 찾아갔거든요. 마이암셸 너 그때 내가 맡겼던 어음이라든지 자기압수표
4: 어.
3: 갖고 있니?
4: 갖고 있어.
3: 전 하나 안 쓰고 그대로 갖고
4: 아~
3: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죠.
4: 감동받지.
3: 빌헬름 9세가.
4: 고맙지.
3: 너 앞으로 내 지금이라 치면 재무부 장관 되라.
4: 아 정말요?
3: 네.
4: 유대인을?
3: 그리고 이 가게에 너 성 하나 지으라고. 근데
4: 성. 아,
3: 라스트네임이야. 라스트네임. 예, 예, 예. 김씨 박씨. 예. 김씨엔 박씨요.
4: 예.
3: 뭘 할까 하다가 당시 그 당시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요 동네의 그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자기 성을 땄거든요.
4: 아, 네.
3: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4: 네.
3: 큰 돌이 하나 있다. 원스톤 아인슈타인.
4: 아, 맞다.
3: 이런 식으로.
4: 어, 예. 뭐 스필버그 이런 거.
3: 스필버그요?
4: 그렇죠. 예.
3: 이 마이어 암셀 딱 보니까 자기 가게 앞에 약간 간판 같이 빨간 붉은 방패가 있었거든요.
4: 네.
3: 이 붉은 방패가 영어로 하면 레드 쉴드잖아요.
4: 레드 쉴드죠. 예.
3: 이걸 독일어로 한 거를 독일어를 그대로 발음하면 로스차일드예요.
4: 아, 붉은 방패였어.
3: 로스차일드가 아.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아이로 알고 계시는데 그 뜻이 아니라 붉은 방패의 미국식 발음, 영어식 발음.
4: 미아를 만들어요.
3: 영어식 발음이 로스차일드입니다.
4: 아, 붉은 방패라는 뜻이구나. 오.
3: 근데 이 로스차일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4: 네.
3: 이제 하나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4: 네.
3: 내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용이다. 돈을 맡기면 끝까지 내가 지키자. 이거를 자기 아들들 다섯 명에게 다 세뇌를 시켜요. 죽어도 신용, 살아도 신용. 그래서 세계 각지로 보내요, 아들들을요.
4: 네네.
3: 그, 네이던 로스차일드라고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4: 네.
3: 얘는 영국 런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네. 영국 런던의 재계를 네가 장악하라고.
4: 아하.
3: 네이던을 보내요.
4: 예.
3: 네이던이 이제 그 영국을 건너가가지고, 이제 그 금융업을 하는데, 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
4: 어떤 사건이죠?
3: 1815년, 바로, 워털루.
4: 워털루 전쟁?
3: 영국과 프랑스의 마지막 파이널 배틀.
4: 네.
3: 나폴레옹이 정말 여기서 지면은 끝장, 프랑스는 끝장나고 이기면은 나폴레옹을 상하는 그런 최후의 전투였죠.
4: 아, 예.
3: 영국 런던 증권 거래소에서
4: 네.
3: 사람들이 이제 그 국채를 들고 조마조마하게 그 전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 아.
3: 야, 영국 국채 사야 되냐? 프랑스 국채 사야 되냐? 아. 몰라, 몰라.
4: 야, 1815년에 이미 그런 시스템이 있었구나.
3: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국이 이긴다고 하면 이제 영국 국채 사야 되고, 그렇죠.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이긴다고 하면 이제 프랑스 국채 사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전화가 그렇죠, 없으니까.
4: 그렇죠, 예.
3: 야, 지금 이기냐, 지냐? 몰라, 나.
4: 어, 이거 되게 긴박감 넘친다.
3: 근데, 로스차일드가 하면은 이미 전 유럽에 다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정보가 굉장히 빨랐어요.
4: 아, 정보 보내고 이랬나?
3: 특히 전서구 시스템.
4: 예, 예.
3: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
4: 아, 전서구, 전서구.
3: 사람 전서구 씨 아니에요.
4: 예, 예, 예.
3: CBS는 강서구가 있고.
4: 예, 예, 예. 양천구입니다, 저희.
3: 아, 양천구입니다. 네.
4: 아, 전서 비둘기를 보냈다.
3: 전서구를 이용한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초고속 인터넷망이죠.
4: 그러네. 그게 제일 빠른 거니까.
3: 그때는. 제일 빠른 거니까. 그래서 런던 증권거래소에 그 있던 사람들도 네. 네이던 로스차일드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사냐 그것만 보자. 그래서 딱 보고 있는데 그 비서 한 명이 달라와요.
4: 예.
3: 자, 여러분. 라디오 드라마에서 제가 효과음까지 냅니다. 저기 선생님 결과 나왔습니다.
4: 네.
3: 워털루 전쟁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4: 어떻게 됐어?
3: 속다. 그래?
4: 진짜 고급 정보야 이건.
3: 하더니 네. 갑자기 네이던 로스차일드가 영국 국채를 막 파는 거예요.
4: 아
3: 이걸 보고 거기에 있던 투자자들이 영국 망했다. 영국 졌다. 나폴레옹 이겼다.
4: 그렇지 그렇지.
3: 라고 하면서 영국 국채를 막 팔고.
4: 네.
3: 아, 하는 상황에서, 네. 이, 로스차일드가, 갑자기 사람들이 팔고 있던 그 헐값에 판 영국 국채를, 갑자기
4: 사요?
3: 죽 사는 거예요. 야, 저, 로스차일드가 저거 왜 사냐?
4: 왜 그래?
3: 아, 됐고. 네. 일단 우린 팔아! 팔고 프랑스 국채 사!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4: 네.
3: 공식 보고가 들어옵니다. 영국이 승리했다!
4: 아, 로스차일드.
3: 나폴레옹 졌다! 그러면 지금 프랑스 국채를 산 이 사람들은 전문용어로 알거지가 된 거예요.
4: 그렇죠. 휴지조가.
3: 휴지조가. 그리고 줍줍줍줍줍 산 네이던 로스차일드는 재벌이 됩니다.
4: 비둘기의 힘입니다.
3: 비둘기의 힘입니다. 비둘기.
4: 아,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3: 그래서 지금도 런던 그 이 증권거래소의 상징 중에 하나가 네이던 로스차일드가 영국 증권거래소 기둥에 딱 기대 있는 그림자 실루엣이 상징 중에 하나예요.
4: 아 그래요?
3: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네이던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 금융계를 다 장악했다라고.
4: 세계를 뭐 장악했다.
3: 그렇죠, 그렇죠.
4: 아, 로스차일드 가문의 스토리였습니다. 중세시대 유럽 얘기를 다시 해보면, 아까 위축됐잖아요. 기독교가 이제 퍼지면서.
3: 그렇죠.
4: 예. 그럼 언제 다시 금융이 살아나기 시작하나요?
3: 르네상스.
4: 아, 르네상스.
3: 메디치 가문이요.
4: 메디치 가문.
3: 메디치.
4: 그렇죠.
3: 마루치 아라치가 아니라 메디치요.
4: 마루치 아라치 이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3: 마루치 아라치 몰라요? 달려라 아라치 나라라 마루치를 모른다고요?
4: 메디치.
3: 메디치요.
4: 예.
3: 메디치 가문이 지금의 그 피렌체 플로렌스에서 만들어진 금융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피렌체는 메디치고 메디치는 피렌체예요. 르네상스가 그 이탈리아에서 뭐 베네치아, 피렌체 이런 도시에서 만들어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무역로가 끊겨버립니다.
4: 아, 네.
3: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과 뭐 소아시아 이쪽 지역이 이제 다 이슬람화가 돼버리잖아요.
4: 네.
3: 그래서 유럽과 뭐 인도 이쪽 무역 루트가 끊겨요. 딱 중간에 이슬람 세력이 끊어버렸으니까. 그런데
4: 네.
3: 당시 가장 큰 무역 그 물품 중에 하나가 후추였거든요. 후추!
4: 아, 예, 예. 후추.
3: 후추 한번 맛본 분들 끊기면은 큰일 나요.
4: 그렇죠. 예.
3: 고기에 구웠는데 후추 뿌렸다 먹다가 후추 뺏어 봐봐요. 다 불어요, 여러분. 고문하시는 분들.
4: 아, 진짜 맛 확 없어지죠.
3: 그러니까요.
4: 예, 예.
3: 그러니까 후추가 이제 원산지가 남인도였는데 원래 네. 남인도에서 육로로 이렇게 쭉 중동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구조였거든요.
4: 네, 네.
3: 근데 딱 중간에 이제 그 중동에서 이슬람 세력이 무역로를 끊어버렸잖아요.
4: 네.
3: 유럽 국가들 더 이상 후추 없어? 후추? 후추!
4: 금단현상, 금단현상.
3: 그, 예. 후추. 이러니까.
4: 실감난다. 예.
3: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도 이제, 야, 불쌍하니까 너희들 유럽인들, 하나 거점 도시, 요 도시만 내가 후추 무역 내가 허락해줄게.
4: 네.
3: 라고 한 도시를 오픈해줘요. 그 도시가 베네치아였어요.
4: 네.
3: 그 베네치아와 옆에, 그게 파급 효과가 돼서 베네치아, 또 피렌체. 그러니까 이탈리아 도시들이 이제 중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4: 예.
3: 그러면서 등장한 가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치 가문인데, 네. 처음에는 조반니 메디치라는 사람이 이제 그 시작을 해요.
4: 어, 네.
3: 조반니가 원래는 그 양모, 매, 이 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무역업, 그러니까 약간 금융업이든지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는 거를 해보니까 이게 돈이 돼요.
4: 네.
3: 그래서 양모업을 그만두고 이제 이 금융업 쪽으로 들어옵니다.
4: 네.
3: 돈을 많이 벌어요.
4: 예, 예.
3: 그리고 또 이 가문이 정말로 정착하게 된 것이 로렌초 메디치란 인물이거든요.
4: 어, 들어봤어.
3: 예. 코가 거의 제 얼굴 많았죠.
4: 그린 거, 예.
3: 거의요.
4: 예.
3: 로렌초 메디치 때 예.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의 대재벌이 되는데, 이제 저 양반이 이제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메디치 가문이 또 예술을 후원한 집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4: 그렇지. 항상 뭐 중세 예술할 때 메디치 가문 후원이 안 닿는 데가 없더라고.
3: 그 이유가 뭐냐면 예. 당시에 일단 유대인은 아니에요 메디치 가문이요.
4: 네.
3: 그러니까 이탈리아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람들이 멸시하는 금융업을 했잖아요. 네. 돈놀이를.
4: 그쵸, 그쵸.
3: 그래서 안 좋게 봤어요. 하니까 이미지 쇄신을 어떻게 할까.
4: 아.
3: 내가 그러면 예술가도 후원을 하겠다.
4: 아.
3: 저 로렌초 메디치가 플로렌스, 피렌체를 다스릴 조때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예술가들이 다 그때 탄생을 해요.
4: 다빈치?
3: 다빈치. 어,
4: 미켈란젤로?
3: 미켈란젤로. 보니첼리? 라파엘로? 어, 예. 다 로렌초가 후원을 해줍니다.
4: 거기서 걸작이 나오면 이제 메디치 가문 이미지도 좀 세탁이
3: 올라가고.
4: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 얘기 좀 해볼까요? 중국도 고리대금의 역사가 아주 깊다고 하던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선생님?
3: 일단은 중국이 송나라 때요.
4: 네.
3: 송나라가 일단은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자라고 하는 만두 아니에요? 교자라고 하는 네. 인류 최초의 지폐를 만듭니다. 저게 이제 그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잖아요.
4: 네.
3: 원나라 때 저게 또 싹 폭망을 해버려요.
4: 아, 그래요?
3: 아니 송나라 때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 하에서 그 돈을 찍어가지고
4: 예, 예.
3: 뿌렸어요.
4: 예.
3: 지금 제가 지폐는 안 갖고 있지만 예. 만 원이 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은행에 이 만 원어치의 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4: 그렇죠.
3: 여차하면 교환을 가능하니까.
4: 예.
3: 그걸 믿고 우리가 종이 쪼가리인 만 원, 오만 원을 서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4: 맞죠, 맞죠. 예.
3: 이거를 송나라 때까지는 우리가 태환이라고 하는데.
4: 예.
3: 이 개념이 있었어요.
4: 아, 이게 돌아갔어.
3: 그래서 막 안 찍었습니다, 저는.
4: 아, 예, 예.
3: 그러니까 사람들도 송나라 정부를 믿고 예. 지폐, 교자를 서로 주고받고 이제 그 금융 시스템이 돌아갔거든요.
4: 그렇죠.
3: 근데 송나라가 망하고 이제 몽골족들이 이제 원나라를 세운 원나라. 다음에
4: 예.
3: 절대로 몽골 비하 아니에요.
4: 예, 예.
3: 딱 보니까 종이를 막 찍어서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4: 아, 이해가 안 됐구나.
3: 이게 뭐냐? 종인데요? 이걸 주면은 말이나 양을 살 수 있냐? 네. 막 찍어!
4: 아, 이게 금융화폐 시스템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 많으면 좋은 줄 아니까.
3: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대량으로 찍어내가지고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4: 그러네요.
3: 이 종이 화폐 시스템이 폭망을 해버려.
4: 짐바브웨 달러처럼.
3: 짐바브웨 2조 달러 뭐 이렇게.
4: 아, 해버리면.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구나. 예.
3: 그리고 중국 역사, 금융 역사 할 때 이건 또 빠질 수가 없어요.
4: 뭐죠?
3: 청나라 때 오시면요. 네. 그 표국. 이라는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4: 표국이요?
3: 은행이에요. 이 표국이 어떻게 보면 전 중국의 지점들을 다 설치를 합니다.
4: 아, 정말? 브랜치가 있었어요?
3: 그러니까 네, 봐봐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이 지금 개념으로 상하이에 있는 표국에 네. 내가 100만 원을 예금 맡겼어요.
4: 네.
3: 근데 저 쓰촨 지역에 있는 내가 표국에 가가지고 거기까지 내가 돈을 이렇게 은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무거우니까.
4: 네.
3: 상하이 있는 표국에서 증서를 써줍니다.
4: 아...
3: 여기에 이 사람 100만 원 입금, 사인.
4: 네.
3: 그래서 종이 쪼가리만 하나 들고 가서
4: 네.
3: 스촨성에 가서 이거 상하이에서 발급한 증서입니다. 믿고 거기서 100만 원 인출.
4: 아...
3: 진짜
4: 그게 됐네.
3: 요 표국이 또 뭘 했냐면요. 네. 그 진짜 난 그 종이 필요 없고 난 진짜 현물을 정말 들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4: 네.
3: 얼마 지금 갖고 계십니까? 천만 원이요.
4: 네.
3: 천만 원 상하이에서 스촨까지 갖고 가십시오. 그럼 우리가 현찰 들어있는 트럭 있잖아요.
4: 네.
3: 그거 같은 거를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가십시오.
4: 현물 이송을 해줬다고?
3: 현물 이송을 해줬습니다. 트럭이 있었던 건 아니라
4: 네.
3: 표사.
4: 그 뭐예요?
3: 라고 하는.
4: 수레인가?
3: 아니요. 사람들이에요.
4: 아, 사람들이. 약간.
3: 무술을 그치? 잘한 사람들.
4: 좀 센 사람들이 가야지.
3: 표사들이 호의를 해가지고 이 현물을 이동시켜주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무역지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4: 예.
3: 무협지 싹 다 표사 얘기예요.
4: 아 그래요? 어.
3: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장풍 날리고 네. 와호장룡 있잖아요. 네. 주인발 나왔던 네. 그것도 다 표사 얘기예요.
4: 아, 그 사람들 직업이 있었어 다? 어, 직업이 표사였어?
3: 그 네. 장풍 날리고 뭐 와 대나무 위에 날아가시는 분들 다 표사들이에요.
4: 아, 그럼 도둑질할 생각 못하죠.
3: 아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표사들도 약간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뭐 최홍만급?
4: 그렇죠.
3: 아니면 뭐 아니. 벤더벨트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길을 네. 높게 들고 다닙니다. 어. 멀리서.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지방선거 이후 개최된 첫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한 성공은 아니었다는 지방선거 결과 평가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친윤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이 오늘 결선 투표 끝에 김도읍 의원을 이기고 원내 사령탑에 선출됐습니다. 장도혁 대표의 거취 문제와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 처리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6.3 지방선거 직후 진행된 정당 지도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 대련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1: 예, 오늘도 김유정 전 의원님과 장성철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누가 될 것이냐. 세 분이 경쟁을 했는데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3: 네, 국민의힘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경선을 치렀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정점식 의원 47표, 김도읍 의원 39표, 성일종 의원이 20표를 받았고요. 정점식 김도읍 의원이 결선에 진출했는데 결선 투표에서는 정 의원 55표, 김도읍 의원 48표를 얻어서 정점식 의원이 최종 승리했습니다.
1: 예.
3: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인사에서 특정 세력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고 오직 민심만 받들겠다면서 우리에게는 개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통영 고성이 지역구인 정 원내대표는 경남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과거 이주영, 조혜진, 김태호 의원 등이 원내대표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바 있습니다.
1: 예, 자 정점식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 일단 이분이 될 거다라는 예상은 이제 많이 있었는데 성일종 의원이 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었지만 안 됐군요.
6: 그렇죠. 저는 성일종 의원이 네. 선거운동 상당히 열심히 한다는
1: 한달 전부터.
6: 얘기를 들어서 그 성일종 의원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의원 중에 몇 분이
1: 예.
6: 친윤들이 정정식을 버리고 성일종 의원을 밀기로 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어서
1: 예.
6: 그러면 성일종 의원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봤는데
1: 예.
6: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다른 예. 패널들이
1: 예.
6: 아니라고 정점식 의원이 된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아...
6: 그래서 이제 될 만한 분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1: 예.
6: 결국엔 친윤들이 자기네들이 딱 낙점을 하면 바로 당내 선거에서는 실행이 되는 그 구조가 약간 강도는 약해졌지만 변함없이 자신들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모습에 친윤들은 좀 희열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1: 희열감?
6: 생각이 들고
1: 예.
6: 또 당은 상당히 좀 변하기는 정말로 힘들겠다. 2027년 내년도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 예.
6: 공천 시즌이 올 때쯤 해서야 당이 그래도 좀 쇄신과 변화를 할 수 있겠구나. 당분간은 그냥 그대로 가겠구나. 좀 그러한 자괴감, 좌절감이 드네요.
1: 근데 최종 보면 정점식 의원이 55표, 55표, 김도읍 의원이 48표니까 한 7표 차이로 안 된 거잖아요.
6: 그러니까 지난번에 송은수 의원은 한 60표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1: 아.
6: 그러면 이제 5명이 줄었는데 뭐 약간씩 뭐 변화된다라고 예, 볼 수는 있겠지만
1: 아.
6: 그래도 당의 주도권은
1: 여전히.
6: 신윤들이 아하.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김유정 의원님.
5: 상대적 개혁 세력인 것처럼 보였던 김도읍 의원이 일단 네. 결선까지 진출한 게 국민의힘의 미세한 변화라면 변화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1: 예.
5: 그다음에 역시 언더찐윤으로 그 대표되는 55명에서 60명 사이의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1: 예.
5: 그다음에 이미 예상했던 결과다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선거 참패잖아요.
1: 예.
5: 참패인데 당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그 정도 되면 빨리 긴급의총을 열어서 어떻게 좀 바꿔보자라고 와그락을 해야 되는데
1: 예.
5: 전혀 그런 기미도 안 보이고 오늘 이제 원내대표 선출하는 의총에서 좀 뭔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아 정정식 원내대표로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 1년간은 조용하겠구나. 한동훈 대표 복당이나
1: 예.
5: 그다음에 임기 채우겠구나. 장동윤 대표 웬만하면.
1: 어허.
5: 그런 생각을 했고요. 뭐 지도부가 붕괴될 별로 가능성은 없어 보이잖아요. 아. 최고위원 중에 사퇴할 만한 사람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니까요.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어디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뭐 거친 중동의 바다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유튜브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 이랬는데 예. 강성 유튜브 정당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김수진 평론가는?
3: 네, 일단 성일종 의원이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도 관심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좀 대립각이 서는 게 정점식 때 김도읍이라고 했을 때 예. 그 중간에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고 양 의원 쪽에 지지층을 다 잠식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근데 이렇게 중간에 있는 후보가 보통 선거에서 1등 아니면 3등 한다는 아하. 설이 있거든요. 에이. 이번에도 좀 그 벽을 넘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근데 김도읍 의원이 결선에 나가는 것보다는 성일종 의원이 나가는 게 정점식 의원 표밭을 더 잠식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 예. 근데 다소 의외의 결과일 수 있는 거는 정점식 때 김도읍의 대진이 짜여졌는데도 55대 48이면 아주 큰 표 차이는 또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 정 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견제 이런 것들은 또 당내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정 의원도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인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3: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의원들을 일단은 어느 정도 의식한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1: 당선된 다음에 또 기자들 인터뷰를 바로 했을 때는 친윤 어게인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도로 친윤당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뼈아픈 진적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더군요. 이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노컷 대련에서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6.3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의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좀 붙은 그런 조사 또 오차범위에서 앞지른 조사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3: 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1: 예.
3: 이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ARS 조사고요.
1: 예.
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0.4%, 국민의힘은 41.6%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1: 예.
3: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치러졌던 조사에서 민주당 44.6%, 국민의힘 36.7%가 나왔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1: 예.
3: 다만 지방선거 결과 평가에서는 민주당의 승리라는 시각이 43.1%로 국민의힘 등 야당 승리라는 시각 37.7%를 앞질렀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책임 있다는 응답이 69.3%로 책임 없다 23.5%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1: 예,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한 평가 좀 가시적인 변화가 있네요.
3: 네, 이번 조원 CNI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0.6%였고요.
1: 예.
3: 부정평가는 45.5%로 직전 조사의 57% 대 38.8%보다 좁혀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0.4%로 5월 4주차 조사 대비 9.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10.5%포인트 상승한 45.7%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X에 여론조사 기사를 인용을 했는데요.
1: 예.
3: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면서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 예, 대통령이 이제 인용한 기사는 KSOI 조사였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선거 끝나자마자, 양당, 예, 지지율이 좁혀지거나 혹은 또 국민의힘이 다소 앞서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장 소장님부터.
6: 진영이 갈라져 있는 탓이 좀 큰 것 같아요.
1: 예.
6: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청래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정당 지지율 아니면 대통령 긍정평가를 여기서, 막 나는 싫어 막 이래서 대답을 좀 덜한 분들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실망감이 나타난 거죠 한마디로 예.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권 후보들이 좀 살아 돌아왔잖아요
1: 그러니까 그쵸.
6: 한동훈 후보는 뭐 외곽에 있지만 국민의힘 보수 우파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오세훈 후보도 지금 살아 돌아왔고
1: 그쵸.
6: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응답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큰일 났어요.
1: 왜?
6: 이거 가지고 장동현 대표가 이제 거봐 내가 계속 이렇게
1: 당대표가 사퇴할 이유가 없습니다.
6: 그러니까요.
1: 지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6: 당대표로서 선거를 잘 치렀고 예. 내가 그래도 중심을 잡고 있다 보니까
1: 예.
6: 그리고 내가 재선거 이 부정선거 문제 얘기하니까
1: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6: 왜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냐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
1: 근데 진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 그러니까요. 큰일 났다니까요.
1: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김희정님 그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왜 웃으세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5: 아니 민주당이나 대통령의 지지율 네. 뭐 탓이 아니라도 네. 지금 구조적으로 장동윤 대표가 물러날 기미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6: 네.
5: 그건 당 내에서 네. 그렇잖아요.
6: 기미도 없고 죽은 깨도 없고 다 없습니다.
5: 그러니까
6: 죄송합니다.
1: 재미없었어 지금. 어떻게
5: 물리적으로 별로 사퇴시킬 만한 뭐 내부에 어떤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지금 이제 선거 직후에 이런 여론조사도 이렇게 이런 양상으로 선거 동안 또 선거 날까지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오차범위의 접전을 지금 네. 보이고 있는 양상이라서
1: 예.
5: 뭐 이 탓만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참 뼈아픈 이런 그 지지율이 득표율이고요. 지지율이고요.
1: 예.
5: 저는 뭐 당내 상황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치로서 이겼는데 정치적으로 참패했잖아요. 그러면
1: 예.
5: 그 분위기가 이 여론조사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하나 들고요.
1: 예.
5: 두 번째는 지금 선관위의 어떤 투표용지 부족, 부실관리 때문에
1: 예.
5: 지금 들끓고 있는 여론 또 청년층의 분노 이런 것들이
1: 예.
5: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관리 잘 못한 것이다라는 여론이
1: 현 정부니까
5: 네, 현 정부니까
1: 예.
5: 현 정부의 선관위니까 그런 여론도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벨기에 가 계시지만 정말 이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정도.
1: 와이파이가 잘 되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예.
5: 정도의 지금 그러니까. 이 9.4포인트 폭락 이런 것들은 예, 예.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상상은 안 했거든요.
1: 예.
5: 그래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원인 분석도 잘하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해야죠. 선거 없는 2년간이 저희에겐 기회잖아요.
1: 그렇습니다.
6: 이런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공소취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1: 본인 아, 1차. 기자회견에서
6: 네, 셀프 취소하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1: 예?
6: 7월 달에 증세하겠다, 보유세 증세하겠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또 이제 선거 과정 중에서 사전 투표하실 때 투표에서 나오셔가지고 이거 이리 와봐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막 이런 것도 그냥 다 더 씌워진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이. 그래서
1: 쌓였다.
6: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좀 낮아진 측면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1: 예, KSY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방식은 이제 무선 가상버드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이었는데 제가 볼 김수민 평론가도 이 여론조사 추이
3: 일단은 국민의힘을 느슨하게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1: 예.
3: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더 강하게 결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1: 예.
3: 것 같고 그러면 또 선거 이후에 추가적인 요인은 없을까 했을 때 이번 선거 결과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게 된 국민의힘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1: 예.
3: 했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한동훈 의원을 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 유권자들한테는 장동혁 대표 중심의 국민의힘 이미지가 오세훈 한동훈 중심의 이 국민의힘으로 여겨졌을 수 있고 그 점으로 외연이 더 확장됐을 수도 있다.
1: 예.
3: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일단 대통령이 굉장히 또 이 여론조사 추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자, 이러한 흐름은 또 어떤 이유 때문인 것인지 또 잠시 후 노컷들을 짚어보고요. 자, 법원이 이제 그 투표지 부족 사태 이러한 잠실 7동 제2투표소 현장 검증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3: 네, 서울 동부지법 민사 51단독 김지현 부장판사는 오후 3시께 잠실 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서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이곳은 6.3 선거 당시에 투표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제때 표를 행사하지 못했던 지역이고요.
1: 예.
3: 이후 투표한 반출 저지 시위가 이어지면서 2박 3일간 현장이 봉쇄됐던 바로 그곳입니다. 검증은 오후 3시 28분쯤에 종료가 됐고 김 부장판사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1: 예.
3: 현장 검증에서 인쇄 매수 1900매 등이 표기된 용지 보관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 상자의 1900매라는 이 표기는 투표소 선거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투표지가 준비돼 있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번에 관심을 많이 모았었습니다.
1: 예.
3: 검증을 함께한 김정철 전 개혁신당 후보는 검증 이후 취재진에게 이미 다 치워져 있었다면서 선관위도 상자의 소재를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고요. 김 전 후보는 별도로 기표가 끝난 투표함에 대한 추가 보전 신청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1: 그러니까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현장에 간 거는 증거 보전 신청해가지고 네. 법원이 같이 간 거잖아요.
3: 당사자이기 때문에.
1: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근데 갔는데 다 치워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3: 그렇습니다.
1: 야,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한데.
3: 그러니까 투표소를 정리하면서 그 네. 현장에 있었던
1: 일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3: 그렇죠. 끝났기 때문에 치운다.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원래 그 현장은 빌린 장소이기 때문에
3: 네.
1: 그게 이제 끝났으니까 그분들은 일상적으로 다 치워버린 거일 텐데. 굉장히, 이게 참,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 투표지 최소 인쇄 기준 낮추는 과정에서 또 공식회의를 또 거치지 않았다. 이런 사실도 알려졌군요.
3: 네, 국민의힘 김승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공개됐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이 기준 60%로 돼 있던 것을 5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예.
3: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이 됐는데요.
1: 예.
3: 이때도 역시 공식회의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업무 처리 절차, 역할 분담 등의 가이드라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1: 예.
3: 또 6명에서 13명 가량의 소수 인원으로 투표 관리, 우편 투표 접수, 개표 관리 등의 여러 업무를 짧은 시간에 처리한 탓에 상황 전파도 지연됐다는 게 선관위의 해명입니다.
1: 아니,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김인정 의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5: 아니, 선관위가 선거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1: 이 사람들 정말 제정신인가.
5: 그래서 이제 새삼스럽게 선관위 이런 뭐 거의 시스템이 붕괴된 느낌인데
1: 에?
5: 그래서 작년에 선관위에서 뭐 거의 단체이다시피 선진국의 선거 관리 제도랄지 뭐 사전투표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배우러 간다고 단체로 갔다 온 얘기까지가 지금 다시 뉴스가 되고 있어요.
1: 예.
5: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가서 뭘 배웠냐 도대체 이런 거죠.
1: 예. 그러니까
5: 놀다 온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사후에도 뭔가 제대로 상황이 수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잖아요.
1: 예.
5: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주일 상관으로 지금 지난주 수요일이었잖아요. 선거가. 그런데 뭐 투표지 부족한 곳이 뭐 열 몇 군데였다가 50군데였다가 91군데였다라고 이것도 예. 다 얘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헌법기관이라고 독립기관이라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거의 주먹구구 구멍가게처럼 운영된 게 아닌가. 사후에도 지금 아니 증거보전 신청에서 인용된 이 투표함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는 거 선관위 나도 모르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또 선관위가 대체적으로 투표 독려하면서 이번에 그 선거 전에 조사해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국민들이 한 78%인가 거의 예. 80% 육박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한 50% 찍으면 될 거야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정말 우스운 이야기고.
1: 아, 예산은 110% 찍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5: 네, 더 많이 받고 한 50% 찍. 이 50%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무총장 전결로 이렇게 했다는 건데 더 황당한 건 지역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군구 그 선관위에서는 또 그냥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100% 인쇄한 곳도 있다라는 거죠.
1: 관련해도 위원장이 다르니까 그랬던 것 같긴 한데.
5: 이건 정말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1: 예.
5: 그래서 이제 당 차원에서도 선거법이나 선관위법 바꿔가지고
1: 예.
5: 투표용지 인쇄하는 것부터 배분하는 것부터 보관하는 것까지
1: 예.
5: 뭔가 다 법에 담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장 소장님?
6: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진짜 원인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요.
1: 예.
6: 선관위는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고쳐쓰기가 너무 어렵다. 그냥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수준, 견제장치를 좀 마련하는 수준으로 선관위가 제대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냥 회의감이 들거든요.
1: 예.
6: 이거는 부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위원회 조직으로 만들다 보니까
1: 예.
6: 다 그냥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1: 예.
6: 그래서 헌법 개정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이 조직은 정말 해체 수준으로 뭐 여러 가지로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쳐 못 쓸 것 같아요.
1: 여야 공이 지금 다 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수인 평론가도?
3: 네. 일단 선관위가 그 투표용지 인쇄횟수 하한 기준 네. 60%로 돼 있었던 네. 거 사실 60%로 돼 있는 것도 국민들한테
1: 사실은 말이 안 되죠.
3: 비판을 받을 일이었는데 그 사실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이걸 또 50%로 낮추는데 이것도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거를 보도자료로 낼 수 있었으면 과연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을까.
1: 자기들만 네. 아는 비밀 아니었겠어요? 그냥?
3: 그렇죠. 근데 그 내부 내부에서도 회의를 하지 않고 네. 간부 전결로 처리를 했다. 라고 하는 점이 치명적인 데다가 그리고 이번에 투표용지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투표지는 전일에 배부돼야 된다는 선거법 규정이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그 투표지에 1년 번호가 다 인쇄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예. 부족해가지고 손으로 기입을 했는데
1: 손으로?
3: 네. 근데 원래 선거법 개정될 때 기입으로 돼 있던 게 인쇄로 바뀌었다는 거는 손으로 쓰면 안 된다는 입법 취지입니다.
1: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법을
1: 부정선거 하는
3: 법을 다 어기고 현장에서 본인들이 만든 지침을 가지고 법처럼 집행을 하고 있었다. 이 점이 법을 가장 신중하고 엄격하게 다뤄야 돼요, 선관위가. 법을 안 지키고 있었다. 우리가 그냥 하면 그게 법이 된다라고 하는 예.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그 투표용지 그 상자가 없어서 검증을 못했다라는 게 오늘 법원의 얘기고 차후에 투표용지 상자, 박스의 소재가 특정이 되면 현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거 버렸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특정이 돼요? 그럼 이거 재활용 박스 그 종이 블루 수거장을 찾아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3: 그러니까 투표소에서 기물을 치운 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 기물에 대해서 촬영도 돼 있어야 되고
1: 네.
3: 그리고 보관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도 다 기록이 돼 있어야 정상인 거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행정 관점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아마 이 선거 업무를 그동안 거들어왔던 지방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더욱이나 분노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빈틈들 다 메꿔오면서
1: 예.
3: 선거 업무를 도왔는데
1: 예.
3: 정작 선거 업무의 핵심 컨트롤 타워에서 완전히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 충격적인 전발인 것 같습니다.
1: 아니 이거는 국정조사가 특검하면 그동안 선관위가 얼마나 일을 제대로 안 했는지가 좀 더 드러날 것 같아서 이건 오히려 부정선거론에 더 강한 근거가 될 것 같은 더 큰 좀 우려가
6: 그래도 밝혀내야 합니다.
1: 그래야 밝혀야죠. 밝혀야 되는데
6: 조직을 재구성하고 재편하고 또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도덕적인 해이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선관위는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인데
1: 네.
6: 선거 앞두고 170명이 넘는 사람들이 휴가를 가버리고 참 그것도 그런데 뭐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지만 선관위 내부 통신망에 보면
1: 네.
6: 우리도 너무 힘들다. 우리가 한계에 다다랐다. 사전투표 없애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관위 존재하는 이유가 사전투표 관리 잘하고 본투표 관리 잘하고 선거 관리 잘하는 건데 사전투표 없애라. 투표를 없애래요. 이런 집단이 필요합니까?
1: 원래 사전투표 이틀 더 하는 건 100%까지 좀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투표하는 것도.
5: 아니, 선관위의 존재 이유가 투표율 제고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투표한 사람에게 막 다양한 각종 인센티브 막 주잖아요. 어디 입장료 뭐 깎아주고 어디 무료로 하고 그렇게 독려해 놓고 투표율 제고하는 게 자기들의 임무 중에 하나인데 한 50% 찍으면 되지 않겠어? 이런 아니한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런 지경이 일어났다는 게
1: 예.
5: 정말 듣고도 믿기지가 않고요. 점입가경인 것 같아요. 점입가경이에요, 진짜.
6: 회의록도 없고 뭐 그러니까
5: 근거가 없어요.
6: 네, 그러니까 뭔가 조사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없는데요? 가서 뭐 자료 내놔 봐. 없는데요?
1: 버렸는데요? 뭐 이러면
5: 그냥 기관만 헌법 기관인 거예요.
6: 그러니까
5: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 김준일 평론가의 논평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선관위 어떻게 해야 돼요? 장소장님은 해체해야 된다는데 네. 김준일 평론가
3: 뭐 그 답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갈래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다른 의견에도 불구하고
1: 예.
3: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정말 끝까지 파고들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런 에너지부터 일단 만들어내서
1: 네.
3: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잠실에 여전히 2030 청년들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 현장에서 네.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3: 네, 그 잠실 개표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든 간에
1: 네.
3: 근데 전 국민적으로 이미 선관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초당적으로 국민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는
1: 그러니까요.
3: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치지 못하면 못 고친다. 이런 각오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예, CBS 박종희 한판승부 노컷 대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1: 예, 김조영 전 국민의힘
7: 안녕하십니까.
1: 예, 어서 오십시오. 아, 일주일 전에 또 이 시간에 두 분이 함께 그 선거 방송 했지 않습니까? 그죠?
7: 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1: 아, 왜요?
7: 아니, 출구조사가.
1: 아, 출구조사. 저는... JTBC 자체 조사.
8: 그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7: 아, 왜 그래요? 이길 뭐, 수 누구랑 비슷해. 뭐, 서영교, 뭐, 얼마나 빙의했나?
1: 나빠요! 어이, 비슷했어, 비슷했어.
9: 사실, 뭐, 출구조사까지야, 네. 뭐, 저도, 아니, 기대한 만큼, 뭐, 그 정도 흐름으로 가겠다 했는데, 네.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어요.
1: 아, 왜요?
9: 뭐, 결국은,
1: 아, 서울시장이 아침에 확정이 됐으니까.
9: 그러니까 이런 이변이 없었죠. 그렇죠, 뭐 그렇죠. 서울, 경남, 북감, 뭐, 평택, 그 다음에 성남, 용인.
1: 과천.
9: 뭐, 거의 뭐, 충북남해처럼 과천, 의왕. 상상도 못한 데가 막 넘어가니까 아침 일어나서 또 안산 같은데.
1: 아, 맞네요. 맞아요.
9: 그거를 제가 딱 보고 나서 이게 뭐지? 뭘 잘못 생각했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멘붕이 왔어요.
6: 교만하고 오만한 거죠?
9: 아니, 교만과 오만이 아니라.
1: 서영주 소장님 교만하고 오만했습니까?
6: 얼마나 오만했다고요. 평택에서 뭐, 그냥 김용남이 이긴다고 그러고. 국밥에서는.
1: 아, 오만한 평택.
7: 아, 그 두 분 다 그랬지, 그거야.
5: 그건 전데요. 오만, 얘기하는
6: 이분 다 그랬어요.
1: 예, 네, 아. 저 오만한 남매.
9: 저 오만함을 반성합니다.
1: 네, 오만한 반성. 아,
9: 책임을 통감하고.
7: 아, 그나
9: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자, 또 한껏 밝은 표정에.
6: 너무 밝아요. 사나가지고 예. 눈이 부셔야죠. 선글라스 끼고 해야 되겠어요.
1: 아, 그렇습니까? 너무 환해졌어요. 그죠?
7: 네. 아, 왜 그러세요?
1: 예.
7: 하여간 뭐, 그,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심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오만함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얘기하셨잖아요. 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엑스에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냉정한 국민 평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근데, 뭐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없으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7: 네?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공소취소 뭐, 이거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톤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1: 예.
7: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보면 또 확 톤을 낮추셨는데, 그,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왜 15-1로 이긴다고 하다가 사실상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에 보면, 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앞서는,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는 것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
1: 예.
7: 그 이전에 그 이번 저 정권이 출범하고 예. 그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얼마나 이른바 의회 폭력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성해야 됩니다.
1: 예.
7: 무슨 뭐 그 법 왜곡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공소취소 특검을 한다고 아예 이름을 공소취소를 위한 그런 그 국정조사 청문회 그러면서 그 청문회에 그 본인들이 불리한 증언을 하나, 증인들은 하나도 채택을 안 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무슨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거의 폭력에 가까운 그런 행동들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정상적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국민들 마음속에는 대못을 받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만한 권력은 심판받는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1: 맥소장님.
9: 벌써 교만해지셨어요.
1: 아, 벌써?
9: 심판받는다는 걸 아시면서 교만한 말은 하시는데
7: 뭐가 교만해?
9: 아니 이재명
1: 6일 만에 교만해졌어요.
9: 그러니까 며칠 네. 만에 교만해지시는데 참 이게 정치인들이 아, 초심을 생각하기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그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1: 예, 예.
9: 이번 선거에서 진 이유들. 그걸 좀 보시면
1: 예.
9: 우리가 통합과 포용에 대한 그런 그릇을 못 보여줬다. 선거 기간 내내.
1: 예.
9: 정성을 다하지 못했다. 딴 마음 먹었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았다. 저는 아주 뼈아픈 얘기들을 했다고 봅니다.
1: 아.
9: 그리고 공소취소 이 특검법, 예. 조작기소 검사들을 예, 예. 처벌해야 된다라는
1: 예, 예.
9: 특검법의 추진은 대통령이 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겁니까?
9: 그럴 수도 있는데
1: 예.
9: 민주당이 주도했던 부분이고 당시에도 이걸 선거를 앞두고 굳이 이 법의 추진의 취지가 왜 지금의 타이밍이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1: 예.
9: 그리고 나서 이제 공소 유지 권한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 제동 걸고 나섰죠. 이거 시기가 안 좋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봐라. 라는 것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공소 취소를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지적하는 것들은 이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사실은 사실대로 가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순방 가운데 예. 지지율 폭락에 따른
1: 오늘
9: 사과 메시지를 냈어요.
1: 죄송합니다.
9: 책임을 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인의 기준은 무능한 정치인과 유능한 정치인을 나누는 딱 기준은 책임이에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반성과 성찰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그걸 계속 줄곧 해왔다고 봅니다. 기자회견, 순방 가서도 메시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할 게 아니라 이거는 선거를 치렀던 집권여당의 민주당의 책임이 크지 않냐.
1: 김재혁 제가 하실 말씀이 많은 얼굴이지만 일단 김유정 전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이제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5: 네.
1: 예.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대통령의 지선 평가에 대해서 공감한다. 하지만 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반성한 것 같은데 이것도 완전한 반성인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 일단. 김윤정 의원님.
5: 그 대통령의 지선평가에 공감한다. 반성할 네. 것은 반성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선거 직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때 그 선거 직후에는 승리다. 그런데 서울은 아프다. 이거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0: 큰 승리다.
5: 예. 네. 그런데 대통령은 예. 이거는 그 이겨야 할 것을 진 것은 사실상 승리라고 할 수 없다. 네,
1: 성공 아니다.
5: 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조목조목 아주 뼈아프게 그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반성할 게 있다면 반성하고 제 책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당대표로서 선거 그 결과 딱 나오고 나서 이 얘기를 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1: 예.
5: 그런데 또 뒤끝은 있는 것 같아요.
1: 정청회 당대표도
5: 예, 뭔가 뒤끝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정권은 짧다 이런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야당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8: 그렇죠.
5: 야당이 여당 혹은 뭐 대통령
8: 얼마나 오래 갈 줄 알아 뭐 이런 네, 느낌이죠.
5: 금방 끝나 막 이런 거잖아요.
8: 맞아요,
5: 5년
8: 맞아요.
5: 짧어 네. 막 이런 건데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 정제된 어떤 발언을 준비해서 모두 발언을 하고
1: 네, 네, 네.
5: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막판에 또 본인이 추가적으로 한 얘기 중에 담긴 이야기들이라고 하거든요.
1: 네.
5: 그러면 약간의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굉장히 좀 난감한데 해보자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1: 해보자는 건가
5: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1: 아, 그러니까 확대 해석하면 이게 정권은 대통령을 의미하는 걸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임기를 의미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갈등의 소지가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제 정권은 짧다 이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당무원금은 적절하지 않다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긴 했어요.
5: 예, 네,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를 애면 그대로 딱 펼쳐놓고 보면은 조목조목 맞는 말이죠.
1: 네.
5: 그런데 행간을 읽어야 되고 어떤 계기로 이 얘기가 나왔는가를 살펴보면 이거는 정말 두 달 남은 전당대회가 이게 정말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가.
1: 어떻게 되려고는.
5: 예. 선거가 끝났는데도
8: 제가
5: 굉장히 답답합니다.
1: 연임선언 아니에요?
6: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친명 그룹들은 정청래 대표 당대표 선거 출마하지 마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1: 예.
6: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가 싫어. 나 출마할 거야.
1: 정권을 짧다.
6: 이거예요 그냥. 상관하지 마. 나는 당원만 믿고 갈 거야.
1: 국민은 영원하다.
6: 네. 그러니까 왜 자꾸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당에 관여하려고 그러냐. 그 이재은 대변인이 하는 말이 딱 그게 드러난 거예요. 왜 윤석열 그때처럼 왜 그렇게 당무에 개입하려고 그러냐.
1: 차기 당대표를 혹시 찍은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6: 그렇죠.
1: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6: 그러한 했죠. 인식과 예. 판단을 이렇게 지금 내비친 건데 저는 이거 정청래 대표가 역린을 건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1: 더.
6: 지금 살벌해요. 청와대 분위기는요. 좀 어마어마해요. 지금. 정권은 짧다. 이전에도. 정청래 대표가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못 알아들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살벌합니다. 이거 진짜.
1: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6: 유혈 사태가 날 수 있어요.
1: 유혈 사태?
6: 제가 보기에는. 예.
9: 유혈까지는.
1: 맥스하게 웃겨요.
10: 무혈인가?
1: 무혈 사태.
9: 근데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짭다라는 단어는
1: 네.
9: 매우 부적절하죠.
1: 그죠?
6: 그럼요.
9: 이건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야당 대표할 거야 라는 선언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고 좀 더 제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할까요?
1: 예, 예.
9: 이재은 전 대변인이 그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을 비교한 거는 매우 부적절했고요. 그리고 당무 개입의 농도도 아예 달라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한 겁니다. 당 지도부가 그 평가를 올바로 하지 못하니 예.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왜 우리가 졌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준 것이고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이재명 정부예요. 집권여당이 민주당이 아닙니다. 수혜자는 그렇죠. 국정운영의 뒷받침을 당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인데 예. 그 결과가 못 당하게 생겼으니까 속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해 사퇴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연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행간은 있기 나름인데 오늘 발언 자체를 보면 사실 한번 해봅시다.
11: 그렇지.
9: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11: 한번 해보자.
9: 그러니까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은 짧다. 뭔 말이냐면 이 국민은
11: 당원이죠.
9: 당원이에요.
11: 당원이죠.
9: 당원은 영원하다. 나에게 있는 당원은 네. 내가 지난번에 박찬대 의원도 이겼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과 친한 박찬대 의원도 내가 당원으로 네. 한번 눌러서 내가 당대표 됐는데 이번에 내가 연임하는 거를 뭐라고 막겠냐. 당원 승부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하고 똑같아요.
11: 당원 1인 1표제 1인
9: 그렇죠.
11: 1표제
9: 그래서 사실 믿는 구석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게 이제 2년차 들어가잖아요.
11: 그러니까요.
9: 그럼 이재명 대통령하고 맞서서 반기를 들어서 설사 연임 당대표가 돼요. 그럼 집권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의 그런 관계가 실력 행사를 통해서 본인이 대통령을 꺾어요. 꺾어요. 이건 가정이에요.
11: 꺾는다면.
9: 꺾을 리는 없겠지만 예. 꺾는다면 대통령 급속도로 레임덕이 옵니다. 그런데 예. 본인의 정치는 살아나요. 그게 국가를 위한 일입니까? 이 정부의 집권 난 우리 대통령을 위한 길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정치 스케줄을 알겠으나 예. 당대표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설사 억울하더라도 책임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11: 예.
9: 대통령이 어느 정도 언지를 아주 나이스하게 해줬잖아요. 예. 그런 논을 예. 꺼내들면서 예. 그러면 저 행간을 읽고 물러나줘야죠. 때가 아닌가 보다. 내가 서울 경남을 잃어버려서 이거 참 아쉽다. 이것만 지켰으면 내가 여기에서 이런 욕은 안 먹을 텐데 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11: 최소한 물러나지 않더라도.
9: 그러니까 사퇴가 아니라 연임을 하지 말라. 연임 도전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예. 누가 이 정청래 대표한테 사퇴하라고 하겠어요. 저도 반대예요. 남은 임기를 다 잘 마치시고.
6: 얼마 안 남았죠.
9: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고 대통령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정청래 대표의 지도력을 잘 갖고 가는 일이다라고.
7: 저는 그 아시다시피 저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늘상 비판적이었어요.
11: 예.
7: 지금도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예.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총리와 뭐 기자 시절부터 친분이 있어요.
11: 아, 예.
7: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보면 객관적으로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개입이 심하다. 이거 너무 개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인이 이제 저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김민석 총리를 예,
11: 당대표 시절에
7: 예, 당대표 시절에 예. 저 그 왜 이렇게 안 올라요 아. 지지도가 그래서 버스 자기 차에 태워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11: 예.
7: 그다음에 총리를 데려갔어
11: 예.
7: 많이 키워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대표를 내려보내면서 본인 해외 나가는데 당대표한테는 오지 말라 그러고
11: 예.
7: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 여태까지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을 나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훌륭한 총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공정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공정하지 않거든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건 사실상 개입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11: 예.
7: 근데 옛날에 제 비슷한 아까 이지은 씨도 그 얘기했지만 예. 제가 이제 어떻게 낮에 저 장르만 여의도에 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녁에 또 이지훈 씨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
11: 아,
7: 결국
11: 예.
7: 그분이 그 이상하게 좀 곤욕을 치려서 좀 미안하기도 한데 뭐 그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11: 예.
7: 과거에도 용산에서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당대표 예. 하는데 야, 한동훈이는 절대로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무슨 저 김옥균 프로젝트니 뭐냐 하면서 온갖 그런 탄압을 하고 뭐 아예 용산이 그냥 그 저 선거 캠프처럼 됐었어요.
11: 네네.
7: 그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싹 텄다고 저는 봐요.
11: 아...
7: 대통령은 어쨌든 그 당대표 경선에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선거에서 자기 당이 잘 되길 바라고 뭐 그러겠지만 어쨌든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대통령 자리예요.
11: 예.
7: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나는 특정 사람 싫고 이 사람을 찍어야 되라는 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후유증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11: 네, 장수장님.
6: 대통령께서 좀 세게 드라이브 걸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건 선거 결과를 보고 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돼서 2028년도 총선을 공천을 하고 총선을 치르면 네. 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9: 아...
6: 서울. 수도권 민주당이 이겨야 될 기초단체장들도 졌잖아요.
9: 맞아요. 네.
6: 대구도 졌고 경남도 졌단 말이에요.
9: 국값도 지고.
6: 네. 야,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가 제 1당 자리도 정청래 얼굴로 치르면 뺏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하면 나의 정치적인 위기가 오겠다.
9: 아.
6: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반수 뭐 넘어가면 또 법률안도 막 바꿀 수 있고, 물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 예. 또 윤석열처럼 거부권 남발하다가는 또 다른 곤혹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당의 주도권을 내가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9: 2년 후에.
6: 2년 후 총선을 생각해보면 걱정이 되는 거죠.
9: 과반을 뺏길 수도 있겠다.
6: 네. 그런 차원에서 아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9: 아.
6: 되면 안 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것이 아닌가라고도 분석해봅니다.
9: 대통령이 이제 2, 3일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5: 상태 안 좋았다.
9: 상태 안 좋았다. 정확한 워딩이 그거였는데 근데 오늘 또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제 국민은 가라이고 당원이라고 이제 맥 소장님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제 해석은 아닙니다.
6: 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7: 네.
6: 저요? 네. 아니요.
9: 네.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 생중계를 도입하겠다. 사실 국무회의가 이게 근거를 뭐라고 했냐면
6: 약 올리는 건데
9: 이거 내가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도 생중계 못할 게 뭐냐는 당원들의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 이것도 당원들의 문자 메시지 이걸 또 강조합니다. 아, 이것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쁘지 않을까.
12: 그게 당원은 영원하다고 얘기했던 그 대목을 예.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9: 아.
12: 그러니까 지금 연임의 어떤 그 의지를 불태우는 것들이
9: 예.
12: 벌써 이제 당원들을 추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9: 아.
12: 이재명 대통령이 나에 대해서 힐날했어. 나한테 그릇이 작다고? 내가 땀만 먹었다고? 나한테 다 책임지라고 그러네? 연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익히는데 내 뒤엔 당원이 있어.
9: 아.
12: 우리 당원 대결 한번 해볼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9: 아...
12: 내가 당원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겨요. 이 부분을 저는 던지는 메시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공개를 함으로써
9: 아하.
12: 이제 당원들이 얘 공개를 한다면 계속해서 추동을 할 거 아니에요.
9: 네.
12: 거기에서 계속 양성을 하고 전당대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말하자면 퍼포먼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9: 어허.
12: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화답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고심하기보다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는 연임 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반기예요.
9: 반기다.
12: 예.
9: 김희정 의원.
5: 저는 의원총회 생중계 도입 추진하겠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와서 갑자기?
9: 갑자기. 그렇죠.
5: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9: 네, 네.
5: 이게 박찬대 이제 지금 시장 됐죠?
9: 네, 인천시장.
5: 예. 두 후보가 당권 경쟁할 때 박찬대 후보의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임기 다 끝나가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의원총회 생중계 도입하겠다? 글쎄요, 전 당원표를 의식한 갑작스런 진정성 없는 뭐 의원총회 생중계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9: 예.
5: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이렇게 본물 쏟아내듯이 막 이렇게 대표가 하는가 그리고 환송장에 안 가고 전북을 돌면서
9: 네.
5: 호남의 사찰을 돌면서 왜 그랬는가? 120만 가까이 되는 권리당원 중에서 호남이 35만에서 40만인데
9: 네.
5: 거기 표단속인가?
9: 유원택 전북지사 당선인도 가서 오찬 함께하고
5: 같이, 같이 식사하고
9: 예.
5: 네, 식사하고 그다음에 사찰을 돌고 익산에 김민석 총리의 자택이 있는데 너는 환송 가고 나는 익산 나는 전북 간다 이건가? 그래서 이게 그냥 마냥 굉장히 선의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우식 비서실장은 표피적으로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9: 네.
5: 중동전쟁, 대내적 여건이 안 좋고 선관위 이슈도 있으니까 국정조사도 지금 양당이 제출해놓고 하니까 그런 현안들이 있다.
9: 네.
5: 그래서 환송 인파를 최소화했다. 근데 시스타의 노래 있잖아요.
9: 네.
5: 있다 없으니까.
9: 시스타 노래까지 나왔어요.
5: 네가 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7: 계속해요.
5: 뉴스가 이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뉴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9: 야.
5: 그래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이런 모습이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선거 없는 2년이 국정을 확실하게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패를 가리는 그런 골든 타임인데
13: 의원총회를 생중계하면 예.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잖아요.
7: 보세요, 이게
13: 개파가 명확해지는 거 아니야?
7: 아, 개파가 명확해진 것보다도 에. 제가 지역구면 에. 야 우리 의원은 왜 입 다물고 있어?
13: 아하.
7: 이런 얘기 하거든요.
13: 아하.
7: 그러면 너나 없이 나와서 한 마디씩 안 할 수가 없어.
13: 그러네.
7: 막 떠들어대. 네. 제가 보기엔 개판됩니다.
13: 아, 개판되는데 개판.
7: 이게 말이죠.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것도 사실은 쇼예요. 이거는 국무회의에서는
13: 아...
7: 비밀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13: 그러니까, 예, 예.
7: 이거 미리 알려주면 안 되고 외교 문제도 그렇고 혹은 저 주택 정책이라든가 예. 모든 것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려면 이것이 모두 공개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정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13: 예, 예.
7: 제가 보기에는 야 이게 대통령이 저는 그 국무회의 뭐 생중계하는 것 또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13: 네.
7: 결국 이걸 따라서 이제는 의총도 뭐 생중계를 하겠다고 아예 파퓰리즘 정당으로 가는구나.
13: 속마음을 다 보여준자.
9: 뭐 의총 잘 아시잖아요. 의총이라는 게 저는 이게 생중계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국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담아내서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인데 굳이 그걸 생중계를 왜요? 차라리 그냥 공개를 하세요. 비공개를 하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아. 기자들한테 공개를 안 해요.
13: 아.
9: 문 닫아놓고 보좌진도 다 나가라고 그래요.
13: 아.
9: 그런 게 문제였어요. 당직자든지 못 들어가요.
13: 아하.
9: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씩 그걸 개선해야지 그냥 생중계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을 빗대서 국무회의 하는데 나도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이조차도 대통령한테는 뭔가
6: 대드는 거지.
9: 들이대는 느낌이잖아요. 한번
6: 최고위원
9: 해보겠다.
6: 회의를 공개를 하는 게 낫잖아요.
9: 차라리 최고위원 비공개 사전회의를 공개하든지 네. 그런 게 훨씬 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거와 대등한 대조군이지 의총은요 공개할 게 아니라 사실 그냥 기자들한테만 공개만 해도 충분히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된다. 근데 굳이 당원들한테 한다는 게
13: 야.
9: 이거 당대표 선거 앞두고 당원들 배양하려는 거예요.
5: 그러니까 와. 수고 끝에 내가 자녀 임기를 1년 대표를 해보니까
13: 예.
5: 의원총회 생중계하는 게 여러모로 당원들에게나 국민들에게도 이게 좋겠더라라는
13: 예.
5: 수고 끝에 뭐 중간에 나온 어떤 아이디어도 아니고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13: 그러니까.
5: 의원총회는 왜 못해?
13: 아니,
5: 이런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13: 아니, 실제로 막 그렇게 했어요, 지금.
5: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선의로 해석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
13: 이 상황을.
6: 정청래 네. 대표가요. 네. 그냥 어느 동아리의 대표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당대표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가볍게 처신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집권 세력을 대단히 위험스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13: 그렇죠.
6: 제가 정말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시잖아요.
13: 아, 그 해외 순방 중에 항상 보면
9: 지금 벌써 시작돼
6: 이제 네. 말 그만하셔야 돼요.
13: 그죠.
6: 말 그만하시고 대통령 귀국하실 때까지
13: 네.
6: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의 대형 스피커들 더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대형 싸움 나요.
13: 그래서 일단 10일이죠. 10일.
6: 진정하시고 차분하게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를 기다리는 그러한 차분한 모습 보이시고 대통령 들어오시면 두 분이 만나셔야 돼요. 만나가지고 서로 오해가 있으면 오해 풀고 서로 내심, 의중, 뭐 파악할 것은 파악하고 의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낫지 지금처럼 감정 싸움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친명 대형 스피커들이나 이 패널 분들은 정청래 대표 엄청나게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또 내일 김어준 씨 방송 나와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또 한마디 하고 이거 악순환이거든요. 이거 진짜 큰일 나요.
13: 아니 10일 동안 이제 유럽 순방 G7 하는데 언론사에서 이제 대통령이 뭐 했는지 아무것도 안 다룹니다. 계속 그냥 이제 그 1번 아이템으로 계속 당첨 갈 때 이것만 할 거예요. 맞잖아요. 기억나시죠? 아,
7: 저는 네. 야 우리 장성철 앵커가 진짜 중립적이네. 깜짝 놀랐네.
6: 제가 뭐 사회
13: 뉴이재명.
5: 뉴이재명.
7: 그러니까 뉴이재명이야. 아니 저렇게까지 해법을 제시해 준단 말이야.
6: 어제 안 말하면
7: 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되게 열심히 싸우시네. 박수나 좀 쳐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3: 네. 이제 팝콘 가기네 이런 입장이었는데.
7: 그렇죠. 우리가 그 동안에 네. 얼마나 당했어. 보면 뭐
9: 거기도 보지 않았어요.
13: 거기도 보지 않았어요.
7: 아 저희가 훨씬 보니까.
9: 여기는
7: 어이가 훨씬 심해.
13: 지금 현재 권력이 더 심할 수밖에 없죠.
9: 아니, 현재는 네. 심한데 네. 여기는 절대 권력은 아니더라도 가장 큰 그 말하자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13: 여당 대표.
9: 여당 대표의 각이 네. 언제까지 가겠어요?
13: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노코 때를 이제 완전체로 또 네. 지방선거 이후에 힘차게 계속
6: 월요일부터 가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매일 해요, 이 팀으로.
9: 좋아요.
6: 재밌으시잖아.
9: 그러니까.
13: 네, 분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3: 예, CBS 박종현 판승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대한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지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

0: 이런 크레딧은 2007년부터 크레딧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한 파이낸셜 크레딧 문제, 앞으로도 한인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권리와 혜택을 저희 비전원 크레딧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1: 703-539-8377, 703-865-7308.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초대하며 6월 11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복지센터 애난데일 오피스에서 KCSC 구직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사전 채용 행사에서는 KCSC의 소개와 디렉터, 코디네이터, 인턴십 등 총 16개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포지션에 대한 설명 및 채용 안내가 진행되며 인사 담당자와 직접 현장 인터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 분야는 사회복지, 정신건강서비스, 공중보건, 주거지원, 청소년 및 가족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 등입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최대연 운영팀장 703-354-6345 또는 dcoi@kcscgw.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어서 워크샵은 6월 16일 화요일 7시 30분에 열리며 13941 브래독 로드 센터빌 주님의 교회에서 전두란노 서원 순회 큐티 세미나 팀장인 주님의 교회 문경두 목사와 김준옥 큐티 디렉터가 경건 훈련과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703-859-2004, 703-859-2004이며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입니다. 이번 큐티 세미나에 함께하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 14시간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1: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좋은 꿈을 꾸고 나면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꿈 해몽부터 찾아보시나요? 아니면 눈 뜨자마자 복권부터 사러 가시나요? 복 달아날까 말도 못하고 끙끙대진 않으시나요? 정말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디다가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러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생각해보니 디테일도 없고 그냥 느낌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좋은 꿈을 딴 데 써먹을 시간에 오래오래 기억하려 애를 쓰면 좋으련만 그걸 못하니 그래서 모든 꿈이 한순간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조용필입니다. Dream, 꿈.

0: 진짜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나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생생하게 꿨다고 하는데도 또 나중에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면 가물가물해지는데요. 저는 예전에 꿈을 정말 매일 꿨어요. 심지어 오늘은 무슨 꿈을 꿀까 기대하면서 잔 적도 있는데 그리고 꿈도 어쩜 그렇게 잘 맞는지 그래서 해몽하는 거에 관심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꿈이 잘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꿈도 좀 덩달아 안 맞았으면 좋으련만 이 또 나쁜 꿈은 기가 막히게 또 잘 맞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꿈꾸는 것이 좀 무섭더라고요. 꿈꾸는 거 좋아했던 제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죠. 심지어 꿈 안 꾸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꿈을 꾸긴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남의 꿈도 아주 잘 꿔요. 얼마 전에 꿈에 트럼프가 나와서 저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안아주는데 뒤에 검은 세단 안에 멜라니아 여사가 온화한 모습으로 앉아있더라고요. 저한테 손을 흔들길래 저도 같이 흔들어준 다음에 깼어요. 뭐 그닥 마음에 썩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복권을 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맞춰보질 않았다는 겁니다. 또 며칠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제 집에 오셨길래 반갑게 맞이하는 꿈도 꿨었어요. 그때도 그 다음 날인가 복권을 사긴 샀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 맞춰보질 않았어요. 심지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 준비하면서 복권을 내가 얻어뒀더라 하고 찾아봤더니 못 찾겠어요. 어디에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맞춰보는 걸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그 맞춰보지도 않을 걸 뭐하러 사. 산 다음에 나한테 맡겨. 내가 다 맞춰볼게. 그랬는데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권 어디다 뒀는지 좀 찾아봐야겠다 싶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방송에 안 나오면 복권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농담입니다. 일단 저는 만약에 복권이 당첨이 된다면 여행부터 가고 싶어요. 최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적어도 한 달간 정말 원 없이 여행하고 싶더라고요. 복권 맞춰보지도 않은 제가 그래도 여행하는 꿈을 이렇게 꾸고는 한답니다. 생각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에게 100만 불의 캐시가 생긴다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그런 거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누가 알아요? 진짜 그런 돈이 생길지. 그렇게 생기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미리 계획했던 거 그냥 하면 되잖아요. 잠깐이지만 진짜 생각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꿈 깨고 저는 라라랜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0일 한 주의 중간 험프데이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팝스 팝스 이어집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3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703-354-1950
1: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씨 이야기.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경기가 위험 수준의 폭염 속에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지역 중 한 곳도 평소 6월 낮 최고 기온이 95도에서 100도, 섭씨 35에서 40도 안팎을 오르내린다고 하는데요. 날씨 변수를 고려해 사상 최초로 4쿼터 월드컵이 열릴 예정이지만 저녁 경기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국제기후 분석단체인 월드 웨더 어트리뷰션은 오는 14일 2026 월드컵 개최 도시들의 열 환경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경기 기간인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미국, 캐나다, 멕시코 16개 도시의 기온과 습도 등을 분석을 해 선수와 관중이 실제로 느끼는 열 스트레스를 평가했는데 그 결과 미국 남부와 내륙 지역, 멕시코 일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87도, 섭씨 30도를 넘는 폭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높은 습도까지 겹치는 지역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번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동 개최로 북미 전역에 걸쳐 경기가 분산되는 만큼 도시별 기후 차이도 크다고 합니다. 국제축구선수협회는 80도, 섭씨 26도를 넘으면 선수에게 실제 열 스트레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경기 중 휴식을 권고하고 82도, 섭씨 28도를 넘으면 경기 연기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환경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2026 월드컵에서는 약 26경기가 80도를 넘는 환경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9경기는 냉방시설이 없는 경기장에서 치러질 수 있다고 연구진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마지막으로 월드컵을 개최했던 1994년에는 같은 조건의 경기가 약 21경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더 위험한 기준인 80도를 넘는 경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연구진은 2026년에는 약 5경기가 이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애미와 캔사스 시티, 필라델피아, 뉴욕 멜라이프 스타디움, 또 댈러스 등이 위험 지역으로 언급이 됐고요. 일부 지역은 과거보다 위험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저녁 경기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실제 미국 캔사스 시티에서 열리는 일부 저녁 경기 역시 82도, 섭씨 28도를 넘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폭염 위험은 기온 하나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하죠. 같은 수치라도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실제 체감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데 공기 중 습도가 높으면 땀이 쉽게 증발하지 못해 몸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020년 미국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고온 다습 환경은 고온 건조 환경보다 인체 열 배출 능력이 13에서 17%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습한 환경에서는 방호복이나 스포츠 장비를 착용할수록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 위원 도시로 뽑힌 마이애미와 필라델피아 등도 높은 습도를 동반하는 지역으로 연구진들은 습도를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요인은 역시 기후 위기인데요. 1994년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이 약 0.7도 상승을 하면서 월드컵 개최 도시들의 위험한 열 환경 가능성도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더위는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만 우려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관중과 야외 인력 역시 폭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경기장 밖 거리 응원과 야외 행사, 대규모 군중 이동 역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연구진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여름 폭염 문제로 역사상 처음 겨울에 열렸으며 마라톤과 테니스 등 다른 종목에서도 경기 시간을 새벽이나 야간으로 조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도 폭염 위험을 의식해 이번 월드컵부터 모든 경기에서 전 후반 각각 3분간 수분 보충 휴식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의무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국제 스포츠가 경기력뿐 아니라 폭염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경기장 안에 냉방 시설이 있더라도 경기장 밖거리 응원, 또 대기줄, 이동 과정, 야외 운영 인력의 폭염 노출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DMB 지역도 내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한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오늘도 기온은 높은 편입니다. 현재 기온 86도, 섭씨 30도, 바람은 남풍으로 잔잔하지만 따뜻한 전선이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DMB 지역에 여름 날씨가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는 기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흐린 지역은 80도 중반에서 후반에 머물겠고 햇볕이 더 많이 드는 지역은 90도 가까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광범위한 악천후는 예상되진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폭우를 동반한 강한 뇌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 습도는 95%로 상당히 높아지겠고요. 내일 목요일 부분적으로 맑겠지만 매우 매우 덥습니다. 오후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예상되고 있고요. 최고기온은 94도, 섭씨 34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5에서 10마일 불겠고요. 중부 대서양 연안 지역에 무더위와 습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100도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최고기온 기록 경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점점 불안정해질 것으로 미국 기상청은 워싱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한 강한 뇌우 발생 위험도 5단계 중 1단계인 약간 위험을 예보했습니다. 뇌우가 발생할 경우 강풍과 폭우, 우박, 위험한 번개를 동반할 수도 있겠습니다. 금요일도 기상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부분적으로 맑은 가운데 매우 덥겠으며 오후에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 가장 덥고 날씨가 활발한 금요일 오후 낮 최고 기온은 98도, 섭씨 37도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지역에서도 기온이 3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체감온도는 30도 후반에서 38도 초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기온 기록 경신 가능성도 있습니다. 레이건 국제공항의 6월 12일 금요일 최고 기온 기록은 97도, 섭씨 35도 예상되고요. 덜러스 공항의 최고 기온 기록은 비슷하겠습니다. 최고 기온 역시 구름의 양과 소나기 발생 시점에 따라 기록 경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한랭전선으로 인해 오후와 저녁에 뇌우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겠고요. 기상청은 해당 지역 대부분을 심각한 폭풍 발생 위험 5단계 중 1단계인 약간 위험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과 잦은 번개, 국지적인 홍수 등 심각한 기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8시 33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3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팝스 팝스 오늘의 팝스 팝스는 미국의 락 밴드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과를 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데요. 특히 애인한테 잘못해서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간절하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하는 상황을 잘 그려낸 노래라고 할 수 있는 Hard to Say I'm Sorry. 오늘 팝스 팝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카고는 1967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결성이 된 락 그룹입니다. 1968년까지는 시카고 트랜싯 오토리티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1969년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시카고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시카고는 자칭 금관악기가 있는 락앤롤 밴드라고 불렀는데 이건 그들의 음악이 클래식, 재즈, R&B와 팝을 융합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ard to Say I'm Sorry는 1982년 시카고 16이라는 앨범 타이틀곡으로 처음 발매가 되었고 그해 9월에 빌보드 핫 100에서 2주 동안이나 1위를 유지했던 곡으로 한때 락과 재즈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음악계를 풍미했던 그들이었지만 70년대 말부터는 예전 같은 화려함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곡이 바로 Hard to Say I'm Sorry였습니다. 이 곡의 핵심은 피터 세테라와 데이비드 포스터의 만남에 있는데 세테라는 오랫동안 시카고의 베이시스트이자 때로는 메인 보컬을 맡아왔던 인물이고 포스터는 당시 팝 음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프로듀서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낸 이 곡은 시카고의 기존 사운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과거 시카고 하면 떠오르는 웅장한 브라스 섹션이나 실험적인 록 사운드 대신 여기서는 세타라의 보컬이 중심이 되었거든요. 포스터의 손길이 닿는 편곡은 당시 유행했던 소프트 록 스타일을 적극 수용했는데 이런 면이 어떤 이들에게는 변절로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곡 자체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복잡한 화성이나 기교적인 연주보다는 인간관계에서 누구나 겪을 법한 순간을 담담하게 노래했는데요. 제목처럼 미안하다는 말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더 용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떠나 있을 시간이 필요해. 그녀가 말하는 걸 들었어. 서로에게 떨어져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연인들도 휴가가 필요해. 서로한테 멀리 떨어진. 날 안아줘. 나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어려워. 난 네가 그냥 있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너에게 보상할게. 그럴 거라고 약속할게. 그리고 뱉어진 말들과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너는 나의 일부야. 내가 좋지 못하는, 격리되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 그 하루만이라도 너의 육체로부터 슬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주 멀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통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뭔가 잘못해서 용서받기 위해 잘 보이는 것을 말할 때 make it up to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특히 내가 잘할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머리 숙이고 비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특히 세테라의 보컬은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진심이 느껴집니다. 과도하게 감정을 쏟아내지 않으면서도 듣는 귀로 하여금 자신만의 경험을 떠올리게 만드는 힘이 있죠. 이런 보편성이야말로 좋은 팝송의 조건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특히 Hard to Say I'm Sorry는 1976년 If You Leave Me Now 이후 6년 만에 넘버원 히트곡으로
이 앨범이 플래티넘을 기록하며 밴드의 상업적 부활을 알렸는데 하지만 이런 성공이 마냥 달콤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멤버들 입장에서는 점점 세타라 중심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불편했을 테고 실제로 몇 년 후 그는 밴드를 떠나게 되죠. 지금 돌이켜보면 Hard to Say I'm Sorry는 80년대 팝 발라드의 교과서 같은 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카고의 초기 실험적인 사운드를 그리워하는 팬들도 있겠지만 음악도 결국 변화하는 법이죠. 빌보드 차트 1위에 2주간 머물렀고 무려 12주 동안 탑5 안에 있었던 노래 Hard to Say I'm Sorry. 아마 음반사나 밴드 멤버들도 이 정도의 성공은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특히 이 노래는 후반부에 갑자기 분위기가 업되면서 신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다소 시끄럽다고 하는 팬들도 계셔서 라디오에서 나올 때는 대부분 끝부분이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돼서 들려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끝부분까지 완벽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팝스 팝스는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입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의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뉴저지주의 한 경찰서가 잃어버린 반려견을 주인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올린 사진으로 뜻밖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되자 누리꾼들의 관심은 강아지보다는 사진 속 경찰관에게 쏠렸는데, 사진에는 잉글우드 경찰관이 브렌치 불더그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 게시물의 목적은 잃어버린 강아지의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댓글 반응은 예상과 달리 강아지를 입양하면 경찰관도 같이 오나용? 내가 잉글우드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저 경찰관이 찾아주느냐? 심지어 강아지는 모르겠고 사진 속 경찰을 입양하고 싶다는 식의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참, 이 얼굴 파먹고 사는 것도 아니구만요. 잘생긴 놈 데리고 살아봐야 속만 썩지 뭐. 미국의 한 변호사가 키를 175cm에서 183cm로 늘리기 위해 사지 연장수를 받았다는 다소 황당한 소식입니다.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이 변호사는 수술을 통해 키를 늘렸고 추후 190cm가 되기 위해 두 번째 수술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호사는 직장에서 느껴지는 시선 때문에 수술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키가 175인 사람은 직장에서 더 험난한 경쟁을 겪어야 한다며 180을 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힘들었다면서 법정이든 비즈니스 미팅이든 나는 더 눈에 띄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비로는 약 6만 3천 파운드로 한화 1억 3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전신 마취를 한 후 의사들이 다리뼈를 옆으로 절단했으며 그 후 엉덩이로부터 시작을 해 대퇴골 안쪽 전체를 따라 금속 막대를 삽입했다고 했으며 수술을 받은 후 키는 하루에 약 1mm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는 2.5cm 커졌고 전체 과정은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회복 과정은 수술보다 더 험난하다고 합니다. 다리가 계속 늘어나지만 근육은 없는 상태라며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건 악몽 같았다라고 밝힌 그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에 가는 것부터 샤워, 침대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힘겹게 수행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는 다리에 체중을 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간을 침대에 누워 지냈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그는 다리 근육을 회복해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수술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이제서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지 연장술은 팔다리 길이가 다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수술이지만 키를 늘리기 위한 미용 목적의 수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수술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후유증 및 합병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참. 돈 쳐들이가매 없어서 생빼를 잘라. 이 나이 들어봐 다시 줄어. 뭐죠? 그때도 또 할겨. 이 남자 3대 컴플렉스 중 첫째가 키라는디 그 말이 꼭 맞구먼. 이 두 번째는 뭐냐고요? 그것은 대머리래요. 마지막 남자 3대 컴플렉스. 이 거시기. 이 이. 아이, 다음 소식 좀 줘봐요. 예.
1: 미국의 한 여성이 수천 개의 조개 껍데기를 붙여 만든 이색 자동차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크리에이터이자 사업가인 엘레나 한이라는 여성은 자신의 2014년형 전기차를 수년간 조개 껍데기로 장식을 했다며 그녀는 차량에 쉘던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시작이 됐는데 이 여성은 뉴욕 롱아일랜드와 플로리다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를 수집해 색상과 모양, 크기별로 분류해왔고 모아둔 조개 껍데기가 작은 모자이크 타일 같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이를 자동차 외벽에 붙여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액자 같은 작은 소품부터 시작하려고 권유했지만 어려운 도전이라는 점이 오히려 매력적이었다며 수천 개의 조개를 접착제로 하나하나 붙여나갔다고 하는데요. 작업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한창 작업이 진행되던 중 차량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인데요. 전 세계를 찾아도 대체 배터리를 구할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운행을 포기하고 중고차 딜러에게 단돈 1달러를 받고 차량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기적 같은 연락을 받게 됩니다. 차량의 독특함을 알아본 딜러가 수소문 끝에 이 차량에 맞는 배터리를 찾아낸 것인데 심지어 이 딜러는 차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배터리 비용도 받지 않고 그녀에게 차를 돌려준 것입니다. 마침내 완성된 차는 도로를 누비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됐고 인기도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습니다. 몇 달 전 한 행인이 마트 앞에 주차된 차량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이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입소문을 타게 된 것인데요. 이를 계기로 그녀는 직접 차량 전용 인스타그램을 개설했고 그녀의 첫 영상은 무려 2,6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한편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뜻밖의 기쁨을 주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라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차를 보며 미소를 짓는다. 갈수록 삭막해지는 세상에서 이 작은 차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차에 뭐 붙이고 댕기면 딱지 띨 텐디 괜찮나 모르겠네. 아니 그나저나 저 조개 껍데기 붙이다가 손가락 마비되지는 않았나 몰라. 아이고 보기만 해도 나는 손가락에 쥐나는구만. 미국에서 경찰이 방수포를 이용해 곰을 구하는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경찰서는 SNS를 통해 곰을 구조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해당 곰은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주민들에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곰이 주변을 돌아다니던 도중 나무 위로 올라가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곰 구조 작전을 펼쳤는데 경찰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마취총을 사용했으며 마취총에 맞은 곰이 힘을 잃고 내려오기 시작하자 경찰은 방수포를 펼쳐서 떨어지는 곰을 받으려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기절한 곰을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했지만 곰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한 남성이 넘어지는 등 위험 상황을 겪기도 한 구조팀은 작전을 마친 후 곰을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곰을 구하는 데 성공해서 다행, 신속하게 옮겨줘서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받는 과정에서 넘어진 남성 때문에 오히려 곰이 다쳤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무사히 구조됐기는 했지만 곰이 바닥에 꽤 세게 떨어졌다. 방수포에 매트리스라도 함께 넣었다면 나았을 것이라고 구조 과정이 아찔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먹이와 물을 찾기 위해 곰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내려오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곰 활동이 여름에 제일 활발해진다면서 쓰레기 용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밤에는 동물 사료통을 밖에 내놓지 말아야 한다고 권장했다고 하네요.
2: 아니 근데 요새 동물들이 말이오 너무 판치는 것 같어. 이? 지들이 얼핏 인간인 줄 안다니까. 애지간이들 해야지 애지간이 말이오. 진짜 어떤 개새끼는 지가 인간인 줄 안다니까.
1: 최근 태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남부 어느 지역에서 6살 소년이 할아버지의 반려 원숭이에게 공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소년은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료품점을 찾았다가 가게 근처 나무에 묶여있던 원숭이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하는데 당시 원숭이는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 긴 줄로 묶여 있었으며 소년이 가까이 다가가자 가슴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물어 뜯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년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끝내 숨졌다고 하는데요. 원숭이의 송곳니가 폐를 손상시키는 등 심각한 흉부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해당 원숭이는 할아버지가 2022년부터 길러온 수컷 긴 꼬리 원숭이로 이름은 태국어로 행운을 뜻하는 촉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도로변 숲에서 어미와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새끼 원숭이를 발견해 데려온 뒤 지금까지 키워왔다고 밝혔는데, 소년의 어머니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원숭이가 과거에도 남편과 마을 길고양이를 공격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과 국립공원 관계자들이 원숭이를 인계받기 위해 출동했지만 할아버지는 당국이 도착하기 전 인근 숲에 원숭이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족들은 사고를 낸 원숭이가 가족이 키우던 반려동물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2: 아니 이게 뭔 개소리요. 이 개도 사람 물어뜯으면 죽이는 게 상식이오. 원숭이 새끼도 사람을 죽였는데 물고기도 아니고 아니 우찌게 방생을 해줬디야. 생떼 같은 애를 죽였으면 야도 조치를 취해야지. 촉법 소년이라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오. 지들도 한번 당해봐야 곧다고 생각을 안 할 텐데 아이고 우찌게 돌아가는 심판인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예수 그리스도 탑 십자가 설치로 높이 172.5m에 이르렀다는 소식입니다. 1882년 착공한 이 성당은 신의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탁의 백주기인 바로 오늘입니다. 10일 예수 그리스도 탑 준공식을 가졌는데요. 지난 5일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예수 그리스도 탑 꼭대기에 십자가 윗부분을 올림으로써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높이 172.5m에 이르며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뒤틀린 기하학적 형태로 설계가 됐는데 이는 가우디가 대성당 기둥에 적용한 구조와 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탑 내부 세부 공사와 마지막 정면부인 영광의 파사드 공사는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가우디는 자연의 곡선과 종교적 상징을 건축에 녹여낸 스페인 근대 건축의 거장으로 꼽히고 있는 그는 생애 후반부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설계와 공사에 바쳤고 이 성당은 그의 사후에도 구상을 이어받아 140년 넘게 공사가 계속돼 왔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오늘날 바르셀로나를 상징하는 대표 건축물이자 해마다 수백만 명이 찾는 미완의 걸작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왔었는데 지난해 10월 높이 162.9m를 넘어서며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됐으며 이번 십자가 설치로 성당은 설계상 최고 높이에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 15년 동안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외관도 크게 바뀌었는데 사복음서 저자를 상징하는 탑과 성모 마리아의 탑이 완성이 됐고 십자가는 유리와 흰색 유약 세라믹으로 덮여 수정으로 보이도록 설계됐으며 십자가에서 수평으로 뻗은 양쪽 끝에는 창문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향후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바르셀로나 시내를 내다볼 수 있는 전망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수석 건축가는 오늘을 중요한 날이라고 평가했으며 성당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완성이 됐고 이로써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마침내 최고 높이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탑이 곧바로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 세부 공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관람은 2028년부터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앞으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정면부인 영광의 파사드를 짓는데 성당 측은 이 작업을 앞으로 10년 안에 마무리하고 가우디의 대표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공사를 끝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아 뭐요? 현대판 바벨론 탑이요? 이? 이딴 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뭘로? 이? 이딴 거 허다 지금의 원어가 개판된 거 아뇨? 서로들 못 알아먹고 말이오. 교회도 마찬가지요. 성도만 조금 모이면 개나 소나 건축한다고 하면서 교인들한테 헌금 종용하고 말이오. 교회만 멋지면 뭐요? 속이 멋지하지 안 그래요? 중국 동부 출신의 한 소녀 같은 할머니가 눈부신 백발과 화려한 의상 그리고 두려움 없는 자신감으로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74살의 상하이 출신 할머니는 200만 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이힐을 신고 거리에서 춤을 추거나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영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녀의 콘텐츠는 누적 조회수 1억 회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지라는 이 할머니는 젊고 건강한 생활 습관의 비결로 자신만의 스타일 유지를 강조하며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패션부터 펑크 룩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는 것이 자신감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1시간 요가를 하고 오후 5시 이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식사 습관 역시 독특합니다. 배가 70% 정도 찼을 때 식사를 멈추고 국을 먼저 먹은 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하는 이른바 마음 챙김 식사법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45살 아들을 둔 뒤에도 오랫동안 병원을 찾지 않았으나 2024년 골절 부상을 입은 이후 오랜만에 치료를 받는다는 그녀는 당시에도 보행 보조기 사용을 거부하고 매일 밤 1시간씩 걷는 등 강한
회복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며 동료들에게 급여 일부를 나눠줄 만큼 따뜻한 성품으로도 알려졌고 이후 일본으로 이주해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성실함으로 손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이후에는 직접 중국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귀국 후에는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형성하고 수백만 위안을 기부하는 등 귀국 후에는 부동산 투자로

한국의 아줌마라는 고정관념에 도전을 하며 중국 중노년 여성들에게도 자신감 있고 우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이쁜이께 봐주지 말여 못났어봐 노망났다고지 하여간 나이가 있건 없건 여잔 이쁘고 봐.

일기예보의 뷰티풀 걸 들으시면서요. 1부 순서 줄이고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초대하며 6월 11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복지센터 애난데일 오피스에서 KCSC 구직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사전 채용 행사에서는 KCSC의 소개와 디렉터 코디

데이터, 인턴십 등 총 16개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포지션에 대한 설명 및 채용 안내가 진행되며 인사 담당자와 직접 현장 인터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 분야는 사회복지, 정신건강서비스, 공중보건, 주거지원, 청소년 및 가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 등입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최대연 운영팀장 703-354-6345 또는 dchoi@kcscgw.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전문 상담, 가족 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드라이빙 호프 자선 골프 대회가 6월 14일 일요일 메들랜드 머스켓 리치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 30분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샷건 티어프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참가비는 $150로 점심 및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기업과 단체의 후원, 스폰서십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03-261-2225, 703-261-2225 워싱턴 가정상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공동응원전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며 옴니화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메시아 장로교회가 특별 협찬하는 월드컵 워싱턴 한인공동응원전 참여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한인회 703-939-5527, 워싱턴축구협회 703-947-773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대한민국 붉은 악마 유니폼 및 K-POP CD 세트도 드리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워싱턴 한인 공동 응원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6월 10일 한 주의 중간 험프데이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아침에 내리는 비를 보면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내리겠는데 해서 일기예보를 체크해보니까 라라랜드가 할 때는 또 비가 잠시 그치더라고요. 그러다가 끝날 때쯤 돼서 다시 또 비 소식이 있는데 지금 하늘을 보니까 뭐가 다시 올 것 같기도 하고 왜 그거 있잖아요. 비 오기 전에 그 느껴지는 수산함? 바람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 우리 애니님께서 어제 새벽에 보내주셨어요. 부지런도 하셔라. 자, 여백이라는 글을 보내주셨어요. 삶에도 여백의 공간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내 삶의 여백이 클수록 사랑과 행복은 넉넉히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시면서 정동원의 여백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 2부 첫 곡입니다.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가사도 너무 좋네요. 정동원의 여백.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폭별님께서 성경 말씀과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늘 기쁨과 평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겠죠. 또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욕심도 버려야 할 거고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머니를 채우기는 쉽지 않지만 마음을 채우기도 그다지 쉽지 않아요. 주머니도 마음도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지요. 욕심이 과하여 너무 가득 채우면 다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에는 주머니도 마음도 적당히 비우고 채우면 탈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사랑해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4월과 5월에 욕심 없는 마음 신청해 주셨습니다. 욕심 없는 마음 갖기 이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자꾸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겠죠?

분이죠. 우리 윌리엄 조 님께서 나의 이민사 이야기 그러다가 슬쩍 첫사랑 이야기도 넘어갔다가 다행히 그 첫사랑이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윌리엄 조님께서 보내주신 이민사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은경 씨. 제 이민사 LA에서 시작한 아내와의 대륙 횡단 여행 이야기 계속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인상 깊고 별천지 같은 10번 프리웨이에서 보고 경험했던 난생 처음 본 정말 매우 광활하고 웅장했던 모하비 데저트, 사막, 또 조슈아 트리, 수백 년 동안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생태계,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와 또 모하비 내셔널 보호구역, 각양각색의 선인장과 고목들이 쓰러져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총 천연색을 지닌 화석으로 변화한 곳들을 돌아보며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대륙 횡단의 시작이었습니다. 3,400마일 8시간 정도 운전하며 라스베가스의 저녁에 도착하게 됩니다. 라스베가스 스트립의 밤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역동적인 풍경 중 하나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네온사인과 대형 LED 전광판, 그리고 웅장한 호텔들이 어둠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며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쇼 무대로 만듭니다. 특히 벨라지오 파운데이션에서는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춤을 추는 환상적인 분수쇼가 펼쳐지고, 에펠타워 앳 파리스 라스베가스의 에펠탑 모형은 황금빛 조명으로 스트립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도로 위에는 수많은 자동차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거리에는 관광객들과 거리 공연자들, 그리고 다양한 음악과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라스베가스는 더욱 활기를 띠며 마치 잠들지 않은 거대한 축제의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이 화려한 야경은 라스베가스가 왜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수도라고 불리는지를 단번에 이해하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이었죠. 제 아내와 난 아주 화려하고 고풍나는 벨라지오 호텔에서 좀 비싸지만 정말 다양하고 맛이 있었던 아주 푸짐하게 먹었던 뷔페. 기억나기론 그 뷔페에 정말 다양했던 디저트였던 것 같습니다. 식사 후 그 유명하다는 라스베가스 라이브 쇼를 볼 생각에 여러 군데 몇 표소를 찾아다녔는데 아 글쎄 다 솔드아웃이라고 하면서 이미 오래전에 예약해야만 볼 수 있다고 해 그냥 돌아서려고 하던 찰나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 자기와 식구들이 보려고 예약했던 쇼에 티켓을 주면서 보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급한 집안일로 쇼를 못 보고 떠나야 한다고 하면서요. 정말 싸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극구 티켓값은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 분이셨는지. 그래서 우린 정말 운 좋게 공짜로 라스베가스 쇼를 난생 처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약 2시간 정도 되는 뮤지컬 퍼포먼스였습니다. 와이프는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한 번 더 봤으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라스베가스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30층 고층에서 사우나와 와인을 즐기며 정말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우리 윌리엄 조님은 정말 복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럭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와, 너무 좋으셨겠는데. 그런 분하고 사시는 우리 사모님도 예, 럭키입니다. 오랜만에 연주해 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저희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H마트 쇼핑권 100으로 우성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곡은요. Life is a highway 신청해 주셨는데요.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순애님의 신청곡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 조순애님은 새벽에 방송을 듣고 계시대요. 뉴저지에 살고 계시는데 새벽에 제 방송을 꼭 청취하신다고 하시면서 가끔 퀴즈 내면 퀴즈 정답도 보내주시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신청해 주셨어요. 티켓을 못 받으셨다고. 오, 알고 봤더니 주소가 잘못됐네요. 제가 오늘 꼭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받으셨으면 꼭 받으셨다고 알려주셔야 해요. 네. 자, 이렇게 제가 그 티켓을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은 분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유 뭘 그걸 또 못 받았다고 하셔야 돼요.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순애님께는 다시 H마트의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신청해 주신 곡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뽀들현더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글 하나 보내주셨네요. 아울러서 퀴즈도 보내주셨는데, 오, 요거 아주 괜찮네요.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솔직히 제가 좀 편한 건 있어요. 네. 입만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에게 전달자 역할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 안 해주시면 제가 또 이 두 시간을 열심히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좋은 곡도 좋은 글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퀴즈도 청취자분들이 내주시면 그에 대한 보답해드려야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좋은 상품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뽀들현더님 너무 감사하고요. 차분해지는 법 보내주셨어요. 요거 저한테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해주고 나서 바라지 말자. 두 번째, 스트레스를 피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자.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해놓자. 또 울고 싶을 땐 소리내어 실컷 울자. 숨을 깊게,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자. 잠들기 바로 직전에는 마음과 몸을 평안히.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고 싶은 말은 하자. 아,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 하고 싶은 말 하고 나서 거의 한 70, 80%는 후회하거든요. 예, 어쨌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낫죠. 인생은 혼자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지 말자. 이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자. 자신을 위한 적당한 지출에 자책하지 말자.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자.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자. 하루 일을 돌이켜보는 명상의 시간을 갖자. 잔잔한 클래식을 듣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몇 개 정도 해당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꽤 많이 실천하고 있는데요. 해주고 나서 바라니까 괴로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해주고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는 해요. 하나님이 대신 보상해 주세요. 인간들이 해주는 보상을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저는 주로 좀 이렇게 피하지 않는 편이고, 스트레스야? 그래? 너 스트레스야? 나 송은경이야? 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해놓자. 아, 제 별명이 또 right now 아닙니까? 저랑 한 집에 살고 있는 분이 제 별명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Right now. 저는 바로 지금 해야 되거든요. 이 밖에도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요거는 제가 잘 안 돼요. 상처받는 것 조금 두려워하는 편인데, 그래서 미리 다 잘라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사랑이 없잖아. 괜히 상처받을까봐. 좋은 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 제 마음속에 좀 새겨야겠습니다. 몇 개는 제가 또 노력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자, 신청곡은요, 더 클래식이 부르는 마법의 성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악도 듣고 있으면 뭔가 좀 차분해지는 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0: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들려드렸습니다. 송은경의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는 물론 에난다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 랄랄라 퀴즈 이어집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다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색이 누룽지 703-354-1950
1: 703-354-1950.
3: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켄트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줄기 토마토 박스당 6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6: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5: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6: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5: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6: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7: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7: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라라라 퀴즈. 라라라 퀴즈. 여러 가수들의와 노래를 들으시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오늘 정답자 발표하는 날인데요. 지난주부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퀴즈 공통점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퀴즈부터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바로 고요태의 멤버죠. 김종민의 우리의 꿈이라는 곡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팀이라는 분께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아주 이모티콘까지 여러 개를 붙여서 너무 정성스럽게 보내주셨어요.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라라라 퀴즈 정답은 바로 백댄서 하다가 가수로 독립해 성공한 가수들이었습니다. 노래보다는 가수에 집중을 해주셨다면 맞출 수 있는 그런 퀴즈였는데요. 백댄서 혹은 백업댄서 출신 가수들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써 보내주셨고요. 보충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인순이 가수 한백희 무대에서 백댄서로 활동. 한국 가요계 역사에서 최초로 전속 백댄서 팀을 무대에 도입한 선구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백희는 바로 김완선의 이모라고 불리는 분이었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완선 데뷔 전 인순이와 리듬터치에서 백댄서로 활동을 했었고요. 세 번째 가수 B 역시 박진영과 박지윤의 백댄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박진영도 가수 김건모의 백댄서로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또 고요태 김종민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가수 엄정화의 전담 댄서였으며 V맨 출신으로 이번 주 정답은 백댄서 출신 가수들입니다. Congratulations. 우리 팀에게는요. 저희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영문으로 된 이름과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퀴즈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상품 드립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을 맛보실 수 있는 곳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한국의 맛을 맛보실 수 있는 곳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로운 퀴즈 나갑니다.

0: 그렇죠.
1: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곡보다는 역시 이번 주도 가수를 좀 신경 써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들으시는 곡 이수만의 행복.

자, 들으시는 곡 뭐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강남 스타일의 싸이의 곡인데요. 와, 도대체 공통점이 뭘까? 갸우뚱 하시는 분들, 에, 보입니다, 보입니다. 노래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수들에게 집중을 해 주시고요. 이 가수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아이유가 피처링했어요. 박재범의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 다섯 가수의 공통점 아시는 분들은요, 카톡을 통해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0: 오늘 나라랜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라랜드는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전문기업인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약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 3일 혹은 1, 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헤이 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을 지원하는 비밀 작전을 수행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 FIFA 월드컵 개막과 NBA 파이널 경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뉴욕에서 이민 단속이 강화할 조짐을 보여 정치권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미 입국 비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 10일 하원 청문회에서 성범죄자 고제프리 엡스틴과의 교류가 심각한 판단착오였다면서 그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 SNS 중독 피해 소송에서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오늘 저녁 뉴욕 닉스의 NBA 파이널 4차전이 맨해튼에서 열립니다. 뉴욕주 경찰국은 곳곳에서 단체 응원전이 열릴 맨해튼 미드타운 일대에 보행자 및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보안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 FIFA 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에서 잇따라 주민들에게 무료 티켓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6 FIFA 월드컵을 앞두고 뉴욕 지하철이 세계 축구 축제의 무대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MTA가 참가국들을 상징하는 특

특별 테마 열차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가 공공시설 주변의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두고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DC가 이번 16일에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처음으로 순위 선택 투표제를 도입하면서 선거 결과 발표가 예년보다 크게 늦어질 전망입니다. 케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K-Radio 이브닝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더 강하게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 국방부 역시 오늘 이란의 핵심 시설들을 폭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후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군이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을 지원하는 비밀 작전을 수행한 결과 엄청난 양의 원유가 전 세계에 공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 소셜에 지난달 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및 기타 상전을 지원하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라고 우리의 위대한 미군에게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오늘 나는 이 노력의 결과 1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해협 협을 통과해 공개 시장에 공급됐다는 것을 기쁘게 발표한다며 200척 이상의 상선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극도로 성공적인 노력은 이란이 아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덕분이라면서 그들의 군은 패했고 그들의 경제는 무너졌고 이란은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매일 밤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끌어내왔다면서 오늘 처음 발표한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요인과 석유 공급량을 밝힌 겁니다. 이런 석유 공급 덕분에 유가가 배럴당 $250가 아니라 85에서 $90 수준에 있는 것이라며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도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가 매우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4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 일대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들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가 이튿날인 5월 5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면서 하루 만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유조선 등 상선의 해협 통과를 지원하는 공개적인 작전을 중단한 뒤 비밀리에 비슷한 성격의 작전을 미군이 계속 수행해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미군의 민간 선박 해협 통과 지원과는 별개로 이란 측은 이 해협에서 봉쇄를 지속하고 있고 미군 역시 이란 항구나 연안으로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는 역봉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FIFA 월드컵 개막과 NBA 파이널 경기가 치러지는 가운데 뉴욕에서 이민 단속이 강화될 조짐을 보여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책임자인 톰 호머는 뉴욕시에 전례 없는 규모의 ICE 요원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조란 맘드니 뉴욕시장은 이민자 없이는 월드컵도 존재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강화와 뉴욕주의 이민자 보호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월드컵 개막을 앞둔 뉴욕시에서 이민정책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정책 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이 뉴욕시에 전례 없는 규모의 ICE 요원들을 증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머는 8일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욕 시민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수준의 ICE 요원들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미 작전 계획 검토를 마쳤으며 조만간 시행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먼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뉴욕주가 통과시킨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법안들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캐티 호컬 뉴욕주지사는 최근 연방 이민당국과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민단속 규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는 지방정부와 경찰이 ICE나 국경 순찰대와 공식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고 영장 없이 연방 요원들이 학교나 병원, 주정부시설 등 민감한 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과 교육기관 직원들이 영장 없는 단속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법 집행기관이 주민들과 접촉할 때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홈어는 해당 법안에 서명하지 말라고 호컬 주지사에게 사전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컬 주지사가 서명을 했다며 뉴욕주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제한 조치가 결국 더 강력한 수준의 연방 단속을 불러오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인도계 부모 사이에서 우간다에서 태어난 이민자 출신의 맘다니 시장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월드컵은 이민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며 이민자들은 선수, 코치로 활약하고 있으며 경기장에서 일하고 있고 관중석을 채울 뿐 아니라 이러한 이민자들이 월드컵 같은 스포츠 축제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남자 축구 대표팀 선수 가운데 6명이 이민자 출신이라며 이민자들은 미국 축구뿐만 아니라 뉴욕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어 아이스를 포함한 그 누구도 우리 공동체에 공포를 조장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 스포츠 팬들과 관광객이 뉴욕을 찾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민자 이웃들과 함께 설 것이며 뉴욕시를 분열시키려는 공격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민단속은 이민자 보호도시인 뉴욕의 가치를 결코 바꾸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We've heard threats time and time again from the federal administration. We want to be very clear about the fact that our values, our laws are non-negotiable. We are proud to be a sanctuary city. We are proud to be a city where of 8.5 million people, more than 3 million are immigrants. And we will fight any of these threats tooth and nail to ensure that this keeps being the city that we love and the city we live in.
1: 양측의 충돌은 뉴욕이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를 앞둔 시점에 발생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 FIFA 월드컵 경기가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리면서 뉴욕과 뉴저지로 관람객들이 몰릴 예정이며 특히 뉴저지는 결승전 개최지로 선정돼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는 이미 NBA 파이널 경기를 치르면서 대규모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축구 팬들과 해외 방문객들은 비자 발급 지연과 입국 심사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민 단속 확대가 월드컵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불법 체류자와 합법 이민자는 구분해야 한다며 당연히 불법적으로 미국에 남아있는 이민자들을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국가 안전과 치안을 위해 옳은 일이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일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국경 보안과 이민 단속 문제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미 법원이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패소한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의 캐럴린 쿨 판사는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두 기업이 SNS 중독 피해자인 원고에게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유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두 회사가 각각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아동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을 채용해 케일리 GM으로 알려진 20대 여성 원고의 우울증 장애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평결했습니다. 재판에서 메타는 케일리가 SNS와 무관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유튜브는 자신들의 플랫폼이 SNS가 아니라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강변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메타와 구글은 이용자가 올린 유해 콘텐츠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통신품위법 조항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가령 특정 이용자가 SNS에 음란물이나 범죄와 연관된 게시물을 올리더라도 이는 해당 이용자의 책임일 뿐 SNS 운영사의 책임은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쿨판사는 해당 법조항은 기업들의 SNS 플랫폼의 알고리즘 설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며 배심원단에도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는 고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당부했다면서 두 기업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원고 측의 주장은 통신품위법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시도라면서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측도 성명을 통해서 회사가 이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마크 레이니어 변호사는 기업들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서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와 구글이 이번 사건에 재심 청구, 항소를 하며 대응을 이어가는 것은 이 소송이 수천 건의 유사 사건의 향배를 가를 선도 재판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패소하면 향후 SNS 기업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루 수박회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5: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돌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6: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7: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8: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9: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뉴욕 닉스의 NBA 파이널 4차전이 맨해튼에서 열리는데요. 뉴욕시 경찰국은 곳곳에서 단체 응원전이 열릴 맨해튼 미드타운 일대에 보행자 및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보안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새해 맞이 전야제 수준의 보안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욕시경은 10일 수요일 저녁 맨해튼에서 열리는 NBA 파이널 4차전 경기를 앞두고 뉴욕 닉스 응원전이 펼쳐지는 데 맞춰 맨해튼 미타운 일대 대규모 보안 통제 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월요일에 펼쳐진 파이널 3차전에서 뉴욕 닉스가 샌안토니오에 패하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상대팀인 스퍼스 유니폼을 입은 시민을 폭행하는가 하면 기물을 파손하고 경기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듯 길 한복판에서 옐로캡 택시 본네트 위로 기절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보이며 뉴욕시 곳곳이 무법지대 아수라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군중들은 보행로에 있는 비계 설치물을 타고 올라가거나 버스 정류장 표시판 위로 올라가고 표시판을 흔들거나 나뭇가지를 꺾어 무기처럼 사용하는 등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월요일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유니폼을 입고 있던 39세 남성은 자신의 호텔로 돌아가던 중 여러 무리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고 있었던 스퍼스 유니폼까지 강제로 뺏겼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온몸에 열상과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이에 양팀 선수들은 이번 폭행 사건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열정적으로 치러져야 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오늘 밤 열리는 4차전 경기에 앞서 뉴욕시경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포함한 구역을 지정해 차량의 통행과 보행자 통행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제한 구역은 6에비뉴부터 8에비뉴 사이, 29스트리트부터 35스트리트 사이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번 제한 조치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이미 시행에 돌입했으며 해당 지역에는 일반 차량과 보행자 모두 출입이 제한됩니다. NYPD는 오후 4시 30분부터 보안 검색소 운영을 시작했으며 메디슨 스퀘어 가든 응원전 입장권을 소지한 자 그리고 인근 식당이나 술집 이용객이나 지역 주민, 취재진과 관계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만 출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응원전에 참가한 팬들은 반드시 입장권을 소지해야 하며 33스트리트와 6에비뉴에 마련된 지정된 출입구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뉴욕시경은 보안 검색을 마치고 제한된 구역으로 입장을 했다가 제한 구역 밖으로 벗어날 경우 재입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관람객들은 필요한 용무를 모두 마친 뒤 입장할 것이 권고됩니다. NYPD는 특별한 용무가 없는 시민들에게는 해당 지역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안구역 진입이 가능한 출입지점은 모두 4곳입니다. 33스트리트과 6에비뉴, 32스트리트과 6에비뉴, 그리고 33스트리트과 8에비뉴, 마지막으로 30스트리트과 8에비뉴입니다. 반입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경찰은 백팩과 일반 가방, 우산, 주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외적으로 펜스테이션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가방을 소지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보안 검색을 마쳐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뉴욕 닉스 구단 역시 별도의 가방을 반입할 수 없도록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장 내에서는 금지된 물품을 따로 보관하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뉴욕시경은 NBA 결승전인 만큼 팬들이 극도로 흥분하고 격앙된 상태라며 수만 명의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타임스퀘어 새해 맞이 행사 수준의 경비 인력을 투입해 안전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뉴욕시가 2026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맞이하기 위한 특별한 환영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지하철 노선별로 월드컵 참가국을 기념하는 국가 테마 열차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FIFA 월드컵 2026 뉴욕 유저지 개최위원회와 뉴욕시 MTA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참가국 48개국을 상징하는 디자인이 열차 외부에 적용됩니다. 현재 1호선에서는 세네갈과 프랑스를 주제로 한 열차가 운행 중이며 R 노선에서는 브라질과 모로코 테마 열차를 만날 수 있습니다. MTA는 앞으로 수주 내에 추가 열차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각 열차에는 참가국 국기의 대표 색상과 함께 자유의 여신상 횃불 이미지가 담겨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방문객을 환영하는 뉴욕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표현한 프로젝트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세네갈 국기 색깔로 꾸며진 열차가 할렘에 들어오고 모로코를 상징하는 지하철이 아스토리아를 지나갈 때 뉴욕이 얼마나 다양한 문화를 품고 있는지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최위원회 측은 이번 월드컵이 역대 최대 규모이자 가장 포용적인 대회가 될 것이라며 도시 곳곳을 누비는 국가 테마 열차가 축구를 통한 세계인의 화합을 상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을 상징하는 열차는 F노선에 운행될 예정이며 아르헨티나, 멕시코, 벨기에, 카타르 등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월드컵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습한 날씨 보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흐리다 밤늦게 천둥번개를 봉만한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92도, 섭씨 33도로 흐리고 습하며 오후에 강한 비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 내일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예상됩니다. 뉴욕시 현재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90도, 섭씨 32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조금 흐리고 저녁에는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 나타냅니다. 목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96도, 섭씨 36도로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1호는 내일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거센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현재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1원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뉴스를 통해 생생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시간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요. 6월 10일자 뉴욕타임즈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기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소도시 시장과 그녀의 남자친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중국의 거대한 프로파간다, 즉 선전 마케팅 조직에 관한 뉴스입니다. A mayor, her boyfriend, and China's mysterious propaganda machine. 어느 시장과 그녀의 남자친구, 그리고 중국의 미스테리한 선전기계 사건의 중심인물 아케이디아시의 전 시장 에일린 왕에 대한 기사.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사건의 지난 2월 에일린 왕 시장의 취임식 연설 중 일부입니다. As Americans, and especially as elected officials, our loyalty must always be clear. To this country, to our constitution, to our residents, and to no one else. 미국인으로서, 특히 선출직 공직자로서 우리의 충성은 항상 분명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헌법,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향해야 하며 그 외에 누구도 안 됩니다. Loyalty, 바로 충성 또는 애국심이란 의미죠.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공직자로서 나라에 충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하지만 이 감동적인 연설이 있은 지 불과 석 달 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Federal prosecutors announced that Ms. Wang, 56, had agreed to plead guilty to acting as an illegal foreign agent of the Chinese government. 연방검찰은 올해 56세의 왕 씨가 중국 정부의 불법 외국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Plead guilty,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다. 그리고 foreign agent, 직역하면 외국 대리인이지만 맥락상 외국 정부의 스파이 또는 정보원을 뜻합니다. 미국에만 충성하겠다던 시장님이 알고 보니 중국 정부의 지령을 받는 비밀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녀는 결국 유죄를 인정하고 시장직을 사임했고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왜 미국의 이 작은 소도시 시장에게 접근했을까요? 아케이디아 씨는 중국 부유층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주민의 65%가 아시아계인, 이른바 Chinese Beverly Hills로 불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왕씨와 그녀의 약혼자였던 마이크 선은 이곳에서 US News Center라는 뉴스 웹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According to her plea agreement, Ms. Wang and Mike Sun operated a website that circulated pro-Beijing propaganda at the direction of Chinese government officials. 유죄 합의서에 따르면 왕 씨와 마이크 선은 중국 정부 관료들의 지시에 따라 친중 성향의 선전물을 유포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circulate pro-Beijing propaganda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친중 성향의 프로파간다, 선전물을 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고 중국 관료에게 보고하자 중국 측에서 고맙다, 지도자라며 칭찬을 건넨 메시지를 받은 사실까지 발각된 것입니다. 중국 정부 당국은 그녀를 New Political Star, 정치권의 신성으로 부르며 장기적으로 미국 고위 정치권까지 영향력을 넓힐 꿈나무로 키우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작년 12월 공범이자 연인이었던 마이크 선이 먼저 체포되어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왕 전 시장은 태도를 180도 바꿉니다. During a city council meeting, Ms. Wang reversed course from her previous statements, flatly denying that Mr. Sun had ever been her fiancé. He was now her ex-boyfriend. 시의회 회의에서 왕 씨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선 씨가 자신의 약혼자였다는 사실을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냥 전 남자친구일 뿐이라는 거죠. Reverse course, 태도를 급변하다, 방침을 뒤집다 라는 뜻이고요. Flatly deny는 단호하게 딱 잘라 부인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과거 공식 석상에서 내 삶의 진정한 리더인 약혼자 마이크 선에게 감사하다 라고 말했던 그녀가 일이 터지자 그 사람은 그냥 전 남친일 뿐이고 나는 사랑하는 남자를 잘못 만난 꼭두각시 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미국 지방정계에 깊숙이 침투한 중국의 스파이 스캔들 그리고 위기 앞에서 그 사람은 그저 전 남친이라며 선을 그은 전 시장의 이야기, 중국 정부의 비밀 도청 내용, 당적까지 바꾸며 모은 엄청난 자금이며 정치 동료들은 전혀 기억도 못하는 무존재감이었다는 에일린 왕의 기사는 원문에서 더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꾼인 줄 알았는데 꼭두각시 중국 스파이였던 에일린 왕에 대한 기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흥미롭고 알찬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 모기지도 뱅크 오브 홉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 모기지도 뱅크 오브 홉 홈 모기지.
5: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 오브 홉 홈 모기지.
6: 뱅크 오브 홉 홈 모기지.
7: 뱅크 오브 홉 이즌 이퀄 하우징 랜드.
6: 이번 유럽 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7: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6: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7: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6: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7: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6: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9: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0: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9: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1: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1: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5: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4: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5: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4: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5: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4: 새 매장에서 AI 주얼리 주치의 특별 상담을 만나보세요. 고백
6: 주얼리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7: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8: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7: 703-354-1950 703-354-1950.
9: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0: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9: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0: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11: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에 대한 강력한 추가 타격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보팀 회의를 열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제이디 빈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 덴케인 합창의장,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 중인 선택지 가운데 하나는 이란의 협상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목적 아래 대규모이면서도 단기간에 끝나는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악시오스에 전했습니다. 양국의 종전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미 육군 아파치 헬리콥터가 격추되자 전날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서 오늘 이란을 더욱 강하게 다시 타격할 것이라며 추가 공세 의지를 밝혔습니다. 2026 피파 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에서 잇따라 주민들에게 무료 티켓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770장의 무료 티켓을 배포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캐피 호컬 뉴욕 주지사 역시 500장의 월드컵 경기 무료 티켓을 배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하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 최근 뉴저지주가 월드컵 경기 무료 티켓 770장을 중증 어린이 환자나 가족, 그리고 해외 파견 중인 군인 가족, 간호사나 응급구조대원들에게 제공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10일 수요일 캐피오컬 뉴욕주지사는 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와 군인 가족, 응급구조요원 등을 위해 월드컵 무료 티켓 500장을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 New York is World Cup and I want you to be there. That's why I'm so excited to announce. They were going to be giving away 500 free World Cup tickets to New York residents. How about that? Check out our website to learn more.
12: 이는 뉴욕과 뉴저지가 월드컵 개최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비싼 티켓으로 인해 경기 관람에 나서지 못하고 전 세계인들의 스포츠 축제가 특정 부유층만을 위한 경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뉴욕 무료 티켓 500장에 당첨된 사람들은 경기 입장권뿐만 아니라 경기장 왕복 무료 셔틀버스 이용도 함께 제공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월드컵은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며 값비싼 티켓을 살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뉴욕커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티켓은 뉴욕주 YMCA 연합과 터널 투 타워스 파운데이션을 통해 배포됩니다. 배포 대상 지역은 뉴욕시를 포함해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락클랜드 카운티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무료 티켓은 FIFA 월드컵 뉴욕 뉴저지 조직위원회가 확보했으며 차량 공유업체 우버의 지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가 월드컵 개최지 혜택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티켓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도 소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메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FIFA 월드컵 경기 티켓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50짜리 저가 티켓 1,000장을 추첨을 통해 9장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티켓 지원 프로그램은 모두 FIFA의 특별 승인을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지역은 2026 FIFA 월드컵 기간 동안 메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총 8경기를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개최지로 선정돼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11: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가 공공시설 주변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두고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한편 버지니아주에서는 법원이 전국적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을 다시 한번 무효로 판단하면서 총기 규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미 수도권 지역 총기 규제 논쟁이 지방정부와 사법부의 충돌 속에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는 9일 공공장소 인근 100야드 이내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검토 중이며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주 총기 구매 시 신원 조회 의무화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법원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먼저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이번 규제안은 공원과 학교, 정부 건물, 도서관, 병원, 종교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 주변 100야드 이내에서 면허를 소지한 총기 휴대자의 무기 소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법안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메릴랜드주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번 조치가 공공도로를 이용하는 합법적 총기 소지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운티 의회는 법적 문제를 보완한 수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총기 권리 옹호단체들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한 종교시설 보안 담당자는 이 법안은 오히려 유대인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총기 권리단체 메릴랜드 쉘 이슈의 대표는 종교시설이 테러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훈련된 면허 소지자의 방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발언자들은 이번 조치가 법적 분쟁 비용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다며 세금 낭비를 우려했습니다. 한편 같은 카운티에서는 이른바 고스트건 규제를 포함한 총기법 개정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 최고법원이 일부 조항이 주법과 충돌한다며 기존 규제 일부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카운티는 병원이나 보육시설 등 특정 장소 주변 규제까지 포함했던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카운티 측은 여전히 총기 범죄와 고스트건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총기 권리단체들은 지방정부가 아닌 주차원의 규제가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르면 표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총기 규제 논쟁은 버지니아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법원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한 전국적 총기 규매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을 다시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 간 총기 거래에도 신원조회를 의무화하고 일부 청소년의 권총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기 관리 단체들은 해당 조치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성인이 권총을 구매할 권리를 제한한 점이 핵심 위헌 사유로 지적됐습니다. 법원 결정 이후 버지니아주 경찰은 해당 제도를 더 이상 집행하거나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버지니아주는 추가로 추진한 돌격 무기 금지법 역시 시행을 앞두고 사법적 도전을 받고 있어 총기 규제 정책 전반이 법원 판단에 따라 계속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증시입니다. 오늘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87% 내린 49,918.7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62% 내린 7,266.9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98% 내린 25,169.5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AI 관련주 고평가 우려에 이어서 중동발 악재가 터지면서 3주 만에 첫 이틀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

0: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시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룡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요즘에 AI 챗봇이 정말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각자의 입맛에 맞춰서 즐길 수 있는 AI 어떤 종류들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은 또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라이프 섹션에서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첨단 시대에도 과연 이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 오늘날 인도의 도시와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들 함께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의 일상과 업무 환경을 가장 극적으로 바꾼 기술, 단연 생성형 인공지능일 것입니다. 이제는 직장에서 보고서를 쓰거나 학교 과제를 한다거나 혹은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때도 AI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는데요. 막상 AI를 쓰려고 보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AI를 써야 할까 하고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오픈 AI의 챗GPT가 좋다고 해서 써봤는데 구글의 제미나이나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더 낫다는 사람도 많네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내놓은 인공지능 모델들은 저마다

0: 물론 인간보다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고유한 성격과 특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현재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AI 모델들, 그 특징과 주로 사용하는 사용층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명확한 장단점까지 하나하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성형 AI 시대를 열어젖힌 독보적인 선두주자 하면은 오픈 AI의 ChatGPT 모델 군단입니다. ChatGPT는 출시 후에 계속 진화가 돼서 현재는 GPT-5.5 같은 이런 다방면으로 진화한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GPT 모델의 가장 큰 특징, 바로 범용성 그리고 강력한 논리적 추론 능력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데이터셋을 학습한 만큼 사람들이 던지는 복잡한 질문의 맥락을 가장 매끄럽게 이해를 하고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특히 최근의 모델들은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영상까지 동시에 처리를 하는 멀티모달 기능이 아주 강력하다고 합니다.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고차원적인 코딩 검수, 그리고 복잡한 수학적 추론까지 척척 해내죠. 이 모델의 주 사용층은요, 전 산업군의 직장인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 기획자들입니다. 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해주고 복잡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거나 오류를 잡아낼 때 이 GPT보다 든든한 비서가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확실한 장단점이 또 존재를 합니다. 장점은요, 어떤 분야의 질문을 던져도 평균 이상의 고품질 답변을 내놓는 그런 압도적인 범용성과 빠른 처리 속도입니다. 반면에 또 단점은요, 인공지능이 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하는 환각현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각현상이 여전히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유료 버전의 구독 비용이 개인 사용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서버가 몰리는 그런 특정 시간대에는 답변의 깊이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현상도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모델은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을 보유한 구글의 제미나이 시리즈입니다. 제미나이의 핵심 특징은요, 구글이 가진 이 방대한 실시간 웹데이터 정보력, 그리고 방대한 컨텍스트 창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에 기억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경쟁 모델 중에 최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백 페이지짜리 두꺼운 책 여러 권이나 몇 시간짜리 동영상을 통째로 입력을 해도 단 몇 초 만에 그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줍니다. 또 구글 검색과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가장 최신 나온 뉴스 그리고 트렌드를 반영한 답변을 주기도 하죠. 구글 제미나이의 주 사용층은요, 방대한 양의 논문이나 보고서를 분석해야 하는 대학원생 그리고 연구원, 또 최신 시장의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마케터나 분석가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그러니까 문서라던가 이메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층도 주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미나이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글 생태계와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내가 받은 이메일을 요약을 해준다거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분석을 해서 문서로 만들어주는 그런 연동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정보의 출처를 구글 검색 리포트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다른 AI에 비해서 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반면 단점도 있겠죠. 창의적인 글쓰기나 아니면 감성적인 대화 영역에서는 경쟁 모델에 비해서 문체가 좀 더 딱딱하고요, 기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혹 복잡한 논리적 인과관계를 따지는 코딩 작업에서는 GPT에 비해서 제미나이의 정밀함이 다소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요, 바로 오픈 AI에서 독립한 연구원들이 설립을 했죠.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입니다. 최근에 기술적 완성도로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추격세를 보여주는 그런 인공지능인데요. 클로드의 가장 돋보이는 특징, 이것은 인간적인 문장력 그리고 철저한 보안과 윤리성입니다. 이 클로드 모델은요, 헌법적 AI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학습이 돼서 좀 해가 되거나 편향된 답변을 철저히 거릅니다. 기업들이 내부 기밀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모델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윤리성 그리고 철저한 보안, 이것 때문입니다. 또 번역이나 글쓰기를 시켰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세련된 어조를 구사하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주 사용층은요, 글을 잘 쓰다 보니까 작가, 카피라이터, 번역가,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고도의 텍스트 분석이 필요한 로펌의 변호사, 금융권 리서치 팀입니다. 긴 계약서나 법률 문서를 아주 매끄럽게 요약을 해주고 문맥에 숨어있는 뜻을 파악하는 데 아주 탁월한 모델입니다. 클로드의 장점은요, 단연 현존 AI 중에서 매끄럽고 감성적인 인간 친화적 텍스트 생성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도 어색한 직역이 아니라 문맥에 맞는 자연스러운 의역을 가장 잘 소화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단점은요, 무료 버전에서 제공하는 일일 사용량이 다른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점입니다. 질문을 몇 번 하다 보면 오늘 사용량이 초과됐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자주 보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흐름이 끊기기 쉽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모델은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이죠. 메타가 주도하는 오픈소스 인공지능 라마 시리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미나이, 클로드, GPT 이런 세 가지 모델이 거대 기업의 서버에 접속을 해서 쓰는 폐쇄형이라면요, 이 라마는요, 기술의 설계도를 전 세계에 무료로 공개한 개방형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마의 특징은요, 누구나 가져가서 내 입맛대로 개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비싼 구독료를 내지 않고 라마의 기본 뼈대를 다운로드해서 자기 회사의 내부 데이터만 학습을 시켜서 고유한 사내 맞춤형 A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사용층은요,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지만 이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이 부담스러운 그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개발자 그리고 개인 연구자들입니다. 오픈소스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요, 뛰어난 가성비와 데이터 보안성인데요. 외부 서버로 데이터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업 비밀 유출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단점은 개인이 일반 컴퓨터로 구동을 하기에는 모델을 최적화하는 기술적 장벽이 너무 높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주는 이런 클라우드 기반 AI에 비해서는 최신 정보 반영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자면요, 현재 인공지능 시장은 춘추전국 시대를 지나서 각자의 전문 영역을 확고히 다지는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복잡한 업무를 기획하고 또 코딩을 직접 짜야 한다면 GPT 시리즈를, 방대한 문서를 요약하고 실시간 뉴스를 검색해야 한다면 구글 제미나이를, 자연스러운 글쓰기와 매끄러운 번역, 또 보안이 중요하다면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선택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현명한 AI 활용법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지 못하지만 AI를 쓰는 인간이 AI를 쓰지 않는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나의 일상과 업무 스타일에 딱 맞는 AI 비서를 하나쯤 마스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산성의 새로운 신세계가 열릴 테니까요.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지구촌 최대의 축구단체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 동부시간으로 내일 6월 11일 축구사 사상 최초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6 FIFA 월드컵이 미 동부시간으로 내일 오후 3시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개막전 경기로 39일간의 대장정의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이번 북중미 대회는 본선 진출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대폭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 월드컵입니다. 참가국 확대에 따라 총 경기수 역시 64경기에서 104경기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회 운영 방식도 크게 바뀌어 4개국 12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조 1, 2위를 차지한 24개 팀과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추가로 합류해 32강부터 터너먼트를 벌입니다. 출전 문턱이 낮아지면서 퀴라소, 요르단 등은 사상 처음으로 꿈의 무대를 밟게 됐지만 우승을 노리는 강팀들의 체력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 한국 대표팀이 비공개 훈련을 진행한 멕시코 과달라라 인근의 사포판 훈련장 근처에는 군용 트럭에 기관총으로 무장한 군경들이 진입해서부터 경계를 섰습니다. 이들은 취재진을 향해 미소 짓다가도 훈련장 벽 쪽으로 다가가려 하면 곧바로 굳은 표정으로 손바닥을 들어보이며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낼 만큼 철통보안 속에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 선수들의 구령 소리가 하늘에 퍼졌으나 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볼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경관들이 도처에 서 있는 데다 담장 위에는 철조망까지 설치돼 있어 훈련장이 아닌 교도소라고 해도 믿을 법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홍명보는 체코와의 1차전 전날인 오늘 바쁜 일정을 소화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 결전지인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30분 뒤인 경기장 그라운드를 밟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어 오후 4시 30분에는 훈련장인 치바스바야 베르데로 다시 이동해 마지막 훈련을 합니다. 개막전 이틀 전인 과달라하라 스타디움 역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첫 경기 준비에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역시 이곳에도 어딜 가나 무장한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스타디움 장내에서는 아나운서가 리허설에 한창으로 등번호 1번 김순규부터 7번 손흥민, 11번 황희찬까지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는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애국가와 오필승 코리아 등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랜 슬럼프의 어려운 시간을 딛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가 마침내 메이저리그 최고의 타자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를 통해 17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세운 이정우에 관해 미국 현지 매체들도 앞다퉈 극찬하고 있습니다. MBC 스포츠는 10일 팀은 졌지만 이정우는 빛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정우를 조명하며 이정우는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라며 이날 워싱턴전에서 안타를 치면서 17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이어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정우는 어제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 우익수 겸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 2타점의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지난달 15일 LA 다저스전부터 이어온 연속 안타 행진을 17경기로 늘렸습니다. 이는 추신수와 김하성이 보유했던 기존 한국인 메이저리그 최장 기록인 16경기를 뛰어넘은 한국인 메이저리그의 유일한 대기록이자 2020년 도로반 솔라노가 세운 샌프란시스코 구단 최장 연속 안타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압도적인 이정표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역사적 가치입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우익수 포지션으로 한 시즌에 4안타 이상 경기를 5차례나 기록한 타자는 이정우를 포함해 단 4명에 불과하며 이는 1932년 전설적인 타자 빌 테리 이후 94년 동안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한 대기록입니다. 시즌 초반 2할대 초반 타율에 머물며 트레이드 루머에까지 시달렸던 이정우는 허리 부상으로 얻은 열흘간의 휴식기 동안 오히려 이를 기회로 타격 메커니즘을 정밀 조정하여 복귀 후 완벽한 괴물 타자로 재탄생했습니다. 연속 안타가 시작될 당시 2할 6푼 5리에 머물던 타율은 현재 3할 3푼 5리까지 치솟으며 메이저리그 타율 전체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정우가 선보이는 타격 예술의 핵심은 극단적인 선구안과 상대 투수의 볼 배합을 역이용하는 정밀 속에 있습니다. 워싱턴전 3회 말 두 번째 타석에서도 이정우는 상대 선발 앤드류 알바레즈의 초구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해 자동 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 챌린지를 신청해 단 0.1인치 경계선에 걸친 공을 볼로 정정시켰습니다. 이렇게 유리한 카운트를 선점한 이정우는 직구를 그대로 밀어쳐 17경기 연속 안타의 신기록에 첫 단추를 채웠고 이어진 5회 말에는 1-4-1-3루 찬스에서 몸쪽 깊숙이 찔러들어오는 패스트볼의 궤적을 예측한 듯 가볍게 배트를 돌려 우익수 옆을 관통하는 동점 2타점 적시 2루타를 폭발시켰습니다. 비록 팀은 투수진의 붕괴로 3-6 패배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로 2연패의 수렁에 빠졌으나 이정우를 향한 현지의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현시점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뜨겁고 공략 불가능한 스프레이 히터로 공인된 바람의 손자가 과연 아시아 타자 최고 기록인 수즈키 이치로의 27경기 연속 안타 고지를 향해 어디까지 진격할 수 있을지 전세계 야구계의 놀라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오이 파운드당 4불 99, 한국부추 파운드당 5불 99, 씨없는 수박 5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4불 99. 풀무원 모음전 인기상품 특별 기획,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6: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7: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6: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7: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6: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7: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 투어 프리미엄 유럽 여행.
6: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0: 여러분은 6월 10일 수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 번째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조금 멀리 가보려고 합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 인구 세계 1위 대국. 바로 인도. 인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도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 늘 호기심과 동시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오랜 문화적 전통이 하나 있죠. 바로 그들의 신분제도 카스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도의 사회 구조를 지탱해온 이 카스트 제도를 두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같은 21세기의 최첨단 시대에 정말 카스트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오늘 이브닝 매거진에서는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현재 인도의 도시와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스트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약 3000년 전에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요, 힌두교의 종교적 배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는 크게 고대 경전에 등장하는 4개의 주류 계급인 바르나, 그리고 실제 직업과 지역에 따라서 수천 개로 쪼개진 현실 계급인 자티가 결합해서 삶을 지배해왔다고 합니다. 기본 구조는 피라미드 형태인데요. 가장 꼭대기에 종교의식과 경전을 다루는 승려 사제 계급인 브라만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 가면은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는 왕조, 무사 이런 계급인 크샤트리아, 그 밑으로는 상업과 농업 같은 이런 경제활동을 이끄는 평민 계급 바이샤, 그리고 최하위에서 육체노동과 시중을 드는 하인 계급인 수드라가 이렇게 4대 주류 계급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 피라미드 시스템의 틀 안에도 끼지 못하고 철저히 격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가촉 천민으로 불려온 달릿이라고 하는 계급인데요. 이 달릿 계급은요, 오랜 세월 오물 처리나 가죽 가공 같은 가장 기피하는 노동을 도맡으면서 사회적 차별의 가장 깊은 그늘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인도 정말 과거와 똑같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는 카스트에 따른 차별이 폐지됐다고 합니다. 인도는 1947년도에 독립한 후에 1950년 헌법을 통해서 신분 평등을 명시를 했습니다. 헌법 제15조를 통해서 카스트에 의한 그 어떤 차별도 전면 금지를 했고요. 불가촉 천민 차별 행위는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달릿 출신의 대통령과 고위 관료가 배출되기도 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도시화와 IT 산업의 발전이 카스트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촌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을 별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급을 숨기기가 어려웠지만 뭄바이, 뉴델리, 방갈룰루 같은 이런 대도시로 인구가 대규모로 이동을 하면서 익명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계급을 숨기기가 한층 쉬워졌습니다. 특히 인도의 IT 소프트웨어 산업은 카스트 제도의 전통적 직업 매칭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기업들은 가문이나 계급이 아닌 코딩 능력이라던가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실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층 계급 출신 청년들이 고연봉 IT 엔지니어가 돼서 사회적 지위를 바꾸는 사례가 대도시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성씨를 바꾼다거나 카스트의 흔적을 지우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습이 너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단시간에 한꺼번에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카스트 간의 결혼 반대나 이것과 관련된 갈등이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요, 소외계층의 할당제를 둘러싼 논란인데요. 정부가 하위 카스트와 원주민을 위해서 대학 입학생을 받을 때나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이 상당 비율을 이 하위 카스트나 원주민들에게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도움이 신분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해줬는데요. 반대로 상위 계급에서는 이것은 역차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소수계 우대 정책이 한쪽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것은 역차별이다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니까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인도 정부는 2027년도 인구조사에서 카스트 정보를 포함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립 이후에 최초고요. 1931년도 이후에 94년 만에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2027년 3월까지 전국 조사가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법적으로 폐지가 됐고 도시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특히 젊은 세대와 대도시에서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적 관습과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뉴스에서 이런 신분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아직도 접하고 있죠. 2027년도에 카스트를 포함한 인구조사가 이 복잡한 현실을 어떻게 반영할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0: K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 정상은 수교 125주년을 맞은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뜻을 같이 했는데요.
2: 특히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유럽 진출로를 마련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브뤼셀에서 성승환 기자입니다.
3: 취임 이후 첫 유럽 방문국으로 벨기에를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수교 125주년을 맞은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 반도체 연구소 아이맥이 위치한 벨기에와 반도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양 정상은 뜻을 모았습니다.
4: 드 웨브 총리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둔 한국과의 협력은 벨기에에도 유익한 일이라고 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도록 관심을 갖겠다 대답했습니다.
3: 이와 함께 15년 차를 맞는 한이유 FTA를 토대로 배터리, 소재,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투자 확대를 위해 함께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양국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상호 해외 진출 거점으로 역할하도록 하는데 힘을 모을 방침입니다.
4: 유럽의 주요한 물류 요충지이자 EU의 정치경제 수도인 벨기에와 중소기업 간 경제협력의 상호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세대 협력 확대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3: 양 정상은 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5: 청와대는 이번 순방이 이재명 정부 대유럽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추가 될 벨기에와의 정상회담에서 협력 강화의 뜻을 모은 만큼 외교지평 다변화의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브뤼셀에서 연합뉴스TV 성소환입니다.
1: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연말 선거 신뢰성 제고 등을 내세워 19건의 해외 출장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선관 위원장도 북유럽 출장을 다녀왔지만 6개월 뒤 선관위가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습니다. 정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국외 출장은 19건,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출장 목적은 21대 대선 재외선거 평가와 해외선거 참관, 선거제도 발전 등이었습니다. 최근 사퇴한 노태학 전 위원장도 11월 14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선관위는 출장 추진 배경에 선거 신뢰성을 언급하면서 개표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와 사전투표 운영 방식 개선 등을 출장 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 운영 방식과 선거 사무 인력 관리 분야에서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론에서는 정치적 양극화와 불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덴마크와 스웨덴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경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2022년 이후 선거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거 관리에 매진하겠다고 매듭지었습니다. 그러나 약 6개월 뒤 국내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선관위는 전국의 투표소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하며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7: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6: 선관위가 선거제도 발전을 위해 선진국 사례까지 연구하고도 정작 국내 선거에서는 기본적인 관리부터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몰디브를 포함해 1년간 3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됐던 것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첫 진상규명회의가 열렸습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객관적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진영 논리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2: 한편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법 추진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서연 기자입니다.
6: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배경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혁신적 쇄신이 시급하다며 객관적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8: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6: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50%로 낮춘 점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선거관리 부실이 연일 드러나면서 국회도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도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당 공감대가 수렴하는 모습입니다.
9: 하루 빨리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10: 우선 신속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도입을 해서 그 실태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우고
6: 민주당은 이에 더해 선거제도 개혁 TF를 띄우며 개헌을 포함한 선거관리 체제의 전면 개편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TV 홍사연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경찰의 수사 상황을 공유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2: 합수부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11: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인력 구성을 마치고 정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사무실을 마련한 합수부는 사건 기록을 확인할 경찰망 등 실무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 준비 단계지만 합수부는 이미 사건 관계인 조사와 CCTV 분석 등 빠르게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과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비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꾸려진 합수부는 신속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12: 이 혹시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럼 최소한 진상은 밝혀봐야 되겠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뭔가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나?
11: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하며 법무부 역시 경위와 책임 소재의 규명을 위해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수부의 수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투표용지 부족과 부실 대응에 대한 선관위의 고의성 여부로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묵인했는지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 수사 방침을 세운 만큼 수사 초기 선관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현채입니다.
1: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장 관리를 위해 투입된 경찰관을 향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돈 없는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SNS를 통해 퍼지기도 했는데요.
2: 중국 경찰로 내몰렸던 한 경찰관은 경찰권 회복을 위해 고민할 때라며 직접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홍희 기자입니다.
13: 경찰관 한 명을 에워싼 시위 참가자들. 중국인이라는 조롱과 함께 입에 담기 힘든 욕설도 쏟아냅니다.
14: 저기 어디요?
15: 아, 당...
13: 경찰관의 얼굴이 무방비로 노출된 이 영상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영상 속 경찰관은 서울경찰청 이기동단 경비과장 김민규 경정. 김경정은 경찰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올리며 직접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경정은 이번 시위에 대해 미신고 집회면서도 큰 폭력으로 번지지 않아 당국의 제지를 받지 않고 있어 참가자들에겐 성공적인 집회일 것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소규모 불법과 일탈이 대부분 교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시위 양상은 경찰이 어디까지 용인해줄 건지 시험하는 수준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며 그만큼 경찰에 가해지는 압박이 험악해질 거고 경찰의 인내심과 자존심은 이를 견뎌낼 만큼 대단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정은 추락한 교권을 위해 교사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경찰의 인권과 자존심이 필요 이상으로 추락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외국 경찰이나 가짜 경찰 투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겪은 현장 경찰관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위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김경정의 가족은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0: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15: 나 또 찔끔했나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16: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셀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5: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16: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루수박 개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건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선거기간 투 개표소 업무를 담당해온 지자체 공무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7: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무능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개선이 없다면 향후 선거 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8: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 이렇다 할 지침을 받지 못한 선거사무 공무원들은 속수무책 투표소 문만 부여잡고 있습니다.
9: 아니 문만 닫으실 일이 아니라 말씀을 하세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대략 몇 시쯤 온다는 얘기 정도는 받아야죠.
8: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입구가 가로막히면서 공무원들은 35시간가량 투표소에 갇혀있어야 했습니다. 선거관리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선관위가 권한만 쥐고 현장의 핵심 업무와 책임은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에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10: 선거라는 전쟁터에 강제 승용돼서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좋아야 바지 되고 욕바지 되고 육탄돌격 다 해줬습니다. 사명감 하느라고 다 해줬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문제, 매년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 수십 번 얘기해주고 수백 번 얘기해줘도 눈 감고 입 다물고 우물한 자세로 들은 척도 안 하는 우리 금쪽이 선관위.
8: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능과 무책임, 구조적인 직무유기가 빚어낸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11: 2년 후에 총선, 2년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나 됩니다. 선거를 2년 동안 준비를 못하고 지방 공무원들에게 위임하고 대행을 한다? 이것은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8: 공무원 노조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CCTV 설치 등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몰두했다며 조직 해체, 재창설 수준의 혁신이 없다면 향후 선거 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6: 육산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체육계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7: 잠실 개표소인 핸드볼 경기장이 봉쇄되면서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장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대의 경기장 봉쇄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체육단체들은 말 그대로 초비상입니다.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는 대한핸드볼협회를 포함해 9곳. 직원들은 지난 5일 봉쇄 이후 건물에 들어가지 못해 비상재택근무로 전환했지만 사실상 업무는 마비 상태입니다.
13: 필요한 노트북이나 OTV나 뭐 인간 이런 거 좀 서류 같은 거 파일 같은 거는 챙겨왔으면 좋겠는데 못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12: 직원들과 국가지도자 급여 지급일인 10일 아침 이들 단체들은 경기장 진입을 다시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나 결국 급여가 밀렸습니다. 다가오는 국제대회 준비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한펜싱협회는 오는 19일 인도 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 대회 참가에 필요한 선수단 파견 비용 처리, 펜싱 도구 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 오는 22일 인천에서 개막하는 세계핀수영선수권 대회의 주최국으로서 손님 맞으러 분주하긴커녕 업무 자체가 멈춘 상태입니다. 오는 24일 세계 여자 주니어 선수권 대회를 앞둔 대한핸드볼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8일 훈련 용품을 갖고 나오려다 시위대에 제지당하는 봉변을 걷기도 했습니다. 일부 체육단체는 이번 사태로 발생한 행정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6: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봉쇄 시위로 엿새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자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는 어제 오후 일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시위는 존중하나 일터도 존중해달라며 최소한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토로했습니다. 연합회는 오늘 오전 9시 30분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재차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스피가 그야말로 현기증이 날 정도의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가 하루 만인 어제 장중에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크게 하락해 8,000선을 다시 내놨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14: 8% 넘게 폭등하며 8,000선을 탈환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4.52% 하락한 7,730선에 거래를 마쳤고 장중엔 7,540선까지 밀렸습니다. 오후 들어선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하루 새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355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급락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짓누른 겁니다. 코스피는 이번 주 들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월요일 8% 넘게 급락하는가 싶더니 하루 만에 다시 8%대 폭등장을 연출했다. 이날 다시 4% 넘게 빠지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기증 나는 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이날에만 4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최근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도 43조 원에 육박하며 3년 7개월 만에 최대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다만 증시 급락이 이어질 경우 반대 매매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5: 물가에 따른 뭐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기조가 상당히 금리는 당장 6월달에 안 옮기더라도 이런 매파적인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국채 금리 자체가 상당히 요동이 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추가적인 어떤 적용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 이날 코스닥 지수는 1.67% 하락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12.1원 오른 1524.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합뉴스TV 양현주입니다.
6: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빚을 내 투자는 이른바 B2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7: 반대 매매 규모도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16: 국내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매도 사이드카와 매수 사이드카가 하루 새 번갈아 발동됐고 시장 전체 거래를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등장했습니다. 시장이 하루 걸러 냉온탕을 오가자 시장의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지수 V코스피도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B2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최근 43조 원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는데 3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급락했던 지난 5일과 8일 이틀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6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단기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본 개인 투자자들이 B2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신용거래 융자 잔고 역시 최근 38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수익률이 크게 출렁이는 상황에서 반대 매매 공포를 호소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반대 매매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선 걸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했던 지난 5일과 8일엔 3천억 원 넘는 물량이 강제 청산됐습니다. 최근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레버리지 투자가 예상보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17: 한 번 내려가고 계속 다시 올라갈 거다 생각하는 시기는 요즘이 아니니까 특히 뭐 마진 투자 같은 걸 한다면은 매일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그 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마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16: 한편 반대 매매 물량이 또 다른 매도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김주영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정 지지도 하락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직접 공유하고 죄송하다며 냉정한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7: 이어 재차 낮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8: 순방 중 SNS에 한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공유한 이재명 대통령. 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긍정...
19: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명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넷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넷셀 토탈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0: 지난해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스케치입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로 가는 길을 닦으며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거리마다 버드나무와 소나무를 심게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무들이 자라자 땀 흘리며 걷던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고마운 쉼터가 되어주었습니다. 나무 이정표는 길을 안내하는 동시에 쉬어가라는 배려이기도 했던 거죠. 이따금 우리 삶에도 그런 이정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쯤인지 가야 할 때와 쉬어갈 때를 알 수 있다면 까마득하고 막막한 삶의 여정이 조금은 수월하고 덜 불안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이정표가 있다면 다음 이정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애썼다고 이제 행복한 일만

로비 윌리엄스의 노래 The Road to Mandalay.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는 앱도 있고 또 내비게이션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표지판이나 이정표를 직접 봐야 안심이 되죠.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 남았다 이렇게 끝을 알면 아무리 지친 상태여도 힘을 낼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한 주의 절반을 지나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이정표를 만나고 싶으신지요?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open my eyes. Look around. I stand up. I walk. Yes, I walk.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위로와 친구가 되어준 저녁 스케치입니다 하셨어요. 노진수님, 올리비아 투스의 노래 에덴에서 매직 월드, 머라이어 캐리 이모션스는 신민수님 정하신 곡입니다.

수요일에 웃음 활력소 난센스 퀴즈입니다. 새가 한숨을 쉬면 하버드, 하버드. 부끄러움이 많은 동물은 북극곰, 북극북극 북극곰. 바다에 있는 아름다운 역은 미역. 액체에 금이 가면 액기스, 액기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별은? 힌트.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백도 백천도 황천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루 수박회당 5불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1불99,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7불99, 수육용 생갈비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피부 고민 이제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보드 인증 피부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으로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치료만 제공합니다. 여드름, 색소, 피부 질환부터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까지 찾아오기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파킹도 무료. 피부의 근본부터 케어해 일상을 바꿔보세요. 놀스 피부과 718-400-3376.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냄새가 담을 넘어올 때 저녁 스케치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7086님 토니 베넷의 노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슈 톰슨의 Sad Movies는 박명홍님 정하신 곡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발령난 이후로 꼬박 20년을 들었네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덕분에 많이 힘내고 행복하고 그랬네요. 그러셨습니다. 을지로 골뱅이님. 26년 전 2000년에 저녁을 먹다 우연히 저녁 스케치에서 좋은 노래가 나와 그 후에 애청자가 됐지요 하셨습니다. 2173님 퇴근 시간에 함께 늘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4월 친구들하고 라오스 메콩강에서 일몰을 보면서 사연 보냈던 그래서 방송이 된 그 기쁨 추억을 만들어줬지요 하셨네요. 인자무정님도 문자 보내셨습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거래처에서 퇴근하면서 저녁 스케치 들으며 위안을 삼았는데 그러셨네요. 마크 하셈님 30대 후반에 듣기 시작해 어느덧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항상 저녁 스케치 제 1의 벗이 되어 주었지요. 늑대 울버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9827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글로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관

0: 718-78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8번째 페이지. 평소 국민 스포츠 끝말잇기가 듐, 뮴, 퓸, 튬, 듐으로 맥 빠지게 끝나는 것에 섭섭함을 느껴 듐듐공원, 뷰뷰빌딩을 설립하고자 원소를 하나하나 설파하고 계신 분입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3: 참고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4: 어떤 사실을
3: 아셨죠? 윰으로 끝나는 원소가 있지 않습니까?
4: 네네.
3: 그건 이제 강원도 쪽에 염라대왕을 윰라대왕이라고 방언이 있어가지고 그걸로도 방어가 가능하다고.
4: 아하. 강원덕댕이.
3: 그렇습니다.
4: 역시 우리의 강원도군요.
3: 그렇습니다.
4: 강원도에서 이제 텅스텐 같은 이런 원소들이, 소중한 원소들이 많이 나는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3: 영월편 봐주세요. 영월편. 네. 예, 재밌습니다.
4: 그렇군요.
3: 잡지사의 백미, 원소 오프너 타임인 주기율 표 시간입니다. 오늘이 어느덧! 54번째 원소. 이렇게 많이 했지?
4: 이게 제가 종종 드릴 말씀이지만.
3: 네네. 언제 이렇게
4: 세계 방송 사상 쾌거입니다.
3: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54번째 원소 차례입니다. 제논인데요. 제논. 이 제논이 최근에 영화 프로젝트 헤메리를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외계 종족 로키의 우주선이 이 제논으로 만들어졌다는 설정이 나오는데, 저 영화를 곽지식 작가도 재밌게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 프로젝트 헤메리 같은 경우에 영화사에서 이제 저에게 GV를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영화가 개봉했을 때 홍보 행사를 제가 또 뛰었던 그 아주 각별한, 아주 훌륭한 좋은 기억이죠. 영화사에서도 이 반응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남겼던 그런 말 같은 것을, 네, 영화 홍보 자료에도 막 사용하시고 있어요.
3: 인용문으로.
4: 네. 곽지식 작가 이렇게 평가해요. 뭐 마션보다 재밌다. 그걸 쓰셨다.
3: 이동진, 박형식 밑에 곽지식.
4: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가벼운 느낌으로. 느낌으로. 예, 뭐 그렇게 예. 하시고 해가지고. 예, 실제로 이제 보기도 재밌게
3: 뭐라고
4: 봤고요.
3: 하셨는데요? 그 인용문 내용이 뭔데요?
4: 마션보다 재밌다, 뭐 이렇게.
3: 아, 마션가?
4: 조금 약간, 뭐랄까요, 가벼운 느낌의.
3: 가볍네.
4: 그런 박형식 느낌 아니고요. 아, 예, 가벼운 예. 느낌의 그런 게 이제 홍보문구로 사용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요. 좀 시작하면서 하나만 걸어서 그러네요. 좀 죄송합니다만.
3: 예, 가시죠, 예. 가시죠. 예.
4: 프로젝트 헤메리에 저는 가장 좀 고통스럽고도 좀 실망스러웠던 약간 순간이자 어쩌면 이 전체 이야기에 큰 암운을 드리운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3: 네,
4: 영화가 되게 초반부에 보면 이 주인공이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의 그 과학 선생님이죠.
3: 그렇습니다.
4: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빛의 속도가 얼만지를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빛의 속도를 마일 단위로 대답하는 그런 경악할 만한 장면이 나옵니다.
3: 미국 학생이기 때문이죠.
4: 아니지요. 미국 학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까지 네. 과학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3: 예, 예, 예. 예.
4: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아! 이건 뭔가 지구가 망하거나 엄청난 비극이 다가오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3: 아, 그게 복선 장면이었다?
4: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암울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약간 숨이 쌍반 느낌으로
3: 예, 예.
4: 또다시 한번 주인공이 예. 빛의 속도는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마지막에 끝날 때쯤 되면 또 나오거든요.
3: 예.
4: 근데 그때 답을 하는 장면 안 보여주고 딱 끝나요. 그때 이제 두근두근한 거죠. 아, 마지막에 이제 다들 미터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3: 아.
4: 그 영화를 이게 영화를 네. 보시고 어떤 미터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이 장면이 생각